0: 평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말씀드려서 좀 이상한데요. 네. 우리나라 현대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잘라보면 진짜로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본다라고 하면 네. 이게 윗면이 딱 평평하게 안 생겼고 중간이 조금 볼록하고 살짝 좌우로는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오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평평한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이 약간 볼록하고 좌우로는 살짝 내려오는 아주 작은 언덕이죠. 아주 작은 언덕 모양으로 대신에 그대로 쭉 앞뒤로는 평평하게 도로를 까는 거. 그거를 우리는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간이 볼록한 모양으로 만들까요?
1: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0: 왜 그렇게 만들까요? 현대도로에서. 참고로 네. 지금으로부터 뭐 좋기 뭐 한 1700년, 1800년, 1600년 그 정도 과거의 유적으로 보이는 백제시대 초기의 도로가 어허. 백제시대의 유적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몽촌토성에서 발견이 된 게 있거든요. 네. 꽤 여러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막 이렇게 뭐죠? 회전교차로 로타리 형태도 발견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국의 한반도 최초의 이게 아마 로타리일 것이다.
1: 그때도 회전통행 무선이었을까요?
0: 모르겠어요. 아, 예, 예, 그런 예. 것도 발견이 돼가지고 좀 신기해하고 있는 그런 유적이 백제 관련된 유적으로 몽촌토성, 풍납토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몽촌토성에 발견된 도로 같은 거 보면 그 시대에도 도로를 너무 옛날이라가지고 중간이 좀 볼록한 거는 명확하게 좀 안 보이는데 좌우가 약간 낮은 거는 좀 보여요.
1: 아, 그때도 그랬다는 건데. 네.
0: 왜 그렇게 했을까요?
1: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보다.
0: 아, 자연 현상하고 상관이 있는데 될 수밖에 없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1: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야?
0: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 고금을 막론하고? 네. 왜지? 아. 너무 빨라질까 봐.
0: 왜냐하면 예. 비가 왔을 때 네. 물이 중앙에 고이지 말고 좌우로 빠져가지고 배수로로 와. 옆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볼록하게 만든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고 맞아. 백제시대에도 도로 양옆으로는 물 빠지는 길을 항상 이렇게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법이죠. 네네. 보통 우리나라의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대략 그런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한 2% 정도의 경사, 기울기로. 살짝만 중간이 볼록하고 좌우로 내려오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물이 뭐 안 고여서 뭐 차 다닐 때 물이 안 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이 안 고이고 바로바로 잘 빠지도록 해야지 도로에 어디가 물에 계속 깎여 나가면서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기가 뭐 예를 들면 흙이 녹는다든가 그 물 때문에 뭐가 쓸려내가 늘어난다든가 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파헤쳐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물 때문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1: 비가 웬만큼 와도 고속도로에 물이 안 고여 있는 게
0: 그렇죠. 그래서 물이 잘 빠지게 해야지 결국은 그 도로의 평평함도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결국 평평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자, 그런데 네.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게 막 무슨 뭐 로마 시대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저 백제시대 도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의 궁궐 궁전 같은 데 가보면 네. 이렇게 넓은 광장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다니기 좋으라고 바닥에 돌들을 이렇게 쫙 깔아 박석이라고 하죠. 바닥에 돌들이 이렇게 쫙 깔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울퉁불퉁한 거예요?
0: 평평한 돌들을 뭐 네. 요즘 타일처럼 그렇게 평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납작한 돌들을 쫙 깔아놓은 이런 곳들이 뭐 경복궁 앞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항상 한 구역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멋있게 생긴 구역입니다. 네. 박석을 깔아놓았다라고 하는데 로마시대 도로 유적이나 이런 걸 봐도 이런 식으로 좀 납작하고 큰 돌 같은 걸 이렇게 쭉 깔아놓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백제시대에도 그 비슷한 구조가 조금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평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평평한 돌들을 최대한 평평해 보이는 돌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깔아놓으면 멋진 도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 중세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뭐 그게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네. 일단은 그런 돌들을 구해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귀찮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돌도 그렇게 쉽게 구합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시공해 놓은 거면 열심히 뭐 납작한 돌만 전 국민들한테 다 말해요. 납작한 돌 구하면 무조건 경복궁으로 들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쫙 길 닦는 공사 어떻게든지 했다고 쳐도 혹시나 그 도로를 오래 쓰는 가운데 어떤 납작한 돌 하나가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 돌이 예를 들어서 깨져가지고 부러졌다라고 하면 예. 그 자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 납작한 돌하고 최대한 비슷한 모양의 납작한 돌을 구해봐야 되겠죠.
1: 아,
0: 그거를 그렇지. 찾는다는 게 얼마나 짜증스럽고 골치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수리하기도 이게 좀 안 좋은 단점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좋은 도로를 만든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흙바닥으로 적당히 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좀 뭐 파이면 그때그때 공사하고 물 좀 고이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오다가
1: 네네.
0: 스코틀랜드 출신의 네? 존 맥애덤이라는 사람이 좀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냈어요. 뭐 그렇게 엄청난 아이디어는 아닌데 네. 새로운 방식을 고안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방법이 유행을 해가지고 기준이 되어서 퍼져가지고 지금도 기본 원칙은 전 세계에서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존 맥애덤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 존 맥애덤이라는 사람이 도로공사하는 일을 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원래 하던 일 뭐였을까요? 이거 상상 못합니다. 이게 상상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2: 그
0: 이상한 걸로 하나 찍어주세요.
2: 도배.
0: 예? 네?
2: 도배.
0: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2: 관련 없는 거예요?
0: 예, 네, 이상한 거 하나 찍어주세요.
2: 근데 호두과자 파는 사람.
0: 호두과자 파는 사람?
2: 예.
0: 이분이 현상금 사냥꾼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분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8세기 스코틀랜드에 사시다가, 예. 한창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개발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가지고, 네. 거기서 현상금 사냥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2: 예.
0: 근데 아마도 그때는 본격적인 영화에 나오는 서부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막 총잡이로 활동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요.
2: 아니, 그 말씀 듣고 얼굴 보니까 눈매가 매섭네요.
0: 예. 아마도 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뭔가 해적들하고 싸우면서 현상금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2: 더 대단하잖아요.
0: 네, 약간 해적 영화 주인공 같은 그런 대단하잖아. 사람이었었는데 예, 예, 예. 그러다 이제 다시 고향이 스코틀랜드 이쪽 영국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2: 네네.
0: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추측한 얘기인데 아마도 현상금 한몫 잡아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해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2: 네네.
0: 뭐에 투자하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동산을 생각한 거죠. 네. 물론 뭐 그 이유 때문에 뭐 무조건 부동산에 관심 가진 건 아니겠지만 돌아와가지고는 이런 도시 개발 같은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제 추측으로는 부동산에 본인이 투자하고 싶어서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0: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보인 거예요. 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게 길이 잘 나 있는 게 이게 부동산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로 개발 공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냐 그렇게 큰 도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식으로 뭐 경복궁합처럼 깔고 이런 거는 멋진 방법인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2: 그렇죠.
0: 그
2: 예.
0: 방법을 쓰지 말고
2: 네.
0: 작은 도를 사용하자.
2: 작은 돌.
0: 일단 튼튼하게 바닥을 받치고 물빠짐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작은 돌멩이 같은 거를 쫙 깔아가지고 기초를 만들고
2: 네.
0: 그다음에 그거를 무거운 걸로 한번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작은 자갈을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무겁게 꽉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다지면 오히려 판판한 돌을 모양에 맞게 구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갈 같은 거를 잘 구해온 다음에 꾹 눌러가지고 하면 오히려 다니기에 웬만히 더 평평한 모양이 잘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밑에는 좀 약간 굵은 돌, 위에는 작은 자갈 요 구조로 만들면
2: 네.
0: 견고하게 오래 유지도 잘 되고 물빠짐도 좋다. 이거를 알아내가지고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단 이거는 공사를 하기가 일단 편리하죠. 자갈, 돌멩이 이런 거 모양 맞출 필요 없이 막 가져오면 되니까.
2: 네.
0: 그리고 막 돌 모양 맞춘다고 하는 기술자 이런 사람도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도 편리하고
2: 네.
0: 다니다가 어디가 패인다거나 부서진다거나 했을 때도 뭐 그냥 자갈이나 돌이나 대충 크기만 맞으면 구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2: 그렇지요.
0: 수리 유지 보수하기도 편한 거예요.
2: 그러네.
0: 그래서 이 존 맥애덤의 스코틀랜드에서 개발된 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현대 도로도 이 방법이 기본입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좀 어느 정도 굵은 돌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좀 가느다란 자갈 같은 걸 깐다.
2: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굵은 거, 조금 덜 굵은 거, 제일 가느다란 자갈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 도로에 아스팔트 깔았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2: 네.
0: 근데 그 아스팔트 깔은 거 제일 윗면을 보면 그냥 시커먼 아스팔트만 그냥 이렇게 검은게 깔려있는 게 아니라
2: 네.
0: 조그마한 이런 자갈과하고 이렇게 아스팔트가 반죽이 된 게 쫙 까맣게 깔려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 구조 자체도 따지고 보면 존 맥애덤의 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네네.
0: 그리고 이것도 좀 덧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장에 가서 일할 때 현장 분들이 쓰시던 말로 이렇게 길 포장한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눌러주는 커다란 중장비 중에 롤라가 돌아가는 거 보다 하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를 현장 분들이 마카담 로라라고 부르셨어요. 마카담 로라. 마카담 로라로 작업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카담 요즘도 그 말 쓰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마카담이 이 존 맥애덤에서 온 말이라는 게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사람.
2: 네, 네. 와, 네, 그래서 신기한데요?
0: 네, 한국에까지 한국의 이 공사 현장에까지
2: 네.
0: 한때 18세기에 현상금 사냥꾼 출신으로 네, 스코틀랜드에서 도로 까는 방법을 유행시켰던 사람의 이름이
2: 네.
0: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2: 신기합니다. 아스팔트라는 건 정확히 어떤 재료입니까?
0: 아스팔트. 일단은 네. 하나, 요거는 뭐, 현장에 한 번이라도 일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스팔트라는 거는 그 끈적이는 까만색 그 부분만은 아스팔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깐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스팔트를 깐다라고 할 때는 그 끈적이는 까만 물질만 까는 게 아니라, 그 끈적이는 까만 물질의 자갈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 자갈하고 아스팔트가 섞인 그 덩어리를, 그 반죽을 깔고, 그거를 굳히는 거를 흔히 아스팔트를 깐다. 아스팔트를 포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 그럼 자갈이랑 섞인 것도 아스팔트라 그래요?
0: 그거는 굳이 구분을 하면 그걸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2: 네.
0: 하나만.
2: 하나만.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
0: 하나만.
2: 하나만.
0: 그러면 이 아스팔트라는 물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아스팔트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2: 아스팔트요?
0: 그 석유. 아, 맞아요. 석유를 정제하고 나서 우리가 연료로 쓰기에는 너무 뭐한 그 가장 찌꺼기가 되는 부분, 불로 잘 안 붙는 부분, 그거를 이제 아스팔트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스팔트는 뭐 그거하고 성분은 대동소이한데
2: 네.
0: 석유 정제하면서 나온 물질을 아스팔트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2: 아,
0: 고대 그리스에서 아스팔토스 이런 식으로 쓰던 말인데
2: 네.
0: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정유소를 운영했을 리는 없잖아요.
2: 네.
0: 중동 지역에는 네. 석유가 많이 나서 그런지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길가에 갑자기 그런 석유 같은 끈적한 그런 타르 형태의 그런 찐득한 덩어리가 그냥 있는 수가 있대요. 아 진짜 얼마나 석유가 넘쳐나서 그럴까요? 석유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동 지역에 그런 게 예로부터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2: 다른 나라에서는 귀한 건데.
0: 그럼 그게 끈끈한 기름이니까 옛날에 그걸 가지고 뭔가 방수를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걸 발랐대요. 방수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성벽을 지은 다음에 성벽이 비 많이 맞고 이러면 뭐 진흙벽돌로 지은 성벽이 좀 무너질 수 있잖아요.
2: 네.
0: 그럴 때 그걸로 칠을 했대요. 이게 그래서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2: 예.
0: 성경책의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한 거를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한 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아스팔토스 아스팔트 아마도 아스팔토세이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스팔토스라고 불렀고
2: 네.
0: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흔히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2: 네.
0: 역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2: 아, 그게 역청입니까?
0: 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배에다가 우리나라 성경에서
2: 네.
0: 역청을 칠해가지고 네. 방수 잘 되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코페르 그리스어로 아스팔토스라고 한 게 지금은 그 비슷한 재질을 석유에서 만들어내니까
2: 네.
0: 그것도 그냥 아스팔토스 아스팔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을 살린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책이 들어온 것도 벌써 한 몇백 년 됐기 때문에
2: 네.
0: 이런 전통을 살린다면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역청 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쪽으로는 좀 많이 안 쓰이고 있다.
2: 어감이 약간 불길하네요.
0: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2: 예, 예.
0: 자 그런데 우리가 항공 유편할 때였던 것
2: 항공유,
0: 같은데
2: 예.
0: 항공 유편할 때 같은데 그때 제가 좀 쓸데없이 갑자기 괴물 이야기에 꽂혀가지고 그렘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2: 굉장히 길게 하셨죠.
0: 예. 네,
2: 생생합니다.
0: 그때 네.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항공유 같은 거 잘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팔아서 돈 잘 번다라고 네. 말씀드렸겠죠?
2: 네.
0: 아스팔트는 우리나라가 잘 장사를 할까요? 못할까요? 어떨까요?
2: 엄청 잘할 것 같은데.
0: 잘할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면 국내에서 정유 사업을 해가지고
2: 네.
0: 나온 아스팔트에
2: 네.
0: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나라의 이 도로 닦는 데 쓰이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해외로 수출할까요?
2: 국내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10%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다 수출해 버립니다. 우린 석유 한 방울 안 나지만 아스팔트 수출 강국인 거예요.
0: 어떻게 아셨죠?
2: 맞아요.
0: 네, 근데 조금 과도하게
2: 완전히 찍었습니다.
0: 네, 예, 과도. 예. 근데 흐름을 타셨네. 아셨네.
2: 예.
0: 예, 맞아요. 근데 10%까지는 아니라
2: 네.
0: 좀 많을 때는 한 30%만 우리나라에 쓰고 70% 해외로 수출하고요.
2: 수출 많이 한다.
0: 적을 때도 한 40% 우리나라에 쓰고 60%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깔리는 아스팔트 중에 적지 않은 양이 한국산 우리나라에서 아스팔트 수입해 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 있는지 아십니까?
2: 어떤 나라?
0: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아스팔트 꽤나 많이 수입해 가고요.
2: 중국이?
0: 예.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이런 데서 우리나라 아스팔트 막 수입해 가거든요.
2: 중국이 우필 우리께 필요할 정도가
0: 우리나라 아스팔트가 네. 싸고 질이 좋거든요. 싸다는 건 그만큼 뛰어난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단가를 싸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자기 나라에 석유가 펑펑 나는데
2: 그러게요.
0: 그런데 그 멀리 떨어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그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아스팔트를 사가지고 쓸 정도로 아니 중국에도 중국에서는 석유가 막 나는데 중국 아스팔트보다 한국 아스팔트를 싫어해가지고 중국의 도로를 닦는 일이 많을 정도로
2: 전에 항공유 얘기했을 때 그 돈가스 잘 튀기는 집이 돼지 키우는 집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0: 그렇죠.
2: 아스팔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죠?
0: 이것은 네. 이게 비유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조금 약해진 게 네. 저는 뭐라고 비유를 옛날에 했었냐면 네. 팥 농사 잘하는 사람도
2: 팥
0: 대전에 가서 단팥빵 잘하는 가게가 있으면 거기서 그 빵 사 먹는다. 대전에 그 팥빵 잘 파는 가게에서 팥 농사 짓겠습니까?
2: 진짜.
0: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성의가 나지도 않지만 네. 우리나라에 와서 아스팔트를 사가는 그 기술력 때문에 사가는 데들이 많다라고 제가 예전에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 넘어가기 하나만 해야 돼.
2: 방금이 하나만 아니었나요?
0: 이거 하나만 안 하면 안 돼요.
2: 알겠습니다.
0: 이거 꼭 해야 돼요.
2: 그렇다면 하셔야죠. 네. 예.
0: 자, 네. 아스팔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죠?
2: 네.
0: 근데 아까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만으로 포장을 안 하는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 네, 자갈도.
0: 자갈, 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로 건물 지으면 그때도 모래, 자갈 이런 게 다 필요하다. 그게 콘크리트가 시멘트하고 섞여가지고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자갈이나 모래는 어디에 숙고할까요? 이게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부동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자갈이나 모래 같은 건 아유 널려 있는 게 자갈인데 널려 있는 게 모래인데
2: 그러게.
0: 그런데 네. 이런 자갈이나 모래를 건설 현장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골라보려면
2: 예.
0: 그게 균일한 정도의 강도로 어딘가에 많이 있는 게 있어야지 그걸 퍼와가지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2: 네.
0: 우리 집 앞 뭐 화단에 자갈 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도로가는 업자들이 이 집 저 집 화단마다 다니면서 자갈 한 뭐 삽시 퍼와가지고 그걸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2: 없죠.
0: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어디서 모래하고 자갈을 많이 펴왔냐면 뭐 상식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인데 강변에서 자갈하고 모래를 많이 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고 도시가 얼마나 커져가지고 건설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2: 네.
0: 그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물, 다리, 도로들을 짓다 보니까 그 많던 강변의 모래, 자갈 이런 게 바닥이 난 거예요.
2: 동나겠다 진짜.
0: 네.
2: 났어요, 그래서 동났어요.
0: 그래서 네. 김진만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 보면
2: 네.
0: 2010년대 이후로는 우리가 강에서 모래나 자갈을 채취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 그럼 어떡해요 지금은?
0: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콘크리트라든가 도로 공사를 할 때 집어넣는 자갈이나 모래를 뼈대가 되는 재료다라고 해서 골재라고 하거든요.
2: 아, 예.
0: 골재를 구한다는 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골재를 그래서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돈 되는 사업이 된 시대입니다, 요즘은.
2: 그렇겠네요.
0: 자,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도 도로도 생기고 집도 올라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골재 구하기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면 도대체 골재를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요?
2: 산을 깎아버리나?
0: 그런 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기도 해요.
2: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런데. 네. 환경부에서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
2: 네.
0: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건설이나 토목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치거나 뭐 이런 걸 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엔 철거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하죠.
2: 네.
0: 그러면 거기에 건물 부서진 잔해라든가 아니면 돌 파낸 거 뭐 이런 게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2: 네.
0: 그런 거를 건설 폐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건설 폐기물을 다 뭐 이제 옛날 콘크리트 덩어리 이런 거니까
2: 네.
0: 그거를 다 부수고 갈면
2: 네.
0: 자갈이나 모래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22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2: 네.
0: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을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 그러니까 폐기물 나온 것 중에 재활용하는 비율인 거죠? 30%요.
0: 30%?
2: 네.
0: 99.7%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 알차게 쓰네요.
0: 와, 이거 진짜 경이로운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더 파보자. 네. 너무 높다. 약간 이게 수치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좀 댓글로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요.
2: 네.
0: 감안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건
2: 그러네요,
0: 맞습니다.
2: 그러네요.
0: 저는 어떤 얘기도 한번 한 적 있냐면,
2: 네.
0: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뭔가 울적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실 필요 없다. 2022년에 발표한 환경부에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요 자료만 보면 이 99.7%를 보는 순간 절로 입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이로운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치를 자랑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놀랍고도 특이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한 현상입니다.
2: 그러네.
0: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2: 잘하네요.
0: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이거는 막 들어온 폐기물, 막 들어온 그런 재료잖아요.
2: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막 부숴가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막 생기면
2: 네.
0: 그거를 이렇게 잘 분해를 해가지고
2: 네.
0: 그거를 뭐 크러셔 같은 데 넣어가지고 조 크러셔 막 이런 데 넣어가지고 그걸 막 부숴요. 콘크리트 덩어리를. 그래가지고 돌멩이처럼 이렇게 만들거든요.
2: 네.
0: 그럼 그거는 아무래도 강변에서 이렇게 균일한 재질로 자갈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를 퍼온 것보다는 조금 공사하기에 질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재료일수록 아주 견고하게 지어야 되는, 멋지게 지어야 되는 이런 데 쓰기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2: 네.
0: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2: 도로.
0: 그렇게 견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적당히 밑에 깔려 있기만 하면 되는 도로 공사 이런 거 할 때 이런 건설 폐기물, 건설 폐기물 재활용 재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감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 이거를 우리나라 법에서 순환골재라고 불러라라고 아예 법이 나와 있어요.
2: 들어본 것 같아요.
0: 서큘레이션 순환된다, 재활용된다라는 뜻이죠.
2: 네.
0: 순환골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이 도로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근래에 새로 닦인 길을 여러분이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 네.
0: 내 발밑에 깔려있는 이 도로가 네. 누군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2: 네.
0: 내 발밑에 깔려있는 이 도로가 어느 마을이 철거돼가지고 지금은 도로로 변해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셔도
2: 다른 어딘가의 도로였을 수도 있어요.
0: 뭐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셔도 될 정도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2: 우울할 땐 순환골재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렇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도로랑 아스팔트 도로는 아예 재료부터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0: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2: 뭐가 더 단단합니까?
0: 네, 콘크리트가 당연히 이제 아 이거 조금 정치적인 말인가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2: 왜요?
0: 우리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질 때도 이 선은 안 깨진다라고 할 때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2: 아, 더 단단하기 때문에?
0: 네. 아스팔트 지지율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콘크리트 훨씬 단단합니다.
2: 네. 평생 안 까먹는다. 네,
0: 콘크리트 훨씬 단단합니다.
2: 예, 예, 예. 네,
0: 그래서 콘크리트가 더 단단할 때 쓰는 도로 재료고 아스팔트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아스콘이 그거보다 더 약해도 되는데 쓰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도로에 아스팔트를 더 많이 깔지 않나요?
0: 콘크리트가 더 비싸거든요.
2: 아, 더 비싸기 때문에.
0: 네, 콘크리트가 더 비싸고 그리고 약하면 아이 강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2: 네.
0: 도로가 그러면 이제 오래 가고 무거운 것도 더 잘 견디고 네. 유지보수할 필요도 별로 없고 그럴 테니까
2: 네.
0: 콘크리트 도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억만장자가
2: 네.
0: 오늘 뭐 석유 이야기했으니까 만수르 선생님 오셔가지고
2: 어허.
0: 콘크리트 내가 무한으로 대줄 테니까 뭐 도로 재료에 이제부터는 가격 연연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 그러면 전국의 모든 도로를 다 콘크리트로 바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 그렇지 않군요.
0: 네, 왜 그렇느냐 하면 아스팔트 도로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2: 네.
0: 약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묘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2: 네.
0: 특히 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일수록
2: 예.
0: 그 도로의 지하에 뭐가 묻혀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2: 아.
0: 예를 들면 전선이라든가
2: 네.
0: 하수도관이라든가
2: 그렇지.
0: 상수도관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뭐 통신 케이블이라든가
2: 예.
0: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지하철이라든가
2: 오.
0: 여러 가지가 지하에 묻혀있는 수가 있어요.
2: 예.
0: 그런데 도로를 콘크리트로 깔아놓으면 깨고 들어가요. 너무 어려워요.
2: 아.
0: 야 이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파가지고 공사해야 되겠는데
2: 네.
0: 그런 일 간혹 생기잖아요.
2: 예.
0: 네. 근데 콘크리트는 그거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스팔트가 네. 딱 적당하게 차가 지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경고하면서
2: 네.
0: 버틸만 하면서
2: 네.
0: 깨는 공사를 할 때는 또 깨면 깨질 만한 정도의 강도란 말이에요.
2: 그러네.
0: 그래서 아스팔트 쓰기 좋고 네. 아스팔트를 그렇게 깨가지고 그렇게 이제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아스팔트는 그거를 굳힌 게 결국은 석유의 일부잖아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뜯어내면 아스팔트 돌덩이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2: 네.
0: 그거를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만드는 기계에 넣으면 그 뜨겁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쓱 이렇게 녹으면서
2: 네.
0: 다시 죽처럼 변해요. 그래서 아스팔트는 뜯어낸 거를 거의 100%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뜯어내고 밑에 지하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따질 때는
2: 그러네.
0: 아스팔트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 콘크리트 도로가 더 많이 쓰여야 될 곳은 어디예요?
0: 예를 들면 굉장히 무거운 거를 지탱하는 게 중요할 때. 아, 이 지역은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닌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깔아놓으면 이거 뭐 1년에 몇 번씩 공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 많이 하면 사람들이 차 막힌다고 난리 난다. 이런 데 있죠.
2: 네.
0: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그냥 여기는 우리가 밭하고 산 사이에 그냥 도로 깔아놓은 거라 가지고 밑에 아무것도 안 묻혀 있다고.
2: 예.
0: 아, 그래서 이거는 뭐 밑에 파볼 이유도 없다고.
2: 예.
0: 이런 데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 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짓죠.
2: 여기까지 도로의 역사와 과학에 대해서 곽식 작가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중앙고속도로 신림나들목 부근 흔히들 멜로디 도로라고 부르는 도로에서는 가수 장윤정의 어머나가 흘러나옵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 게 아니고요. 도로 자체가 악기가 되는 원리인데요. 도로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놓고 자동차 타이어가 홈을 밟을 때 생기는 진동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음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도로에서 정확한 음으로 노래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정속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음운전 방지와 더불어 과속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도로 위의 과학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word.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절에 계약증만 전전했고 그나마 긴 이력서도 없는 제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요? 과거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한계가 있어. 여기가 내 고점일 거야. 근데 이제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미주님이니까 된 거예요. 제 학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력서에 쓸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화상담사로 시작해 총무와 채용을 했었고 최근에는 잡코리아에서 사업개발로 일한 김희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력서에서 일부러 빼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하는 일과 관계가 없어 보여서 혹은 실패한 기억이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저에게는 꽤 많았습니다.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 멀뚱히 앉아 있어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요. 너무 적극적이라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퇴사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구석까지 몰린 적도 있었고요. 저는 그 경험들을 이력서뿐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빼버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커리어는 일종의 이름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표는 빛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회사, 좋은 직무, 좋은 성과처럼 보여주기 좋은 것들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지우고 싶었던 경험까지 하나씩 꺼내서 이력서를 다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이력서가 34장이었고요. 보통 이력서 한두 장도 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지우고 싶었던 경험까지 다시 꺼내 34장이나 쓰게 됐을까요? 제 첫 직장은 블리자드 코리아였습니다. 오랫동안 중하위권을 머물던 보통의 상담사였죠. 이 상태로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과 좋은 상담사를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방식, 듣는 태도, 정보를 확인하는 순서까지 그대로 따라해보라고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도 저만의 방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과 좋은 상담사는 저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답만 우선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답을 주기보단 그분이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죠. 그러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제 기존 방식을 더하니 결국 전 세계 블리자드 상담사 중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사에서 마케팅 팀으로 이동할 기회도 얻었죠. 돌이켜보면 이때 제가 배운 건 단순히 상담을 잘하는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을 찾아 내 방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마케팅 팀에 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일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는데 저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했죠. 저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배우게 해주세요. 하지만 팀장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셨고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자괴감에 화장실 가서 남몰래 울기도 했죠. 이렇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지나가는 블리자드 대표님을 붙잡았었습니다. 저 정말 마케팅 일을 배우고 싶은데 팀에서 어떤 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내가 들어가는 미팅에 다 들어오라고요. 그때부터 대표님이 미팅이 있는 곳이면 모두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회의 참여 빈도수가 늘면서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유저들의 이탈을 논의하던 중이었는데 혹시 튜토리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고객 상담을 하며 접했던 유저들의 튜토리얼 반응을 제 의견으로 회의 시간에 내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회의에 따라 들어가 듣고 보기만 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의견을 내기 시작하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일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보자면 유저들이 왜 게임에 떠나는지 직접 들어보는 인터뷰에도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맡았었고요. 나중에는 TV 광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저에게 일을 주지 않았지만 고객 상담을 하며 쌓은 경험을 현재 일과 연결하면서 조금씩 제가 할 일을 만들어간 겁니다. 돌이켜보면 여기서도 저는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 상담을 하며 얻은 경험을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일에 가져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마케팅 대행사로 이직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과거에 제가 겪었던 서러운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가 맡은

못했습니다.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막하니까 일자리라도 소개받으려고 여기저기 연락하다가 이제 전에서 대표님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모든 회의에 다 들어오라고 말했던 그분입니다. 대표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력서를 다시 써보세요. 회사 이름과 맡았던 업무만 적지 말고 지금까지 미주님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겪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수필처럼 전부 써보세요. 저는 당시 일자리를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필 형식의 이력서를 쓰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이력서는 두 장도 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졸에 계약직만 전전했고 그나마 긴 이력서도 없는 제 이야기를 그것도 수필로 누가 읽겠어요? 그래서 되물었죠. 안 되면요. 안 되면 그렇게 썼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미주님, 지금 시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써보기로 했죠. CS 경험부터 마케팅에서 일을 받지 못했던 시간, 적극적으로 일하다 퇴사당했던 경험, 어린 시절 소소한 에피소드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이력서가 3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 사이에서 비슷한 모습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죠. 고객 상담에서는 잘하는 사람의 방식을 관찰해 제 일에 적용했던 모습이 보였고요. 마케팅팀에서는 고객 상담 경험과 데이터를 연결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력서를 통해 저를 돌아보니 저는 매번 완전히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경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커리어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커리어는 좋은 직무를 하나씩 붙여서 더 화려한 이름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경험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음 경험으로 가져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제 경험을 다시 보기 시작한 뒤 빙글이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일이 신기하게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고객 상담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대표님이 제 이력서를 전부 읽고 총무 직무를 역제안하셨습니다. CS 경험도 마케팅에서의 경험도 그 안에서 직접 기회를 만들어간 경험도 모두 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빙글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잘한다라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처음으로 채용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을 테크기술로 책임져주는 회사였는데 외부에서는 잘한다라는 이름만 듣고 학습지 회사로 오해했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아 면접을 포기하거나 최종 합격 후에도 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면접 한번 진행하려면 실무자들이 실무를 멈추고 시간을 내야 했기 때문에 어렵게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도 이제 입사자로 이어지지 않으니 같은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할 만큼 손해가 컸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하고 원무과에서는 수납을 하는데 만약 환자가 원무과에서 병과 치료의 이유를 듣는다면 환자는 이 병원을 뭐라고 생각할까? 말이 안 되죠. 병원 신뢰도 안 가고요. 저는 채용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면접에 대한 테크적인 피드백을 직접 지원자한테 전달하게끔 하고 원무과에서 다음 진료 날짜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원자와 이후 일정을 잡거나 돈 얘기를 했죠. 그렇게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왜 합격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저는 연봉과 입사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면접 이탈률이 줄고 최종 입사율 역시 20에서 80%까지 올라갔죠. 돌이켜보면 이것도

다른 곳에서 본 방식을 가져와 제 식대로 지금의 문제에 적용했던 거죠. 마치 블리자드 때 배웠던 것처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로 이직했었고 지난 6월까지 사업개발 팀장으로 일하다가 그동안 못해본 것들을 해보기 위해 백수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커리어가 저의 이름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좋은 것, 빛나는 것만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의 경험은 숨기고 없던 것처럼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커리어는 화려한 직무를 계속 쌓아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경험 속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걸요. 저는 계속 배우려 했었고 잘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방식을 관찰하고 이미 가진 경험과 연결해 눈앞의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직무는 매번 달랐지만 그 방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서 배운 것을 다음 기회에 가져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혀봤습니다. 요새 취업 시장도 경기도 모든 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직장에 속해 있지 않아도 예전처럼 불안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까? 그리고 이 배움은 다음 어디에서 쓰일까? 과거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한계가 있어. 여기가 내 고점일 거야. 근데 이제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미주님이니까 된 거예요. 제 학력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력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력서에 쓸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력서에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0: 국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넨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필리세이스 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투명한 푸른 뉴욕 하늘, 가을 하늘 아래 영원히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했던 우리는 마치 그 말을 들은 것 같은 오늘 아침 하늘, 금방이라도 비를 내릴 것 같은 이 낮은 회색빛 구름이 창공 아래 얇게 덮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곧 멸종하게 될 거라는 경고가 AI 개발 전문가부터 여러 정치 리더들 사이에서 큰 목소리가 돼서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이 더 인공지능 문제를 잘 핸들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42대 42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have no idea.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직 느끼지 못한다는 뜻도 되겠죠. 산 하나를 옮겨서 바다를 메워 육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기술이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좁은 해상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니 전 세계 기름값, 그래서 경제가 영향을 받고, 이제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반대쪽 홍해 물길을 대신 사용하려 하니 홍해와 인도양 입구에 있는 예멘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지지를 받는 이 후티족이도 그것을 좁은 해협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 토목공학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지구가 원래 생긴 모습, 지형, 이것이 파워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크게 쓰고 있습니다. 지리, geography. 여기선 geography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고 물길이 어디 나고 이것이 여전히 파워다. 이렇게도 하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그 물길을 내고 또 산을 깎아내고 할지라도 지금 이 두 좁은 해협이 이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란에게 파워를 주고 있다. 이런 전쟁의 이 종전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지형을 보면서 풀어보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경제적인 파워, 국가 규모하고 또 관계없이 지리적인 요충지, 그리고 현대전이 이제 드론,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드론전으로 가게 되면서 드론의 기술,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전쟁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 입구에 지금 인도 양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좁은 해협을 어찌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텀 선거가 끝나면 전쟁은 바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이 중동 전쟁, 이란과의 전쟁에 인기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라는 이 지금 공동의 관심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급격한 이 발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미국 정치권에 이념적으로 볼 때는 양극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이 같은 무대에 올라서 인공지능에 대해 메시지, 경고성 메시지에 동의를 하는 그런 아주 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AI를 비롯해서 이 New Technology의 폐해를 줄이는, 그러니까 인류가 정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비영리 단체 Future of Life Institute, 생명의 미래 연구소가 주최한 Pro-Human Assembly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 중에 하나인 Bernie Sanders와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즈니스맨에서 이렇게 정치인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일기 때 크게 공헌을 한 인물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스티브 배넌이 여기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포디엄에 올라서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경각심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주최한 이 자리, 빅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의 무분별한 이 개발 속도를 늦추게 하는 규제가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이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엔 이 인공지능끼리 AI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개발하고 통제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이게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정말 끔찍한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의회가 이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비난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올리가크 이런 어떤 돈을 버는 이 집단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의 CEO들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의 AI 이걸 계속 개발을 하는 걸 놓치지 않으면서 마치 이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이 당면의 문제다라고 그걸 지금 정당화하고 있다.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이러니까요. 인류 전체가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되고 앞으로 어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게 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해서 두 정상들이 초지능 개발 금지 그러니까 AI 개발을 초지능으로 가는 것은 금지를 하고 일시 정지 조약을 일단 체결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남성, 여성, 아이들의 삶이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바뀌게 된다면 이런 AI에 대한 결정은 이 소수의 자본을 가진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의 이 CEO나 개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함께 내려야 하는 그런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AI가 핵무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파워를 갖춘 그런 위험한 대상이다. 인류의 생존의 위협이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의 연설에 이어서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 전혀 다른 보수 진영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올랐습니다. 배넌 역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 말을 이어갔는데 미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돈을 많이 가진 테크놀로지 컴퍼니의 CEO들의 거기에 우리도 좀 사용하게 해줘요 이렇게 탄원을 하면서 그걸 조금씩 나눠 갖는 AI의 사용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입법 조치를 의회에 기다리기에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즉각적인 그 조치를 통해서 이걸 개발의 그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부의 조치를 빠른 속도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이틀 전 월요일에는 8시간 동안 자신의 그 AI는 사기다. AI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위험하다. 인류를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게 사기 이렇게 말을 해서 하는 글을 7차례나 올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AI와 데이터 센터의 분출 현상이 일어나는 지금 유일한 이유는 미국이 다른 모든 국가들 중국을 포함해서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위를 결코 놓칠 수가 없다. 계속 개발의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명령으로 이걸 어떻게 제약을 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0: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미국 국민들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자, 정치권에서 리더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만약에 그런 위기감이 있다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어느 정당이 더 이걸 잘 핸들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유니버시티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그랬더니 유권자들이 AI 기술 자체보다 일단 자신들의 그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데이터 센터 건설에 큰 관심,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자기 지역에, 그리고 내 집에 이 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많은 거죠. 정당에 대한 신뢰도 이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에 대한 42%, 민주당이 40% 조금 넘는, 그러니까 사실 무승부다. 어느 정당도 뭐 크게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과연 AI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랬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이 말은 별 생각이 없다라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들어와서 물을 많이 쓰고 뭐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만 AI는 어쨌든 내 손바닥 안에서 편리하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전해주는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아직까지는 이 미텀 election에, 아직까지는이라고 말하는 것이 50일도 안 남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전문가들 중에 개발하는 그 본인들이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일할 수 없다.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자기의 그 high salary를 포기하고 나와서 이걸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연방 차원의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진보 진영 또 이 보수 진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길이 이제 차도 많고 조금 늦게 나오면 이제 옐로우 스쿨 버스들로 인해서 또 더 복잡합니다.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오셨다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이번 학년에 지금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시범적으로 일단 AI, 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시 교육 정책을 처음 시행하고 지금 며칠 됐나요? 계약하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일주일 좀 된 거죠. 휴일 빼고. 그런데 공립학교 자체에 대해서 뉴욕시 의회의 고위 또 의원들이, 고위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튼 뉴욕시 시티 카운슬에서 이 공립학교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가 지나치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에 또 한번 강력하게 이거 반대하는 걱정을 표현을 했는데 일부 테크놀로지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온 이런 시의회 의원들의 강력한 발언입니다. 이게 충분한 조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youngest students,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이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이전에는 뭐 노트북, 태블릿 같은 개인이 사용하는 이 디바이스를 없애고 handwritten assessment, 다시 손글씨를 써야 한다. 그리고 페이퍼북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형 학습 앱, 이거 절대 안 된다. 중독을 유발한다라고 또 말을 하는 시의원도 있고요. 이런 테크놀로지 의존이 학습 능력, 사회성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1: 장애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cale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라디오가 없어서 요즘 K라디오 어떤 방송이든 듣기가 쉽지 않다. 운전할 때만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는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kradio.us 그러면 거기 화면이 열리면서 아 뉴스 앵커들의 얼굴이 이렇구나 혹은 또 우리 진행자들 김경주 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이렇게 영어 단어 두 단어가 보입니다. 그 두 단어를 클릭을 하시면 네, 라디오 없이 온라인에서 우리 K라디오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얼굴도 보시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없으셔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우리 알죠. 사우디 아라비아를 통해서 또 이란과 이 지역에 석유를 공급하는데 주요 항로가 되어오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오만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이란 쪽에서 완전히 이걸 봉쇄를 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 모르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 줄까지는 몰랐죠.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의 반대쪽에 홍해, Red Sea 역시 인도양에서 들어갈 때 그 해협이 좁아지는 병목 현상, 이건 차가 뭐 많이 밀려서 그런 출근길, 퇴근길의 현상이 아니고 진짜 지형 자체가 그렇게 좁게 돼 있는 이 해협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바브 알 만데브 해협입니다. 이거 외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홍해 쪽에 좁은 그 해로가 바브 알 만데브 해협. 이게 이제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인데 이게 뭐 어떻게 정식 군대도 아니고 나라는 더더욱 아닌 후티가 그런데 드론 또 미사일까지 있어서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서 이걸 지금 섬 중에 하나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란과의 지금 전쟁 상태를 끝내지 못하는 것이 이번 midterm election 중간 선거의 가장 큰 그로인해서 지금 기름값 미국인들의 생활비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좀 불리한 미텀 선거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지금 AI 문제가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단순히 외마디처럼 들리는 이거 빨리 제재해야 된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0일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에 AI 이슈가 크게 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 정책적인 이슈로 떠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자신들도 너무 AI에 의존해서 이게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는 손바닥에 들어오는 이 셀폰의 내용이잖아요. 진짠가? 가짠가? 우리 같은 어른도 그런데 하물며 어린 자녀들. 그렇죠. 또 하나 한 가지 좀 중요한 이 정치적인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미트럼 선거까지 해서 지금 연방 하원은 집에 돌아가서 각자의 또 모두 선거에 나서고 있으니까 네, 캠페인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아는 이 기간 동안 켄터키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하나인 토머스 매시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이란과의 전쟁 문제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크게 공헌을 하고 지금 이렇게 끝내지 못하고 있는 네, 이 중심 인물인 핏 헥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랜 동안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해온 인물이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입니다. MIT를 졸업하고 비즈니스맨으로 활동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 근데 그때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또 말을 하고 실제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번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후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정말 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토마스 매시가 중요한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자신이 그동안 주장해온 외국에서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어제 어쨌든 하원 본회의가 오후에 개회된 직후에 의장석에서 탄핵 소추안을 필 헥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중대한 이 크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misdemeanors, 이게 수상한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쟁에 대해서 불법적인 전쟁이다. 또 이걸 그만하라는 의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기에 또 민간인 희생을 자행하는 그걸 방치하는 그런 지금 전쟁의 행위를 해왔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국방장관 헥세스 탄핵안 이게 지금 발의를 했는데 실제 이걸 이론상으로 보면 공화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각자 이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도 선거에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 전쟁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너무 가정경제가 힘들다. 이 이란의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 국방장관 당신 왜 이걸 부결시켰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실제 또 선거에 표를 안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전쟁에 대한 부담이 뻐근한 거죠. 전쟁의 당위성 처음 시작할 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먼 그런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를 변화시킨 아주 혁신적인 지도자라고 필 헥세스 국방장관을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다. 선거의 물밑 작업이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토마스 매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연방 하원은 떠나지만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공화당 쪽의 인물로 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쟁 개입 반대 이건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고 그럼 워싱턴에 꼭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이거 반 워싱턴 이미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으로 필요할 때는 반대 목소리와 실제 표를 그렇게 던졌습니다. 2025년에 작년에는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이 토마스 매시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그러니까 이때 대통령 선거 공화당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J.D. 벤스 부통령이 선두주자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 차기 인물로 공화당에서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토마스 매시가 뭔가 신선한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토마스 매시의 지지자들은 50대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걸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노선으로 공화당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 알 수 없습니다. 2028년에 새로운 선두주자로 나설 수도 있다. 토마스 매시가 연방 하원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아무튼 무시할 수 없다. 이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특히 대학에 가야 할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몇 년 전인가 학원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프레스티지에서 초대를 했던 상당히 유명한 이 분야의 제이미 비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이미 비튼이 지금 사실 비즈니스만으로 크림슨 에듀케이션을 공동 창업을 해서 CEO로 이렇게 대학 입시 컨설팅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컴퍼니의 회사의 가치가 6억 달러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컴퍼니다. 고객들이 수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이르는 비용을 그걸 뭐 마다 않고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이렇게 돈을 넣고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이미 비튼이 본인 자신이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해서 몇 개의 대학이죠? 전 세계 예일 대학, 스탠포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뭐 이런 대학들 해서 10개가 넘는 대학에 다 입학 허가를 받았고 그중에 또 지금 대학도 다니고 있고 이게 지금 비즈니스맨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인가?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또 이게 뉴욕타임즈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재밌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20대 이 대학 입시 컨설팅 회사 크림슨 에듀케이션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야망도 있지만 뭐든지 알고 배우고 이렇게 또 학위를 받는 것에 도전의식 이런 욕심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 저요 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네, 시간이 되면 크림슨 에듀케이션의 CEO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빠른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9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살아낸 것 같잖아요. 일하는 마음에서 그렇고 또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테크한 골드바, 실버바도 물론 킴스가 쌉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제 눈앞에서 확인을 한 이번 가을 특별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이 천연 다이아몬드, 내추럴 다이아몬드로 만든 반지 넉 점. 그런데 한 점은 또 이렇게 프로포즈 반지? 웨딩 밴드 이걸 같이 해서 정확히 말하면 다섯 점을 지금 특별 프로모션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K라디오.us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아시죠? 오늘도 뉴저지 한남 주인 아내에 있는 만나방에 사세요. 성 이모랑 정애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 찜, 그리고 떡까지. 반찬 걱정은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주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잠 못 드는 밤에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헬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해드립니다.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으로 전화하십시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어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요. 플러싱 154 가와 노던 블라바드 2층입니다.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벡매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 동안 뉴저지 은혜강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 문의 전화는 201-320-3330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들께 이 4명의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 알려드립니다. 현금 $5,000 우승 상금이 걸려있고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8홀 중에서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이 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고요. 예선이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있고요.
한 사람당 100불의 참가비가 있는데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달러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전화 929-766-0088, 929-766-0088.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와,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것보다는 둘이 말하는 것이 훨씬 쉽고요. 여럿이 함께 호흡을 모아 아, 뭔가 소리를 낸다면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지난 25년 동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삶과 신앙의 하모니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이 창단 25주년을 맞아서 기념 음악회를 이번 주 주일 9월 20일 오후 6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의 양재원 교수님, 양재원 지휘자님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1: 네, 반갑습니다.
0: 창단 25주년 축하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기념 음악회 언제 다시 한번 그리고 어디서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 네, 오는 주일 9월 20일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네. 프라미스 교회에 있습니다.
0: 네, 프라미스 교회 뉴욕에 여러분께서 잘 네. 아시는 그 장소에서 이번 주일 6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란 그 긴 시간 생각해보면 정말 길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처음에 뉴욕 권사 합창단으로 시작되셨잖아요. 어떻게
1: 그렇습니다.
0: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시작하셨나요?
1: 당연히 뭐 이 그 뉴욕 주로 이 퀸즈 지역에 계시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권사님들께서
0: 네.
1: 뭔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0: 네.
1: 하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0: 네.
1: 참 그게 무슨 그 어떤 참 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0: 네.
1: 2001년 9월 11일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 충격과 슬픔의 날이었잖아요.
0: 네.
1: 9/11 정말 생각하기도 참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
0: 네.
1: 그런 날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시작이 참으로 남다른 각오로 시작이 되었고 그런 마음들이 아마 25년을 이어오는 그런 원동력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0: 네. September 11, 25년 전 그날 모여 앉아서 네네. 찬양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이 뉴욕 권사 오늘날의 선교 합창단 25년을 이끌어온 시작이 됐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 시작부터가 네.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요, 권사 네, 합창단이기 때문에 양재원 지휘자님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휘자도 꼭 여성이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양재원 지휘자님 처음에 이 권사 합창단을 지휘하게 되셨나요?
1: 그러게요. 제가 여자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뉴욕 장로 선가단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랬는데 몇몇 권사님들께서 장로 선가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0: 네.
1: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 왜 권사님들이 장로선가단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0: 네?
1: 따로 권사님들만 모인 그런 합창단을 만들면 더 좋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0: 네.
1: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려서 한번 좀 만들어드리겠다고 한 게 그냥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뉴욕 장로선가단에 함께 노래하시려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권사 합창단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셨다. 이것도 참 특별한데요.
1: 네네.
0: 그렇게 본다면 네, 뉴욕 장로선가단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 리허설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권사님들 이 후임 입장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1: 그렇죠.
0: 기다리시면서 네. 그런 커플들 많으시죠?
1: 예, 지금도 장로선가단은 자연스럽게
0: 네.
1: 그 사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이제 같이 연습하는 동안에 이제 가니까,
0: 네.
1: 무슨 뭐 연주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 같이 연주하는 어떤 레퍼토리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그 당시에, 창단들 당시에는 조금 좀 그런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0: 네.
1: 기존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단체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런 아마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독립된 단체로 만들자 이제라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죠.
0: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네 창단 25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시게 된 이번 주 주일날 그러니까 9월 20날입니다. 네, 저녁 6시 오후 6시인데 이번 또 우정 출연을 그래서 뉴욕 장로 성가다.

0: 많은 분들이 가서 이 찬양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전문 성악가 이 캐리그마 남성 중창단을 들으시겠지만 이번 특별 25주년 기념 음악회는 이 연주를 또 오신 분들이 관객석에서 같이 하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 힘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연주 형태가 있는데요.
0: 네.
1: 힘 찬송가이고 페스티벌은 축제니까
0: 네.
1: 한국말로 하자면은 이제 찬송가 축제인데요.
0: 네.
1: 그래서 찬송가 중에 아주 익숙한 찬송가를 다소 화려하게 뭐
0: 네.
1: 브라스도 들어가고 당연히 스트링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풍부해 가지고
0: 네.
1: 관객하고 합창단이 같이 또는 서로 교대로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는 일종의 관객 참여형 음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게 이번 연주회에 저희들이 준비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다 목을 미리 풀고 가셔서
1: 네, 네, 소리 높여 같이
0: 찬송과 축제 네. 함께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보통 칸타타가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1: 네, 우선 이제 저희들은 권사 합창단만은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제1부는 그렇게 이제 찬송과 축제 힘 페스티벌로 네. 하고 2부는 그동안 우리 25년 동안 불렀던 것들 중에 무수히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0: 네.
1: 특별히 이제 네 곡을 골라가지고
0: 네.
1: 그 의미를 담았어요. 거기다 의미를 담아서 맨 첫 곡은 예를 들어서 쿰바야 그러면은
0: 네.
1: 그것이 Come by here 여기에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곡들 이제 첫 곡으로 하고 나면 그럼 그분이 누구신가? 참 좋으신 주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곡은 참 좋으신 주님이 되고요.
0: 네.
1: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세 번째 곡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0: 네.
1: 저 높은 곳을 예,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네 곡을 뽑았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칸타타를 저희들이 아마 한 10주년 전에 한 9년째 되는 해쯤에 한번 연주를 했던 곡인데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장면인데
0: 네.
1: 그거를 칸타타로 이제 김두환 선생님이 만드셨는데요.
0: 네.
1: 그냥 칸타타로만 노래하게 되면 조금 좀 이제 좀 밋밋하다는 느낌도 들어서 거기다가
0: 네.
1: 무용도 좀 곁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단원들 중에 몇 분이 나오셔서 실제로 우물가에서 그 원래 그 동네에 네. 있는 야곱의 우물을 정말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도 않는 그 최고의 우물을 막 자랑하는 그런 장면들도 좀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연기도 하시고
0: 네.
1: 그런 거를 좀 가미를 해서 또 볼만한 그런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는
0: 네.
1: 세 가지 음악적인 부분입니다.
0: 네, 칸타타 우물가의 여인 그러면 무대 위에 우물을 진짜 파시는 건 아닌지 갑자기
1: 우물을 하나 네. 파볼까 생각 중입니다.
0: 네, 프라미스 교회 그 큰 무대
1: 네, 네.
0: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찬송가의 네, 네. 축제가 되고 이렇게 또 함께 청중이 찬양의 축제를 펼치게 되는 뉴욕 권사 선교 합창단의 25주년 창단 기념 음악회. 그런데 이 멤버 한 분 한 분이 이 September 11 테러 그때의 그 공포 속에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으로 했던 그 시작의 계기가 된 것처럼 그동안 25년의 세월을 찬송을 통한 자신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그 또 찬양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이루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양재현 지휘자님도 그걸 많이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그런
1: 그럼요.
0: 순간들.
1: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이제 함께 하고 계신 분 중에서도
0: 네.
1: 사실 뭐 거의 불치의 병이나 가까운 그런 병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좀 큰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0: 네.
1: 열심히 찬양하시면서 찬양을 하면 몸속에서 엔돌핀도 솟아나고 어떤 그 정말 감동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치유의 어떤 간증거리들은 저희들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우리가 25년 동안 찬양을 해오면서 느끼는 그런 감사함, 은혜였었고요.
0: 네.
1: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권사님들이 여기에 더 많이 매달리고 저희들 지금 단원이 100명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매주 모이는 난단

0: 자체가 100명이 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욕관자 경제합창단이 네. 유일한 것 같은데요.
1: 네.
0: 아무튼 그런 간증들이 있고 또 저는 창단할 때부터 첫 연주 때부터 제가 권사님들한테 다 모든 곡을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1: 와.
0: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30분 정도 뭐 되는 기간 동안에 연주되는 네. 모든 곡들 저희들이 네. 모두 다 외워서 연주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정신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1: 네.
0: 저희들 지금 최고령 되시는 분이 지금 올해 90세 정도 되시는데요.
1: 네.
0: 네. 그런데 뭐 저보다 정신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1: 아무튼 이제 그런 모든 뭐 어떤 것들의
0: 그 네. 예, 찬양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1: 네.
0: 정말 뭐 우리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네. 갖고 있죠.
1: 네. 네,
0: 감사한 일입니다.
1: 아, 네. 진짜 그런 면이 있었네요. 악보를 다 외워야 네. 했다? 지금도 또 그렇다? 양재원 지휘자님 목소리에 어딘가 또 엄격함이 있는 것도 절대 외우지 않고는 무대에 설 생각 마라. 네.
0: 그럼요.
1: 느껴집니다.
0: 저 네.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다 외워서 한다고 그랬을 때
1: 네.
0: 상당히 많은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1: 네.
0: 1회 연주를 마치고 저를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도 정말 어떤 찬양인가. 함께 100명이 모여서 권사님들 최고령 90세까지 해서 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권사의 입장이든 아니든 궁금해서도 가실 것 같은데요. 이번 네. 뉴욕 권사 선교합창단의 연주 이번 주 주일 오후 6시에 프라미스 교회인데요. 찬양이 끝나면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저녁 식사까지.
0: 맞습니다. 그 어중간한 시간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럼요. 이게 영적인 어떤 또 뭔가를 채웠다면
1: 네.
0: 우리가 육적인 예, 그런 음식도 채워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성껏 저희들이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1: 네.
0: 또 오셔가지고 좋은 연주도 보시고 또 같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시고 친교하시면서 네.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앞으로도 네. 25년을 기약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최소한
0: 네, 네.
1: 양재원 네. 뉴욕 권사 선교합창단 지휘자님 이 권사님 네. 멤버들을 대신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꿈이 있나요?
0: 지금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50년이라는 그 희년이라는
1: 네.
0: 예, 그런 우리 저 모두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날을 축하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그거를 요벨 그래서 뿔나팔 소리라는 뜻인데요.
1: 네.
0: 그래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해가 이제 50년인데 그거를 딱 절반을 지나는 올해 25주년이라 보통 뭐 음원식 은원식 하듯이 거기다 실버라는 말을 붙여서 그 요벨에서 나온 영어가 주빌리거든요. 그래서
1: 네.
0: 실버 주빌리가 이제 올해인데 앞으로 25년에 또 우리 여정이 좀 더 온전한 어떤 기쁨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회복의 25년이 될 수 있도록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네. 뉴욕 권사 선교합창단 창단 25주년 기념 음악회를 앞두고 처음부터 권사님들과 함께 오신 양재원 남성 지휘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음악은 들어서도 좋지만 내 목소리로 그것도 함께 모여 이렇게 만들어질 때 신비한 힘이 나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꼭 신앙의 행위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어도 우리의 호흡을 모아서 나도 노래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 하창 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랏은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참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죠. 한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너무 큰 의미와 책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특별한 순간이 아니면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오래된 친구도 사랑하고요.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작은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을 아껴두고 있을까요? 사랑해 라는 말은 아껴서 가치가 커지는 말이 아니고 많이 전할수록 따뜻해지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망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주 조금은 편하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4인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과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까 5,000불의 주인공에 꼭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이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은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1교회에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및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시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도 있어요.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하세요. KCS 718-939-6137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 있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고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929-766-008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입니다. 500불 이상 구입하시면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 선물로 드립니다. 6467655117번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학교 뉴욕 뉴저지 51기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뉴저지 은혜의 강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되어드립니다. 201-320-3330으로 문의하세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 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두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6: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9: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8: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9: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8: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9: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8: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9: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8: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8: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8: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 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맛보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9: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8: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9: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의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4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투데이 스토리. 가을을 느끼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인데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자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민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나고 우리의 전통 문화와 지금의 K컬처를 함께 보여주는 자리로 발전해 왔습니다. 2026년 축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연환 회장님 그리고 줄리진 부회장님, 오윤박 부회장님 함께합니다. 세 분 나오셨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1: 예, 36년 된 문화축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회장 대행 박연환입니다.
0: 네.
11: 감사합니다.
0: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친 진줄리라고 합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에서 부회장이고 이번에 행사에서 MC 맡은 분이에요.
0: 네.
12: 하고 제가 이번에 나사 카운티 의원의 후보자예요.
0: 그렇죠. 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12: 감사합니다.
0: 네.
13: 안녕하세요. 어윈 파악입니다. 저는 부회장입니다.
0: 네. 와, 이렇게 두 분 다 젊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회장님 네. 아주 좋습니다. 보기가.
11: 그래, 그럼요.
0: 네.
11: 올해부터
0: 네.
11: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0: 네.
11: 젊어지고
0: 아, 그래요.
11: 2세 분들 다섯 분이 선정이 돼서
0: 네.
11: 또 그분들이 야심차게 이렇게 그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고
0: 네.
11: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0: 아유, 정말 좋습니다. 아마 이번에 줄리진 부회장님하고 오윤박 부회장님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13: 네.
0: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 올해의 한미문화축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11: 예, 그렇습니다.
0: 네, 9월 19일 토요일에 이제 많은 분들의 기대 가운데 열리게 될 텐데 전체적인 내용과 지금 준비 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11: 글쎄요, 이제 해마다 하는 이 축제는
0: 네.
11: 거의 비슷한데
0: 그렇죠.
11: 올해는 이제 젊은 그 2세들이 준비 과정에서
0: 네.
11: 많은 프로그램이
0: 네.
11: 애답돼서
0: 그래요.
11: K-POP, 뭐 태권도
0: 네.
11: 뭐 있죠 또?
13: 그 재즈 음악도 있고
0: 재즈도 있나요?
11: 있고, 드럼도 오. 있고 팬댄스
0: 그래요.
11: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0: 네.
11: 뒤에 그 관중들 뒤쪽에는 또 먹을거리가 있고
0: 그렇군요.
11: 또 먹을거리 뭐 있어요? 그
0: 뭐 맛있는 게 많나요?
11: 만두,
13: 네. 떡볶이, 떡볶이
11: 이런 것들이 많이 김밥
0: 네.
11: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0: 그래요.
11: 아주 그 네. 축제 분위기가
0: 네.
11: 훨씬 더
12: K-뷰티도 좀 있을 거고요.
0: 그렇군요.
12: 네, 외국 사람들 위해서 한복들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어보고
0: 네.
12: 사진도 찍고
0: 그래요.
12: 네. 오징어 아주. 게임 하는 딱지 게임도 그래. 우리가 준비해놨고
0: 네. 다양하네요.
11: 우리 1세대들이
0: 네.
11: 하지도 못하는 걸
0: 네.
11: 역시 우리 2세들은
0: 네.
11: 폭넓게
0: 네.
11: K-문화를 한층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1: 이번 계기로 해서.
0: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매년 뭐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정말 이 차세대 이 젊은 분들이 또 주역이 돼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11: 맞습니다.
0: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11: 아, 당연히 저는 행복합니다. 이 다섯 그 2세들이
0: 네.
11: 뒤에 딱 버티고 있어서
0: 네.
11: 이제 이분들이 이제 회장도 선정하고
0: 네.
11: 네 분 부회장으로 해서
0: 네.
11: 이렇게 그 분담해 줄 겁니다.
0: 와 이제 이끌어 나가실
11: 예,
0: 그런
11: 예, 예.
0: 분들이군요.
11: 예, 예.
0: 이 한미 문화 축제라고 하면은 참 중요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1: 우리 줄리 부회장님께서
0: 말씀해 주실까요?
12: 요즘에 미국에서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태까지
0: 네.
12: 코리안 컬처가 이렇게 popular한 것이
0: 네.
12: 처음이잖아요.
0: 맞습니다.
12: 근데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0: 맞아요.
12: 우리 한국 사람들뿐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와서 우리 K-culture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해요. 이
0: 그럼요.
12: 친구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좀 뜨겁게, 좀 에너지하게
0: 네.
12: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0: 네.
12: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맞습니다.
12: 네.
0: 지금 이 K-컬처가 너무너무 뜨겁다는 거를 느끼세요? 어떠세요?
13: 아주 그래요. 제 외국 친구들은 다
0: 네.
13: 너무 갑자기 그 코리안 K-POP도 좋아하고 K-드라마도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0: 아, 그래요? 네.
13: 놀랐어요.
12: 저도 지난주에 BTS 갔다 왔는데요.
11: 그래요?
12: 네, 너무나 재밌었어요. 재밌고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네. 그리고 K-food, KBBQ 뭐 네.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다 알아요.
10: 아, 그럴 네. 때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우시죠?
12: 네. 네.
10: 맞습니다. 이렇게 2026년에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고 9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정말 즐거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질 텐데 K-POP에 관련된 그런 공연 이런 것도 이번에 있는 거예요.
13: 네. 네.
10: 저도 이제 그 행사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어르신까지 그냥 온 가족이 다 오시더라고요.
11: 네. 이제 한인뿐이 아니고 네. 외국인들이 또 특히 많이 옵니다.
10: 그렇죠.
11: 그래서 네. 예년에 보면은 한국 분들이 더 많이 없어요. 외국인들도 많고.
10: 그렇군요.
11: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10: 네.
11: 그 주위의 외국 분들하고 네. 손잡고 같이 오시면은
10: 너무 좋네요.
11: 프라우드 하실 겁니다.
1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1: 예, 예. 예,
10: 우리 문화를 보면서 외국분들이 또
11: 받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12: 하고 우리가 네. 스페셜 특별하게 피날레로 네. 싱얼롱 같이 노래를 오, 같이 네. 불리기로 했어요.
10: 그래요?
12: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아리랑. 다 같이 네. 요즘에 BTS 때문에도 아리랑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10: 그래.
12: And then 네. 거기에다가 K-POP Demon Hunter에서 Golden.
10: 아, 너무 좋아요.
12: 우리 피날레로 다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네. 노래 불리기로 했어요.
10: 너무
12: 좋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10: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도
12: 그렇죠.
10: 있네요.
12: 네.
10: 이렇게 이 축제가 한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른 민족 그리고 이 지역 사회와 다 함께하는 그런 축제라는
12: 그렇죠.
10: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2: 그렇죠.
10: 네네.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그런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11: 그렇죠. 당연하죠. 네.
12: 그래서도 우리가 네.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이 같이 오셔서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힘이 세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묶어 나 있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커뮤니티한테
10: 네.
12: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 맞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자란 2세 뭐 3세들이 있잖아요.
12: 네.
10: 우리 이제 정말 이 꿈나무들 이런 친구들에게도 이런 행사에 오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좀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11: 당연히
12: 네.
11: 있죠.
12: 앞으로 이번 네. 행사뿐이 아니고 우리 한인회 롱아일랜드 한인회에서 꿈이 그게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우리
10: 네.
12: 차세들한테 우리가 멘토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10: 네.
12: 인턴십 같은 것도
10: 좋죠.
12: 소개해주고
10: 네.
12: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도 이제 혼자서 다 많이 했으니까
10: 네.
12: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10: 네.
12: 같이 배우고 같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같이 가르쳐주고
10: 맞아요.
12: 이런 것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10: 참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오웬박 부회장님도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14: 저는 사실은 영어권이니까
10: 네. 그러니까요.
14: 좀 그냥 알아듣는 거는 좀 어려워요.
10: 네.
14: 그래도 그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는 아니지만
10: 네.
14: 그냥 계속 보면 그래도
10: 네.
14: 좀 더 늘려져요.
10: 그럼요. 지금도 말씀 뭐 잘하시는데요.
11: 그럼요.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10: 그렇군요.
11: 한국말 못하면은 네. 한인의 부의장 못합니다.
10: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뭐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이번에 지금 두 분은 새롭게 우리 부회장님 두 분은 처음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본 거하고 직접 내가 이 들어와서 막 준비하는 거하고 다르죠?
12: 다르죠.
14: 완전 달라요.
12: 왜냐하면
14: 구경했을 때는 너무 그냥 재밌는 느낌만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만드는 거는 완전 다르죠.
10: 그렇죠.
14: 좀
10: 네.
14: 일도 많고요.
10: 많죠. 네. 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어떤 점이 좀 재밌었다?
14: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당에 가면 그냥 음식 맛있는 거 그것만 기억하죠. 그렇지만 그 뒤에서 다른 쪽에서 그걸 준비하는 거는
10: 네.
14: 완전 다른 거죠.
10: 이렇게 비유를 잘하시네요.
11: 비교 잘했어요.
12: 네. 그렇죠. 하고 여태까지 어르신들이
10: 네.
12: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 것을 느껴져요.
10: 그렇죠.
12: 우리가 그것을 몰랐잖아요.
10: 맞아요.
12: 우리 부모님들, 우리보다 더 먼저 왔는 사람들이
10: 네.
12: 이렇게 셋업을 해줬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네.
10: 그렇죠.
12: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도
10: 네.
12: 해야 될 것이 많다고 이제
14: 그리고 우리 volunteer도 지금 찾고 있어요.
10: 아, 그래요?
14: 혹시
12: 젊은 사람들
14: 네, 관심 좀 있는 사람 있으면 너무
12: 예, 하이스쿨 애들이 만약에 커뮤니티 서비스 아워를 필요하면 그날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커뮤니티 서비스 아워도 많이 줘요.
10: 그렇군요.
12: 네.
10: 네, 그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좀 volunteer로 가면
12: 그렇죠.
10: 좋겠네요.
12: 네,
11: 아,
10: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이 방송 듣고 나도 좀 참여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12: 네.
10: 뭐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있나요?
12: 연락을 해주세요.
10: 네,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13: 전화번호 917.
10: 네.
13: 757
10: 네.
13: 9516 우선 그 전화로 그냥 연락해 주세요.
10: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917-757-9516번으로 텍스트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10: 아 그러니까요.
11: 청소년들.
10: 네네 좋은 경험이잖아요.
12: 네.
10: 그렇죠? 이번에 준비하신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 이 축제에 오시면 이걸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부터.
11: 얻어갈 수 있는
10: 네,
11: 거.
10: 여기 온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는 정말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11: 아, 이게 그러니까.
10: 네.
11: 해마다
10: 네.
11: 36년째
10: 그렇죠.
11: 하는데.
10: 네.
11: 좀 틀린 거란 말이에요.
10: 오, 맞아요.
11: 뭐 이제 K컬처가, 아, 이게 K컬처라는 것을 아마 몸소 느끼고
10: 네.
11: 갈 겁니다.
10: 아, 그렇군요.
11: 그래서 K컬처라는 것은.
10: 네.
11: 기존에 한 40, 50년 전에
10: 네.
11: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무도 스포츠인
10: 그쵸.
11: 태권도가 전 세계에 나와가지고 한국 문화,
10: 네.
11: K컬처의 근원이 아니었던가.
10: 맞아요.
11: 태권도를 함으로써 음식도 먹게 되고
10: 네.
11: 문화도 접하게 되고
10: 그렇죠.
11: 모든 것을 다 접하게 되거든요.
10: 맞아요.
11: 그래서 태권도인들한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 네. 여기 오면 이 K컬처를 정말 느낄 수 있다라고
11: 그럼요.
10: 말씀해 주셨어요.
11: 예, 예.
10: 부회장님은요?
12: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0: 그러셨군요.
12: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10: 네.
12: 자랑스러운 것을 알 수 네. 있게끔
10: 맞습니다.
12: 나도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내가 프라우드하다.
10: 맞아요.
12: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10: 네.
12: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10: 맞습니다.
12: 네, 저는 한 번도 저거 어렸을 때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프라우드하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10: 아, 그렇죠. 이제
12: 너무 없었으니까
10: 네,
12: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10: 네.
12: 또 사람들이 오면 아 진짜 자랑스럽다.
10: 맞아요.
12: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이 아주 대단하다. 이런
10: 네.
12: 것을 우리 커뮤니티한테 보여주는 것이 제일
10: 네.
12: 큰 꿈이에요.
10: 아주 중요한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부회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13: 네. 저는 마지막으로 가니까 벌써 중요한 말씀 다 들었는데
10: 네.
13: 그렇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10: 맞아요.
13: 이거 하는 거예요.
10: 그렇죠.
13: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는 음식도 있을 거고요.
10: 네.
13: 재미난 공연도 있을 거고요.
10: 네,
13: 쇼도
10: 네.
13: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 프리도 하고요. 거기
10: 네.
13: 마당도 아주 넓고요.
10: 그렇죠.
13: 그래서 그냥 될 수 있으면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될 거 다 오세요.
10: 아 좋습니다. 네, 9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인데 장소가 어딘가요?
12: 아이센하워 파크
10: 네.
12: 이스트 메도
10: 그쵸.
12: 거기에 파킹장 6번이에요.
10: 파킹장 6번.
12: 6번 아니면
10: 네.
12: 6A.
10: 네.
12: 거기 두 군데 들어가서 이제 잔디바퀴에서 하니까
10: 그쵸.
12: 의자 아니면 여기
10: 뭐 돗자리 이런 거 좀 깔고 앉으실 거
12: 이런 것이면 예,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구경을 하세요.
10: 그렇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6시부터 또 밤 9시까지인데요. 아이젠하워 파크 많이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필드 6 아니면 6A에 주차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진짜 우리가 아 야, 한국인이 이렇게 자랑스럽구나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많은 우리 한인 동포들께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각오의 말씀도 좋고 또 인사 말씀도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려요.
11: 예, 기존에 다른 민족들 이런 행사를 가보면은 그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10: 네.
11: 근데 우리 한국 문화 행사 때만 우리가 조금 저조합니다.
10: 네.
11: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10: 네.
11: K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10: 네.
11: 주위에 있는 외국분들이나 우리 한인 가족들이 다 손잡고 오셔서
10: 네.
11: 좋은 걸 보시고 또 음식도 테이스트 하시고
10: 그렇죠.
11: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10: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진리진 회장님. 네.
12: 하고 이번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이니까
10: 네.
12: 이쁘게 잘 봐주시고
10: 그럼요.
12: 금년부터 우리가 해마다 더 크게 더 좋게 더 재밌게
10: 네.
12: 하고 싶습니다.
10: 네.
12: 그래서 모두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10: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 부회장님.
13: 저는 다들 바쁜 줄 다 알아요. 그 대신 거기 NASA 카운이니까
10: 네.
13: 그렇게 먼데 아니니까 그냥 궁금하면 그냥 와서 한번 그냥 구경이나
10: 그쵸?
13: 하세요.
10: 네.
13: 그래서 만약에 그 한 시간 바빠서 한 시간만 돌려서 음식
14: 먹고 그냥 네. 그 쇼 한번 보고 급하게 그냥 다시 가도 그래도 그게 다 괜찮아요.
10: 맞습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 오후에 가을 저녁에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 야외에서 선선하고 멋진 공연에 맛있는 음식에 진짜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가족들끼리 혹은 이웃들끼리 오셔서 네. 정말 즐거운 한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11: 아이, 감사합니다.
14: 네,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 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6: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7: 정준호 변호사.
18: 인생의 자기주를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9: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0: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9: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0: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9: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21: 10월 12일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 관광.
22: 뉴

0: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오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거울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세월의 흔적을 느낄 때마다 조금은 속상하셨죠? 오늘은 반가운 소식과 함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순식물성 성분으로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온 K가디언스가 어느덧 창립 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많은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K가디언스의 지난 4년 오늘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기분 좋아지는 초대박 선물 같은 세일 정보까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K가디언스의 최미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벌써 4년 됐죠?
0: 회장님 4년이면 네, 네. 사람으로 쳐도 이제 거의 뭐 완성된 적인데.
1: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4년 전에 제가 그리움을 갖고 4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엊그저께 같은데.
0: 맞아요.
1: 4년 전이었고 또 새로움이라는 네. 네, 네 보톡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안티에이징으로 좋은 그쵸. 네 그 줄기 세포까지 들어가 있는 새로운 또 제품을 제가 또 새로움으로 또 출시를 했고
0: 맞습니다.
1: 또 그다음에 이로움이라고 더 피부가 좋아진 이로움까지 제가 네. 3탄을 연속 아, 했죠.
0: 이 시리즈.
1: 네. 시리즈입니다. 네. 그런데
0: 네.
1: 그리움이 너무 좋으셔서 그리움을 기다렸던 분들이
0: 네.
1: 또 새로움은 새로움대로 그리움의 업버전이라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지 너무 좋다고도 하시고요.
0: 그렇죠.
1: 네, 또 네, 이로움은 이로움대로 저희 피부에
0: 네. 네,
1: 더 늙지 않고 그러니까 늘 안 늙는 거는 방지할 수는 없지만
0: 네네.
1: 네, 여러분들이 그걸 쓰므로써 어머 작년과 올해와 달라지지가 않았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아유, 네. 이게 사실은 어떤 런칭 하고 나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게다가 이 화장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1: 네, 네.
0: 많이들 그때 염려를 네. 하셨는데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1: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0: 네.
1: 꾸준히 뭐 왜사 그래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꾸준히 노력을 네.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0: 그렇죠.
1: 이 화장품 사업에도 제가 꾸준히 했던 것 같고요. 또 쓰시는 분들한테도 꾸준히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가 좋다 해서 또 바꿔보고 바꾸다 보면 피부가
0: 네.
1: 정말 좋아지기 전에 피부가 놀라게
0: 그렇죠.
1: 돼요. 그래서 하나 쓰신 거를 꾸준히 몇 년을 써봐주시면
0: 네.
1: 달라진 피부를 느끼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거는 또 저녁이라든가
0: 그렇죠.
1: 아침이라든가 써보시면서 이걸 새롭게 한번
0: 네.
1: 써보시면 달라지는
0: 네. 네.
1: 특히 요새 이번에 가을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0: 아, 그럼요.
1: 지금 가을이죠.
0: 지금 가을이죠.
1: 네. 지금 쓰면 딱 좋은 지금 계절에 딱 좋은
0: 네.
1: 이 새로운 제품이
0: 네.
1: 너무 특별합니다. 네.
0: 이게 아무래도 지난 4년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1: 네.
0: 이 내 변화를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피부의 변화를 많은 분들이 느끼니까 아 이거구나.
1: 네, 그 저 오는데 아 이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0: 네.
1: 제가 기본 기초 화장을 쓴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가장 네,
0: 네.
1: 제가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0: 그렇죠.
1: 많은 분들한테 네 레코멘합니다.
0: 네.
1: 이걸 꼭 해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커버. 력이 뛰어난
0: 네.
1: 매직 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매직 커버를 쓰므로써 네,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할 때도
0: 네.
1: 정말 자외선 차단도 대단하지만 그걸 하나 쓰므로써 전 화장이 다 된 것 듯한 하사한 얼굴을 비춰주니 굉장히
0: 그렇죠.
1: 그게 가장 만족해 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것이 좋다 보니까
0: 네.
1: 이 집에서 만든 화장품은 분명히 다른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0: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매직 커버 같은 경우 우리 보통 이 할 때요 퍼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몇 번 이렇게 쓰다 보면 양이 적은지
1: 네,
0: 금방
1: 네,
0: 없어진다
1: 그렇죠.
0: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이건
1: 네.
0: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요
1: 네, 네.
0: 줄어드는 게
1: 네, 네. 그럼 펌프는 그렇고요
0: 네. 네.
1: 이제 그 회사들마다 다르지만은 그걸 빨리 쓰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이게 굉장히 오래 써요 저희들은 한번 하면
0: 그러니까요.
1: 너무 오래 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빨리 써야지만 이게 회전이 판매되는 회전이 돌아가니까 그런 것이 되는 건데요
0: 네.
1: 그 스펀지가 뭐가 좋으냐 뭐 쿠션이 더 좋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도 뭐 쿠션도 써보고 했지만 네. 저희 화장품을 쓰면서 이 매직 커버의 매력이 대단해요.
0: 그렇죠.
1: 네, 얼굴을 지금 뭐 골프를 치신다던가 아니면 네. 좀 약간 꺼무틱틱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얼굴에 기미가 많다던가 네. 이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0: 확실하게 커버해요.
1: 네, 네. 우리 안 하셨던 분들 지금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는 화장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1: 그래도 예의상 교회를 간다던가 네, 어디를 네. 가실 때는 그래도 발라주시면 맞아요.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 강추드리고 네. 싶은 게 지금 매직 커버죠.
0: 맞습니다. 케이가디언스 하면 단연 이 자극 없는 순함과 눈에 보이는 이 특별한 영양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그 뉴저지에서요 또 특별한 팝업 행사 하신다면서요?
1: 네, 저희가 뉴저지에 있었죠.
0: 네.
1: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저희가 뭐 저희 매장보다는 이렇게 팝업식으로 이렇게,
0: 그렇죠.
1: 이렇게 계속 돌렸었는데 이번에 또 저 4주년 행사하다 보니까 뉴저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0: 네.
1: 물건을 또 사러 오시는 분이 주말에 오셔서
0: 그렇죠.
1: 이제 이게 뉴욕까지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0: 네.
1: 또 좀 사고 싶은데 제대로 이거 가추 제가
0: 그렇죠.
1: 제 곳에 있지 않은 그것이
0: 맞습니다.
1: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저지에다가 제가 팝업을 한번 해보는데 메인 스트리트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0: 좋네요.
1: 생각을 해서요.
0: 네,
1: 네, 옛 갓도라고 하죠.
0: 그렇죠.
1: 네, 갓도 커피숍인데, 네, 포트리에 있는
0: 맞습니다.
1: 거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갓도가 또 많이 한인들이
0: 맞습니다.
1: 가셨으니까요. 근데 요새 저희 제품이 외국인들이 참 많이 찾아요.
0: 네.
1: 그래서 거기가 외국 분인지 인수를 해서 하는데 저희 한국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저희 K가 연설을 너무 좋아하세요.
0: 그러셨군요.
1: 거기에다가 같이 했으면
0: 네.
1: 좋겠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0: 그러게요.
1: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0: 네.
1: 화장품도 보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지금 230 메인 스트리트 포트리에 있어요.
1: 네.
0: 아마 간판에는 라 메지언 커피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갓도 베이커리로
1: 네.
0: 많이
1: 네.
0: 기억하십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면 이게 지금 금요일부터 여기
1: 네.
0: 행사가
1: 네.
0: 시작돼요?
1: 네.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인데요.
0: 네.
1: 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0: 그러게요.
1: 4주년 행사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을 또 싼 가격으로 또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뭐 길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네.
1: 뉴저지는 단 지금 금요일부터 그 다음 금요일까지
0: 그렇군요.
1: 저희가 하니까 일주일간 네. 네, 여러분들한테.
0: 이 뉴저지 계신 분들 그동안 여기까지 오셨었는데 지금 여기로 가면 되니까 이 예전 갓도 베이커리로 가시면은 좋습니다.
1: 네. 네.
0: 이번 이제 4주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하고자 우리
1: 너무 감사합니다.
0: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1: 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뭐, 이 얼마나 남길래 전혀 아닙니다. 진짜 남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0: 네.
1: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0: 그러니까요.
1: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받는 것만 생각해 주세요.
0: 네.
1: 정말 제가 처음에는 뭐 430불 하나 사면 하나 더 줘. 그럼 부담이 너무 되시 않습니까? 이거는 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뉴저지
0: 네.
1: 쪽에는 하나 사면 하나는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은 그냥 하나만 먼저 그 비싼
0: 사보고.
1: 가격이 아닌 가격에 쓸 수 없을까? 그래서
0: 네.
1: 하나 50%의 디스카운트 되는 거를 네, 쓸 수 있게끔 해드렸고
0: 네.
1: 매직 커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다른 데는 뭐 커버 있다고 하는 게 뭐 40불, 50불, 60불 하는데
0: 네.
1: 저희들은 80불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월등히 오래
0: 그렇죠.
1: 쓰면서 월등히 효과가 있고
0: 리필도 있잖아요.
1: 네네, 리필도 있지만
0: 네.
1: 월등히 효과가 네 커버가 되는 것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0: 네.
1: 저희가 할 때 80불인데 그것도 하나 사면 하나를 드려요.
0: 네.
1: 40불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 네.
1: 이번에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다 제 가격이 아니라 다 50%로
0: 네.
1: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 있어서
0: 그렇죠.
1: 정말 가셔서
0: 네.
1: 또 뉴욕도 저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0: 맞습니다.
1: 뉴욕은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0: 네.
1: 뉴저지 하는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뉴저지는 왜 안 해요라고
0: 그러게요.
1: 하셔서 제가 네 그렇게
0: 이번에
1: 네 하기로 돼 있고 팝업이라는 게
0: 네.
1: 뭐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0: 그렇죠.
1: 동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0: 네.
1: 좋은 제품 한번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네. 4주년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도 이제까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오셨는데 이번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특히나 이 뉴저지에 계신 분들 팝업 스토어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 화장품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네, 네, 네. 어차피 그렇죠. 계속 쓰실 네, 것을 네. 이런 기회에 만약에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주신다. 아, 이거 놓칠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너무 내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건 너무 좋은 네. 네, 제품에 또 그렇죠. 네, 요새 또 이벤트 기간이니까 할 수 있지만 네. 아, 내가 참 부담스러워 요새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만 구입을 하셔도 맞아요. 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0: 네. 네. 그 포트리 있는 네. 전 갓도 베이커리 그렇죠. 커피숍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네. 구입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일단은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작은 그 행복을 느끼실 거예요.
0: 네, 네 그렇죠.
1: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이 K 가디언스라면 역시 요즘에 이 미라클 프리미엄 라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미스트, 세럼, 뭐 크림까지 세트로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이 이름 그대로 미라클. 네. 하다는 소문이 네, 많습니다.
0: 네, 미라클입니다. 네. 진짜. 네, 네. 어메징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은데요. 네. 미라클이에요. 네. 네. 근데 진짜 써보시면서 처음에 좋아 느껴지는 것보다 그게 네. 좀 위험해요. 네네. 근데 쓰면 쓸수록 너무 이거 좋다. 내 피부가 너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그런 것이 지금 미라클 프리미엄이에요.
1: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제가 아는 분도 이 미라클 프리미엄 이 미스트를 계속 쓰시면서 이상하게 내 거뭇거뭇했던 검버섯 이런 게 옅어지는 것 같다니 하는 거예요.
0: 진짜 그러세요. 네.
1: 신기하다고.
0: 네, 네. 정말 골프 치시는 분들 특히
1: 그러니까요.
0: 제가 많이 이게 아니 아우 뭐 이게 드라이 될까봐 안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1: 네.
0: 이거 저희 미라클 미스트 많이 뿌리시면요 네. 말씀대로 네. 내 검버섯이나 주근깨 있는 것도 서서건 없어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요.
1: 네.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피부로 정말 느끼신다면 이분은 이제 평생 가시는 거죠.
0: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네. 또 계시지만 안 써보신 분들은 또 평가하시기가 그리고 또 쓰셨는데 안 맞는다 하시는 분도 있으면 일단 스탑하시고. 지금 저희 거를 갖고 계신다면 다시 써보세요.
1: 그렇죠.
0: 네, 안 쓰시지 마시고 그걸 다시 써보십시오. 그러면 네. 어떤 변화를 주는지 느낄 수 있으십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정말 뭐 추석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최대 세일과 사은, 경품 대잔치까지 하시는데 가격 할인뿐만이 아니라 또 선물도 아주 좋은 것들을
0: 네,
1: 준비하셨다면서요.
0: 네, 뭐 이 자리에서 뭐 선물 가시면은 뭐 네. 300불, 500불, 1000불 사면은 선물이 다양하고요.
1: 그래요?
0: 네, 분들이 참... 네, 나오실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많아요.
1: 네.
0: 네 뭐 건강하게, 네, 진짜, 제가, 홍삼 같은 거.
1: 네.
0: 네, 네 그, 금산 홍삼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뭐 백도 있고,
1: 그러게요.
0: 아니면 코트도 있고.
1: 코트도 있고.
0: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0불 사면 코트고, 500불 사면 백이 있고,
1: 네.
0: 300불 사면은, 저희가 이제,
1: 파우치도 예쁜 있고. 파우치.
0: 네, 아주 이쁘죠.
1: 네.
0: 고급스러운 파우치가 있고. 여러분이 저희가 주는, 선물은. 네. 아주 고급지고
1: 그러게요.
0: 좋은 것으로 예, 여러분들이 받아도 참 고급진 걸 했구나
1: 네.
0: 이런 말씀을 듣는
1: 맞습니다.
0: 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만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렇게 딸려서 오는 그런 선물들은 에이 뭐 이런 분들이
0: 네,
1: 계세요. 이거는 정말
0: 네.
1: 네, 그 자체로만 봐도
0: 네, 네,
1: 너무 가치가
0: 네,
1: 있는
0: 네,
1: 그런 선물까지
0: 네.
1: 준비하셨어요.
0: 네.
1: 진짜 아주 푸짐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생일날에 선물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드림을 꼭 받도록 하십시오.
1: 그렇군요.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0: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너무 제가 감사한 마음이고요.
1: 네. 네.
0: 이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받고
1: 네.
0: K가디언스를 해서 정말 이 참 좋은 회사다.
1: 네.
0: 이 회사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계속 내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도 제가 너무 만족하고
1: 그렇죠.
0: 행복하고
1: 맞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K가디언스가 네. 이제 4년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많은 이제 날들이 있잖아요.
0: 네.
1: 이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회장님께서 그 마음 정말 내가 나를 위한 그 화장품을
0: 네,
1: 만들고
0: 맞습니다.
1: 나만 좋은 걸 쓸 수
0: 네,
1: 없으니
0: 네,
1: 또 이렇게
0: 네,
1: 너희
0: 하드리셨는데 네. 누가 들으면은요 네. 아이고 뭐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1: 네.
0: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1: 네,
0: 네 정말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함께 썼으면 좋겠다 함이
1: 그렇죠.
0: 컸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자주 졸자 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제가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써보십시오 할 거예요. 그 듣는 분은 저게 뭔데 그게 뭔데 이러면서 한 분은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1: 그렇죠.
0: 가질 정도로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1: 맞아요.
0: 이 좋은 제품은 좋은 거니 꼭 권해드리고 싶고
1: 그렇죠.
0: 써보기를 제가 청합니다.
1: 맞아요.
0: 네.
1: 왜 그러시냐 너무 좋기 때문에
0: 네.
1: 라는 말씀이시죠.
0: 제가 좋아졌어요.
1: 그렇죠.
0: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졌고요.
1: 네.
0: 지금 4년 1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제 피부와 지금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한데.

0: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맞습니다. 제 만족이니까요.
1: 아, 그럼요. 네,
0: 저한테 한 선물이 네. 여러분한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세요.
1: 네.
0: 기존에 쓰고 있다가 안 쓰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써보시고요.
1: 아.
0: 안 썼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구입을 한번 해보시고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진짜 말씀처럼 아니 대체 저게 무엇이길래 저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네. 궁금하시죠.
1: 한번
0: 네.
1: 네. 도전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이왕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푸짐한 세일 네. 이런 혜택이 있을 때 구입하시는 네. 게 또 지혜로운 거죠.
0: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뭐 네. 이제 1년에 몇 번 있을 때
1: 그렇죠.
0: 너무 한번 사기에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런 세일 기간 때 이렇게 구입해놓고 쓰시면
1: 맞아요.
0: 너무 좋으세요.
1: 그럼요.
0: 네, 그러면은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
1: 그렇죠.
0: 네, 어떻게 보면 공짜로 쓰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1: 그렇죠.
0: 받아가는 게 많으니까
1: 맞아요.
0: 화장품 이 안에 원료나 네. 화장품 퀄리티에 비하면
1: 네.
0: 내가 지금 공짜로 이걸 쓰고 있네라고 느낌도 있을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꼭 이번 좋은 기회에 구입을 해보시고요.
1: 네.
0: 제가 특별하게 뉴저지 분들을 위해서 또 이 방송을
1: 그렇죠.
0: 말씀을 하는 거는
1: 네.
0: 뉴저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요.
1: 네.
0: 또 다른 제품도 쓰지만 어떤 제품이길래 그런가 궁금해 하신 분도 있다면
1: 네.
0: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꼭 한번
1: 네.
0: 방문해 주십사.
1: 맞습니다.
0: 네, 말씀드립니다.
1: 네, 뉴저지 팝업 스토어가 이제 230 메인 스트리트 포트리에 있습니다. 예전 그 가또 베이커리죠. 라메지언 커피하우스.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부터 한 일주일
0: 네,
1: 동안
0: 네.
1: 네, 하고 있으니까 뉴저지 계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간단한
0: 네.
1: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요.
0: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너무 이제 추석도 다가옵니다.
1: 네. 네,
0: 여러분들 추석도 잘 보내시고요.
1: 네.
0: 또 저희 K가디언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1: 네.
0: 또 좋은 제품 쓰셔서 여러분들 아름다우시고 뭐 주위 분들한테 아름다움을 칭송받을 수 있는
1: 네.
0: 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항상 네. 이 아름다움을 전해주시는 최미경 기자님
0: 네.
1: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여러분과 함께한 투데이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기로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스 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을 알려드립니다.

0: 내일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는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최근에 영주권 인터뷰보다가 특히 결혼 영주권 인터뷰보다가 뭐 인터뷰 보던 현장에서 아니면은 근래 뉴욕 JFK 공항에서 아이스에 체포가 됐어. 예전에 에스타로 입국했는데 체류 기한을 넘겼대 뭐 등등 아주 오래 전에 음주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대. 흉흉한 소식들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인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겠지? 없나 보다. 그랬는데 점점 더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한인 이민사회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결혼 영주권이나 뭐 각종 영주권 신청하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지 불안해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셨죠? 오늘은 속 시원하게 밀라앤 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그리고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하겠습니다. 흉흉한 소식으로 문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1: 예, 요즘엔 좀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네요.
0: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1: 네, 그래도 오늘 첫 번째 그래도 전해드릴 뉴스는 그나마 조금 오랜만에 좀 희망적인 그런 뉴스가 나와서요.
0: 네.
1: 그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토론에서 너무 좀 안 좋은
0: 자, 그럼 분위기 전환 들어갑니다. 네. 짜잔.
1: 예, 예. 지금 그 최근에 나왔던 법안 중에 이제 그 학생 비자, 학생 신분으로 계신 분들의 이제 체류 기간을 이제 4년으로 이제 제한한다라는 그런 법안이 나왔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 신분으로 4년 이상 여기 머무실 경우에는 그 어떤 뭐 확실한 그런 사유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지만 4년 이상 이제 학생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었는데요. 근데 이번 며칠은 14일, 월요일 날.
0: 네.
1: 그 연방 법원 재판소에서 이제 그 이 법을 우선은 지금 그 막는다는 그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이 4년 동안 그 4년으로 제한됐던 예쁜 그 신분 기간이 이제 그 법안은 지금 뭐 우선은 홀드됐고 예전 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0: 네.
1: 이게 뭐 파이널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사이드가 이제 뭐 그 소송하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몇 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지금 케이스가 법원에서 펜딩 중인 동안에는 우선은 예전 법으로 그냥 DS라고 해서 Duration of Status.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그 일시적인 그런 기간이 제한된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학업을 계속해서 컨티뉴를 하신다면 신분 유지는 계속 하실 수 있는 그 예전 법으로 계속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0: 와. 아유, 네. 진짜 학생들 답답했거든요.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네. 왔는데 4년 땡 하면 가야 된대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1: 예. 그래서 뭐 요것 때문에 조금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0: 네.
1: 그래서 좀 등으로,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0: 네. 예. F1 학생 체류 4년으로 제한할 거야 그랬는데 이게 연방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더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셨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아, 기분 좋은 소식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나저나, 양미미 사무장님이랑 최청호 변호사님에게는 개인적인 기분 좋은 소식은 없나요? 없는 걸로. 아, 속상해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앞서서 처음으로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양미미 사무장님!
2: 네.
0: 케이스 진행하면서 혹시 뭐 아주 유쾌한 케이스라든지 지난 시간 동안 뭐 있었을까요?
2: 제가 저희 그 손님분하고 어제 이제 통역으로 이민국을 같이 갔었는데요.
0: 네네.
2: 이제 결혼 케이스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 한 4개월 전에 첫 번째 인터뷰가 있었는데.
0: 네.
2: 너무 못된 이민관을 만났었어요.
0: 아, 나빠. 네.
2: 네, 진짜 나쁜 X였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는 제대로 이제 뭐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이민관 마음대로 그냥 뭐 너네는 이거 사실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어제 두 번째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인터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됐어요.
0: 네.
2: 근데 감사하게도 되게 이렇게 협조적인 이민관을 만나서.
0: 네.
2: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지만.
0: 네.
2: 이제 뭐, 손님분들도 어제는 되게 이렇게 흡족해 하셨고.
0: 네.
2: 좀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0: 아이고.
2: 그래서 진짜 이민국에. 네. 이민관을 진짜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참, 뭐, 그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긴 뭐. 일일이 다 기준으로 잣대를 재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깐깐한 이민관을 만나면 참. 예. 예, 속상하네요.
1: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네. 진짜 그 이민관들이 다 자기들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0: 예.
1: 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컨포미리가 된 좀 그런 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기분 따라서 막 그냥 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0: 네.
1: 되게 좋은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네요.
0: 네. 아이 참 마음 같아서는 확 정리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 영역 바뀌긴 하네요. 자 오늘 밀라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실제 케이스 하나하나 두고서 해결책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백성 오늘 이 시간은 밀라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눕니다. 혹여라도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예요. K-Radio US. K-Radio US 친구 추가하고 방송 들으면서 전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요청사항 있다. 문자로 쏘세요. 아니 카톡으로 쏘세요. 이 시간 밀라앤최로펌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을 만날 수 있는 오피스입니다.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8-14 7층에 있고요. 상담전화 718-461-2334번. 뉴저지에 있어요. 607번 에비뉴 스윗 넘버 109 잉그루드 크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전화 201-674-1456. 맨해튼에도 있어요. 390 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 맨해튼 상담 전화 212-889-5830. 이민법 상담은 밀라앤최 로펌에서. 이 시간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목! 4인이 한 팀이 돼서 팀워크를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라운지 스크린 골프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5,000불의 우승 상금,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에서 성적 나쁜, 가장 나쁜 최악의 3홀 빼고요.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해서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1인 100불의 참가비, 요긴요 첫 게임비, 선물, 간식, 음료 포함.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5,000불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929-76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8: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7: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밀라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취업으로 I-48로 진행 중인데요. 여행 허가서를 받았는데 이런 요즘 분위기에 한국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진짜 걱정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뭐 요새 이렇게 한국 다녀와도 될까요? 아니면은 미국 국내선을 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옵니다.
0: 네.
1: 네. 근데 이제 48호 접수 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를 하셨고
0: 네.
1: 그 합법 유지 기간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여행허가서도 다녀오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 네. 합법 유지 기간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나한테 있었나?
1: 아니죠.
0: 네.
1: 합법으로 있었다면 그건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 거고.
0: 네.
1: 이제 예를 들자면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 학생 신분으로 계셨을 때 이제 학교를 어디 다니셨는지 정확히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셨는지
0: 네.
1: 이제 그 학생 신분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좀 유심히 검토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뭐 그렇지 않고 다른 뭐 신분 E2라든지 뭐 H1이라든지 다른 신분으로 또 합법적으로 계셨다면
0: 네.
1: 여행허가서로 다니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0: 네.
1: 이제 단지 여행허가서로 해외를 가셨다가 다시 입국을 하시면
0: 네.
1: 아마도 방 같은 데로 가시게 될 거예요.
0: 네.
1: 거기서 이제 그 시스템에 이게 확실한 건지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또 방에 가신다고 이제 두려워하실 건 없으시고요.
0: 네.
1: 그 조사가 다 끝나면 이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0: 네. 조사를 막 엄청 무섭게 이것저것 막 먹고 그런 건 아니죠?
1: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0: 네. 합법적으로 체류를 유지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취업으로 I-48로 진행 중이신데, 여행 허가서 받고, 한국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조언하게 답변 주셨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48로 인터뷰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도 인터뷰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첫 번째 인터뷰도 훈훈하게 마쳤거든요. 이런 일이 요즘은 잦은 건지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도 제출이 돼야 되나요? 이런 질문까지. 와,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데요.
2: 요거는 그 두 질문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0: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네네.
2: 예, 예, 예.
0: 네.
2: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0: 네.
2: 요즘에 아까 사무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두 번째 인터뷰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0: 네.
2: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 때 뭔가가 조금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터뷰는 대부분 이제 그 원 바이 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몇 개씩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대조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두 분 뭐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대해서 뭐 그런 것 좀 더 꼼꼼히 고업을 좀 하시고요. 진짜 뭐 정말로 뭐 같이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아무리 같이 사신다고 해도 뭐 두 분이 뭐 100%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이제 그 이민관이 봤을 때 뭐 좀 자연스럽다라고 보면은 뭐 결과는 좋게 나오실 거고요. 요즘 자주 있는 일이고요.
0: 네.
2: 그리고 근데 그 인터뷰도 따로따로 하시긴 하시지만 보통 옛날 스톡스처럼 뭐 2시간, 3시간씩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요즘엔 그래도 열 몇 개씩만 이렇게 질문하고 대주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0: 네.
2: 너무 염려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서류 다시 잘 챙겨가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 때도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어느 정도 조금 그 기억을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그 좀 잘 맞아야 되니까 첫 번째 인터뷰 때하고
0: 네.
2: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0: 네.
2: 예, 이거 뭐 그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첫 번째 인터뷰 때 주고받았던 그 질문의 답변을 조금 떠올려서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두 분이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 잘 챙겨가시면 두 번째 인터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질문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두 개를 짬뽕을 했는데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 제출돼야 되나? 이거 와. 좀 그런데요? 어떻게 되죠?
2: 보통 시민권자의 예전 그 경찰 기록은 뭐 필요 없습니다. 원래 안 들어갔는데요. 근데 뭐 되게 그 특별한 상황에서 뭐 요구할 수도 있어요. 뭐 제일 이제 그 제일 특별한 상황은 이제 이민국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그런 성범죄 만약에 네. 그 시민권자 배우자가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물론 뭐 살인이나 뭐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예 근데 뭐 그냥 그 경범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0: 네
2: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0: 예. 예. 결혼 영주권 신청할 때 시민권자의 과거 체포 기록 이게 뭐 살인, 아동 성범죄자 뭐 이런 거 아니라면 뭐 간단한 그 경범죄일 경우에는 체포 기록 제출도 안 해도 되지만 제출 요구도 안 할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N400 시민권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저는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 자료들 어디서 받는 거죠?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참 막연할 것 같긴 해요.
1: 네, 그 시민권 신청하실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앞뒤 첨부하시면 되고
0: 네.
1: 뭐 혹시 경찰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 판결문 미리 받아서 검토를 좀 전문가 받으셔야 되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5년간
0: 네.
1: 해외를 얼마나 다니셨는지
0: 네.
1: 그 해외 기간이 많은지 아니면 한 번 나가셨을 때 또 6개월 이상 체류한 기간이 있으신지 등등
0: 네.
1: 뭐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공부 자료는 요새는 구글이죠. 구글 치시면 네, 네. 그게 딱 나오는데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공부하실 자료가 또 다 나오고요.
0: 네.
1: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로도 또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0: 네.
1: 유튜브로도 많이 나옵니다.
0: 네.
1: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세요.
0: 네. 아, 이 질문에서는 의문의 1승. 구글? 유튜브? 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시민권 관련 자료, 충분히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는 팁 주셨고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시민권 신청할 때 서류는 신청서 작성하고 영주권 앞뒷면 그리고 이전에 뭐 경찰 기록 같은 게 있으면 판결문 챙기고 5년간 지난 5년간 해외에 얼마나 다녔는지 짧게 왔다 갔다 뭐 한 수십 번 한 건 상관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일 때문에 출장으로 또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0: 네.
1: 뭐 며칠 아니면 뭐 몇 주 그런 게 뭐 잦은 거는 괜찮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길게 나가 계신 거.
0: 네.
1: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날짜를 따져봐야죠.
0: 네. 자, 아주 시원한 답변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 10년 넘었는데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1: 네.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장기간.
0: 네.
1: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0: 네.
1: 그 장기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네. 되시는지, 그리고 그 장기간 계신 게 지금으로부터 5년 안팎인지, 5년 전인지,
0: 네.
1: 네, 그걸 좀, 미팅을 좀, 받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장기간. 그 기간과 시기에 네. 따라 좀 틀려지거든요.
0: 네. 얼마나, 예를 들어 뭐 이 정도 있으면 좀 안 좋다. 어느 정도 장기간이 좀 안 좋은 걸까요?
1: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5년간을 이제, 되돌아 봐야 되는데요.
0: 네.
1: 한번 해외 나가셨을 때 1년 이상
0: 네.
1: 체류한 기간이 있으시다.
0: 네.
1: 중간에 한 번도 안 오시고
0: 네.
1: 1년 넘게 해외에 계셨다면 다시 입국한 날짜로부터
0: 예.
1: 이 여기 체류 기간의 그 카운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0: 아, 네.
1: 그래서 다시 입국하시고서 4년 1일이 돼야 이제 시민권 신청할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0: 네.
1: 네.
0: 해외에서 장기 체류 심지어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쭉 장기 체류한 경우에는 다시 입국해서 재입국해서 시간이 다시 카운트가 되고 또 4년 1일째 되는 날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 미납 세금 때문에 시민권 신청 거절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세금은 딱딱 잘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떻습니까? 네,
2: 만약에 그 IRS하고 뭐 그런 세금이나 뭐 문제 때문에 좀 약간 이슈가 있으셨다면은
0: 네.
2: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민권 신청 인터뷰 때.
0: 네.
2: 그래서 지금 뭐 그 확실히 다 뭐 다 페이백을 풀로 안 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아직까지도 좀 밸런스가 남으셨다라고 하면 IRS하고 연락을 하셔서
0: 네.
2: 좀 이렇게 좀 그 인스톨맨 플랜 같은 거를 이제 들으셔야 되고요.
0: 네.
2: 그래서 다달이 뭐 소액으로 얼마씩 이제 뭐 갚아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런 이제 리페이먼트 플랜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편지를 IRS에서 받아신 다음에 이제 인터뷰 때 가져가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0: 네.
2: 그냥 뭐 이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가셨다가 만약에 이게 나오면은 그런 문제가 커지죠.
0: 네.
2: 그러니까 세금 미납 때문에도 문제가 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조치를 취하시고 가면은 괜찮은데 그냥 가시지 마십시오.
0: 네. 요런 부분들도 이제 변호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찾아내게 되는 거죠. 본인이 혹시 기억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까 봐요.
2: 예. 근데 세금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그 다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맞는 게 있으면 얼마 뭐 몇 년 전에 지금 못 낸 게 있으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2: 또 그런 거는 이제 그 뭐 페이먼트 플랜 뭐 하는 것도 저희가 가끔 도와드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0: 네. 네. 자, 미납 세금이 있다면 이거를 사전에 이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리페이먼트 플랜을 짜서 지금 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이거 모른 척하고 가면 이거 거절될 수 있다라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내가 망명 케이스 관련 인터뷰 날짜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때 잘못되면 케이스가 이민 법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2: 네, 요즘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망명 케이스 인터뷰에서 결과가 잘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케이스는 바로 이제 그 이민법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민법원으로 이제 케이스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바로 뭐 추방명령이 떨어져서 바로 나가셔야 되고 그런 절차는 아니고요.
0: 네.
2: 이민법원에서 이제 그 앞으로 혹시라도 뭐 미국에 계실 수 있는 어떤 또 옵션이 있으실지 이제 판사하고 같이 그런 그 뭐 옵션들을 한번 타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도 아무것도 뭐 여기 계실 아무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추방명령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0: 네.
2: 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근데 이민법원으로는 넘어가긴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실지는 좀 그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만약에 이제 망명 케이스 인터뷰를 좀 잘 못 돼가지고 이게 케이스 인터뷰가 잘 안 돼서 케이스가 이민법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넘어갈 수 있다 하셨고요.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추방명령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N400 시민권 시험에서 거절되면 혹시라도 영주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1: 이제 거절 사유에 따라 이제 이건 틀린데요.
0: 네.
1: 뭐 영어를 못해서 패스를 못했다.
0: 네.
1: 네, 그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0: 네.
1: 만약에 이제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영주권을 어떤 케이스로 받았는지 이런 질문도 이제 다 인터뷰 당시 때 이제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을 받는 그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0: 네.
1: 그게 연결이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0: 네. 다만 영어가 좀 잘 안 돼서 시험 못 보아서 뭐 이거는 문제는 전혀 안 되지만 예전에 받은 영주권에
1: 네.
0: 어떤 케이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0: 네.
1: 요새는 꼭 그 한번 상담을 만나서 해보시고
0: 네.
1: 영주권 받을 당시에 어떤 케이스로 받으셨는지
0: 네.
1: 그걸 의논을 해보시고 시민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기간 됐으니까 한번 쳐와야지 이게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님하고 조금 상담을 해보시는 게 훨씬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OPT 신분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외국에 다녀와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 네, 이제 OPT 신분으로 일을 하시고 이제 여권의 학생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뭐 이럴 경우 합법으로 계시는 거고 비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0: 네. OPT 신분으로 회사에 다니고 비자 남아 있으니까 외국에 다녀와도 괜찮습니다. 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오늘도 속 시원하게 이민법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합니다. 뉴욕 상담 전화 718-461-2334, 유저지 201-674-1456, 맨해튼입니다. 212-889-5830번 꼭 적어두시고요.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이민법 상담은 밀라인 최애 로펌에서. 저도 잠시 후에 올게요.

0: 출발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라인 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 이민법 상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때는 진짜 그 영주권만 받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받고 나면 또 딱히 피부에 와닿는 차이는 없지만 든든함은 있죠.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시간만 되면 마음을 좀 놓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학생 비자로 있으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변호사님?
1: 예.
0: 아, 아직 화장실이시군요.
1: 아니, 나왔네. 아,
0: 네. 다음 질문. 네.
1: 예.
0: 네.
1: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그 폼이 이제 그 나왔거든요. 그 영주권 폼 I485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18일부터 이제 새로운 폼 어디션으로 가는데요.
0: 네.
1: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이제 정부로부터 보조받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예전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좀 기입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메디케이드 받은 혜택이 있으시면은 뭐 그것도 이제 거기다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영주권 신청하게 되시면.
0: 네.
1: 근데 이게 뭐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뭐 그 자격이 박탈되시는 거는 아니고요.
0: 네.
1: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높은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받으신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케이스가 자동으로 기각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시 또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나이, 그리고 학력,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경력, 그리고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시는지 가족 혹시라도 뭐 그 생활비가 모자르시게 되면 가족분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 되시는지 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서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메디케이드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으셨고 또 그 또 금액이 또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예, 이제는 그 캘큘레이션이 될 거예요.
0: 네.
1: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네. 아이고. 학생 비자로 메디케이드 혜택 받은 것이 나중에 이제 결혼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뭐 이거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 박탈은 아니고 뭐 현재 나이, 학력, 뭐 일한 경력, 가족 구성, 또 어떻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누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한 게 이런 거 만약에 받았는데 아 기억을 못했어요 하고 받은 적 없다 체크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솔직히 뭐 지금까지 뭐 예전에 그 첫 트럼프 대통령 정권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까다롭게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별도의 그 양식이 또 있었어요. 그냥 거의 뭐 한 열 몇 페이지 되는.
0: 예.
1: 근데 그때도 대부분 뭐 다 뭐 기억을 못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서류를 찾으실 수도 없어서 그냥 노라고 들어가신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0: 네.
1: 문제가 된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딱 특별히 감사에 걸리셔서 뭐 이렇게 뭐 어디서 걸리진 않는 한
0: 네.
1: 그래도 최대한 기억나시는 대로 솔직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반드시 저는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민국 보셨을 때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영주권 신청하는 건들이 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할까? 이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1: 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해드리는 케이스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요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족 관계만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0: 네.
1: 특별히 뭐 백그라운드에 무슨 범죄 기록 뭐 이런 것만 없으시면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셨으면은 진행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 재정 보증이 필요하시면은 그 재정 보증 세금 보고서 뭐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0: 네. 시민권 자녀 21세 이상이면 부모 영주권 신청하는 건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문제 없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요것도 신청하면 나오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요? 금방금방 나오나요?
1: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어떤 케이스는 한 4, 5개월 만에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한 1년까지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0: 네. 제가 항상 궁금한 거 여쭤볼 때마다 참 내가 질문 드리고도 애매한 질문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건데. 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서류가 18일부터 업데이트 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민국 수수료도 올라갑니까? 라고 하셨네요.
2: 네, 수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4차로 수수료는 원래대로 1,442이고요.
0: 네.
2: 네, 수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0: 네. 일단 서류.
2: 수수료가 또 바뀌면 말이 안 되죠. 지금도 금액이 너무 높은데.
0: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민국의 이 수수료만 다 모아도 얼마냐고 막. 진짜, 예. 네. 현재 일단은 신청 폼은 아까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업데이트 됐고요. 이민국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 H1B 추첨 제도는 올해랑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이 됩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제안됐던 H1B 수수료 10만 달러 이거 통과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네, 아마도 같은 시스템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0: 네.
2: 그 10만 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또 내년 일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또 예, 물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요.
0: 네.
2: 이 이민일은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는 거라.
0: 네네.
2: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0: 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예. 눈 떠봐야 합니다.
2: 네.
0: 네. 네. 현재 통과해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게 직원분이 중국 출신이신데 망명 신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즘 걱정 많으신데 망명 인터뷰 없이도 케이스가 거절되기도 하는지 문의를 해봅니다. 거절되면 또 자동 추방 명령이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써주셨네요.
1: 네, 요즘에는 이제 최근 그 망명 신청권들에 대한 그 팔리시가 좀 이제 바뀌어서요. 이제는 만약에 인터뷰를 못 받으셔도 인터뷰 없이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도 그 케이스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이민국에서.
0: 예.
1: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실 경우에는 케이스는 이제 그 이민 법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 법원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바로 추방 명령이 나오시는 건 아니고
0: 네.
1: 그때 이제 또 판사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이렇게 함께 다진해보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0: 네.
1: 근데, 예, 근데 그 인터뷰 없이도 케이스가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지금 최근부터 좀 그런 좀 방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0: 네. 네. 서류만으로 일단 망명 신청해 놓으신 게 이게 기각이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민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갔다고 무조건 곧바로 추방 명령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앞서서 해 주셨습니다. 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다카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스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스폰 회사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2: 네, 스폰서 회사의 자격 조건은 제일 중요한 건 재정입니다.
0: 네.
2: 이제 그 취업 영주권을 진행을 할 경우 네. 노동청에서 이제 이 직책마다 정해주는 연봉이 있는데
0: 네.
2: 그 연봉을 지불해줄 수 있는 회사의 재정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책으로 스폰서를 하시냐에 따라 그 회사의 이제 업무와 이 사람의 그 직책, 이게 연결성이 또 있어야 되겠죠.
0: 네.
2: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재정입니다.
0: 네. 스폰서 회사는 일단 이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의 직책에 맞는 재정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재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또 취업 관련해서 직책이 서로 이렇게 본인하고 맞는 직책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 하셨어요. 진행하시게 되면 꼭 밀라인 최로펌과 상담 후에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민 법원 수수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1: 네, 그 이민 법원에는 뭐 처음부터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민 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가서 법원에서 이제 그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십시오라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민 법원에서 관여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서류는 이민국으로 다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민국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영주권 48호 서류 들어갈 때 그 이민국 수수료 그 이민국에다가 내시고 그 이제 내셨다는 거를 이민 법원에 그 영수증을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영주권 수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시면 그때 이제 이민국 들어가는 비용처럼 똑같이 내시면 됩니다.
0: 네. 이민 법원의 수수료는 일단 없고 이민 법원에서 영주권 이제 신청 들어가도 좋다라는 이 허락이 떨어지면 진행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민국 관련한 수수료는 납부하셔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5비자를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 서류 요청 받았고요. 추가 서류 준비해서 다시 보내면 또 얼마 있으면 걸어 나올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요즘에 좀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래서 예전엔 프리미엄 케이스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15일 내로 뭐 이렇게 결과를 주든지 뭐 추가 서류 요청이 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0: 네.
1: 서류가 다시 들어가면은 추가 서류 그 다시 패키지가 다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도 뭐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이때 되면 다 왔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뭐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마 RFE도 거의 뭐 15일 그 마지막 날짜에 아마 이슈가 됐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다시 들어가도 한 2, 3주 정도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0: 다녀와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1: 예, 다녀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거기는 한데,
0: 네.
1: 그래도 뭐, 그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신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걸 뭐, 이걸로 가지고 한국에 좀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서 뭐, 가끔 가다가 뭐, 그, 들어오실 때 이거 새로 뭐 갱신하세요. 그런 소리를 뭐 들으실 수도 있는데, 불법은 아니니까요.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0: 네. 유효기간에 안 적혀있는 영주권 갖고 계신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다녀오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뭐 다시 신청하세요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카드하고 소셜번호를 이번에 받았는데요. 스폰서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네, 만약에 이제 스폰서 회사와 잘 얘기만 되신다면 일을 시작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죠.
0: 네.
2: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 신분 유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0: 네.
2: 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서류가 들어갔는데 영주권이 될 때까지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2: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0: 네네.
2: 그래서 만약에 학생 신분을 유지를 계속 하시고 싶다면 또 실제로 이 노동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상담을 받아보셔야죠. 담당 변호사님과.
0: 네. 노동카드 소셜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스폰서 회사에 바로 일을 누구나 그냥 막 시작하기보다는 그 전에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비자 신분 유지를 위해서 특히 F1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F1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2: 그렇죠.
0: 네네. 요거까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상담번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밀러앤최로펌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하는 오피스 전화번호입니다. 뉴욕은 718-461-2334번이고요. 뉴저지는 201-674-1456 그리고 맨해튼은 212-889-583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와이프가 H1B로 있고요. 저는 F1으로 이제 12월에 졸업합니다. 만약 제가 졸업을 하고 H4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H4 승인만 나오면 갖고 있는 소셜번호로 취직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워크퍼밋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2: 네, 그냥 하실 수는 없고요.
0: 네.
2: 노동카드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2: 무조건 H4라고 다, 인플루엔 카드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또 그 네. requirement이 있습니다.
0: 네.
2: 예를 들어서 그 140, 이제 취업 영주권을 진행을 해서.
0: 네.
2: 140까지 승인을 받아둔 상태일 때.
0: 네.
2: 네, 아니면은 보통 저희가 H1을 6년 기간까지 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0: 네.
2: 근데 이제 140을 진행을 해서 6년 이상을 또 이제 받았을 때.
0: 네.
2: 그때도 이제 그 H4가 노동카드를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0: 네.
2: 그러니까 무조건 H4라고 노동카드를 받는 거는 아닙니다.
0: 네.
2: 또 자격 조건이 지금 말씀드린 게 또, 돼야지만 돼요.
0: 네. 이제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한테 들으면 H4는 그냥 일할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릴 수
2: 네.
0: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쭤보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민 관련해서는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7호일 신청 들어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국에 라이센스 만들러 갔는데 영주권 만기돼서 유효한 카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7호일 접수증 보여줬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떡하죠? 7호일 접수증으로 해외여행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1: 네, 그 DMV 직원분이 그 프로토콜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걸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원본 편지로 다 지금 그 신분이 다 이제 그 합법으로 익스텐션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 다른 DMV로 어포인트 잡으시고 가셔서 하시면은 되실 거예요. 그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0: 네.
1: 그리고 당연히 그

0: 가지고 계시면은 뭐 해외여행도 그걸로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다른 데 어포인트 하시고 가시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1: 네. DMB에 가도 사실 진짜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뭐 이래서 안 된다 해서 돌아왔는데 다음에 또 방문하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 거기도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1: 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이민법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또 상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밀러앤최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각에 이제 이민법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답답하신 분들에게 또 따뜻한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뭐 지금 요즘에 조금 좀 분위기가 쌀쌀하긴 한데요. 그래도 네. 뭐 이제 조금씩 아까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하루 만에 바뀌고 이러는 게 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때 1기 때도 조금 뭐 좀 풀리지 됐다가 또 바로 또 이렇게 풀리고 항상 그게 이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좀 슬로우하긴 하지만 또 네. 이제 금방 다시 또 환하게 다시 피어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1: 네. 눈 감았다 눈 뜨면 달라지는 게 이미 참 마음에 남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눈 감고 오랫동안 속상해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님도 따뜻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걱정을 한다고 안 될 일이 되지 않고 될 일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1: 네.
2: 물론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1: 네.
2: 그래도 희망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본인 남의 말에 듣지 마시고요.
1: 네.
2: 본인 생각에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항상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밀라앤최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양미미 사무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남의 얘기 듣고 뭐 미리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이민법 관련해서는 정말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래서 혼자 또 끙끙 앓고 그런 케이스 너무 많으니까요. 어디다 물어봐요.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라앤 최로펌 최창호 변호사 양미미 사무장과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이민법 상담 함께 하셨습니다. 밀러앤최로펌 오피스 주소입니다. 뉴욕은요.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58-14 7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718-461-2334번입니다. 뉴저지에도 있어요. 607반 에비뉴 스윗 넘버 109호 잉그루드 크립스에 있습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674-1456번입니다. 맨해튼 395th Avenue 스윗 넘버 900호입니다. 맨해튼 상담 전화는 212-889-5830번입니다. 분위기가 흉흉해도 잘 따져보고 꼼꼼하게 챙기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일. 어쩌면 그게 이민법 관련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긍정의 기운 안고 생활백서 문 내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랏은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 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다음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문과라 몰랐다. 어제 청문회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논란이 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르면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지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오늘 미뤄둔 질문은 내일 반드시 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치죠. 한판 승부는 오늘의 질문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해명보다는 해답을 선호합니다. 한판 브리핑과 노컷 대련에서 바로 짚어보시겠습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저는 아나운서 김덕희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1: 박 기자님, 김민성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계기로 진보정당의 취약한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4: 네, 김민성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 민티07에서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이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진보 연대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 우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또 선거제 개편,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선거 때의 경쟁력 단일화였는데요.
1: 예.
4: 특히 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처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그러니까 교섭단체 완화 기준을 15석으로 이야기하자마자 약간의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조국 혁신당이 발끈했죠.
4: 네. 그러니까 당론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것이었다라 강조했습니다.
1: 예.
4: 김민석 대표가 제시한 15석 안은 사실상 개혁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절차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 통합을 놓고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한 적도 없고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김준영 원내대표는 왜 자꾸 언론 플레이라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1: 예.
4: 황현선 최고위원은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니라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아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1: 예.
4: 이어서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려고 만든 유신 잔재라면서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추는 방안 자체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패널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왜 15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3: 지금 이제 20석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니까,
1: 예,
3: 갑자기 절반으로 낮추는 거는 뭐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 절충한 정도로 한 15석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예.
3: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표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15석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조국 혁신당 12석 플러스 또 다른 이제 진보 정당들이 있잖아요.
1: 예.
3: 그렇게 하면 15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또 생각도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예, 양당제의 어떤 대결 구도나 폐해를 생각하면,
1: 예,
3: 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다당제의 어떤 하나의 그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대안이
3: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1: 예.
3: 다만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12석이니까 15석은 한마디로 장난 아니야, 이제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런데 만약에 9석이었다면 그러면은 10석 이라는 거를 제시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1: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5: 근데 이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제1야당이 누구예요? 제1야당 국민의힘 아닙니까?
1: 그렇죠.
5: 그리고 정당법 개정은 국민의힘과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무슨 저 자기들이 저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위해서 떡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정당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장난을 치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예.
5: 그리고 그러려면요, 이거 지금 조선거구제들 그냥 놔두면 조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5: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위성정당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당이니 뭐니 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6: 예.
5: 그러면 정말로 진지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중선거구제나 뭐 이런 조선거구제를 갖다가 철폐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든가, 그래서 진짜로 다양성을 만들어 놓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당 제도가 누리는 그런 특권은 그대로 누리면서 나머지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건 다 누리겠다. 아, 이런데 쟤네들이 속된 말로 아각되니까.
6: 예,
5: 야,
6: 예.
5: 그 교섭단체 이거 낮춰줘갖고 저 떡 하나 좀 던져주자. 이런 겁니까? 솔직히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그 자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도 국가의 자원이니까.
6: 예.
5: 그 정당 제도를 본인들의 어떤 정당의 특이 어떤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공당의 대표가 할 이게 맞는 건지, 전 김민석 대표 좀 너무 이상해요.
3: 예. 논의가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김민석
6: 그렇죠.
3: 대표가. 그리고 선거제 개편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고려돼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6: 예. 예.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김유정 전 의원께 네. 질문을 먼저 드리면, 김민석 대표의 이런 제안, 혁신당이나 진보 진영 간의 관계 봉합에 좀 도움이 될까요?
3: 근데 뭐 이렇게까지 서로 뭐 갈등이 엄청 격화되고 그런가요? 봉합, 소위 봉합이 필요하다.
6: 예.
3: 그러니까 봉합보다는 통합 같은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6: 예.
3: 글쎄 지금 그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가? 물론 이제 조국 원장이나 간간이 들리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갈등이 좀 그 노정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6: 예.
3: 저는 뭐 그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총선 앞두고는. 언젠가는 만나야 될 그런
6: 그렇죠.
3: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 예.
3: 이제 현재는 당원들의 반대도 또 거세긴 합니다. 통합에 있어서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막 반발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이다 막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6: 예.
3: 대표의 어떤 구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의원들을 TF단에 다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교섭하는 그런 정치력도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
6: 그렇죠.
3: 예, 싶습니다. 예.
6: 김 전 최고위원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진보정당의 그 독자성을 키우겠다는 것과 민주당이 진보정당과 연대하겠다는 것, 이것도 서로 다른 이야기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5: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키우는 건 뭐 좋은데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처럼 그 민주당 이중대 역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진보당 손솔씨 보니까 그 거기 청문회 나가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6: 자료를,
5: 후원자 예. 후원자 계좌 내놔라, 그 저 자료 내놔라라고 해서 그 받았잖아요.
6: 예예. 예.
5: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저런 거구나.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손에 피묻히기 싫을 때 그거 대신해달라고 그거 그 자리 주면서 비례대표 주면서 의원 배지 달게 해주면서 저런 거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6: 예.
5: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 좀 바꿔서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좀 끌고 가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6: 예, 예.
5: 올바른 걸 선택하든지 이익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뭐 이익도 되고 올바른 것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 예. 짧게 김유정 전 의원은 혹시 예.
3: 글쎄요, 뭐 이 관련해서는 그 김민석 대표가 계속해서 전당대회 때부터 그 주장해온 바가 있잖아요.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6: 예.
3: 소통에 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곧 총선이고 사실 곧 대선이에요.
6: 예.
3: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구상들이 약간의 갈등과 약간의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6: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군요.
7: 네. 김 전 총리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 예.
7: 그러면서
4: 좋은 소리만 하려고 갈 수는 없다. 가끔씩 쓴소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고생했으니 자리 하나 주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요.
6: 예, 예.
4: 최근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딱 집어낼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6: 예.
4: 그래서 별도 인터뷰에서는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예스맨을 정리하고 쓴소리할 참모를 곁에 두는 내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6: 예.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왜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폭넓게 들으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5: 아니, 그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국민들 염장지르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으니까
6: 예.
5: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아주 그 광범한 인간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적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6: 예.
5: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국민통합위원장 제안을 한 것은
6: 그렇겠죠.
5: 일단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6: 예.
5: 뭐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 추경호 대구시장이 낙마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안카드로서의 뭐 이번에 나가면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6: 예.
5: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김부겸 총리가 지난번에 대구시장 거치고 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6: 예.
5: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유시민이라든가 김어준, 조국 이런 분들과 좀 다른 결이 다른 차원에서 진보 진영에 이제 좀 어른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6: 예.
5: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본인의 어떤 방패막이 같은 것들도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길 기대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6: 예, 김유중 의원께는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그 김 전 총리가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폭넓게 들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3: 그러시지 않을까요?
6: 네.
3: 그런 의미에서 18일 날 기자회견도 저는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 예.
3: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45.05% 투표를 했잖아요.
6: 그렇죠.
3: 어쩌면 전무후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깨야만 이 정치에도 발전이 있고 민주당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인데
6: 예.
3: 그런 의미에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6: 예.
3: 그래서 같은 쓴소리라도 형식과 또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를테면 뭐 이미 그만두신 분께 죄송합니다만 이석연 전 위원장 같은 이를테면 언론에 대고 뭐 100분 토론에 나와서
6: 예.
3: 탈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TPO에 맞는 것인지 이런 또 문제제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TK 지역에서도 소구력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라면
6: 예.
3: 아마 그런 거중 조정이랄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6: 예.
3: 집권 세력에게. 그게 중요한 관건이겠죠.
6: 예. 네. 그러니까 김부겸 카드는 지금 보셨을 때 나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6: 김 전 최고위원께서도 김부겸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5: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6: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국민통합위원장 제안. 그 인사 뉴스이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국정운영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해 보이는 명태균 씨 통화 녹음이 새 증거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됐죠?
7: 네. 여론조사비 2,100만 원을 대신 낸 것으로 지목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죠. 김한정 씨 측이 김 씨와 명태균 씨의 2021년 통화 녹음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6: 예.
7: 김 씨가 비용 대납을 두고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 라고 말하고 명 씨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6: 예, 예.
7: 1심 때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을 해서 벌금 1천만 원이 나왔는데
6: 그렇죠.
7: 새 녹취가 기존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건 핵심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예, 예.
7: 전체 대화 맥락까지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개인데 실제로 검찰 측에서는 이거 너무 짜깁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6: 예, 예.
7: 재판부는 오늘 이 녹취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6: 예. 오세훈이 아닌 내가 혼자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이 녹음이 사실이라면 1심 판단의 핵심 전제,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5: 그렇죠. 굉장히 오세훈 시장한테 유리한 증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예. 1심 때 그걸 안 냈을까?
6: 그렇죠.
5: 그러니까 1심 때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 그 캠프 쪽에서는 아, 우리가 이겨. 걱정하지 마.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너무 방심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총체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설렁설렁하다가 그냥 한번 세게 한 방을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6: 예.
5: 이것을 채택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됐으면 뭐 전체 맥락을 또 요구하겠죠. 요 저 단락만이 아니라
6: 재판부에서 그렇죠. 흐름을.
5: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심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오 시장한테 오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희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심 재판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1심 재판부가 주장하는 논리를 깨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6: 그런데
5: 예. 이게 녹취록이 나왔으면 여기서 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 예. 김전 의원께서는 예, 왜 지금 이 녹취가 나왔다고
3: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데 특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을 제주도에 있는 집에서 그 옛날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이게 들어있어서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5: 아, 예.
3: 보도자료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검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바로 그 지점입니다.
6: 예.
3: 왜 이걸 이제야 냈나. 근데 특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6: 예.
3: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을 존재한다는 건 이미 김한정 씨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공존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낸 걸로 보인다. 그게 특검이 지금 그쪽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6: 그러니까 예.
3: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채택을 했는데 공소사실하고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소위 불리한 부분 이런 것들하고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6: 그럼 2심 재판을 조금만 더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3: 그게 아마 23일인가 뭐 언젠가 결론이 나잖아요.
6: 예.
3: 그래서 만약에 이걸 증거로 채택하고 이거를 인정한다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6: 예.
3: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위 그 같은 녹취 파일 안에 불리한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특검의 주장과 인식.
6: 예.
3: 그 부분이 어떤 증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5: 근데 그걸 특검이 알 수가 있나요? 제주도에서 뒤늦게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서 그중에 만약에 발췌를 해서 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이 뭔지를 특검이 어떻게 알아요?
3: 근데 특검은 일단 그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6: 예.
3: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 우리가 추정의 영역이죠.
3: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알 수 없죠.
5: 내용을 알 수는 없을 테니까 특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6: 김 전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면은 이 2심 결과를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나요?
5: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물론 이제 재판에서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해서
6: 예.
5: 사실 검증하거나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다시 좀 연기를 할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다 인정이 된다면
6: 예.
5: 1심과는 좀 다를 수도 있죠.
6: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올공 집회에서 북을 친 장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두둔하는 좀 의견이 오늘 나왔습니다.
7: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12일이었죠.
6: 예.
7: 올림픽공원의 개표 봉쇄 시위 100일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과 케이크 촛불을 끄고 한 20분 동안 직접 북을 치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6: 그렇죠.
7: 한동훈 의원이 왕꽃 꽂고 북이나 치시라고 비꼰 장면도 아마 이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6: 예, 예.
7: 근데 이제 이미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서 올림픽 공원에 있는 분들도 국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 예.
7: 야당 대표가 거기 안 가느냐 북 칠 수 있다. 저도 경로당 가면 노래한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6: 예.
7: 장 대표가 장외 집회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또 당근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민생행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 예.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조금 앞선다는 조사까지 나오니까 당 안에서는 장동혁 덕이냐 이게 한동훈 덕이냐 이렇게 놓고 서로 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이를 하고 있잖아요.
7: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대표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예. 후보자 의혹 제기를 주도하면서 한동훈 의원 개인의 뭐 차기 대권 지지율만이 아니라 당 지지율도 함께 오른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덕이라고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6: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하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7: 네, 반면에 예. 대표적인 또 당권파로 불리는 조강한 최고위원은 예. 아전인수라면서 용해인 김승원 후보자 논란과 장동혁 대표의 보수층 결집 행보가 상승 원인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6: 예.
7: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올림픽 공원 사태 이후 지도부가 2030 표심을 공략한 결과 지지율이 반등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6: 예.
7: 양측의 상당히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6: 예. 북치는 그 모습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 두고 있죠. 예,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아, 케이크로, 예.
5: 100일 케이크.
6: 예. 자, 제일 야당 대표가 저렇게 장애 집회, 그러니까 어디까지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조금 많이 나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5: 아니, 누가 올공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고 그래요? 당연히 국민이시죠. 그런데 야당, 지금 야당 대표가 그 올공에 도대체 몇 번 나갑니까? 한두 번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나가시피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6: 예.
5: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여러 사람들이 북치고 있는데 뭐 그냥 마지못해 아이고 고생하시는데 라고 하는 거 그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북칠 수도 있죠 한번.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 치시는 겁니까?
6: 예.
5: 그럼 이제는 아예 그냥 그걸 즐기시는 것 같아. 북치러 나가시는 것 같아. 스트레스 풀러 가십니까 거기?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 이 국정감사 아니 그 청문회를 놓고 완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6: 예.
5: 그런데 야당 대표가 그것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을 짜고 이런 걸 하셔야지 거기 가서 케이크 불고 그다음에 북치고 있으시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그 야당에 대해서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청문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야 국민의힘 도대체 준비 너무 안 해온 것 같다. 이게 뭐냐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이 책임 당대표한테는 없습니까?
6: 예.
5: 당대표는 가서 올공 가서 붙이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청문위원들은 그 제대로 된 공격 제대로 못하시고 이러시면 이게 당의 오히려 평판을 깎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6: 예, 김유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올공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그 당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일까요?
3: 당에서 의원들은 별로 호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서 기받고 오는 것 같은데 당대표는 북치고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장구치고 그러는 예. 것 같아요 오늘. 나도 경로당 가서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라면 당대표나 또는 당의 뭐 지도부와 함께 이 선관위의 어떤 이 투표관리 부실, 그 다음에 예. 투표금지 부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6: 예, 예.
3: 올공 집회가. 그래서 그런 개혁안, 그 다음에 개헌안에 선관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안들을 준비하는 게 그게 정책위 의장의
6: 예.
3: 역할이고 대표의 역할이지 여기 집회 나가서 대한체육회 협회 지난번에 95일 만에 잠깐 문 열어서 쫓기듯이 비품 챙겨 나오는 그 모습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검표도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하고 예. 무산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대표가 약속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장동욱 대표도. 그런 점에서 저는 체육회 빨리 정상 회복하고 거기는 내주고 그러면 꼭 이게 필요하다면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든지
6: 예.
3: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준비할 건 여기가 아니고 민생 관련한 내용들을 예. 정기국회에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알겠습니다. 김종엽 전 최고위원에게 짧게 30초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하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 한동훈 의원의 덕일까요?
5: 아니 그러니까 뭐 한 사람만의 덕이라고 얘기하면 어렵고 오히려 예.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 게 되게 많은데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하나도 안 올라갔었어요.
6: 예.
5: 지금 올라간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과 오세훈 시장이 생활에 돌아왔을 때 야 이제 우리도 그 보수의 새로운 저 리더들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희망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6: 예.
5: 쭉 올라갔다가 다시 장도혁 대표가 자리를 버티면서 돌아오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판을 주도하면서 공격을 한 것이 주요했다. 그래서 그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예. 높여준 것. 그것이 지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6: 알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8: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6: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9: 네,
6: 조응천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6: 예.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인사청문 주간입니다. 오늘은 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 논란으로 여야가 그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에서는 모두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아, 모든 관심이 오늘 있었던 청문회보다 어제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4시간 동안이나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총평을 들어볼지 나이 순으로 할까요?
9: 네.
6: 예.
5: 그럼 예. 저는 아까 했는데 그래요?
9: 예. 또 하세요.
6: 총평부터 예. 짧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5: 총평은 뭐 예. 어차피 그 예정됐던 실패잖아요. 뭐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무슨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식적으로 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하루만 때우면 된다. 고성, 막말, 삿대질, 정회. 뭐 익숙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만 때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빵명인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6: 예.
5: 그 양수진 씨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강세찬이라든가 그리고 적어도 김강립 원장 뭐 그 관계자들 최소한 그 몇 명은 불렀어야 돼요.
6: 예.
5: 그것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고된 실패다. 그러니까 의도된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 K라디오
12: 1회 홀 19대 뉴욕유저지 스팀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 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1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두당 2불99 후코초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 총평이었고, 이어서?
1: 아수라장, 맹탕, 뭐, 두성이, 뭐 그런 단어들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예. 아는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1: 아, 뭐,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준비를 안 했던 것 같고.
0: 예.
1: 새로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또 뭐 팀플레이도 안 했고요. 각자 뭐 자기 팔 흔들고 치웠고.
0: 예.
1: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뭘 하는 자리인지를 좀 망각하신 거 아닌가. 즉, 아무리 여당이라도 입법부의 본령은 행정부 견제에 있습니다.
0: 예.
1: 근데 그 같이 울고 눈물 닦고 뭐 실드 치고 뭐 저주와 욕설을 뱉어내면서 어떻게든 가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 짠하긴 한데 그게 국회의원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
0: 예.
1: 예.
0: 예.
1: 그리고 후보자는 좀 글쎄 제가 만약에 그 자리 갔다면은
0: 예.
1: 어쨌든 그날까지 밝혀진 게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최대한 진솔하게 해서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린 걸 건데.
0: 네.
1: 미리 나눠준 QA에 맞춰서 아주
0: 진행이 됐다.
1: 잘 끝낸 한 판이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0: 조응천 전 의원님의 총평이었고 이어서는.
2: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이스 노란다.
0: 예.
2: 근데 이제 사실 그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 15일이었는데 그나마 빨라서 다행이었다. 이게 사실 한동훈 의원이 그 이야기했던, 만들어냈던 거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아주 목질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됐다면 예전에 이제 소동요처럼 소문이 사실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뻔했어요.
0: 예.
2: 근데 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오빠 독양 로비 주가 조작 내기였어요. 근데 사실 주어를 김승원 후보자로 딱 넣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건 오빠 논란밖에 없어요. 한동훈 의원 말이 맞아요. 본질은 오빠입니다. 근데 독양은 김승원 후보자 그 시험에 대해서 아직 못했어요.
0: 예.
2: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로비? 로비는 그 양모 브로커랑 그다음에 그 재넨센의 강 사장이 했던 거죠. 로비를 김승훈 후보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또한 네 번째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주가 예. 조작에 대해서 김승훈 후보자를 주로 넣었을 때 뭐 가담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국민들을 지난 며칠 동안 수백 개의 페이스북을 올리면서 현혹시켰는지 드러나는 청문회였고 거기에 주진우 의원께서 도움을 주셨다. 네, 저 그래 평가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의 총평이었고. 예.
3: 일단 청문회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막말과 고성과 뭐 이런 것들.
4: 삿대질과.
3: 예, 삿대질과 자료 요금 요청 뭐 인신공격 뭐 종합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는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보지는 못하셨을 거다.
0: 그렇죠.
3: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이 그 검찰의 수사 내용 가지고 여기 막 계속 며칠 동안 흩뿌려 놓은 것.
0: 예.
3: 그거 이상의 뭔가를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위원들끼리 서로 작전을 짜서 협력하면서 이어달리기 하면서 차분하게 어떤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다. 그래서 뭔가 끌어내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김민전 의원이 소 뒤걸음질 치다 쥐잡듯이
0: 예, 예.
3: 문과라는 단어를 끌어내긴 했지만 이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또 후보자가 사과도 했고요.
0: 예.
3: 그런 측면에서는 곽규택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뭔가 새로운 걸 꺼내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헛발질이었던 것 같고 두 검사 출신의 의원과 장외에서 한동훈 의원,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 세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준비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그냥 통과시켜주려고 작정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김승원 후보자는 적임자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돼서 넘어간다 했을 때 대통령이 강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여론 분위기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예, 김철우
4: 아니 이제 김민석 대표는 그게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두고두고 그것도 어른에게 남을 것 같아요.
0: 예.
4: 그 유시민 씨가 이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얘기했던 그 괴상망측한 그 발언에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볼수록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두고두고 남을 건데
0: 예.
4: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서영교 씨가 그 하는 얘기가 뭐 이거 잘된 인사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터무니없죠.
0: 예.
4: 정말 국민들은 무서운지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국민들이 무슨 그렇게 바보로 보이나요? 아 그걸 보면서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여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지도가. 예. 그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그거 왜 떨어집니까? 잘 됐는데 이게 떨어집니까?
0: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강행을 할 수 있을
4: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보면 무조건 것이다. 통과시키겠
0: 예.
4: 무조건 인정하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쇼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총력 대응을 하면서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38쪽이나 되는 질의응답을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뿌려가면서 이거 정말 이런 청문회 보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뭐 저 종천 의원 얘기하셨지만
0: 예.
4: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켰습니까?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0: 서전 부대변인께서는
2: 아니 그러니까 뭐 자당의 의원들에게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낸 게 뭘 그걸 부끄러울 일이에요.
4: 왜 그렇게 당에는 안 줘요?
2: 아니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요. 제가 야당 때 그렇게 한 자료들. 아니 그러니까 뭐 다 주는 거야. 그렇게 뭐 받고 싶으면 요청하셨으면 되는데 그걸 줘봤자 또 그거 꼬투리 잡을 거니까 방어 논리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비판 뭐 소원하면 저는 사실상 뭐 그렇게 하셨던 거를 한번 돌이켜 보셔라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0: 예.
2: 국민님 안 했다라고 제가 뭐 안 했다면 모를까 국민님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야당 때도 똑같이. 그 저쪽 우리 야당 때 청문회 할 때 저도 청문을 한 수십 번을 했는데
0: 예예 예.
2: 그쪽에만 줘요 자료를 그래서 우리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0: 아 서운하셨고
2: 그럼요 예. 서운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유 그러려니 그래 알았다 당신들만 봐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0: 예.
2: 이런 건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김승훈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아주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민석 대표의 발언 자체는 조금은 국민들한테 더 역효과는 냈다. 아주 잘된 인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최소한 이게 공인민원은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적 친문에 있어서의 청탁에 가까운 모양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건 송구함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0: 예.
2: 이 결과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0: 예.
2: 다만 한동훈 의원이 쳐놓은 그 덫에 우리 언론이든 그다음에 우리 모든 이 어떤 여론 자체가 허적거리는 건 분명합니다.
0: 예.
2: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아니 주가 조작이라든지 독약이 김승훈 후보하고 무슨 상관인지 얘기를 해보시고 저 우리 당의 그 뭐 전직 의원 얘기했던데 오빠가 뭐 어쩌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면은 그 오빠란 소리 들으면 장관 후보 자격이 없어요?
0: 알겠습니다.
1: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0: 그럼요. 예. 종천 의원.
1: 지금 서 대변인 말씀하신 거는
0: 예.
1: 이게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덜 돼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로 실패했고 이 사람은 적격자다라고 한다면은 어저께 청문회 경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형사재판이 아니거든.
0: 예.
1: 법관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의 그 적격성, 즉 전문성과 도덕성 같은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미 청문회 가기 전에 오빠가 왜 문제냐.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사적인 인연으로 사적인 관계 때문에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됐어요.
0: 예.
1: 거기다가 나는 문과라 가지고 그거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해명했다 그러고.
0: 예.
1: 그럼 문과면은 자기가 잘 모른 걸 가지고 식약청장한테, 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저 외국 믿고만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 그 빨리 해야 된다. 절차를 좀, 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라.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0: 예.
1: 식약처 승인 나는 순간 수천억 이득 보잖아. 근데, 이거, 치열한 로비가 있을 거고, 설명을 들어봐야 되니까,
0: 예.
1: 자료를 좀 보내줘, 메일로. 해가지고 며칠 있다 통화를 하는데, 오, 뭐 95%가 회복, 뭐 이렇게 나오네? 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던 거야. 다만, 이걸 검증하지 않았을 뿐이지. 허위 자료인지. 그렇다면은, 책임 있는 공직에 가려면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0: 예.
1: 체크를 했어야죠. 체크 안 하고 그냥 떨러덩 들었고 그러면 다른 코로나 치료제 업체에서 이렇게 부탁하면 또 들어줄 건가요? 그때마다 들어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있지 이게 예. 유죄다 무죄다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예, 김유정 전 의원은요.
3: 일단 그 문과에서 정확하게 몰랐다. 식약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0: 예.
3: 노컷뉴스를 포함한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바가 있잖아요. 아마 허위 자료에 속은 것 같다. 그렇게 주장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기소유예 처리가 된 거잖아요.
0: 예.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 문과라는 그 답변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송구하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조작된 뭔가를 식약처에 냈고 그걸 나중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금 전후 과정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0: 예.
3: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지만 죄송하다는 얘기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법사위원들이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걸 했는데 국민의힘이 해줄리 만무하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리고 여전히 그 민심은 좀 싸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청문 보고서는 채택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지 이게
0: 예.
3: 이제 관건인 것 같고
0: 예.
3: 재송부 요청을 한다 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0: 예.
3: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요구를 설명을 하시겠죠. 그게 아마 9월 18일 금요일날 기자회견에서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예, 좀 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0: 예. 예. 그 주진우 의원의 질의는 어떻게 봤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족조합 그 의혹 특혜 논란 때문에 결국 김승원 후보자가 눈물을 보였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함께 눈물을 흘렸거든요. 서영주 전 그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2: 일단 질문에. 주진우 의원 질의를 제가 보면서
0: 예.
2: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한데 질의할 게 없으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어 짜내서 이제 하는 건데 몰지각한 질이었다. 몰지각해요.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봉사를 오랫동안 예전에 젊었을 때 해봐서 아는데 엄청 힘든 이 일이에요. 일련의 과정이. 발달장애인 애들 발달장애가 아니라 어른 발달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 큰 어른이 지능이 2살, 3살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이고 배변까지 입 시키고 닦아주고 이동하고 이 모든 거를 부터 세줘야 돼요.
0: 예.
2: 안 그러면 애들은 넘어지면 그냥 뭐 조금 다칠 수 있지만 애 어른 발달장애인이 넘어지잖아요.
0: 예.
2: 심각합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발달

0: 앞으로는 그런 몰지각한 좀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1: 그 김 후보자가 청문회 초반부터 눈물을 보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너무 뜬금이 없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갑자기 뭐 눈시울을 막 붉힌 것 같으면서 뭐 감성팔이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서영교 위원장은 또 그거 왜 그게 울 대목입니까? 아니 거기서 그렇게 공방이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마치 무슨 아 이건 뭐 사실 국회의원 부인 중에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1: 예.
2: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뭐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이 그 발달장애 그 아동들을 위해서 뭐 전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자기 아들도 그런 다른 것들 자기 부인이 만약에 죽거나 무슨 뭐 늙어 나이가 들 그때를 대비해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줘서 아들이 그것을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1: 예.
2: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나요? 아니 저는 그 두 분이 뭐 열심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렇게까지 무슨 뭐 마치 마더 테레사 성녀 테레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이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1: 예예 예.
2: 그렇게 부인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그 지금 양수진 씨하고에서 저 주고받은 뭐 눈물 나게 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주고받은 얘기며 이런 걸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1: 예.
2: 오히려 좀 굉장히 불쾌하다는 느낌 같은 게 듣고 그 진정성에 있어서 이 믿기가 어렵다
1: 예.
2: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기다 하는 얘기 중에서 최근에 내가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2: 아니 지금 그거 발달장애 협회 만들어진 지 그 조합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눈물은 진짜 눈물은 아닌 것 같다.
1: 예.
3: 두 가지.
1: 예.
3: 섞어서 지금 그 여당 쪽 혹은 후보자 쪽에서 얘기를 해서 이게 막 꼬이는데.
1: 예.
3: 돌봄 서비스 발달 장애아를 돌봄하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숭고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1: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죠.
3: 이건 필요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하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다만 이 조합이 왜 하필이면 그 집 아빠가 지역구로 사문 쪽으로 옮겼냐. 그리고 옮기고 난 후에 수원시로부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됐냐. 근데 이게 자부담으로 그냥 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1: 예.
3: 정부 바우처가 다 합쳐서 한 8억 7천 좀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3억 정도가 그 김성훈 후보자 가족들 임금으로 갔다는 거고 어쨌거나 공적인 자금이 쓰였잖아요. 그러면 과연 수원을 왜 옮겼으며 거기서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바우처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무슨 특혜는 없었느냐는 거를 주진우 의원이 물었다면
1: 네.
3: 거기서 눈물 짜면서 우리 아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들이 해야 되고 당신 아들도 와가지고 여기 좀 봉사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정부 바우처 사업이다.
1: 예.
3: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이 숭고한 일을 당신 왜 그렇게 못됐게 그래 이 악마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제발.
1: 예.
4: 근데 그렇다면 예, 주진우 의원이 특혜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 배우자의 그 녹취 전화 통화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 장소에서 틀었잖아요.
1: 예.
4: 그럼 거기에서 많이 편의를 봐줬어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인 즉슨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방염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는데 그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말미를 좀 더 줬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이어지는 내용은 뭐였냐? 바로 그렇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탈락하고 뭐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예.
4: 그래서 이렇게 탈락이 된 기관이 있었다라는 거를 주진우 의원이 들고 왔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지시하지 못하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타격감도 없고 번지스를

0: 잘못 찾았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담담하고 건조하게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눈물이 많았나 보죠.
1: 네.
0: 그러면서 부인하고 아들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류마티스로 했을 때 대소원 받아내고 본인이 어머니 간병했던 이야기까지를 하면서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울컥한 마음에. 근데 그것까지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그걸 악어의 눈물이니 뭐 연기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1: 알겠습니다.
0: 눈물이 많은 후보자인 걸로.
1: 알겠습니다. 오늘 놓고 때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조웅천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요즘 하루에 두 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이지만 낮에는 다시 여름처럼 더운데요. 큰 일교차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박재웅 앵커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박재웅의 한판 승부 지금까지 김덕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펠리세이스 파크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에는 어떠세요? 저희 방송국에서는 오늘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단어가 뭐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거예요.
1: 맞아요.
0: 자, 조지워싱턴 브릿지 난간도 서 있어도 왠지 좋을 것만 같은 네, 그런 날인데요.
2: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0: 맞아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하늘 예쁘고 우리 영아 씨 예쁘고
2: 오늘 하늘 색깔에 맞춰서 제가 오늘 티셔츠 골라 입고 왔죠.
0: 굉장히 하늘하늘하네요.
2: 그렇죠.
0: 네. 자, 오늘 날짜를 보니까 9월 16일. 9월 16일은 네.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더라고요.
2: 맞습니다. 오존층 저희가 보호해야 돼요. 네. 예전에 저희 그 한창 오존층이 지금 다 파괴가 됐다. 오존층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그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더 이상 뿌리지 말아라.
0: 맞아요.
2: 그리고 뭐 미용실에 가서도 이런 스프레이 뿌리면은 굉장히 눈치 주고 그랬거든요.
0: 네, 그랬던 시절이 네. 있었어요.
2: 맞아요. 네.
0: 근데 실제로 네. 아, 그렇게 했더니
2: 그랬더니
0: 지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답니다. 오존층이 다시 그 뚫렸던 게 서서히 지금 막히고 있대요.
2: 그러니까요.
0: 놀라운 사실이죠.
2: 네.
0: 스프레이 그동안 안 쓰시고 머리 힘얼건하게 해가지고 다니셨던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감사드려요.
0: 여러분 앞으로도, 덕분이에요.
2: 앞으로도 계속 쭉 네. 네, 노력해주세요.
0: 여러분의 늘어진 컬 때문에 지구가 살아났어요.
2: 오존층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0: 네.
2: 오늘 6시에 이브닝 매거진에서 오존층의 날을 맞아서 오존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풀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6시에 꼭 이브닝 매거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막간 코너 홍보였습니다. 자, 오늘 푸른 하늘에 열심히 땀 흘리고 지금 식사하시느라고 또 땀 흘리고 계시는 분들 네, 식사하시고 땀 흘리시는 분들 네, 오늘도 오후도 막힘없이 신나게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여러분의 밥 친구 또 여러분의 식후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식후 친구 괜찮다.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팝의 네. 새로운 기록을 지금 세우는 노래가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인데 이 노래가 지난달 2월달
2: 네. 네,
0: 3월 4월도 아니고 2월달부터
2: 이번 주까지 7개월
0: 네, 와. 네, 무려 22주간 동안 빌보드 정상을 네, 넘버원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의 핫백 차트에 엘라 랭글이라는 지금 자매님인데요.
2: 자매님?
0: 이 자매님께서 네. 추진 텍사스라는 노래로 19일째 주간 베스트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22주간 정상을 차지하고 이게 기록이에요.
2: 거의 기록이네요 정말. 네.
0: 거의 기록이 아니라 네. 기록이에요.
2: 그럼
0: 네.
2: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네. 기록했던 노래는 없었나요?
0: 현재
2: 없었나요?
0: 갖고 있었던 노래가 네. 1년에 한 번씩 꼭 1위 자리를 하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Is Christmas.
2: 예, 거의 벚꽃
0: 엔딩처럼 네. 네, 이 계절곡이 매년마다 지금도 한 6년째 지금 계속 1위인데요.
2: 네.
0: 그동안은 좀 잠깐 쉬었고요.
2: 네.
0: 이렇게 해서 총 22주 동안 1위를 했는데
2: 와, 그러면 다음 주만 한 번 더 1주
0: 네, 그러면 이제 팝 역사상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와, 그런 노래가 있어? 아실 텐데 엘라 랭그리가 불러주는 추진 텍사스 시골 소녀가 얼마나 멋지냐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랭글입니다.

0: 네, 제가 팝송을 많이 듣던 90년대, 80년대만 해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넘버원을 한다면 3대가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농담반 진담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레코드 판매로만 한 40억 원가량 지금 벌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를 22주를 했다니까.
1: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만큼이나 빌보드 1등을 한
0: 면은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40억 마찬가지. 정도를 번대요.
1: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1: 야, 22주 동안을 지금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젊어 보이는데
0: 한 해에 거의 절반을 이 노래가 계속 지금 1위라고 뒤에 순서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네, 그 중에 6위에 지금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제니의 드라큘라가 지금 6위에 이
1: 제니도 하고 꽤나 있어요. 오랫동안 탑10을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0: 한국도 여자 가수로는 최고 기록을 또 보유를 하게 됐네요.
1: 네.
0: 네, 저희 최고 기록을 갖고 계신 우리 단골손님들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주가 뭐예요? 저희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시간 동안 함께해 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아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에스더아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우울하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이야기 24시간 365일 들어드립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건강을 위한 특별한 행사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플러싱 제일교회에서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에서 주최하는 커뮤니티 건강 웰니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뉴욕 정부기관과 커뮤니티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사와 예방교육, 미술치료와 푸짐한 경품까지 온가족 건강을 위한 알찬 행사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KCS로 718-939-6137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0: 팟캐스트 주제.
1: 네. 내 인생의 영화. 영화 진짜 뭐 평생 얼마나 많이들 보셨겠어요.
0: 그렇죠.
1: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마음 깊이 이 영화는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다시 봐도 다시 봐도 또 여전히 좋다.
0: 네.
1: 이런 영화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왜 좋은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0: 여러분의 인생 영화 한번 자랑 좀 한번 해주시고요.
1: 네.
0: 예전 어제도 저희가 극장 저희 추억박물관에서 특집으로 했지만 단성사 피카디리 앞에서 발 동동 구르며 데이트하던 시절에 봤었던 영화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누구 몰래 뭐 비디오 빌려다가 봤다가 정말 감동을 크게 먹었던 그런 영화들 네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영화들 여러분 나눠주시면 하는 게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입니다.
1: 내일 수요일이니까 네. 내일 2시까지 네.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0: 오늘 준비하셔서 뭐 내일 짜자잔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1: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신 분께 장원 선물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드리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으신
0: 네, 부장원께는
1: 직접 뽑은 생면으로 음식을 국수를 만드는 네. 국수집에서 상품권 네, 20분
0: TV 없는 식당으로도 유명한 국수집
1: 네.
0: 노던 160가 국수집에서 제공하는 20불짜리 상품권을
1: 네, 우선해드리도록 합니다.
0: 그럼 뭐 국수가 29불인가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국수는 17불이에요.
1: 네, 그러니까 한 그릇
0: 남고 작은 거 뭐 네. 5, 6불짜리 사이드 메뉴나 시키셔서 드시고 3불 내시고 오시면 되는 그런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내 인생의 영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전화를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담이 이어지겠네요. 네. 라디오 민담극장 수요 민담극장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4: 뱅크오퍼 홈 모기지.
5: 뱅크오퍼 홈 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 1

0: 주말마다 찾아뵙는 라디오 극장 수요 민담극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약간 북한 사투리가 나왔네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부려먹으면서 돈 아끼려는 이 짠돌이 고용주들은 꼭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죠. 오늘 민담의 주인공이 최영감. 아예 그냥 소문난 지독한 구두쇠 영감탱입니다. 그려 마당 넓고 일감은 천지태산인데 인건비 줄 생각에 이 레이버 차지에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최영감. 그러다 잔머리를 굴린 영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절세 미녀 외동딸을 미끼로 던지기로 결정을 하는데, 먼저 집안일에 대소사를 맡아 관리하고 있는 김집사를 한적한 곳으로 불러 꼬드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려 김집사, 아따 그 자네가 우리 집 그 대소사를 그냥 똥부러지게 도맡아 살림을 그냥 두 배로 불러준 말이야. 나가 그냥 이번에는 그냥 특급 보너스로다가 우리 딸, 어? 미스 한양을 해버릴 우리 외동 딸내미를 자네 색시로 줄까 하는데 자네 생각이 아 어떨까 나는 참으로 모르겠네. 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1: 어머나마 오 마이 갓 진짜입니까 어르신? 마이 라이프를 갈아 넣어서라도 이 대감집 재정을 볼춘 500개 기없어주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0: 그런데 이 영감 사기꾼 기질이 보통이 아니지요. 다음 날엔 딸내미에게 글을 가르치러 오는 일타 서당 강사 이 선생을 또 조용히 불러 아 이럽니다. 그려 아따 이 선생, 아 우리 딸을 그냥 최고의 레이지로 교육을 해줘보면 말이오. 선생의 그 깊은 학문에 감복을 해보려고 그냥 내 딸을, 어? 내 딸을, 어? 그냥 선생 배필로 그냥 맺어주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1: 어르신, 진정 언빌리버블한 은혜이옵니다. 제가 미셸 파이퍼 뺨을 후려칠 현 모양처로다가 가르치고 제 처로 맞이하겠나이다.
0: 여섯 끝났으면 최영감이 아니죠. 축사에서 똥 치우고 속골목이던 우직한 총각. 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 돌세기까지 접근해 또 꼬득입니다. 그려 아따 돌쇠야, 네가 새벽부터 밤까지 소똥말똥 다 치우고 말이야 가축수를 지금보다 세 배로 불려불면 아따 그 내 딸 있잖여 자가 조선 패션위크의 모델라인 일기가 될 우리 아를 걔를 아따 그 자네 영원한 배필을 말이야. 어? 그 당신한테 그 줄까 생각하는데 어떤지 몰라. 그건 너. 어? 그건 너. 바로 나.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1: 어머, 진짜요? 아가씨가 제 쥐오랑 혼인을요?
0: 아, 그래요?
1: 맞다. 승님들 다 믿겨요. 나는요, 오늘부터 소유. 오늘부터 잠 안 자불고 완전 24시간 제가 소처럼 일할 거니까.

그때부터 이 집에 무시무시한 열정페이 인턴십이 시작됐습니다. 그려 집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계부를 칼같이 맞추고 가정교사는 딸에게 광둥어, 니 광둥어? 일본어, 아, 소고데스카? 일본말까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말은? 인도카레! 과외를 하고, 목동은 텍사스 카우보이도 울고 갈 괴력으로 소떼를 번식시킵니다, 그려. 새 청년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아씨와 결혼해서 꽃길 가고, 최영간의 전 재산의 상속자가 되리라.

0: 세월이 번개처럼 흘러 딸아이가 스물둘 시집갈 나이가 꽉 찼습니다. 영감의 곡가는 터져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최영감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려 아따 이것이 아이 이 세 놈이 딸내미 하나 믿고 여태 무보수로 일했는데 아 이 나 이 진실을 알면은 아따 이 세상 들고 그냥 내 멱살을 잡고 좌우로 흔들 오른쪽으로 두 번 완전 노동감청에다 고발당하고 벌금에 곤장에 이 징역감인데 아 이 우쪘을까 이거 우쪘을까 아이씨
1: 아빠, 대디! 뭘 그렇게 구석에서 벌벌 떨고 계세요?
0: 아우, 딸.
1: 제가 다 들었어요. 아니, 세 사람한테 영주권 스폰서 서주듯이 나를 혼인시켜주겠다고 약조하셨다면서요?
0: 아, 아가, 미안하다. 아따, 그것이 나의 진심은 아니여. 내가 상당히 그 미니멈 웨이지에다가 민감하다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만 골랐다가 아, 나머지 둘이 나를 완전 죽여볼라 할 텐데 이 어쩌면 좋냐?
1: 아유,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이 레베드 밀당 9단 알파걸이잖아요. 아빠는요, 그죠? 팝콘이나 튀겨놓고 밤에 방에 얌전히 앉아 계세요.
0: 아, 그래요?
1: 제가요, 서바이벌 오디션으로다가 아주 공정하게 털어버릴 테니까요.
0: 어떡 그래요? 자, 과연 이 딸아이의 이 비책,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터미션 뒤에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수요 민담극장 함께하고 계세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화장실 잘 다녀오셨어요? 믿는 극장 2부로 이어집니다.

살벌하고 미스터트롯보다 치열한 이로써 제1회 4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안방에 불려온 세 총각 각자의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려.

0: 세 분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전 몸이 하나라 세 분 모두의 와이프가 될 수는 없답니다.
1: 그럼 어떡해?
0: 그래서 아주 쿨하고 페어하게 즉흥 시 짓기 오디션으로 제 짝을 결정하려고 해요. 룰을 거부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오케이? 콜?
1: 콜!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0: 그럼 미션 키워드를 드릴게요. 문장 안에 뾰족하고 둥글고 맛있고 가치가 있도다. 이 네 마디를 반드시 넣으시면 돼요. Ready, set, go!
1: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계산이 빠른 살림꾼 김집사였습니다. 연못가에서 갈고 닦은 감성을 쥐어 짭니다 그려.
2: 연못에 연꽃 봉우리는 뾰족하고 물 위에 뜬 연잎은 둥글고 달콤한 연밥은 맛있고 약재로 쓰이는 연뿌리는 가치가 있도다. 어떻습니까? 이 완벽한 기승전결 어패까지요.
1: 제법입니다 그려. 영감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옆에 있던 엘리트 1타 강하정 교사가 비웃으며 치고 나옵니다.
0: 아니 겨우 풀뿌리 촬영입니까? 제가 선비의 품격을 보여드리지요. 문 앞에 푸른 댄잎은 뾰족하고 곧게 뻗은 대나무 마디는 둥글고 봄철 올라온 죽순은 맛있고 사군자의 기계를 품은 대나무는 가치가 있도다. 아가씨, 제 지성과 로맨틱함에 올인하십시오.
1: 두 번째 시가 끝나자 방 안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려. 두 사람의 시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 먹물 냄새라고 맡아본 적도 없는 소똥 냄새에 찌든 우리 목동 돌쇠의 차례. 돌쇠, 긴장을 했는지 이마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다리가 후덜덜 후덜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려.
3: 아따 진짜 환장하겠네. 댄잎이 뭔지 연밥이 뭔지 난 몰라요. 이? 어이 얘라이 모르겠다이 직진이다이.
4: 아가씨 신으신 꽃버선 코는 뾰족하고 버선 코는 S라인 달덩이 같은 옥스러운 얼굴은 둥글고 얼굴은 V라인 앵두 같은 아가씨 입술은 맛있고 아주 그냥 죽여줘요. 저랑 평생 백년을 하며 알콩달콩 살아갈 당신은 세상 금소나기를 줘도 못 바꿀 만큼 가치가 있도다.
1: 에이 무식한 나이.
5: 아이고
1: 저 아이고 이거 무식한 놈 진짜.
5: 아이고
1: S라인
5: V라인은
1: 뭐야.
5: 아이고
1: 감탄이다 이
5: 새끼야. 아이고 참.
1: 집사와 선생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죠. 아 최영감도 돌쇠를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외동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뼉을 짝짝짝짝 칩니다 그녀.
6: 아, 결정했어요. 제 남편은요? 바로바로 목동 청각이에요. 집사님, 연꽃이 그렇게 좋으시면 연꽃에 가셔서, 연못에 가셔서 연뿌리나 캐 드세요. 그리고 선생님, 대나무가 그리 고결하시면 뒷산 대밭에 가서 평생 죽순이나 씹어 드시고요. 그냥 두 분이 잘난 척 하느라 풀조가리만 읊었지만, 저 돌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 하나만 바라보고 시를 지었잖아요. 우리 돌쇠 쉬처럼 날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주는 남자, 내 가치를 바로 알아봐주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진짜 찐 연모 아니겠어요?

0: 지 아가씨. 알지? 내 섹시야. 평생 지가 공주처럼 모실게요.
1: 노인도 집사도 가정교사도 딸의 이 기막힌 명분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반박도 못했고요. 결국 구두쇠 영감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두 사람을 혼인시켰고 소처럼 일하던 돌쇠는 소가된 게 아니라 대저택의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치자 여러분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조건 보고 스펙 따지고 뜬구름 잡는 화려한 말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심을 다해 직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명작이자 성공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우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연꽃대나무 찾지 마시고 곁에 있는 지금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최고 가치가 있도다, V라인이야 S라인이야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수요 민담극장이었습니다.

0: 노래를 뒤에다 연결하니까 그 아씨가 줄리아 로버트 같이 생각이 되네요, 갑자기.
1: 그럼요, 모델라인 출신에 무슨 네. 미스 한양 출신에 한양. 그렇고 말고요. 네.
0: 네. 대단합니다. 네. 우리 돌쇠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결국은 저랑 저가 결혼한 건가요?
0: 혼자 굉장히 다 역할을 오늘 하느라고 정말 영화 씨 너무 수고 많았고요.
1: 아니 그러니까 돌쇠하고. 네. 아시아하고 결혼을 하니까 네. 저 혼자서 이제 결혼하고 그렇죠. 신부 신랑하고 네. 신부하고 그렇죠. 그죠? 네.
0: 예전에도 있지만 그 암수가 하나가 되는 그런 또 종체들이
1: 거기까지
0: 있어요.
1: 거기까지 갔나요? 네.
0: 자, 저희 한시의 음악다와 오늘 수요 민담 함께했고요. 저희 함께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아, 생각났다. 자홍동체. 네. 엔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까지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KBT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1 플러스 1 행사에 더해서 핸드백을 무료로 드리고요. 10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선착순으로 겨울 롱코트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646-765-5117번입니다.
0: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네 분이 한 팀이 되어 팀워크로 승부하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현금 캐시로 5,000불의 우승 상금이 있고요. 준우승과 홀인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점수를 계산할 때 혹시 좀 한 홀 정도, 두 홀 정도는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3홀을 빼고 잘 치신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두 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 그 안에는 게임비, 선물, 간식, 그리고 음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문의 전화는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2: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버지 여러분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뉴욕 뉴저지 51기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10월 10일부터 3주간 개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4: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3: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4: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3: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4: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3: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4: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3: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3: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리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3: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4: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3: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종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4: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5: 여자를 사랑한 걸.
6: 여러분
7: 뭐였지,
6: 지금
7: 대사가?
6: 뭘 내려고 하는지 아시죠? 네. 네. 약속이라는 영화 맞죠? 거기에서 박신양 씨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뭐라고
7: 잘한다.
6: 네.
7: 하여튼 네. 대사 전달이 굉장히 딕션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돼요. 막 이러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극장에서?
6: 성당에서 결혼식 하면서 네. 나왔던 아니, 장면이었던 네. 것 같아요.
7: 많은 또 우리 여성 관객들을 또 울리고
6: 맞아요.
7: 그랬었죠.
6: 이 영화를 또 내 인생의 영화예요 하고 꼽아주시는 분들도 계실 아마 거예요. 계실 겁니다. 네.
7: 약속에 나왔던 우리 제시카의 굿바이를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굿바이 하도록

0: 제가 얼마 전에 또 화사의 굿굿바이라는 또 노래가 맞아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그렇죠. 오늘 저희 굿굿바이 맞죠?
1: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은 여기서 굿굿바이 하고요.
0: 네. 네.
1: 내일 다시 하이 하면서 반갑게 만나도록 하죠.
0: 내일은 벌써 주간베스트 마감. 그리고
1: 네, 내일은 목요일이죠. 네. 네.
0: 내일 또 외국어 영역으로 또 다시 돌아갈 예정이니까 지난주 들으신 분들은 무슨
1: 지난주
0: 얘기인지 아실
1: 중국어였죠.
0: 거예요.
1: 이번 네. 주도 역시 중국어인가요?
0: 이번 주는 광둥어로. 광둥어로.
1: 여러분 광둥어 내일까지 조금 네. 연습 좀 해.
0: 미리 좀 예습하시고요.
1: 예습 좀 하시고요.
0: 네, 광둥어 퀴즈로 내일 돌아온 광둥어 그 물고기가 아니라 광둥에서 쓰는 그 네, 광둥어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조금씩 이제 차가워지면서 네. 기온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또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도 저희 캐나디와 함께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저희는 정말 주말이 시작되는 목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막대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기분 좋게 만나요.
0: 영화씨 오늘 아주 연기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 라슨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자, 여행은 떠나는 것도 좋지만 머물다 간 자리도 예쁘게 남아야겠죠. 자, 얼마 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온천과 간헐적 주변을 청소를 했는데요. 글쎄,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무려 2만 개의 종류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한번? 모자가요, 280개나 나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치아 교정기에 인조손톱, 심지어 드라마 굿즈까지 그 종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교정기는 대체 왜 거기서 나오는 걸까요? 인조손톱은 또 언제 떨어뜨리고 한 걸까요? 정말 별의 별게 다 나옵니다. 자, 그 뭐냐, 화장실에 이런 문구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자, 이 문구가 사실 화장실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내려준 비가 가을을 성큼 다가오게끔 만드는, 오늘 지금 이 가을바람, 가을 햇살로 풍성한 가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기는 여러분의 오후를 상쾌하게 만들어드리는 김지연의 2시 비타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볼게요.
3: 아 그래? 잠깐 놀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봐.
2: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국내에서의 쓰레기 개수가 2만 개가 넘는다는 것도 정말 놀랍네요.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CCTV를 엉뚱한 데다가 달 게 아니라 진짜 요 옐로스톤 온천 앞에다 하나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자연을 찾으러 갔다가 자연의 온갖 물건을 기증하고 온 걸까요? 추억은 남기고 머문 자린 향기롭게. 저도 갑자기 어울릴만한 문구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자연에 기증할 건 내 물건이 아니라 다음 방문자를 위한 향기로움입니다.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 화장실 안쪽에 문에 붙어있던 문구가 떠오르는 이유는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대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K-Radio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껌벅껌벅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US 치시고 검색.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요. 신청곡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K-Radio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뉴욕 유저지도 이제 슬슬 가을 준비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가시는 미네와스카, 허드슨밸리, 캐스켈 쪽은 10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단풍이 점점 예뻐질 시기고요. 뉴저지도 10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 알록달록한 풍경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단풍철만 되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과연 단풍이 더 화려할까? 단체여행 오신 우리 어머니들이 더 화려할까? 빨간 점퍼에 노란 모자, 알록달록 스카프까지 나뭇잎들이 색깔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벌써 컬러풀 세팅을 하시죠. 저도요, 정말 레드, 이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 중에 1인인데 어느새부턴가 레드 계열의 옷이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이가 들면서 붉은색이 좋아진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자, 그렇잖아요. 단체 여행 가면은 한국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기 단풍 이쁘다 하시면서 사장 한 장, 사진 한 장을 인증샷 찍는 걸로 시작을 하시죠. 단풍이 배경인지 어머니들이 메인인지 모를 지경이죠. 특히 단체 사진 찍을 때 더 대단하잖아요. 어머,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여기서요. 어머, 내 머리 괜찮아? 잠깐만 립스틱 한 번만 더 바르고. 그땐 정말 신기한 게 그 군대를 다녀오신 것도 아니실 텐데 말이죠. 일렬 종대로 간격까지 쫙 맞춰가지고 그렇게 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방향을 또 지그시 단체가 다 같이 보면서 이 뭔가 어색한 정말 뛰어내고 싶은 이 손을 초점 없이 흔들리는 손으로 눈빛으로 저쪽 한 곳을 응시하면서 가리키는 그런 자세를 취하시죠. 이 단풍은 계속 물들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이미 인증샷 결정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올가을 단풍 구경 계획 있으신 분들 뭐 미네와스카든 허드슨 밸리든 뭐 베어마운틴이든 좋은 곳 많이 다녀오시고요. 우리 K-Radio 직원분들도 산행을 또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촉촉한 날 미끄럽지 않은 완만한 산행이라면 뭐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경험하기 딱인 날일 듯 싶고요. 자, 단풍은 자연이 물들이고 우리 어머니들은 패션으로 물듭니다. 올 가을도 사람도 산도 예쁘게 물드는 계절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대치의 그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엇이? 그 화장실을 문구. 정말 엄청 의미심장한 문구들이 많잖아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기억 남는 화장실 문구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데일 카네기의 명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화장실 명언 1이래요. 읊혀들어 볼게요. 큰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재밌네요.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당신이 저를 소중히 다루시면 저는 본 것은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변기 올림. 지는 비가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아주 화창한 하늘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구름 낀 하늘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아 보이네요. 날씨 아침에는 추워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 99, 대파 두 번째당 2불 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한 주에 딱 가운데 수요일 두시의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 맞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엔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상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의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그 기억에 남는 화장실 문구가 많으셨나 봐요. 또 하나 보내주셨네요. 아, 신은 죽었다. 니체 하고 낙서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니체 너 죽었다. 신 하고 낙서를 했어요.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하고 낙서가 올라왔대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읽었죠. 죄송해요.

대화를 이렇게 말로 재밌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값진 재능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멀리 정말 단풍 여행 갈 시간 없고 그렇다고 올 가을을 그냥 보내기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꿀 정보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가까운 루즈벨트 아일랜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맨하튼 60가 쪽에서 트램 타고 슝 올라가면 이스트강 위를 지나서 루즈벨트 아일랜드까지 딱 5분이거든요. 트램 타고 5분이에요. 그 케이블카 같은. 이 또 케이블카 너무 오래 타도 답답하시다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좁은 케이블카가 아니라 좀 넓은 실내가 좀 넓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감은 크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거기에 또 뷰도 너무 좋고 게다가 일반 MTA 요금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크지 않고 단돈 3불 그러면 왕복 6불 되겠죠? 자, 그리고 섬에서 내려서 또 천천히 걸어볼 만한 데가 너무 많고 또 가을에는 나무들도 또 노랗게 물들고 강 건너에는 맨하튼 스카이라운이 또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트램 타면 해질녘 놓을 때는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길게 뻗은 사책로,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가을에 걸으면 꽤 운치가 있는 곳이죠. 공원 자체요? 당연히 무료고요. 참 바쁜 일상 가운데 가을을 미리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려봅니다. 트램을 타고 단풍을 보고 강도 보고 맨해튼도 보고 그리고 사진은 한 200장 찍고 너무 바빠서 맨해튼도 가기 쉽지 않다 하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멀리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올 가을 가까운 곳에서 가을 한 조각씩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침에 충분히 내려준 비 그리고 같은 날 이렇게 눈부신 햇살이 또 이렇게 내려쬐주니 이번 가을은 또 유난히 단풍이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벼가 고개를 조금씩 숙이고요. 나뭇잎들은 하루하루 자기만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지금.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은 그 예전에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조금씩 조심스럽게 또 담담하게 들려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이승철 씨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과거 대마초 사건에 대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일로 어머니가 43년간 이어온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됐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안했던 마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후회하고 계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사는구나 싶어요. 그런가 하면 또 KCMC 요즘에 한참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KCMC도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또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또 가족의 존재를 또 오랫동안 공개하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족의 모습을 또 자연스럽게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오늘 10월에는 또 아내와 14년 만에 정식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사회로는요, 사회자는 유재석 씨가 맞는다고 하네요. KCMC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그때는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그때는 숨겨야 했던 이야기, 또 그때는 너무 아파서 꺼내기도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사람들 앞에 꺼내놓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무슨 뭐 대단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속상했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또 아 그때 내가 참 그랬었지 하고 그냥 웃게 되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을 세월이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조금은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바램에 나오는 노랫말처럼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랍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또 사람도 익어가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만큼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온 만큼 우리 모두가 잘 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 오후 우리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하게 익어가는 시간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 꼭 반듯한 직선일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조금 돌아가고 좀 헤매면서 살아온 시간도 돌이켜보면 또 다 내 인생이잖아요. 조금 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남들과 다른 길로 가면 또 어떻습니까? 사람도 사람마다 익어가는 속도가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 싶으신 분들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지그재그로 온 길도 결국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으니까요. 뭐 사람들과 뭐 가끔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들 하다가도 아재 개그 한 방에 어이없이 아이들처럼 우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사람이 참 좋습니다. 어젯밤에 혼자 빵 터진 아재 개그 하나 있는데 아유 잘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면 와타시노 그 일본인이 성이 노시면 와타시노 그 일본인이 레몬을 먹으면 와타시노 그 일본인이 사우나에 가면 와 다시노 그 일본인이 응가가 마려우면 왔다 신호.

0: 문제가 안...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 갈라 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 토, 일,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 정상

숙빈원, 풍성한 이벤트 상까지 18홀 중 성적이 가장 나쁜 최악의 3홀을 빼고 베스트 15홀의 점수만 합산하여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고요. 1인 100불의 참가비는 첫 게임비와 선물과 간식, 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929-766-0088 929-766-0088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이 품은 상위 1%의 생명력으로 오직 자연의 에너지로만 채웠습니다.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100% 원액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지친 일상을 다시 설계하자. 자연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출발을 나온 개그맨 김경선. 활동명이 코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 그는 단돈 200만 원을 들고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을 했겠죠. 아니 그걸 해서 밥을 먹고 살겠니?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 사람들을 웃게 하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무대에 서고 지금은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불안했겠죠. 그런데 어쩌면 불안하다는 건 잘못된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을 들고 시작한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지금은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0: 조금 기다리다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볍게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마트로 가실 거라고요? 그것도 일상의 행복이죠. 부실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1: 케이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용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스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3: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L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9월 중순의 수요일 어느 오후.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이런 날은 괜히 기분까지 한톤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바쁘게 시작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깐 숨 한번 크게 쉬어보면서 아 오늘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일 없어도 좋습니다. 맛있는 향 좋은 커피 한 잔에 웃고 좋은 음악 한 곡에 기분 좋아지고 집에 가는 길 한번 올려다 보면서 그래 오늘도 정말 잘 살고 있네 너무 좋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완전 끝장 날씨 보이고 있는 수요일 오후 여러분의 기분까지 맑아지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기분까지 나쁘면 오늘 날씨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 핑계 삼아 기분 좀 업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제 목소리 톤부터 업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소개해드립니다. 아, 좀 그렇죠? 계속은 못하겠네요, 저도. 들으시는 분들 생각도 해야겠죠? 기분만 업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원위치. 자, 오늘 한 주의 중간 험프데이입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들려드리고 지구촌 소식 준비도 있습니다. 2부에서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어떤 가수들의 뒷담화인지 궁금하네요.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날씨 이야기. 지난해 기후 재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이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공백은 미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여자아이에게는 조혼, 이른 결혼의 압박도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니세프는 학교 건물을 재난에도 버틸 수 있게 다시 짓고 기후 대응 예산에서 교육에 쓰이는 몫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06개국에서 최소 1억 7,100만 명 학생이 기후재난으로 등교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 세계 학생 10명 중 1명 꼴인 셈입니다. 등교에 지장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이 줄기도 하고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아예 학교 건물이 이재민 대피소로 바뀌어 돌아갈 곳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11개 나라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전국 학교가 동시에 멈췄고 그 영향을 받은 학생만 4,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으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억 900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10월 자메이카를 덮친 허리케인 멜리사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 600곳 이상을 복구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홍수도 7천만 명의 발을 묶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몬순 홍수로 2,800만 명이 여름방학을 넘기고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으며 폭염도 5천만 명에게 영향을 줬는데 남수단에서는 더위 때문에 교실에서 쓰러지는 학생이 속출해 전국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재난 가뭄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으로 190만 명이, 시리아에서는 690만 명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하루아침에 학교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먹을 물이 줄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은 조금씩 학교에서 멀어진다고 유니세프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해 또한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피해 학생의 75%가 소득이 낮은 나라에 몰려 있으며 이런 나라는 학교 건물을 고칠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업을 대신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66%는 학교가 아예 문을 닫아서 등교를 못했고 21%는 건물이 부서지거나 대피소로 쓰이면서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렇게 학습이 중단되면 성인이 된 후 얻게 될 소득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여자아이는 학교를 그만둘 위험이 더 큽니다. 집이 물에 잠기거나 소득이 끊기면 물을 깃고 동생을 돌보는 일이 여자아이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압박은 조혼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남수단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 결혼하는 여성이 전체 절반에 가깝고 15세에서 64세 여성의 65%가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조사 결과도 사실은 실제보다 적게 잡힌 숫자로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을 겪은 나라에서는 애초에 학생이 학교에 나오는지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입니다. 게다가 가뭄이나 폭염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는 재난은 태풍이나 홍수처럼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기록에 잘 남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보고서에 적힌 1억 7,100만 명은 최소치일 뿐 실제로 학교를 못 간 아이들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도 지난해 홍수로 학생 27만 4,500여 명이 등교에 지장을 받았다고 집계가 됐는데 충남 당진 탑동 초등학교는 2024년과 5년 두 해 연속 폭우로 침수됐는데 학교는 조기 방학에 들어갔고 갑자기 바뀐 학사 일정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돌봄 공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숫자에서 통째로 빠진 유형도 있습니다. 국가별 통계표를 보면 한국은 홍수 피해로만 기록돼 있지 산불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역대급 규모의 산불 피해를 겪었는데 경북 의성처럼 산불 이후 폭우까지 겹친 지역도 있었지만 이런 피해가 이번 집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이번 보고서에 잡힌 숫자보다 실제 영향을 받은 학생은 더 많았을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과소집계 문제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셈인데 유니세프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학교 건물을 재난에도 버틸 수 있게 짓고 기후 대응에 쓰이는 돈 가운데 교육 몫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겪는 피해를 제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체계부터 다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아이들을 재난 대응의 대상으로만 두지 말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학생 때는 학교 안 가게 되면 일단 좋았는데 어떠세요? 어른이 되고 보니 그래도 학교 다녔을 때가 좋지 않았나요?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듯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왜 그때는 몰랐는지. 날씨를 교육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날씨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맞이했을 때 즐겨야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오늘 같은 날은 단 1분이라도 좋으니 하늘 한번 쳐다보고 햇살 마음껏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DMB 지역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점차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몇 도 높은 수치로 현재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습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풍으로 약하게 불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7로 아직까지는 높은 편입니다. 저녁엔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엔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거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기온은 6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떨어지겠으며 워싱턴 DC 주변 일부 지역은 7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여름 같은 날씨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습도가 높아 오후에는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소나기나 뇌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심한 악천후는 예상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밤에도 비가 올 찬스 있네요. 목요일 밤에 비로 인해 금요일 아침에는 도로가 젖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는 해가 뜨기 전에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서 햇볕이 비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입으로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가 유입되어 낮 동안 더욱 쾌적한 날씨가 될 것인데요. 금요일 저녁 또한 쾌적한 날씨로 불타는 금요일 저녁을 맞이할 것이라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있겠습니다. 햇살과 낮은 습도, 쾌적한 최고 기온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오후 늦게 습도가 서서히 높아지겠지만 9월 중순 날씨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쾌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바람은 동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7로 아직까지도 높은 편입니다. 일요일에는 습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점차 낮아져 최고 기온은 현재로 볼 때는 83도, 섭씨 28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랭전선으로 인해 특히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비가 올 확률이 높아지고 다음 주 대부분 기간 동안은 비가 계속될 예정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음악과 함께 샹송, 깐손의 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미국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이죠. 캔사스의 대표 명곡인 Dust in the Wind입니다.

인간의 덧없는 삶과 허무함, 자연과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노래합니다. 철학적인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운을 남기며 오랫도록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1978년 4월 달에 빌보드 핫 100에서 6위에 올랐고요. 캔사스가 발표한 노래 중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10위권에 진입한 노래입니다. 서부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이 곡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팝송 순위에도 늘 탑에 오르는 명곡입니다. 가사는 삶에 빠르게 변화하는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일시적인 특성을 감성적인 언어로 묘사해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무엇보다 이 곡은 도입 부분에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아주 일품이죠. 노래에도 시그니처가 있다면은 아마 더스트 인 더 윈드의 시그니처는 도입 부분일 겁니다. 기타를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쳐보고 싶은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부드러운 보컬, 그리고 단순하지만 매력적인 멜로디 라인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데요. 먼저 가사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난 눈을 감아요. 그저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순간은 사라지죠. 내 모든 꿈들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요. 신기하게도 바람 속의 먼지, 그 모든 것들이 바람 속 먼지일 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은 구식의 노래, 끝없는 바다에선 그저 한 방울의 물일 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땅으로 부서져 내리지만 우리는 쳐다보려 하지 않죠. 바람 속 먼지, 우리 모두는 바람 속 먼지일 뿐이에요.
1: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제는 집착하지 말아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대지와 하늘을 제외하고는 슬며시 사라지죠. 그리고 당신의 돈 전부를 준대도 또 다른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바람 속 먼지, 우리 모두는 바람 속 먼지일 뿐이에요.

이거를 가사로 번역을 하니까 조금 깨죠. 영원할 것 같은 부귀 영화나 삶의 모든 순간도 결국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허무주의와 달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Dust in the Wind. 화려한 록 연주 대신에 아름다운 어쿠스틱 기타, 여기에 서정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돋보이는 곡. 계절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가을날 어느 수요일 오후에 들으면 더욱더 감상적인 노래. 오늘의 세상의 모든 음악은 캔자스의 서정적인 명곡 Dust in the Wind입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측근 여성 보좌관인 나탈리 하프와 골프장에서 키스하는 모습이라며 SNS에 확산한 사진이 인공지능 AI로 생성이 됐거나 디지털 조작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의 출처와 진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진에는 흰색 셔츠와 밝은색 바지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한 금발 여성과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성은 골프 장갑을 끼고 골프채를 들고 있으며 뒤로는 골프 카트와 골프장이 보이는데 사진 속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프와 닮은 모습입니다. 현재 해당 사진은 X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하프 사이에 연인 관계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촬영 경위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화질로 유통된 사진에서 AI 생성 이미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상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실제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성의 오른손에 손가락이 6개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골프카트 안에 골프채 위치와 형태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남았습니다. 또 골프장 깃발에 골프장 로고가 없는 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주변에 보이는 흉터가 사라진 점 등도 이상 징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일정에 동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프는 올해 초 버지니아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이 됐으며 이는 최근 아일랜드 방문에도 동행했는데 1991년생인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언론 기사를 인쇄해 전달하는 역할로 인근 프린터, 애착 담요 등의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트리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 원에서 군 수송기로 갈아탄 소수의 측근 가운데 하프 보좌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사실이면 뭐좋고 또 아니면 뭐뇨니 이미 수많은 여자들이 거쳐갔는데 아니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냐 말이 좋지 말을. 애플이 접을 수 있는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중국 업체들이 주도해온 폴더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둥근 모서리에 책처럼 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폰입니다. 접으면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여권과 비슷한 크기인데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접는 스마트폰을 만든 것입니다. 이름은 아이폰 듀오라고 하는데요. 다만 기존 아이폰에 적용했던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은 포함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애플을 이끈 팀 쿡의 자리를 이어받은 존 터너스 애플 CEO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속에 사람들이 아이폰에 기대하는 점들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출고가는 255GB가 1,999달러로 최근 나온 삼성 갤럭시 폴더 8보다 100달러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23일 출시될 예정인데 최고가가 무려 509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니 미친 거 아니오? 이? 아니 전화 잘 오고 잘 하고 메시지, 카톡, 동영상 그거 잘 되면 되지 뭐 또 무엇이 있어? 이? 아이고 요새 컴퓨터도 그렇게는 안 비싸. 연병하고 돈이 썩어나 안에 썩어나 이? 그래도 그 돈 주고 사는 놈이 있을게요. 이? 여기다 나오네.
열대 기후인 말레이시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량의 눈이 발견돼 화재를 모았으나 조사 결과 세제 잔여물이 비에 젖어 생긴 비누 거품인 것으로 드러난 황당한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샬람 고속도로가 두꺼운 하얀 거품으로 뒤덮인 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는데 사계절 내내 습하고 무더운 말레이시아에서 눈을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현지 네티즌의 관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말레이시아 국민차 브랜드인 프로톤 사가를 언급하며 한국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날 것 같다며 고속도로 옆에서 누군가 빨래를 하고 있냐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현지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 경찰 당국은 이번 소동이 지난달 24일 화물차에 실려있던 세제가 도로에 쏟아지며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이 톱밥을 뿌려 조치를 취했으나 최근 내린 기습적인 폭우가 문제였다며 경찰 당국은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에 남아있던 세제 잔여물이 다시 반응을 해 대량의 거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동물 사체들 보는디 아 요렇게 하면 깔끔하게 청소하면 되겠구만이. 또 그거 치우는데 돈 들라나. 학업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얇은 쌀종이로 만든 교과서와 문제집 모양의 간식이 유행을 하면서 안전성에 경고등이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초중고교생 사이에서 과제물 형태를 본뜬 이른바 숙제 간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낱개당 50센트도 안 되는 헐값에 팔리는 이 먹거리는 겉면에 스트레스 해소나 학업 성적 향상 같은 문구를 내걸어 학생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포장 속에는 교과서와 사전, 상장은 물론 장학금을 상징하는 은행 카드 모양까지 정교하게 인쇄된 식용 쌀종이가 담겼는데 이는 만화 도라에몽에 나오는 암기빵이나 먹물을 먹으면 글씨를 잘 쓰게 된다는 중국의 오랜 속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제품 후기 게시판에는 아이가 쌀종이로 된 숙제를 먹으면 똑똑해진다라거나 전분으로 만들어 다른 군것질거리보다 건강에 낫다라는 학부모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인쇄에 쓰인 색소가 보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번졌는데 중국 국가 기준은 사탕 유와 달리 녹말 가공 식품에 식용 색소를 넣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체 측은 사탕 형태로 생산했다라며 규제를 피해가려 한다며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장기 손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들을 향해 어린이들이 값싼 간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라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현지 관리 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중국 일부 지역 시장 감독 부서는 학교 근처 문방구와 작은 가게들을 집중 수색하며 문제의 쌀종이 간식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지도했다고 하네요. 우리 옛날엔 알 수도 없는 빨간색, 파란색, 색소 넣은 얼음 빙수 먹어도 하나도 탈 없었쇼. 테레 없어서 탈이었지. 어디 그것뿐인가? 녹슨 오핀으로 멍게 찍어 먹어도 탈 없었쇼. 신문지에 번데기 넣어 먹어도 암시렁 안 했고. 하기사, 그때도 이유 없이 배앓이 흐는 애들이 있긴 있었쇼. 예. 중국 현지에서 유황으로 세척한 흰 모기버섯과 화약 약품으로 색을 낸 과일 등 유해 물질이 첨가된 위험 음식 작업 현장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폭로 영상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농가와 유통업체들은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에 착색제와 방부제, 성장 촉진제 등 각종 화학약품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선도를 강제로
유지하기 위해 초록색 야채를 화학약품에 담가 샤워를 시키는가 하면 수박이나 족발, 닭다리 등의 주사기로 약품을 투입해 크기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작업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해산물 제조 실태

0: 30시간이 걸려도 파릇파릇한 것은 비정상이라며 소비자가 벌레 먹지 않고 시들지 않는 야채만 찾으니 제조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약품을 써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식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완성 형태의 비닐 포장 음식을 뜨거운 물에 끓여 바로 제공하는 식당들에 대해 플라스틱 포장재를 그대로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이 다량 나온다며 1년 동안 밖에 둬도 썩지 않은 음식을 그대로 내놓는 곳이 많다는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처럼 중국산 식재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심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오는 만큼 통관 검시 기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산 유해 식재료 실태가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1: 비판하고 단속 오면 뭐요? 또 그 지랄병일 텐디. 먹고 뒤진다고 여도 얘들은 또 할 경우이. 아예 사질 말이야, 양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예. 이.

0: 대한항공은 사칭에 무료 가방을 증정한다며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허위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과 대한항공 로고를 활용해 공식 이벤트처럼 꾸민 광고가 등장했는데 광고에서는 가방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배송비 4,060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카드 소유자 이름과 카드번호, 유효기간은 물론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배송비만 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함께 입력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대한항공 측은 해당 무료 가방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 3월에도 대한항공은 SNS를 통해 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입력이나 결제를 유도하는 허위 이벤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한항공을 사칭한 사례가 있었는데 무료 항공권 두 장을 제공한다며 설문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한항공 NFT를 무료로 준다며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이메일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벤트에서 결제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SNS를 통해 실제 진행 중인 행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1: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을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오. 이 돈 코고 월매 있다고 없는 사람들 것까지 빼먹으려고 하는지 말이오. 에라이 이 더러운 놈들 같으니.

직장 동료 14명과 함께 산 복권이 거액에 당첨이 되자 당첨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를 거부한 홍콩의 3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식품환경위생서 직원 일부를 포함한 15명은 돈을 모아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했고 구매한 복권은 이들 중 36세 남성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이 약 52억 원에 당첨이 되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첨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보유한 36세 남성이 동료 14명과 당첨금을 균등하게 나누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갈등이 커지자 이들은 약 3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복권을 구매한 남성은 당첨금을 나누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남성이 당첨금 전액을 챙겨 잠적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당 남성은 이후 5일간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 남성은 구금된 상태입니다. 당첨금은 홍콩 자키 클럽이 진행한 마크 6 50주년 기념 스노우볼 추첨에서 나온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하네요. 아니 꼴랑 52억 원에 쇠고랑을 차? 아이고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요. 이런 놈은 콩만 먹어도 싸. 돈이 웬수지 뭐. 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왁스의 머니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달러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엘리코3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복별님의 곡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이지 않는 믿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읽으면서 불현듯 생각난 것은 사실 보이는 것은 언젠간 질리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삶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노래 신청하신 곡은 밀바의 라노비아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노비아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 토니 달라라가 부른 게 있고, 지금 신청해주신 밀바의 곡이 있는데,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라노비아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은, 그 토니 달라라의 노래로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아,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제대로 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별님.

오늘은 수요일 험프데이 어울리는 글귀와 시 노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인데요. 수요일은 한 주의 중간이라 힘을 내면서도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글과 노래가 잘 어울립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요일에는 잠시 걸음을 놓치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짧은 시 한 편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이라는 작은 선물 안에서 웃을 수 있다면 웃고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자. 오늘의 햇살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에도 행복은 조용히 앉아있다.

0: 복별님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밀바의 라노비아. 예전에 제가 MBC 방송국에 있을 때 이제 토토즐에서 특별한 이벤트 기획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노래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물론 저도 뭐 토토즐에 몇 번 나갔는데 그때 서승만 씨가 이 라노비아를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밀바의 라노비아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를 했는데 음악이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계속 틀어야 되나 또 다른 게 있어서 계속 다시 봤는데 밀바의 라노비아가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노래인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복별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라노비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라라라 퀴즈에 이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봉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프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또 퀴즈 내주시는 분 모두에게 상품 드립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는데요. 이 쿠폰은 이 저녁 어느 주에 가서 쓰셔도 다 통하는 쿠폰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노래 다섯 곡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곡은 너 하나만을 위해. 이 노래를 누가 불렀을까를 생각하시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은 황황 시나리를 부른 가수죠. 9월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라라라 퀴즈. 노래보다는 가수에 집중을 해주시고 이 노래들을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생각하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즈입니다.

철상맞아 토요토. 예, 신이 나게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가입니다. 구름 가수는요, CCM 가수이자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오,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다섯 가수, 공통점 무엇일까요?

0: 우리 뽀들현도님 퀴즈 정답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임영웅이 부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 해줄 곳이 하나 없어서.

0: 매주 이 시간 우리들에게 웃음과 좋은 음악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수지씨. 때로는 낭낭하게, 때로는 구수하게. 옛 이야기, 사랑방에서 투런두런 얘기해듯이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우리의 수지씨.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방송을 하는 날에는 라라랜드를 또 처음부터 잘 듣고 계시지요?
1: 그럼요.
0: 네. 아유, 아까 복별님이 신청한 라노비아 때문에 아주 그냥 등짝에 땀이 흘러 죽는 줄 알았죠.
1: 이게 아유, 또. 그 덕분에 또 우리가 새로운 노래도 또 들었잖아요.
0: 아유, 그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별론 것 같아.
1: 왜냐면 그 라노비아, 네네. 라노비아 뜻이 신부래요, 신부.
0: 네, 그래서 예. 제가 그 노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뭐 우리 한국 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예. 당연히 그 노래가 나올 줄 알고 척 틀었는데 헐, 어, 왔다 해, 가 뜨는구나. 아니, 전혀 다른 노래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분명히 밀바의 라노비아였거든요. 근데 노래가 달라요.
1: 근데 밀바보다는요. 네. 토니 다와라 이 사람이 원이.
0: 그렇지. 그렇지.
1: 네, 이 사람이 헐라요.
0: 그 사람이 원곡인지 어쩐지 아직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곡이 나요. 비아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1: 미안, yes, friend, then, 내 바라노, 비야.
0: 비야. 역시, 모르는 것이 없어. 자, 오늘도 기대가 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오늘은 작곡가 박춘석 씨.
0: 네.
1: 이제 작곡가를 하게 되면은.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조금 비빔밥이죠?
0: 그렇죠. 이곡저곡 또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을 수도 네. 있겠네요.
1: 예, 예. 그래서 박춘석 씨를 했는데요. 네. 이분이 1930년 5월 8일 출생, 2010년 3월 14일 사망. 본명은 박의병. 박춘석, 춘석이라는 이름은 아명이래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호는 백호고.
0: 네.
1: 박춘석은 1930년 5월 8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에 입학했으나 끝내 중퇴하고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편입한 후 학사학위를 마쳤어요.
0: 아니 그분이 서울대생 KS네.
1: KS마크요.
0: 예,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KS. 예. 근데 예. 오늘 이 박춘석 씨 그 얘기가 나올라나?
1: 나오죠.
0: 아유, 아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1: 그것
0: 네.
1: 때문이니 거를 왜 해요?
0: 할 게 없지.
1: 네, 1952년 미 8군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 첫 데뷔한 그는 1955년 백일희가 부른 황혼의 엘리즈를 작사, 작곡하면서 작곡가로 데뷔하여 이후에 비내리는 호남선, 마포종점, 초우를 포함한 2,700여 개 작품을 작곡했어요. 특히 가수 이미자의 노래를 많이 작곡했는데 한 번 준 마음인데 하고 또 섬마을 선생을 작곡한 작곡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후 국내 최고의 작곡가로 발돋움했고 일본에서도 유명해져서 일본의 국민 가수 미소라 히바리에게 곡을 취입해주기도 했대요. 이 미소라 히바리의 그 아버지가 한국인 교포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근데 그 미소라 히바리한테 준 노래가 뭔가 했더니요. 카제 사카바. 이게 바람 주점이래요. 근데 이제 깊은 뜻은 뜨내기 손님 주점. 이런 뜻이래요.
0: 네네.
1: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0: 아, 근데 이름이 또 왜 그래요? 갑자기 핫바리가 생각이 나네. 지난번에
1: 예. 네. KBS 가요 대상과 KBS 가요 가사 음반 기획상, MBC 10대 가요제 특별상 등 가요계에서 수상을 이제 많이 했는데 1995년에는 옥관문화훈장을 4등급을 받기도 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199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작곡 활동을 잠정 중단했어요. 그 2001년경 서울중앙병원 그 현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그 동생 박금석의 보살핌을 받다가 2010년 3월 14일에 자택에서 80세의 나이로 숨지신 거예요.
0: 아유 일찍 가셨네.
1: 예. 1930년 5월 8일 그 서울에서 태어난 박 씨는 조선고무공업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의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어요. 4살 때부터 풍금을 자유자재로 치기 시작해서 신동 소리를 들었던 그는 동네 소학교, 경기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피아노와 아코디언을 스스로 독파했대요.
0: 아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네.
1: 천재죠.
0: 그러니까.
1: 1949년 피아노 전공으로 서울대 음대 기악과에 입학을 해서 1년 다니다가 중퇴한 그는 이듬해 신흥대학, 현 경희대학이래요. 네. 거기 영문과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한 거예요. 경기중학교 4학년, 그러니까 고교 1학년 때인가 봐요. 네. 그때 기록윤 또 베니킴, 이 베니킴이 그 김트리오 아버지면서 패티김의 첫사랑이잖아요. 네네네. 등의 제의로 명동 황금 클럽 무대에 서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54년 황원의 엘레지 101위 노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박담마의 아리랑목동, 또 선인호의 비나리는 호남선, 최갑설의 무슨 38선의 봄 등등등 무지장 많아요.
0: 아유, 그렇죠.
1: 네, 박재란이 그 부른 밀짚모자, 목장아가씨, 최양숙의 호반에서 만난 사람 등을 발표하면서 인기 작곡가로 부상했어요. 여기서 우리 박재란의 밀짚모자 들어볼까요?
0: 박재란의

0: 이분은 목소리도 맑고 성격도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도 이쁘시고.
1: 맞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데 보면은 예. 너무 손을 대서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
0: 원래 이쁜 여자들이 늙는 게 싫어서 더 손디야. 그런 거 보면은 또 우리 수지 씨는 아무것도 안 해서 또 좋아.
1: 아이, 뒷구녕도 못 들어지아뇨.
0: 그러게 말이오. 운전도 아유, 못 오시고.
1: 병신이요.
0: 아유, 그 인물이 이쁘시니까 그걸로 개기시는 것 같다.
1: 아유, 별쇼. 예. 네, 가수 이미자와의 만남은 그의 음악 세계에 큰 변화를 몰고 왔어요. 네. 1964년 이미자와 콤비 시대가 개막되면서 작품이 트로트 급선회 한 거예요. 네. 이미자와는 선마을 선생, 기력이 아빠, 흑산도 아가씨, 황원의 보루수, 그리움은 가슴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비롯해서 30주년 기념 음반 타이틀곡인 노래는 나의 인생까지 그 노래는 나의 인생 까지 네. 무려 500여 곡을 통해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을 했어요. 가요 연구가 박성서 씨는 이미자에게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칭의 그 왕관을 씌워주니가 바로 박춘석 씨다라고 했어요. 네, 1967년 3월 시민회관에서 박춘석 가요 창작 999곡째 발표라는 이색 타이틀 공연을 펼친 데 이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춘석 창작 가요 2000곡 기념 공연 무대를 국도극장에서 가졌어요. 그러니까는 3년 만에 1000곡을 더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0: 대단하신 뭐 저기 모차르트, 베토벤 뭐 걔들 명함 못 내밀지.
1: 아유, 걔들 저리 가라요.
0: 그러게 말이야. 걔네들은 좀 길고 박춘석 선생님은 좀 다작이다. 뭐 요 차이지. 지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나 뭐로나 아니 박준석 씨가 훨씬 낫지 뭘 그래요.
1: 아유, 어째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실까나.
0: 같은 박신이께 넘어가요.
1: 박성서 씨는 국내 히트 작곡가로서의 명성은 일본으로까지 이어져서 1978년 12월 일본 콜롬비아 측의 의뢰로 일본 팝 가수 그 미소라 히바리에게도 곡을 취입해서 외국인 최초 신곡을 써준 인물로 기록되기도 했대요. 작곡가 박춘석의 이름 뒤에는 항상 사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패티킴 이미자, 남진, 나훈아, 문주란, 정훈이, 하춘아가 박춘석 사단의 멤버였어요. 박춘석 씨는 이들과 함께 가슴 아프게 공항의 이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뭐 비나리는 호남선 등등등 그 마포정점까지 한국인의 가슴을 적신 숱한 명곡들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노래는 대중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2001년에는 영국 그로브 음악 대사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대요. 와. 네. 지금부터 동성애 스캔들.
0: 아유.
1: 1965년 그가 키운 가수 금호동이 박춘석과 자기는 동성연애인이었다고 그렇게 폭로를 했어요.
0: 금호동 씨가?
1: 금호동이다. 1965년 1월 금호동은 공전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도중 돌연 은퇴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깡패와 뭐 팬들의 성화로 가요계를 은퇴한다고 설명하고 고향 광주로 내려가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서대문 경찰서가 현장 검증을 위해서 금호동을 부르자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3년 전부터 박춘석과 동성연애를 했다고 하며 그 관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가요계를 은퇴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0: 아니 금호동 씨 이분 잘생기신 분 아니오?
1: 근데 인물값도 못해.
0: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당시
1: 당시 금호동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나 있었는데 이 손톱 자국을 깡패에게 맞아 생긴 것이라고 둘러댔다가 이후 박춘석이 저지른 것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0: 아니 얼굴을 왜 긁어? 가수 얼굴을.
1: 근데 순석은 이 소문에 대해서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리고 금호동의 은퇴 선언 이유는 동양방송 개국 때 10대 가수로 뽑히지 못해서 과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0: 아유,
1: 애들이요.
0: 그러게, 어서 약을 팔어. 아유, 참, 정말. 짱날라 그러네.
1: 그리고 금호동의 얼굴 상처는 1964년 12월 28일 금호동이 박춘석의 자택으로 찾아와서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화가 나서 때리던 중에 생긴 것이라고 밝혔어요.
0: 아유, 그게 더 믿음이 가네. 예.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조금 이렇게 어설퍼.
0: 그렇죠. 예.
1: 그렇죠. 이 사건으로 금호동은 한국연애협회에 의해서 제명당했고 그다음에 박춘석은 근신 처분을 받았어요.
0: 근데 박춘석 씨가 워낙에 솔직히 워낙에 곡을 잘 쓰세요.
1: 네.
0: 워낙에 또 유명한 곡들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뭐 그쪽 편에 쓸 수밖에 없지 뭐. 박춘석 그렇죠. 씨 곡도 뭐 있어요? 어떤 거 들려드려?
1: 아유. 그 이미자가 네. 그 부른 한 번 준 마음인데 이 노래도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통 안 들려서 내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선정했어요.
0: 이미자 씨가 지금까지 저렇게 가정을 이러고 잘 사신 이유는 박춘석 씨 덕도 있었어요.
1: 아유, 당연하죠.
0: 뭐, 뒷말 안 해도 이해 가시겠죠?
1: 그럼요.
0: 예, 노래 들어요.

0: 저는 이 곡이 조금 낯서네요.
1: 69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0: 아, 그래요?
1: 그때 이거 굉장히 히트했어요. 내 노래가.
0: 그렇구나. 네. 예.
1: 21세기 이후 관점으로 치면 금호동이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셈이나 당시 둘은 동성연애인으로 보도되었어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알고 보니 추잡한 남자 애인 때문이라고 제목을 잡았을 정도였어요.
0: 네.
1: 물론 박춘석은 이를 부정했고 당시 사회상 탓에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당시 경찰은 둘의 그 일을 네. 경찰이 관계할 일이 아니라면서 금호동을 돌려보냈어요.
0: 아유, 그니가 잘생기게 됐지 얼굴도 좀 선하시더만.
1: 당시 연예협회가 조사 결과 그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를 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0: 이제는 그래요. 말할 수 있다.
1: 어전 말할 수 있다.
0: 그저 그런 거로.
1: 금호동은 당시 이 사실을 밝히며 기자에게 절대 비밀을 말하지 말아달라며 돈을 건네기도 했는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굳이 이 비밀을 보장해달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기는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사건 이후 금호동은 1년여간 휴식을 가진 후 제명이 풀리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다가 67년에는 다시 앨범을 내는 등 재기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한번 그렇게 되면 힘들죠.
0: 아무래도 그렇죠.
1: 1972년 가수협회장 선거에 또 낙선하자 가수 생활을 그만뒀대요. 그 후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에 휘말려 징역도 살았대요.
0: 아니 누가?
1: 이 아저씨가 이제 금호동이가.
0: 아유,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닌 말로.
1: 이후 결혼해서 아들을 둔 것을 보면은 금호동은 동성애자는 아니고 이성애자나 혹은 양성애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0: 뭐 양성애까지는 좀 그렇고 지가 볼 적엔 어쨌든 잘 보여야 하잖아요. 곡을 받으려면.
1: 그러니까 여기저기
0: 하여튼 뭐 그냥 참 하고 잡은 말은 맞는데 또 여기 입 다물고 계속해 주세요.
1: 네, 일각에서는 여가수들과 어울려서 찍은 사진을 보고 실제로는 여가수들과의 썸을 탔던 게 아니냐 했을 정도로 그 시절을 기억하는 노령층도 그가 동성애자라는 금호동의 주장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대요.
0: 네.
1: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지 않고 재기가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해요. 히트곡 제조기 고 박춘석 씨가 남긴 곡들의 저작권을 동생인 금석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로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준이 관심이 모이고 있죠. 박 씨는 2,700여 곡을 남겼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1,600곡이래요.
0: 이야, 그게 가능한가?
1: 네.
0: 대단하네요.
1: 국세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처럼 히트곡이 많은 원로 작곡가는 월 7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까지 저작권료를 분배받는 것으로 전해져요.
0: 와... 대단하네요.
1: 이렇게 했는데 뇌졸중으로 16년간 투병하던 작곡가 박춘석 씨.

0: 백일희의 이름을 본떠서 한자로 표기한 백일희란 예명으로 가수로 데뷔하고 인기리에 활동하였지만 1974년 친언니이자 가수인 이혜연 단장의 미아리 곡을 부른 분 그분이 언니예요. 친언니.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1: 지금 어디 미국에 살고 계시겠네? 아니면
0: 그렇겠죠.
1: 건강하시다면.
0: 예. 그리고 이제 가수 그 박춘석 씨는 가수 그 백일이를 무척 사모해서.
1: 아 진짜로.
0: 미국으로 떠난 뒤 그 아주 실망이 커서 독신을 고집했다는 말도 있어요.
1: 오, 그것도 말이 조금은 되네요. 그렇다면.
0: 네. 네.
1: 근데 워낙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또 혼자 오래 계시고 또 늘 색 있는 그 안경에 또 약간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 네. 오, 또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이분께 굉장히 뭐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액기스만 조금씩 뽑았어요. 그리고 사실
1: 어찌게 또 여기서 그걸 또 다 뽑겠어요.
0: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곡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아 왜 말이 안 돼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을이라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곡도 박춘석 씨가 작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오늘 끝곡으로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찾아뵙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8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요즘 집 사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봅니다. 종으로 팔려가며 감옥에 갇힐 때 어릴 적 꿈을 기억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듯 우리도 주님을 향해 간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394장 찬송 이 세상의 친구들 임현모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듯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박동현의 찬양으로 248장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여 어린 사슴이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판결문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도문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합니다. 작은 자님, 환란의 시간이 길어지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말씀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최혜선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한민국 사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전쟁과 기근, 선진국의 높아진 관세의 횡포를 두고 이 새벽에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작은 자, 낮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합을 도모하는 이 땅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모두가 걱정 없이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태사님께서는 오늘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고요. 조나단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최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스태핑님 신청하신 김대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김영순님께서 나의 기도를 청해 주셨어요. 합창곡을 듣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서 안양시립합창단의 나의 기도 함께 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께서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엊그제 금요일은 9.11 테러 참사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두 줄기 검은 연기를 뿜어내다가 차례로 시야에서 사라지는 참혹한 모습을 퀸즈 성전에서 유리창을 통해 육안으로 목격한 저로서는 그날을 맞는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매년 이맘때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거대한 빌딩이 화염에 휩싸이자 사람들은 살기 위해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 100파운드 45kg의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거꾸로 계단을 뛰어올라간 FDNY 뉴욕시 소방국 소속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딩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마비된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독한 연기 속에서도 위로 가지 말고 빨리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라며 시민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이들의 과감한 진입과 신속한 안내 덕분에 당일 쌍둥이 빌딩에 있던 시민 중 약 2만 5천 명 이상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43명의 소방관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건물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날 희생된 소방관 중 상당수는 비번, 즉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동료와 시민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달려와 화염에 쌓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Never Forget, 절대 잊지 않는다는 슬로건 아래 매년 9월 11일이 되면 소방관들이 100파운드 무게의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한 채 순직한 선배 소방관들이 미처 다 오르지 못한 110층 높이의 계단을 대신 오르는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각 소방관은 당시 순직했던 선배 소방관 중 한 명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태그를 가슴에 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분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개인적 안위보다는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앞세웠던 선배 소방관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절인 마음으로 기리는 것이지요. 25년이 흐른 지금 9.11 테러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성직자의 삶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WABC 방송은 뉴욕시 소방국 소속 채플린이었던 마이클 저지의 삶과 신앙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그날 아침 테러 공격이 발생하자마자 맨해튼 미드타운의 소방서에서 쌍둥이 빌딩으로 달려가 남쪽 타워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건물 안에 갇힌 시민들과 구조대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기도로 도왔다고 합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의 시신이 운구되는 사진은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기리는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그의 헬멧과 장비는 현재 뉴욕시 소방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그의 행보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사역자가 진정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 성인의 10%는 9.11 공격 이후에 태어났고 젊은 세대의 60%는 학교 수업을 통해 이 사건을 처음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9.11 추모 박물관은 올해부터 학생들을 위한 35분짜리 디지털 교육 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끔찍했던 테러 현장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봉사하며 공동체를 다시 세웠는지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의 9.11은 과거를 기억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남겨진 숙제를 풀고 다음 세대에게 시민의 책임과 새로운 희망을 가르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득 신앙인의 911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 함께 God Bless America를 들으시면서 25년 전 이맘때 미국 본토가 테러 공격을 받고 크게 흔들렸을 때에 집집마다 성조기를 개양하고 United We Stand를 외치며 여야 간의 정쟁도 멈추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로 단결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미국 독립 25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미국이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4: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베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머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찰관 옷을 입은 사람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다면 과연 진짜 경찰관이겠습니까? 간호사 입을 멋지게 입은 간호사가 환자들 마구 대한다면 과연 진짜 간호사이겠습니까? 경찰관 옷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경찰관을 보셨죠. 의사 가운이 참 잘 어울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간호사 옷이 참 잘 어울리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군복이 아주 멋지게 어울리는 군인들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잘 어울리는 예수쟁이, 세련된 예수쟁이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이 잘 어울리는 예수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머물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었습니다. 31장 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떠나 내 고향 너희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 6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며 지체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며 머물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2절로 4절까지 보시면 베델로 가기 위해 야곱이 준비 작업을 합니다. 세 개의 명령 그리고 세 가지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신상이 아직도 야곱은 아니겠으나 그의 가족들 가운데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주라빔을 훔쳐왔습니다. 일종의 뭐 부적 같은 거죠. 역시 이상 이방 신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즉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수며 제거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와중에도 그들은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새 예배의 공동체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마음에 품고서야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명령,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앞에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시며 당신의 엄청난 귀한 일들을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전개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너희가 그러기에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 그 성결함의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의미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한 새로운 삶의 스타일.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지금까지 죄수였던 요셉, 히브리 종이었던,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 사람 종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 그러나 애굽 총리로 세우면서 바로가 그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일종의 새로운 그의 삶의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총리로서의 삶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옷을 바꿔 입는 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갈 준비 작업을 마칩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그리고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의 귀걸이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 5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 환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코람 데오.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 시편 103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 표현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 또 묵상하며 지난 며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의 모습은 과연 독수리인가 아니면 참새인가? 하늘을 힘차게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참새 같은 인생인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건강 문제, 우리 몸은 20대 후반에서 30 초반까지는 성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내려가는 노화의 과정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베델에서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소서. 주위를 좀 다 바라보세요. 누가 청춘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 청춘. 제가 청춘입니다. 주님 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내가 청춘이라는 사실을 왜 부인하려고 드십니까? I am. 우리는 청춘이에요. 우리는 새파란 나이를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 청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영혼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더 성숙해하기 위해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 먼저 이방 신상들을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 신상이 끊임없이 등장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우상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 아니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또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상도 조금 섬기지 말고 우상도 조금 섬기며 여호와는 좀 더 많이 섬긴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경쟁 상대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우상 섬기는 일,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이 경쟁 상대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예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알신이 어디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부패한 우리 죄인 마음 속에 그러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 우상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삭제해버릴 수 있고 삭제당하고 맙니다. 온 우주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그 무엇,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우상이 생겨나는 거기에 우리가 그 우상을 삭제해버릴 수 있고 삭제해버려야만 됩니다. 우상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무신론적인 사람들의 무신론자들의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내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운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왜요? 그 운동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준다면 그 운동이 우상이 되는 거니까는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누워서 유튜브를 계속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 대신 게으름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더 신뢰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우상은 항상 틀린 오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는 정답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베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베델이 있습니다. 즉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했던 그 베델, 우리는 그 베델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두 베델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두 베델이 아니고 이 두 베델이 우리가 계속 머물름으로 하나의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에서 떠났다 어디 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지 말고 두 개의 베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질퍽거리지 말고 두 개의 베델이 아닌 하나의 베델, 첫 번째 그 베델로 계속 돌아가 거기 머물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와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방 신상들을 끊임없이 척결하는 지혜와 결단과 단호한 선택이 우리를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러기에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먼저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만 자신을 우상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잘 기억해 두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만 자신을 우상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전심으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마음,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 청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의 피로 가득 채우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뒷부분은 안 읽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까지만 읽습니다.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요.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쳇바퀴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의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죄짓고 또 용서 안 받고, 죄짓고 용서 안 받고, 용서 받아서 됐다가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는데, 죄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고질적인 죄악의 병,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실패의 가르침, 패망의 가르침입니다. 패배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패배의 경험이 연속될 뿐입니다.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또 용서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거룩의 능력을 거룩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요, 죄사함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섬김 후에는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 찬양의 결과 이제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더 우리 속에 생겨나고 그 능력으로 또 죄악을 이김으로 해서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승리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며 쌓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달리 얘기한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한 사람은 분명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 사람은 분명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섬김이 없다면 이 속에 정결함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속에 정결함이 동시에 거룩함이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 먼저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의복 옷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세요. 아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 옷에 이 패션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 창세기는 모든 시작에 관한 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3장에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가족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만듭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오심을 아르셨기에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친히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하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친절하심이죠. 하나님이 직접 옷을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게 가죽 패션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패션에 민감하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동물의 피를 흘리며 대속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하라 말씀합니다. 그 앞에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습니다 지금.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낮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의복을 바꿔 입어야죠.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주위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위에 선포합니다. 갈비 식당 가서 갈비를 잔뜩 구워 먹고 나오면 집에 와서도 갈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갈비를 그렇게 먹었으니. 제가 리버티 신학대원에서 아침 1교시 수업을 8시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한국 학생들이 잔뜩 모여있는 클래스룸에 가면은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아침에 마늘 먹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마늘 먹고 온 분들이 꼭 있어요. 학생들이 그 클래스룸 딱 들어가면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늘을 먹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

0: 하시니까 우리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갈비 몸에서 냄새가 날 때는 그 냄새가 예수님 냄새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의 모습은 독수리에 가까운가 아니면 참새에 가까운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에 가까운가 그냥 제잘거리는 참새에 가까운가 이 제잘거리는 이런 또 여성분들이 또 시험에 남자 중에도 제잘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 루스벨 대통령 막내 아들이 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인 아버지지만 자기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인데 전쟁에 갔으니 좀 근심이 된 거예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되자 그 부인이 미세스 루스벨트가 상당히 뛰어난 지혜로운 여인인가 봐요. 그게 아들 때문에 걱정한 남편 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독수리로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우리 아들이 참새같이 살기를 기대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키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며 빛의 갑옷을 입히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뿌려가시며 우리를 독수리로 키우셨거니와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새같이 살면 안 되겠죠. 독수리같이 살아야죠. 바로 이 베델, 코람 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이 베델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마음껏 하늘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날개를 펴고 살아갑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만 자신을 우상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 정결함 받은 영혼은 결단코 분명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의 의복이 과연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인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시요 저희들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베델로 올라가 베델에 머무는 삶 거기서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스카이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 부담에 직격탄을 맞은 미 주요 항공사들이 다가오는 연말 운항 노선을 줄줄이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저수익 노선을 과감히 정리해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넉 달 만에 다시 만나 무역 휴전 연장과 AI 패권 등 글로벌 현안을 두고 담판을 벌입니다. AI 규제와 속도 조절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미 의회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주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신규 대러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종전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원이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력 소비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20여 년 만에 마약 통제 불이행국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현 임시 대통령 정부가 마약 카르텔 소탕과 미 정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에 끌려간 것이 아닌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지표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인 경제 추세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 주요 은행들이 구글의 AI 칩 구매를 위해 2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출을 제공합니다. AI 인프라 구축 열풍 속에 AI 칩과 서버를 담보로 한 부채 조달 방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유가와 유류 공급난에 대응해 정부가 유류 운송 트럭 기사의 운행 시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나 화물 배송 차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며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연준은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이번 금리 인상 자체는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예상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몇 차례나 더 올릴지로 빠르게 이동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케빈 워시 의장을 필두로 한 연준이 물가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만장일치 금리 인상 결정을 했다는 점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연준은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로 FOMC 위원 12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직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3명뿐이었는데 한 차례 회의 만에 FOMC 위원 전체가 인상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연준이 긴축으로 방향을 튼 가장 큰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둔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위험이 다시 커졌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위원회의 목표치인 2%로 보다 적시에 복귀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세가 강하고 자본 투자도 활발하다는 진단도 새롭게 담았습니다. 고용 증가 역시 노동시장 규모에 발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와 노동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준 으로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보다 물가 안정의 정책의 무게를 실을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지표도 연준의 판단을 인상 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발표된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란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졌습니다. 이에 금리 선물 시장이 반영한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일주일 새 60% 수준에서 90%대로 치솟았습니다. 다만 이번 긴축이 2022년에서 2023년과 같은 가파른 연속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미 경제가 당시와 같은 전반적인 과열 국면에 있는 것은 아닌데다가 이미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어 온 만큼 연준이 향후 물가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인상 사이에 간격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16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이끌려 한 결정이 아니라 독립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결정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의 90%로 반영돼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시장이 주도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다시 말하지만 연준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시장과 연준이 상호 이해를 올바르게 조율하는 일은 균형이 필요한 문제이며 나는 오랫동안 그 균형이 지금보다 더 잘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상황에 대한 평가, 고용 추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제 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때로는 시장이 우리의 결정을 미리 예단하려 하기도 한다. 나 또한 시장 가격을 지켜보며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우리가 내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리 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런 시장의 관심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 하나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데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제 관점이 아니다. 나는 특정 데이터가 무엇이든 숨죽이며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 아침 발표된 소매 판매 수치든 지난주 발표된 CPI 수치든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세가 중요하고 개별 데이터는 잡음이 많다. 개별 데이터에 의존하는 건 위험한 집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는 통화정책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는 행동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법안의 여파로 버지니아주의 연방 식비보조 프로그램인 스냅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매년 9,400만 달러씩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오차율 감축에 실패할 경우 억대의 벌금 폭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오는 10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 스냅의 예산이 연간 9,400만 달러 줄어들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사회서비스국 VDS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서명한 일명 원빅 뷰티풀 빌 법안 OBBBA 개정안에 따라 관련 행정비에 대한 주정부의 분담 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 비용 부담 인상분만 매년 9,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오차에 따른 벌금 조항입니다. 신규 규정은 수급액 과다 과소 지급에 따른 오차율, error rate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12.32%인 버지니아주의 오차율을 내년 10월 1일까지 6%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주정부는 약 2억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의 여파는 현장에서 이미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버지니아 프레시 매치는 법안 제정 이후 강화된 근로요건과 자격 제한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50만 명의 참가자가 SNAP 수급 대상에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회로 복귀하는 연방의원들을 향해 현지 구호단체와 식품지원기관들은 법안 시행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산불이 번지면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연기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른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에서 정말 무서운 건 불길만이 아닙니다. 바로 연기입니다. 짙은 연기와 미세먼지가 퍼지면서 인도네시아 7개 주 약 1,250만 명이 연기에 노출됐고요. 호흡기 질환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5만여 명이었던 호흡기 질환 환자는 일주일여 만에 11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불로 불탄 면적도 상당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에 탔습니다. 게다가 8월에도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면서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불 연기가 국경까지 넘어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연기가 바다를 건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 퍼지면서 두 나라의 대기질도 크게 나빠졌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떨어졌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남아 여러 나라의 공기 문제로 번진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약 100만 개와 산소 농축기 수백 대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투입하는 한편 항공기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 진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소방용 헬리콥터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산불은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이 주민 투표를 통해 독립국가를 선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구가 고작 350명인 마을인데요. 지난 15일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의 피딩턴 마을에서 주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285표, 반대 26표. 주민들은 영국에서 분리해 자결권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벌써 피딩턴 공국이라고 적힌 표지판까지 등장했습니다. 독립선언의 배경에는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마을 인근 옛 군사기지에 최대 1,256명 규모의 난민 수용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주민이 350명인 마을에 1,256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기존 주민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12세기에 지어진 교회, 운동장이 전부인 작은 동네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까지 마을로 몰려들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구의회 팀 맥널리 의장은 이번 투표를 두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례라며 우리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원 조 마셜은 이번 움직임에 국회 실핸드 공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실핸드 공국은 영국 앞바다의 옛 해상요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마이크로네이션, 즉 아주 작은 가상의 국가인데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정하고 신분증까지 발급하는 등 실제 국가처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이 정말 영국에서 독립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은 이색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예 우리 마을도 하나의 나라처럼 만들어보자는 상징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처럼 영국 곳곳에서는 최근 난민 수용 시설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동당 정부는 호텔을 난민 숙소로 사용하는 대신 옛 군사기지 등을 활용해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사 낸디 문화장관은 망명 심사 절차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임시 숙소에 대한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서 벌어진 조금은 민망한 우승 이야기입니다. 한 호주 선수가 경기 도중 배변 사고를 겪고도 경기를 끝까지 완주했고
심지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하이록스 대회에 호주 국적의 요안나 비에트르지크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하이록스는 달리기와 각종 기능성 운동을 결합한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에게 배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1분 23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6세에서 24세 여자 프로 부문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장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은 주최 측의 대응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결국 하이록스 측은 지난 14일 대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걸까요? 온라인에서는 그가 대회를 준비하며 베이징의 옛 뒷골목 후퉁을 방문해 전통 발효 음료인 더우즈를 마신 게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더우즈와 급성 설사 사이의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산불 연기가 국경까지 넘어간 인도네시아부터 난민 수용에 반발해 독립을 선언한 영국의 작은 마을 그리고 경기 도중 누구에게도 말하기 민망한 사고를 겪고도 끝내 우승을 거머쥔 호주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산불은 국경을 넘고 마을은 나라가 되고 선수는 정말 난감한 순간을 이겨내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놀랍고 흥미로운 세계 소식들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스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야 후보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약 100만 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비율을 분석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의 게시물에서 거론된 비율은 20%, 공화당 후보들의 게시물에서 거론된 비율은 9%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린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 텍사스주 전당대회 연단에 올랐던 공화당 후보들은 이 비율이 15%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노린 반면 대다수 후보는 언급 자체를 꺼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공화당 후보들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 비율은 올해 1월 대비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일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한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 후보들의 이 같은 거리두기가 높은 물가, 이란전쟁 장기화,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로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자 트럼프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로 유권자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쇼로 표현됐던 텍사스 전당대회에 공화당 상하원 후보 참석자는 10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합쳐 470명을 뽑는 것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지지층을 향해 내가 투표용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정작 후보들 사이에선 외면받고 있는 셈이며 그가 승부수로 던진 공화당 승리 시 성인 1인당 $5,000 지급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 은행들이 블랙스톤과 알파벳의 합작 네오클라우드인 크록스 AI에 220억 달러의 칩 구매용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 통두를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대출 자금은 구글의 AI 가속기 텐서 처리 장치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칩의 가치와 크록스 AI의 고객 계약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고 소식 통들은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스미토모 미쓰이은행,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스코샤 뱅크 등이 참여했고 이들 은행은 추가 은행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출은 나중에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한 채권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상환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AI 칩과 서버 구매용 부채 조달 방식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블랙스톤 등 대주단은 엔트로픽이 구글 TPU를 임대할 수 있도록 35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패키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거래에는 TPU를 제조하는 브로드컴의 지원이 뒷받침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의 600억 달러 규모의 또 다른 거래가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이 볕을 가리며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역시 72도, 섭씨 22도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덥고 눅눅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63도, 섭씨 1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 공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길을 위해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치솟으며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고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로 여전히 낮 동안은 열기가 남아 있겠지만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내려가며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을 앞두고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겨울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보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푸른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6: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5: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6: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5: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6: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5: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6: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5: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6: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5: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앤최 로펌.
5: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 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 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6: 뉴욕 뉴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5: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앤김 합동법률사무소.
6: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버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제4회 K-Radio 컵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공지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인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3일에서 15일 미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6일에 공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생각하는 응답자는 63%에 달했습니다. AI의 인류 멸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응답자는 17%, 중대하게 위험하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0%와 26%였습니다. 반면에 위험이 매우 적다고 답한 이는 15%, 위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7%로 조사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15%였습니다. AI의 인류 멸망론을 우려하는 여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응답자는 61%가 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는 70%가 인류 멸망론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AI 수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AI 개발을 멈추는 속도 조절론에 대한 여론도 그 반대인 개발 가속론에 비해 우세했습니다. 응답자의 48%는 이러한 속도 조절론에 찬성했고 AI 개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였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58%가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고 개발 가속론에 손을 들어준 이는 28%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속도 조절론 44%, 개발 가속론 4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의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나 경유를 운송하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운행시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면제 조치를 이날부터 90일간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규정상 24시간 이내에 최대 14시간까지만 운행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운행 가능 시간이 16시간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의무 휴식은 준수돼야 하며 즉각 휴식이 필요한 운전자는 업무 재개 전에 중단 없이 연속으로 10시간 비번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피 장관은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이 휘발유와 경유 운송을 지연시키고 화물 배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경유 가격은 갤런당 $6.25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이는 1년 전에 갤런당 $3.74보다 크게 오른 겁니다. 이는 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에 따른 겁니다. 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은 더 큰 운행시간 유연성이 필요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또 이번 조치가 세계적 공급 차질과 늦여름 및 가을철 휘발유, 경유 수요 증가 예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유는 농기계와 건설 장비, 물류에서 핵심 연료로 쓰입니다. 정유시설의 유효 생산 능력 부족, 러시아의 수출 금지, 겨울철 수요 성수기 도래로 세계 경유 공급이 당분간 계속 빠듯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운행시간 규제 완화 명령은 과거에도 산불과 허리케인, 겨울 폭풍 등 자연재해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종종 발령됐습니다. 2020년 3월에는 COVID-19 긴급구호 물자, 긴급재고 보충용 식량, 마스크나 소독제 등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시간 규정을 면제하는 전국 비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란맘단인 뉴욕시장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10개년 도로안전청사진 비전제로 재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위험 운전자 단속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보행자 우선구역 조성까지 100개가 넘는 세부 정책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석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맘단이 뉴욕시장이 15일 뉴욕시 19개의 기관과 시장실,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10개년 도로안전계획 비전 제로 재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중상을 예방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정책이 담겼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운전 행태부터 도로 설계와 차량 안전까지 교통안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위험 운전자에 대한 단속 관리를 강화합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무모한 운전 전력이 있는 소수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망의 37%와 관련돼 있고 전체 교통사망의 41%는 무면허이거나 면허가 정지됐거나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이른바 유령 번호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시 최초의 슈퍼스피더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배달 플랫폼이 위험한 운행 관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합니다. 도로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도 확대됩니다. 뉴욕시 최초로 보행자 전용 또는 보행자 우선 구역을 조성하고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비전 제로 우선순위 도로는 앞으로 3년 안에 안전하게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최소 1,000곳의 교차로에 데이라이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교차로 주변의 주차나 시설물 등 시야를 가리는 요소를 없애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뉴욕시 교통 사망의 약 90%가 차량과 관련된 만큼 버스의 속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걷기와 대중교통, 자전거 등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다른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비극이 일어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비전 제로 정책이 시작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감소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발표하는 마약 통제 의무 명백 불이 행국 지정 목록에서 베네수엘라를 20여 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16일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현 정부가 마약 카르텔 대응 협력에 긍정적 조치를 했다며 지정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 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부터 미국의 마약 통제 의무 명백 불이행국 지정 목록에 계속 포함돼 있었으며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국제 마약 조직 트렌데 아라과의 지도자 니뇨 게레로를 올해 6월 사살한 이를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게스 정부와의 협력 성과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올해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후 임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두로에 비해 미국의 협조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로드리게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유전에 대한 대규모 개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미얀마 등과 함께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무 명백 불이행국 지정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8월에 취임한 것을 계기로 콜롬비아가 서반구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위치를 되찾을 예정이라며 콜롬비아 신정부가 적극적인 코카 재배 근절과 마약 테러 네트워크 해체의 성과를 낼 경우 지정 해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알려진 데라 에스프리아 대통령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 노선을 주장해왔으며 선거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 전 콜롬비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충돌한 데 이어 작년 9월부터 콜롬비아를 명백 불이행국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낸 주요 마약 경유국 혹은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 목록에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양국이 여전히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트렌드를 영어로 함께 알아보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요즘 북미 대륙에서는 수억 마리의 새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밝은 도시 불빛과 유리창 때문에 매년 수억 마리의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조류 이동철 소식. As millions of birds migrate, residents are asked to turn off the lights. 수백만 마리 철새 이동, 주민들에게 불을 꺼주세요 당부. 기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early half a billion birds may soar across the United States. 미국 전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새가 거의 5억 마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Nearly half a billion, 거의 5억. A billion이 10억이니까 half a billion은 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nearly가 붙어서 nearly half a billion은 거의 5억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Soar, 비상하다, 높이 날아오르다 라는 뜻이죠. 기사는 가을철 수억 마리의 철새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이동하는 장엄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Residents are asked to turn off or dim lights to ensure their safe flight. 주민들에게 새들이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불을 끄거나 어둡게 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Turn off the lights. 불을 끄다. Dim the lights. 조명을 어둡게 하다. 또는 조도를 낮추다 라는 의미이고요. Ensure는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철새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밤 11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조명을 줄여달라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tricted 1 billion birds die each year after crashing into buildings. 매년 최소 10억 마리의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습니다. Crash into, 무언가에 충돌하다, 부딪히다 라는 의미인데요. Crash만 사용하면 충돌하다 라는 의미이고 뒤에 into 전치사와 대상이 붙으면 무언가에 충돌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새들이 밝은 인공 조명에 방향 감각을 잃거나 유리창에 비친 나무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 건물에 부딪히는 비극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The fall migration contains more birds because the breeding season has concluded. 가을철 이동에는 더 많은 새들이 참여합니다. 번식기가 끝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요. 요즘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많지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It's not easy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eal news and fake new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Reflection, 반사 또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말합니다. 기사는 유리창에 비친 풍경을 구별하지 못하는 새들을 위해 창문에 반사방지 스티커, films를 붙이는 작은 실천으로도 많은 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익뉴에서는 가을철 철새 이동과 관련해 작은 불빛 하나를 줄이는 실천이 밤하늘을 나는 수많은 새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배려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랏은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0: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슬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제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 부담에 직격탄을 맞은 미 주요 항공사들이 다가오는 연말 운항 노선을 줄줄이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저수익 노선을 과감히 정리해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넉 달 만에 다시 만나 무역 휴전 연장과 AI 패권 등 글로벌 현안을 두고 담판을 벌입니다. AI 규제와 속도 조절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미 의회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주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신규 대러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종전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원이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력 소비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20여 년 만에 마약 통제 불이행국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현 인시 대통령 정부가 마약 카르텔 소탕과 미 정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에 끌려간 것이 아닌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지표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인 경제 추세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 주요 은행들이 구글의 AI 칩 구매를 위해 2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출을 제공합니다. AI 인프라 구축 열풍 속에 AI 칩과 서버를 담보로 한 부채 조달 방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유가와 유류 공급난에 대응해 정부가 유류 운송 트럭 기사의 운행 시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나 화물 배송 차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의회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 청문회를 엽니다. 오는 10월 5일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의 출석이 요청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 AI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을 불러서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학교 내 AI 사용 제한에 이어서 AI 기업의 안전 문제까지 들여다보면서 AI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줄리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은 오는 10월 5일 AI의 위험성과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맨인 의장은 전날 다리오 아무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 AI CEO에게 서한을 보내서 회사 관계자가 청문회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CEO에게 보낸 서한에는 AI가 전례 없는 파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의회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뉴욕시의회의 모든 위원회가 참석하고 시의원 51명이 참석할 수 있는 전체 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시의회가 전체 위원회 형식의 청문회를 여는 것은 2022년 이주민 대상 시 당국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시의회가 AI 문제를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 당국은 AI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싱크탱크 Center for Urban Futur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초급 기술직 일자리는 2022년 이후 49% 감소했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뉴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 과학 전공 신규 졸업자가 초급 기술직 일자리 수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일자리 한 개당 신규 졸업자가 약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이달 초 2K부터 8학년 학생들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치는 학교에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앱 접속을 차단하고 보조 챗봇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연방 하원이 16일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이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경제적 우려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법으로 응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 하원은 이른바 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대규모 부하 고객에 대한 요금은 발전, 송, 배전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대규모 부하 고객을 단일 부지 기준 100MW 이상인 경우로 정했습니다. 주정부 규제 당국은 2년 이내 요금 체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데이터센터 붐을 둘러싼 미국 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데이터센터는 향후 20년에서 25년간 경제를 이끌 석유라며 국민과 주정부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력 수요 급증이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성명에서 이 법은 데이터센터가 특정 전력망 연결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정부가 단순히 고려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소비자를 높은 공공요금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한바둑협회 회장을 지낸 편강한 의원 서효석 원장이 뉴욕을 방문해 한인사회 내 바둑 보급과 차세대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원장은 뉴욕 한인회와 함께 내년 9월 대규모 제4회 고 페스티벌을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내 바둑 인구 저변 확대와 한미 연대 강화를 위해 뉴욕을 찾은 편강 한의원 서효석 원장이 뉴욕 한인회와 손잡고 내년 9월 제4회 고 페스티벌 바둑 축제를 뉴욕 한인회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효석 원장은 지난 13일 뉴욕 한인회가 주관한 친선 바둑 행사에서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 김상호 뉴욕 총영사 등과 좌담회를 갖고 이어 동포들을 대상으로 바둑과 건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아마추어 6단인 서 원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 사이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며 바둑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최고의 보약인 만큼 동포 사회의 바둑붐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호 총영사와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 역시 한인 차세대들이 바둑을 통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 내 바둑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서 원장은 지난 2024년 K-Radio 미디어 후원으로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한미 동맹을 다지는 피스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을 전후해 내가 더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바둑축제를 열어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 등을 통해 한미 연대와 바둑 문화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내년 9월 뉴욕 한인회 주관으로 열릴 제4회 고 페스티벌은 한인 및 현지 바둑 대회와 더불어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0: 미 항공사들이 최근 치솟는 유가 탓에 연말 운항 노선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고 16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미 주요 항공사 임원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일부 저수익 노선 운항을 조정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이섬 아메리카 항공 CEO는 유가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공급 계획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번 메이 아메리칸 항공 최고 재무 책임자는 4분기 유가가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갤런당 1달러가량 상승하면서 관련 비용이 10억 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레스킨은 유나이티드 재무 책임자는 높은 유가로 인해 한계 노선의 매력이 떨어져 12월에 예정됐던 일부 항공편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1분기에도 추가 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닌 수익성과 잉여 현금 창출의 극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독시 사우스웨스트 재무 책임자 역시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공급 능력을 줄이는 건 자연스러운 대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새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주가는 각각 14%, 15% 하락했으며 사우스웨스트 주가도 약 11% 떨어졌습니다. 다만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연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고 매출 전망치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저지주 재무국이 올해 앵커 프로그램에 따른 재산세 환급금 지급을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는 최대 $1,500, 세입자는 최대 $4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세입자는 $250가 추가돼서 최대 $700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추가 $250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유저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연소득이 $250,0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세입자의 경우는 유저지 거주자로 연소득 $150,000 이하가 대상입니다. 지난달 수혜 확인서를 받은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자격이 있을 경우에 오는 11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현황은 유저지, 주정부, 앵커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바둑 보급 확대와 차세대 한인 바둑 인재 양성을 위한 바둑 축제가 내년 9월 뉴욕에서 열립니다. 대한바둑협회 회장을 지낸 서효석 평강한의원장은 지난 13일 뉴욕 한인회가 주관한 친선 바둑 행사에서 내년 9월 뉴욕 한인회 주관으로 제4회 고 페스티벌 바둑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은 바둑이 치매 예방과 뇌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바둑 붐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도 차세대 한인들이 바둑을 통해 교류와 네트워크를 넓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년 바둑대회와 함께 한미연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서원장은 지난 2024년부터 매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한미동맹을 기리는 바둑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입니다. 버지니아 DMB가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 DMB 커넥트를 다음 주 페어팩스에서 운영합니다. 오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페어팩스에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더 아크 오브 노던 버지니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리얼 아이디 신청을 비롯해서 차량 타이틀 관련 업무와 장애인 주차증 신청 등 다양한 DMB 업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DMB 커넥트는 DMB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버지니아에서 DMB 업무가 필요한 분들은 오는 9월 22일 페어팩스에서 열리는 DMB 커넥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엄마, 별일 없죠?
5: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0: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긴급 제설 인력 모집에 나섰습니다. 기본 시급은 $30, 주 40시간을 넘기면 시간당 $45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유급 교육을 도입하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석인 기자입니다.
6: 뉴욕시가 지난 15일 올겨울 폭설에 대비한 긴급 제설 인력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그레고리 앤더슨 청소국장과 함께 이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눈폭풍과 뇌우, 폭염 등을 겪으며 극한 기후에 대비하는 데는 아무리 일찍 준비해도 이르지 않다며 올해는 임금을 올리고 참여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역대 가장 많은 7,800명이 넘는 뉴욕시민이 긴급 제설 인력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폭설이 내린 뒤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눈과 얼음을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임금 인상입니다. 기본 시급은 기존 약 $19에서 $30로 올랐고 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시간당 $45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는 등록 시기를 앞당기고 12월에 유급 4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임금 지급도 근무 후 2주 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살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겨울철 혹독한 날씨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등록은 이번 주 토요일인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브롱스의 태프트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등록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사회보장카드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지원자가 직접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등록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확인 이메일과 유급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받게 되고 폭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주 지역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해 근무할 청소국, 차고지가 배정됩니다. 뉴욕시는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제설 차량이 도로를 먼저 정비한 뒤 긴급 제설 인력이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보행자 시설을 추가로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뉴욕시 웹사이트 nyc.gov gov/sn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국 헬기가 추락하면서 모두 5명이 숨지는 연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와 SUV가 충돌해 2명이 숨진 사고 현장을 취재하던 헬기가 추락하며 기자와 조종사, 인근 보행자 등 3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취재하던 방송국 헬리콥터 한 대가 지상에서 추락해서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샌페르난도 밸리 채츠워스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던 NBC 지역 방송사 헬기가 돌연 추락해 사진기사와 조종사 등 3명이 숨졌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NBC4와 스페인어 방송국인 자매사 텔레문도 52 소속 영상기자 엘리아나 모레노, 조종사 조지 마르시니우, 추락 지점 인근을 걷고 있던 보행자 에디 쿠티에레스 미히아 등 총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해당 헬기는 운항사 엔젤 시티에어 소속으로 AS-350B2 기종으로 정확한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헬기는 샌페르난도 밸리에서 발생한 버스 충돌 사고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SUV 한 대가 LA 메트로버스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버스 측면에 SUV가 끼면서 소방대원들 사이에 낀 승객을 구조하려는 모습을 여러 방송사가 상공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통사고에 이어서 취재 헬기 추락으로 연쇄 사고가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5명 숨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은 LA의 매우 비극적인 날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이 사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지역 방송국이 항공 취재를 하는 일이 자주 있으며 헬기가 추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 종식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신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6일 2026 린지 오 그레이엄 대러시아 대이란 제재 법안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상원에서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특별한 변수가 돌출하지 않는 한 시행이 유력합니다. 이번 신규 제재 골자는 러시아의 장기전 지속을 떠받치는 자금줄에 대한 한층 더 강력한 단속입니다. 미국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 벌이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유조 선물인 그림자 선단을 직접 표적으로 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따라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얻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우군인 이란에 대한 제재도 연장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방위산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도 광범위하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이 발의한 마지막 정치적 유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이자 조언자인 그레이엄 전 의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강경한 전통적 매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러시아를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를 비호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종전 압박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레이엄 전 의원은 급사하기 직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초당적 합의를 위해 법안을 진전시키려고 바쁜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 여야의 사사건건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신규 대러 제재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전쟁 종식을 위한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시장 위축, 행정부의 권한 남용 등을 두고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평화협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5년째 지속해 글로벌 안보를 훼손했으며 에너지 시설 난타와 무역로 위협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대러시아 매파인 그레이엄 전 의원의 이름을 딴 신규 대러 제재법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야당인 민주당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명분으로 보유 관세를 부과할 권한만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할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단행을 꺼리는 상황에서 다른 목적을 위한 자의적 결정의 법적 토대만 마련해준다는 지적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백악관 법률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새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극대화하고 러시아나 그 조력자들에게 실제로 신규 제재를 부과할 의무는 모조리 최소화하도록 현재 법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지원을 위한 미국의 실정법 혜택을 받게 되는 국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법률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접근법을 지지한 분들, 힘이 작동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이 볕을 가리며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역시 72도, 섭씨 22도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덥고 눅눅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63도, 섭씨 1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 공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길을 위해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치솟으며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고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로 여전히 낮 동안은 열기가 남아있겠지만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내려가며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을 앞두고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국경순찰대가 지난 8월 남서부 국경에서 적발한 불법 입국 관련 체포 건수가 8,8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보다 5% 줄어든 수치인데요. 연방정부는 또 국경순찰대의 체포 후 석방 사례가 16개월 연속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국경통제 정책이 불법 입국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보도합니다.
2: 미국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지난 9월 16일 국경순찰대의 체포 후 16개월 연속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른바 캐치앤릴리스, 즉 체포한 뒤 석방하는 방식이 끝났다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불법 입국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CBP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미 남서부 국경에서 국경순찰대가 적발한 체포 건수는 8,870건으로 지난 7월보다 5% 감소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월평균과 비교하면 94% 낮은 수준이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 12월과 비교하면 97%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지난 8월 국경순찰대가 체포한 뒤 석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 8월 남서부 국경에서 국경순찰대가 1,186명을 석방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마약 단속 실적도 발표됐습니다. CBP는 올해 회계연도 들어 지난 8월까지 압수한 마약 규모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는 코카인 6,724파운드와 펜타닐 773파운드 그리고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 12만 파운드 이상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니 스콧 관세국경보호청장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체포와 구금,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청이 공개한 정부 자료와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마주 앉습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두 정상의 양자회담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정상회담까지 더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계 1, 2위 초강대국 정상들의 만남인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속도 조절론과 이란 전쟁, 무역 갈등과 같은 당면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지구촌 전체가 출렁일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비롯한 시 주석의 방미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24일 미국을 방문하며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열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회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나 대만, 중동 등 지정학적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엔 AI 안전 문제가 세계적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이 관련해서 담판 지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AI 업계 연구원과 수장들이 잇따라 통제불능 상태로 발전한 AI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일 뉴욕에서 진행할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도 AI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선트 장관도 16일 악시오스에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하고 양국 AI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열려 있다며 AI가 중요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AI 인식을 보면 AI의 미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접점 찾기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AI 안전 우려에 부정적인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미국이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전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AI 데이터 센터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최대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AI 인류 멸망론이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역겨운 음모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AI 경쟁에서 미국을 추격 중인 중국을 이롭게 하는 민주당 주도의 사기극이라는 입장인데 AI 업계나 정치권의 속도 조절론자를 정보 유출자로 부르며 강한 반감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AI 안전이나 속도 조절론 부각은 중국의 발전을 제약하고 미국이 AI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일종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인공지능대회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를 만들고 글로벌 AI 거버넌스나 개발도상국의 AI 발전 권리 등을 주창하는 것 역시 AI 분야만큼은 미국이 정한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규칙 제정자가 되겠다는 야심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견제를 시도하고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0: 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H마트 이번 주 할때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드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쿠버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1: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적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16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이끌려 한 결정이 아니라 독립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결정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의 90%로 반영돼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시장이 주도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다시 말하지만 연준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시장과 연준이 상호 이해를 올바르게 조율하는 일은 균형이 필요한 문제이며 나는 오랫동안 그 균형이 지금보다 더 잘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상황에 대한 평가, 고용 추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제 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때로는 시장이 우리의 결정을 미리 예단하려 하기도 한다. 나 또한 시장 가격을 지켜보며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우리가 내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리 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런 시장의 관심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 하나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데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제 관점이 아니다. 나는 특정 데이터가 무엇이든 숨죽이며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 아침 발표된 소매 판매 수치든 지난주 발표된 CPI 수치든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세가 중요하고 개별 데이터는 잡음이 많다. 개별 데이터에 의존하는 건 위험한 집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5개 자치구에 공중화장실 17곳을 새로 설치합니다. 400만 달러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광장 등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뉴욕시가 5개 자치구에 공중 화장실 17곳을 새로 설치합니다. 조렌 맘다니 뉴욕시장은 16일 공중 화장실 설치를 위한 400만 달러 규모의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중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공공 광장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설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며 시범 사업은 1년간 진행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화장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냉난방 시설, 아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갖추어집니다. 퀸즈에는 모두 4곳이 설치됩니다. 아스토리아 블러버드 사우스와 31번가, 누던 블러버드와 31번가, 누던 블러버드와 54번가, 그리고 34번가와 64번가입니다. 맨해튼에는 쿠퍼 스퀘어와 말콤 엑스 프라자 등 4곳에, 브루클린에는 콜럼버스 공원 등 4곳, 더 브롱스에는 양키 스타디움 등 4곳입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에도 한 곳이 설치됩니다. 이번 사업은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스론 랩스가 맡아서 화장실 설치와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화장실은 별도의 상하수도나 전력시설에 연결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독립형 모듈식 시설입니다. 시민들은 문자메시지와 QR코드, 전용 앱 등을 이용해서 가까운 화장실의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1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용 현황과 관리 방식 등을 확인한 뒤에 향후 공중 화장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뉴욕시는 올해 1월 공중 화장실 확대를 위해서 4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시는 뉴욕시에 약 1,000개의 공중 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0%가 공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공중 화장실 이용 수요와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5개 자치구에 공중 화장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면 장애와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혈관, 면역 시스템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 쌓인 노폐물이 정리되고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되며 혈관 기능과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복되면 뇌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일상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졸음 운전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고 직장에서는 실수와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하며 일상에서도 작은 사고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는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늦어지며 결국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 이하 박사 샌디 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수면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5월 17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

0: 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 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 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지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9월 17일입니다. 오늘 태어난 누군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썬데이에 비가 반드시 내릴 거라는 예보를 보며 이번 주 토요일로 다 몰아서 아름다운 가을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애플 피킹 사과 따라가는 일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이라면 우리들의 도시 뉴욕은 세계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온 뉴요커들에게 가장 자랑할 만한 건 급할 때 갈 수 있는 화장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라고 해왔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제 화장실을 그 옛날 도서관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뉴욕시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하고 추진할 예정인 이동식 화장실들. 뉴욕시에 17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고 그중에 하나가 양키 스타디움 근처라고 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냉난방도 되고 또 손도 닦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아이디어. 그런데 사용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만의 공간을 10분으로 제한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홈리스들이 가끔 들어가 몸을 씻기도 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그런데 바로 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10분이든 30분이든 한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걸 막기 위해 10분이라는 제한을 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애플 피킹 생각만으로도 행복한데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그래도 우리 K라디오의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9시 밤에 재방송도 있는데 네, 이 이동식 화장실 앞으로 뉴욕시에 설치되는 이 화장실이 정말 현대식으로 잘 이렇게 마련돼서 10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10분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열리게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더라고. 잠시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졌습니다. 있으면 좋은 거죠. 맘다니 시장이 이 신세대에 알맞는 그런 또 필요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실천해서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뉴욕시 이동 화장실을 좀 더 위생적으로 그리고 좀 현대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날씨를 보면 어제보다 오늘 온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도 덥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약간 후덥지근해서 피부에 와닿는 공기 조금 그런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83도 그러니까 섭씨로 한 28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 올 확률 오늘 비 올 확률이 거의 비슷한데 오늘 오후 저녁 무렵 정확하게 뉴욕시에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 기분 좋은 토요일에 내일 금요일이군요. 내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진짜 맑고 온도도 섭씨로 21도 정도 되는 밖에서 활동을 하면 너무나 좋은 그런 토요일이 되겠다. 일요일부터 비가 옵니다.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아마도 화요일까지도 비가 오게 될 것인데 비와 함께 또 온도가 내려가서 다음 주 월요일을 시작하는
1: 황이 성이라는 네. 표현은
2: 성이라는 거는 타고난 성정이다 이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나 갖고 있는 능력.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은 저는 창의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서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말보다는 창의력이라는 말을 먼저 썼으면 좋겠고요. 그 창의력이라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은 특히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3: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간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다.
1: 그건 신의 영역일 거예요.
3: 네, 그건 신의 영역이다. 신이나 크리에이스를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인간은 맞아요. 모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인이나 예술가.
1: 예술가들.
3: 그거는 신이, 수호신, 전령을 통해서 창의성을 그 사람한테 전해준다고 믿었대요. 그 전령을, 그리스 시대에는 다이몬이라고 그랬고, 로마 시대 때는 게니어스라고 그랬대요. 게니어스. 그 전령을 통해서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다.
1: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가 거기서 나왔나요?
3: 예, 제니어스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전에는 다 신으로 해석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제니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니어스가 됐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원래 창의성은 신만이 갖고 있는 거고, 인간한테는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해를 하면서 인간한테 그런 창의성이 있다는 게,
1: 뭐 결론적으로는 교수님이 김세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리고 궤를 같이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의 창의력 그렇죠? 창의력은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증대될 수 있다.
2: 그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창의적이지 않게 태어났지만 제가 열심히 창의력 훈련하면 더 창의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류의 입장에서도 인류가 맨 처음 인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창의력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 같은 분은 자기가 굉장히 천재적인 남들이 보기에 천재적인 그러한 물리학 이론을 이제 발견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이론을 발견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뉴턴이 한 말 잘 아시겠지만은 나는 그냥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내다봤을 뿐이다. 그건 인류 역사상 많은 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그 다음 세대 공부는 거기다 조금 더 얹고 얹고 얹고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황농문 교수님 말씀하신 거 경계, 경계까지 이제 오는 거 그 경계는 그동안에 많은 인류의 수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 경계까지 와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거기다 조금 더 더해야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저는 약간 이 세 분을 모시고 창의력 혹은 창의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제1의 명문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또 어쨌든 공학 계통의 창의성과 어떻게 보면 좀 먼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창의성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2: 우리나라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한 게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예술 방면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는 학문, 그 다음에 발명, 학자들이 결국 학자로서의 존재, 의미가 부여되는 거는 기존에 아까 아이작 뉴턴 얘기처럼 기존에 천재들이 쌓아놓은 그 어깨 위에 제가 조금 더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내야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1: 굉장히 중요한 거냐 그 분야에서
2: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음악, 미술, 문학 분야만 아니라 저희 학문이나 업계, 기업하는 분야에서도 창의력이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3: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대학원 가서 처음 연구를 하는데 연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실험실에 여러 해결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뭐 다 거의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도 놀라고 선배들도 놀라고 막. 근데 제일 놀란 건 저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연구를 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공부보다 연구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창의성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연구는 창의성을 요구가 돼요. 그러면 연구하고 시험,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가 다르냐를 이제 그때 생각하게 된 건데 연구는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노트에 있는 내용을 네가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거를 보지 말고 답을 써라. 그러니까 시험이죠. 시험은. 그죠? 그게 공부고. 그걸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100점 맞죠. 연구는 그걸 다 보고 하라는 거야. 너 노트도 보고 책도 보고, 여기 없으면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보고, 국내 없으면 국외 도서관에 연락해서 다 봐. 근데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디에도 없어. 그걸 해결해. 이게 연구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했는데, 수학 문제가 제가 모르면, 뭐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지는 거야.
1: 것이다.
3: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내가 문제한테 이기는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연구랑 똑같은 거예요.
1: 그렇군요.
3: 그 지식의 한계를 브레이크스루 하는 거는 계속 생각하면 된다. 그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죠. 수백 번을, 뭐 수천 번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수많은 경험으로서 경험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가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평생 안 풀릴 것 같지만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고 그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초중고 뭐 대학 시절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해설을 보지 말고 그건 너의 지식의 한계인데 그걸 너 힘으로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네가 이렇게 결국은 해결을 하면 너의 지식의 한계를 넘은 경험을 하고 우리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이 돼요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너가 이 능력이 발달이 된다 너의 한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능력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이제 연구나 뭐 회사 가서 해결 안 된 난제나 이런 거를 쉽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으로서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고민. 그럼요.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그렇게 정의를 한
1: 맞아요.
3: 거고요.
1: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보현 대표님은 이렇게 학문 연구하신 분은 아니고 산업계 이제 바로 진출하셔서 광고계죠. 광고계에서 그런 창의성을 구현하고 고민하고 이러셨잖아요. 창의성이 본인과 아주 강하게 연결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4: 세상엔 다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적화시키기 잘하고 정돈 잘하고 분류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그거를 부수고 패턴을 새로 만들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죠.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잘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성향. 어릴 때부터 주어진 길을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지금도 어쩌다 등산을 하면 길로 안 가요. 꼭 옆에 삐딱한 길로 가요.
1: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는
4: 아닌 쪽으로 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가 많죠.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은 막 반대하죠. 왜 글로 가냐고 길을 놔두고. 그럼 가다 보면 돌아올 때가 10번에 8번이죠. 하지만 그중에 한 번, 두 번은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새로운 경치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그 위험을 조직이 같이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아까 김세직 교수님께서 창의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90% 동의하지만 10%는 사실은 약간의 어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도 정리정돈을 잘하고 최적화를 잘하는 성향의 사람과 또 뭔가 그걸 깨부수고 싶어하는 성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3: 한보현 대표님이 네.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성향도 갓난아기 때부터 그 자랄 때 환경, 그쵸.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사실 선천적인 요소는 굉장히 작아요. 그쵸. 엄밀하게는. 네. 그것마저도 그쵸. 자라는 환경에서 그런 캐릭터를 갖도록 교육받은 거예요. 양육된 겁니다.
4: 신경가소성을 거의 예. 굉장히 믿고 아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 당연히 피아노 치는 쪽에 뉴런이나 이쪽에 발달을 하고 뭐 재밌는 얘기지만 꼰대라는 게 뭐냐 뇌과학적으로 꼰대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뉴런이 자기가 생각한 쪽 뉴런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없어지면 꼰대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넌 틀렸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뉴런만 굵어지고 그쪽만 발달을 하고 나머지 뉴런이 없어지면 꼰대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신경 가소성이 굉장히 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방면에 낯선 도전도 여러 개 하고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은 꼰대가 될 가능성은 적네요.
4: 좀 적지만 인생이 피곤합니다. 창의성은 결국 붙일 수 없는 양극단의 것을 붙일 때 새로운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AI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AI한테 이런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 AI는 굉장히 가운데 있는 애들을 붙여요.
1: 평균이
4: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붙여요. 그런데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거는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고 패턴을 깨부수는 아이디어는 결국은 양극단에 있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 앞으로는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가 AI 얘기할 땐 항상 앞에 부사를 붙여야 돼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양극단을 못 붙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창의성과 AI와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점은 당분간은 그쪽에 네, 있을 네. 수 있지 않을까.
1: AI가 창작도 하는 시대. 어떤 형식상으로는. 또 이 시대의 창의성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두 분 교수님과 대표님의 그 어떤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AI 시대의 창의성은 좀 이전 시대의 창의성과 좀 달라졌나요? 황 교수님은?
3: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창의성은 어쨌든 우리 지식의 경계
1: 그렇죠.
3: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의 최전선이 되려면. 근데 그 정보를 파악하는데 AI가 엄청난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문헌조사하고 이제 구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요약까지 해주고 내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잘 해주니까 거기에는 엄청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1: 그 AI는 창의성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거라는
3: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창작하고 창의성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은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상에는 없던 거야. 그러니까 조합을 한 건 또 없는 거죠. 그거가 이제 창작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저는 예전부터 그거를 엄청난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하고 비교하지는 거예요. 않았어요. 그건 창작 활동이다.
1: 그러니까 창작은 가능한 시대군요. AI가.
3: 네. 그러니까 지금 창작이 AI에서 가능해졌지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1: 아니다.
3: 그게 먼 훗날에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먼 인텔리전스를 그거를 발달시키는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자꾸 쌓는 거를 하니까 이제 AI가 나오는데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만류력을 발견하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거를 AI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요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창의성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창의성을 갖도록 교육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1: 홍남문 교수님의 AI 시대의 창의성과 그 이전 시대의 창의성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3: 네네.
1: 그런 것 같아요.
3: 네.
1: 저는 그럼 김세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AI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AI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면은 지식 기계다. 근데 이 AI가 기계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에다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가비지가 가비지. 나오고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크리에이티브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기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나온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인풋을 집어넣냐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거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집어넣는 인간의 능력.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AI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인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황보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AI 시대의 창의성의 변화.
4: 저는 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정답을 찾는 능력과 새로운 걸 질문하는 능력. 근데 AI, 특히 생성형이 나오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능력에 대한 아예 단어가 딱 생겨버렸죠. 프롬프트. 질문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AI는 똑같죠. 물론 뭐 월 얼마 내냐에 따라 조금 능력 차이는 나겠지만 생성형은 똑같은데 우리가 옛날부터 막연하게 정답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창의성에서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가 이 프롬프트라는 말 하나로 저는 다 대변이 되는 것 같아요. AI한테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비슷한 결과를 결국은 딜리버를 하죠, 얘가.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어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무엇을 취사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직업이 평생이 CD였는데 C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거든요.
1: 광고계에서.
4: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말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저는 그때도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D는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네가 아이디어 내지 말고 회사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생성형 AI를 만나고 이 생각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크리에이티브 디텍터가 돼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절대 붙을 것 같지 않은 아주 양극단에 있는 걸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와 비슷한 거를 AI가 해주니 그중에 어떤 걸 네가 취사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면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덕목은 결국은 취향이고 교양인 것 같아요. 폭넓은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얘와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2: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3: 결국은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2: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4: 좀 실질적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AI 시대에 우리가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3: 그래서 10분 만에 처음엔 답을 몰랐는데 10분 만에도 답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7: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질문이 이제 능력이 되는 시대다. 질문이 창의성을 구현하는 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문을 잘해야 뭐 좋다 이 말은 AI 이전 시대에도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질문을 잘해야 AI 시대에도 네가 창의성을 잘 발현할 수 있어. 똑똑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질문, 즉 창의력을 우리가 AI 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2: 저는 질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질문을 한 다음에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남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능력이 창의적인 생각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고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발명품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누군가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거를 뭐 터무니없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그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 구현해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명의 과정은 정확히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제가 일곱 가지 방법을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건데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적인 상상학이라는 건데 논리적인 상상학 훈련을 계속 하면은 돼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상상학이 논리적인 상상학을 하면은 현실에 없는 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게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있는 거를 보고요. 이미 있는 거를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보다 폭넓게 얘기하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질문이나 의문 던지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되는 거지 질문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질문 던지고 의문 던지는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한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절대 못하는 거. 많은 창의적이거나 발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질이 더러운 거거든요. 아, 진짜요?
1: 서럽다.
4: 왜냐하면 행복해. 다 좋아. 새로운 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죠. 남들은 다 만족하는데 뭔가가 나는 이게 불만족스러워. 불편해. 껄쩍지근해. 불만족스러워. 성질이 더러운 거죠. 남들은 다 오케이 하는데 나는 뭔가를 고치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고 뭔가 절박함이 스스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AI가 그게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AI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2: 저는 황부연 대표님 말씀 더 100% 공감하고요. 뭔가 새로운 창작물이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하면은 그다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분업을 하면은 무엇을 생산할 때 생산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게 경제학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첫 장에서부터 한 얘기예요. 국부론 첫 장은 핀 공장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의 핀을 만드는데 이거를 어떤 공장을 가봤더니 18개의 공정이 있는데 18개의 공정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10사람이 분업을 해서 나눠서 했더니 한 사람당 4,800개인가의 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더니 하루에 20개뿐이 못 만든대요. 그래서 분업을 통해 그러니까 거의 뭐 250배의 생산성이 항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업의 효과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도 정확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플 PC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PC를 만들 때 이제 공동 창업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아. 이 철학을 공부한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이제 보다 문과적인 아이디어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쪽에 특화를 했다면은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공대 엔지니어링 하신 분이라서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에 이제 특화하는 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분업을 해갖고 애플 PC라는 게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스티브 워즈니악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없거든요. 구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AI의 놀라운 점은 AI가 스티브 워즈니악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워즈니악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갖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3: 저는 연구를 쭉 했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실험 결과가 중요해요. 그게 팩트인데 그냥 평범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되게 중요한 결과야.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운 걸 의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발견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게 어떤 이론 뭐 어떤 것보다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참의 명제로부터 참의 명제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어떤 팩트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몰입을 경험을 했고 이 몰입이란 체험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아무 진전이 없는데 며칠간을 생각하니까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고 이거를 이제 7년 동안 제가 반복해서 경험했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인데 언유저럴한 팩트야. 남들은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을 계속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나의 많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뇌과학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뭐 챗GPT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현대 뇌과학, 신경과학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쫙 해줘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다 맞대, 이치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런 걸 읽어봐라, 더 잘.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 스티브 워즈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4: 네.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AI를 도구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 오히려?
4: 예. 네. 그냥 너의 또 하나의 뇌라고.
9: 아.
4: 연구에 지금 말씀하신 워즈니악과 잡스처럼 그냥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얘를 도구로 여기면은 이게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도구로 여기는 것과 뭔가 또 하나의 뇌나 혹은 동료로 여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4: 도구로 나오는 거는 그냥 질문을 하고 나오는 답을 알아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제2의 뇌를 쓰면은 아침에 와서 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딱 킨 다음에 걔랑 계속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그 다음 혹시 이런 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하나의 동료처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로 생각해야지 그냥 필요할 때 이 답을 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태도의 관점에서는 도구냐 동료냐. 예. 이건 좀 다른.
4: 그리고 나의 정보를 계속 넣어주잖아요. 왜 요새 새로 나온 애들은 내가 무슨 직업이고 나이가 어떻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동료처럼 옆에 동료가 있는 것처럼 써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검색 엔진에 조금 발달된 형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마 그냥 도구로 쓰는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사람처럼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내 컴퓨터와 내 핸드폰을 다 읽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정말 하나의 동료처럼.
1: 아니 그래서 그 AI 쪽에 어떤 한 교수님이 말하는 영상을 제가 들었는데 그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대화, 그러니까
4: 네, 저는 다
1: 말하기 그 버튼을 눌러서 예. 말하는 것으로 사용해라. 예. 이래야 그 태도가 달라진다고.
4: 예.
1: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쵸.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아닌 AI와 그런 방식의
4: 근데 사실 그런 쪽에서 한계가 있겠죠. 어떤 바디랭귀지도 못 알아듣고 아직은 어떤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한 가지 좋은 거는 사실 저보다 저를 더 많이 하는 게 컴퓨터 안에 있는 내가 만든 데이터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나의 그 자취들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읽어갈 능력이 있잖아요, AI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죠? 열렸다라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AI 시대, AI의 기술로 인해서 창의성의 뭐 약간 민주화라고 할까요? 누구나 창의성을 이제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제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가능성에서 열리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창의성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대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4: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SSG 쓰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 그게 굉장히 히트 광고라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일부러 AI한테 SSG가 이런 이런 상태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봐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SG로 삼행시를 지어 보십시오 뭐 아니면은 뭐 유명한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하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SSG라는 영어를 말도 안 되게 쓰기라고 읽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상식을 엎어버리는 이상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건 아직 못 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의성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엑셀 작업을 하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양이 많으면 밤을 새면 돼요. 창의성에서 굉장히 힘든 거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 뻔한 거 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뇌가 하얘져요. 그러면서 뭐하지? 창밖을 보죠.
1: 답답해지죠. 뭐하지? 답답해져.
4: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면. 근데 AI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클루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 생각에 저는 창의성이, 잡스 형님이 그랬죠. 창의성은 연결이다. 생각을 계속 연결해가서 이 연결의 굵기가 점점 가늘어질수록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지지만 그때 얻는 성공의 크기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멀리 떨어진 걸 연결할 때 큰 창의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엑셀을 하다가 이제 자세가 삐딱해지면서 뭐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AI가 이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하면 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계속 생각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에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땅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10개만 소개해줘 그러면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얘가 한 3분 내지 5분 만에 10가지 생각을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어프리시에이션하고 평가하고 디텍팅을 하는 건 인간의 능력이겠지만 내가 창의성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창의성의 소스들을 무한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을 하면 AI가 정말 미친 것 같고 이 양극단에 떨어져 있고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미친 아이디어를 당장 내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소스들은 무한으로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도구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눈높이나 안목이나 취향을 갖고 리버럴 아츠나 어떤 인문 교양 쪽에 굉장히 그 소양이 있고 그걸 키우고 뭔가를 만들겠다는 정확한 목표의식이나 절박함까지는 주지 못한다. 예, 이게 AI와 창의성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2: AI 기술 발달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 대중화인데 AI의 창작 기술을 모든 사람한테 제공한 거예요. 제공했어요. 제가 경제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지금 이제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명한 유튜버 이제 비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린 게 재밌어서 제가 기억하는데 Sam, please don't make me homeless라는 말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데요. 샘 알트만한테 그런 AI 만들어갖고 우리를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AI가 빨리 발전하는 속에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빌 게이츠가 한 얘기 보니까 10년 안에 모든 네. AI가 모든 그 직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뭐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AI에 창의적인 인풋을 넣어서 창의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익히 그거를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1: 그러니까 이제 아닌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고 예. 친구라고 생각하고 예. 잘 활용해라 예. 이렇게들 예. 말하잖아요. 예. 근데 예. 오히려 교수님은 예. 예. 두려워해라.
2: 두려워해야죠.
1: 당연히. 예. 그래서 예. 내 능력을 키워라. 예. 이런 거잖아요. 예.
2: 지금 AI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들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지금 우리 제가 경제학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서요. 지금 제 최근 추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장기 성장률이라는 잠재 성장률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0.9%가 됐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고요.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1: 결국 이제 우리가 AI 이전의 시대든 AI 이후의 시대든 창의성, 창의력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걸 알게 됐고요.
2: 심지어 더 중요해진
1: 더 중요해진 시대. 그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의성을 물론 우리 황동훈 교수님은 그게 이제 몰입이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우리의 창의적 능력을 더 키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돼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총체예요.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의식이 안 되고 있어. 나는 몰라. 내가 언제 그걸 경험했는지도 기억에도 없어. 그런데 우리 뇌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 의식으로 그걸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이 무의식의 장기 기억이 무의식이에요. 이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 서로가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활성화가 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다 이제 알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늘어나요. 고무줄처럼. 그래서 10분 만에 처음엔 답을 몰랐는데 10분 만에도 답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문제의 난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모른다는 거가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아까 한고현 대표님이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막막해 하는 이유가 다른 노력은 뭐 엑셀을 하고 뭐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막막해 보장이 없어.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 뭐 아무 진전도 없고 시간 낭비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자꾸 하면 어떤 경험에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계속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일주일 생각하고 아무 진전이 없더라도 그 경험을 자꾸 하면 경험적으로 이걸 알게 돼. 우리 뇌가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는지를 알게 되고 장기 기억이 활성화돼서 그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창의적이죠.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 능력이 자꾸 발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훈련하는 거가 이제 이게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9: 우리는 뭐 AI가 있으니까 이제 뭐 더 깊은 사유나 사색, 몰입이 네네.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한 시대.
3: 그렇죠. 그러니까 AI 다 활용하고 AI도 해결되면 못하는 문제에 막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휴먼 인텔리전스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남들이 못한 거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2: 지금 이제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까가 네.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9: 맞아요.
2: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2006년에 이제 서울대에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 후배들, 우리 제자들한테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제가 단순한 경제학 지식을 전달하는 거 이상을 해야 된다. 정말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걸 해줘야 되겠다. 그건 뭐냐?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상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이상은 다 너무 모호해요. 모호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몰라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트라이하면서 이제 개발할 수뿐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개발한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뭐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갖고 저는 이제 그 다양한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그 사례는 뭐냐면은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갖고 이제 던져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몰입을 하시는 방법을 학생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갖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15주에 걸쳐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계속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커지고요. 지금 거의 한 20년 수업했는데 모든 수업에서 95% 이상의 학생이 창의력이 이제 느는 거를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3: 김재석 교수님이 수업에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수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생각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거예요. 공학은 또 달라요. 공학은 일단 배워야 될 지식이 많아. 얘가 저기 지식의 프론트까지 갈 때 그 지식을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전달하면서 창의성, 사고력도 동시에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떤 내용을 배우기 전에 그 이론을 만든 천자가 있어. 그 사람이 고민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줘요. 이거를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제가 바꾸면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가 됐어, 아이가.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이건 밑병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학을 안 가르쳐줘. 애들은 이제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배웠어. 사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인데 그냥 문제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5cm고 높이가 4cm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구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예 시간을 딱 3분, 5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애들이 처음에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쉬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줄 때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편하게 해라 하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자기 생각을 이제 노트에 적고 하는 걸 보고 너 잘했다, 맞았다, 너는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들을 또 생각하게끔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2: 예.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강의를 이제 전반전하고 후반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서는 기존 경제학 이론을 먼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동태적 거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하면 그 첫 번째 주제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와 경제학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전통적 강의에서처럼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서부터 아담 스미스나 칼 마크스가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유토피아까지 먼저 강의를 해서 그 거인의 어깨까지 일단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해서 그 나라에 한번 이름을 줘보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꽁트를 써봐라. 이런 걸 과제로 내줘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나름 여유롭게 혹은 뭐 이제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이 전통적인 지식을 먼저 익히고 그다음에 거기다 새로운 걸 더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우리 이과 수업이나 문과 수업이나 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 주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9: 저는 홍보연 대표님의 창의력 증진 방법 굳이 부르면 예. 세바시 강연에서는 국리라고 예. 하셨는데
4: 예. 결국 두 교수님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열심히 잘하던 사람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뭘 할지 몰라서 뇌가 하얘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국리라고 단어를 쓰고요. 그 국리란 단어는 다할 궁자 논리일 이자거든요. 창의는 어디서 나오냐. 논리의 궁극의 끝에 나온다가 저는 국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가 뚝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논리적인 생각을 끝없이 계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해라. 당장 뭔가 이상한 생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 몇 시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창의적인 도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국리, 저국리 하느라고 밤새 한 잠도 못 잤어. 아마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무조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언어 생활에서 이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못한다. 그럼 야, 너 엑셀 잘 좀 국리해봐.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아, 이국리 저국리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라는 단어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창의성으로 가기 위해서 논리적인 생각의 궁극의 끝까지 가느니 국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3: 그 성리학에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거경

0: 이거 정말 진정 그 패턴을 부수는 창의적인 생각은 못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논리적인 창의성, 어느 정도 상식적인 창의성을 계속 내주기 때문에 그 국리나 혹은 몰입의 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저는 우리 대표님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라고 이제 하얘지는 경험, 그 경험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공차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축구장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막 공을 차고 있고 피아노 치는 연습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잘 치듯이 창의력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력 키우는 연습을 안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면은 머리가 하얘질 수뿐이 없어요. 근데 창의적인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공 갖다 주면 자기도 모르게 공을 차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이거 툭툭 쳐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분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열심히만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달리기를 잘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달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리기 하는 방법을 잘본 다음에 내가 달리기 하는 걸 옆에서 코치가 보고 목표를 정해주고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하는 창의성 스쿨이라든가 교수님이 하는 그 창의적 방법론의 그 강의 같은 게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1: 맞아요.
0: 생각해요. 결국 프로를 만드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는 그건 잘하는 아마추어죠. 진짜 잘하려면 옆에서 코치가 붙어서 피드백을 해주고 목표를 잡고 예,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두 분의 그 창의성 교육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결국은 뭐 아무리 AI 시대, 뭐 AI의 기술의 고도화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창의력, 창의성의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에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혹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AI 시대에 더 똑똑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질문에서 우리가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뭐 너무 좋은 이야기를 오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궁금했던 문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이 창의성, 창의력에 대해서. 근데 AI가 출연해서 더 궁금해졌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더 중요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과 대표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에 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세바시 구독자들, 시청자들에게 또 창의성에 관한 여러분만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우리 홍보연 대표님 해주신 것처럼 질문해 보십시오. AI에게. 근데 그런 행동들이 행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오늘 세분 너무 좋은 말씀,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3: 네,
2: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45 구홍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 9월 17일 미국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1787년 바로 오늘 필라델피아의 한 회의실에서 55명의 사람들이 한 장의 종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합중국 헌법이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년 9월 17일은 헌법의 날, 컨스티튜션 데이로, 그리고 같은 주간은 시민권 주간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의 날이라고 하면 왠지 법률가들이나 정치인들에게만 중요한 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 헌법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아주 가까이 있지요.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비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법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유와 권리의 근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권리만은 아니지요. 미국 헌법의 첫 세 단어 아주 유명하죠. We the people, 우리 국민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헌법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 국민에게든 그저 법전 속의 문장이 아니라 그 사회가 서로에게 건넨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로 하자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안으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새로운 시민이 된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약속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헌법의 날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940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던 그 무렵에 미국은 이민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를 되새기자는 뜻에서 나는 미국인입니다. 그런 날을 만들었는데요. I am an American Day 라는 이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정식으로 시민권의 날로 지정을 했고요. 1955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주간을 통째로 아예 헌법 주간, Constitution Week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날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날,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전쟁과 혼란의 시대에 미국 사회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의 연장선에서 있는 셈인 것 같고요.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B 지역에서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 시민권 선서를 하던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서류를 준비하고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인터뷰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간, 또 오른손을 들고 낯선 언어로 그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 읽으면서 이제 이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짊어지겠다고 약속했던 그 순간, 그 떨림, 그 벅참을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그날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시민권의 날은 그래서 정부 기관의 기념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뿌리내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낯선 땅에서 겪었던 그 서투름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 사회의 어엿한 한 구성원으로서 자라나는 모습까지. 헌법이라는 그 오래된 문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들을 품어가며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헌법의 첫 세 단어, We the People. 네, 미국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온 수많은 이민자들. 이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이민을 오지 않고 이 나라에서 시작이 되신 분들, 조상은 없겠지요. 인디안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이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이 헌법의 날 그리고 시민권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선택을 해서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은 태어나서 살게 된 나라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자 일부 부자들이 그러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며 실제로 거주지나 투자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크리스 로코스인데요. 로코스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회사 운용 자산이 약 220억 달러, 로코스 개인의 순 자산도 약 40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을 떠나서 그리스로 세금상 거주지를 옮기고 아테네에 사무실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로코스가 지난해 영국 정부에 낸 세금입니다. 무려 3억 3천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6천억 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분이 왜 그리스로 갔을까요? 이유야 개인적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고액 자산가가 거주지를 옮기면 해외 소득에 대해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10만 유로의 정액세를 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국은 오랫동안 외국 부자들을 런던으로 끌어들였던 이른바 논돔 세제 혜택을 폐지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세금 혜택을 주면서 그 부유층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예 나라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로코스 한 사람이 그리스로 간다고 해서 영국 정부가 그가 지난해 낸 3억 3천만 파운드를 매년 그대로 잃는다고 단순히 계산할 수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상당한 세원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세금상 거주지를 옮긴다는 사실은 영국 정부로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영국뿐일까요? 이런 논쟁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11월 순자산 10억 달러가 넘는 거주자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가 주민투표에 올라가게 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의료와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더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선택이죠.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고소득자에게 상당한 주 소득세를 부과를 하지만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텍사스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금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이 덜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 뉴욕에서 일어난 논쟁,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조란 남단이 뉴욕시장이 지난 4월에 부유층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었지요. 그런데 이 장소가 참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켄 그리핀이 약 2억 3,800만 달러에 구입한 맨해튼 펜트하우스 앞에서 찍은 거죠. 맘다니 시장은 그곳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추진된 것은 뉴욕의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거지는 다른 곳에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피에드 아테르세입니다. 50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세컨드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켄 그리핀이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또 누군가가 내 집 앞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뭐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만약에 내 집 앞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반발을 또 했죠. 세금을 더 내라는 정책에 반대한 것만이 아니라 뉴욕 시장이 굳이 자신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과 집값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영상을 찍었다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물론 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스타델 측 지난 5년 동안 회사 관계자들이 뉴욕시와 뉴욕주에 납부한 세금이 약 23억 달러에 이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야기가 더 커지게 되죠. 스타델은 현재 맨해튼 350 파크 에비뉴에 약 60억 달러를 투입하는 초대형 오피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2층짜리 건물을 세우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수천 개의 일자리도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맘다니 시장의 영상이 공개된 뒤에 시타델 측에서는 이 60억 달러짜리 뉴욕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리핀 역시 이후 마이애미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리핀이 뉴욕의 약 60억 달러 개발 사업을 이미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추진할 것인지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 이 사건이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쟁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맘다니 시장 논리는 분명하죠. 수억 달러짜리 세컨드홈을 소유할 정도의 초부유층이라면 뉴욕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조금 더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핀 측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뉴욕에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려 하고 있는데 도시가 우리를 환영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정치적 표적으로 삼는다면 굳이 뉴욕에 계속 투자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세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는 문제까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핀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영국, 미국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국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세카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또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또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한국 엄청나죠?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한 분석에서는 한국에서 해외로 순유출된 고액 자산가가 2024년에 약 1,200명에서 2025년에는 2,4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되어 있고요. 싱가포르는 상속세도 없고 세제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자산가들이 매력적인 곳으로 뽑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이른바 부자 2,400명 탈출이라는 숫자가 실제 해외 이주 신고 통계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반박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해외 이주 신고자를 분석한 결과 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연평균 139명이었다라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부유층이 특별히 몰려가는 현상도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그만큼 이게 실제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국세청에서 이런 또 발표까지 하고 참 여러 가지 새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거죠. 물론 사람이 나라를 옮기는 이유가 세금 하나뿐일 수는 없겠지요. 사업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의료와 생활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높아지면 부자들이 모두 떠난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또 반대쪽 질문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자 한 사람이 일반인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내는 것과 맞먹는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발생하는 세수 감소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더구나 그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이 내는 세금뿐 아니라 기업 투자와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영국의 크리스 로코스, 뉴욕의 켄 그리핀, 그리고 한국의 고액 자산가 논쟁이 어쩌면 같은 질문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정책이라 또 노사 갈등, 굉장히 그 골치를 썩으면서 그냥 한국을 떠나야겠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짓고 있긴 하지만 한국을 한다면 한국 경제로서는 엄청난 타격이겠지요.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누진 과세의 기본적인 논리이기도 하지요. 사회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부담할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분들이 부를 쌓는데 보통 분들이 함께 또 굉장히 참여를 했고 공여를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사회와 더불어서 사회의 그 재산을 어느 정도는 또 환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율을 어디까지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돈과 기업과 사람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시대에는 정부도 세금을 걷는 동시에 다른 나라, 다른 주와 자본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영국이 세제 혜택을 줄이자 그리스는 우리에게 오라며 세금 혜택을 주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정부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세율을 얼마나 높이느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부자에게 얼마를 거둘 것인가, 그리고 그 부자와 기업이 계속 그곳에서 돈을 벌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도록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 앞으로 영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전 세계 나라들에서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정책도 실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활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리 이야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는 3.75%에서 4%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2023년 이후 처음인데요. 연준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고용시장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 12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또 바로 글을 올렸지요. 우리는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투자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무역 적자를 보는 모든 나라, 즉 대부분의 국가와 교역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최소 연간 1조 5천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자는 손실을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서둘러서 낮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준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지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과 연준의 시각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게 반대로 나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었는데 결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 거죠. 우리 한인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존 금리가 0.25% 올랐다고 모기지 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자동차 융자, 개인 대출 등 전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비용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예금이나 머니마켓처럼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겠죠. 네, 우리 한인 동포분들 사이에서도 이 금리 인하가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좀 계속 더 올리겠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가계가 걱정해야 할 것이 금리만은 아닌 것 같지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도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중동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이 미국의 주유소 가격, 운송비 그리고 여러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전쟁의 끝을 향해 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과 실제 전장의 상황은 구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이제 미국 국내 정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별도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전쟁 권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을 했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단순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대전에서는 대통령이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 왔지요. 민주당 대통령 때도 있었고 공화당 대통령 때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이 바로 헌법의 날이지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239년이 지난 오늘도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의회의 전쟁 권한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헌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굉장히 그 오래된 문서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국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살아있는 기본 틀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겠지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지금 하나도 헌법, 기본법에서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시간도 걸리고 또 그 모든 상원, 하원, 의원들 또 여러 주 정부들 모두 합쳐서 하나의 의견으로 간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경제와 생활비, 금리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이란 전쟁을 둘러싼 외교 안보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요. 앞으로 워싱턴에서는 더 많은 주장과 약속, 그리고 각 주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상대방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겠지요. 그럴수록 우리 시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당의 목소리가 더 큰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무엇인지, 그 정책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동시에 또 정부의 권력이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도 정해놓은 문서이지요. 헌법의 날인 오늘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한국 정치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치권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미국에 사시는 한인 동포분들이시지만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1%를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부정평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뢰도를 측정하는 그 조사에서도 굉장히 퍼센트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가 가장 또 큰 이유이지만 최근에는 인사 문제입니다. 그 인사 문제를 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 현재는 지금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지냈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분이죠. 대통령실도 바로 이런 경험을 발탁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여기 문제가 많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거죠. 뭐 법무부 장관을 맡기에는 너무나도 일반 시민들도 범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분 과거 행적을 보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자녀의 위장 전입 사실도 인정하고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특정 기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제기된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와의 친분이 있는 판사가 제넨셜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 이후 그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훈 채용 의혹도 제기가 되었고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엄청난 이런 것에 개인의 청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또 양, 모, 여성이 또 스캔들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두 사람의 개인적인 스캔들로만 그냥 이야기 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또 주가 상승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을 놓고도 가족 채용과 특혜 의혹이 나왔습니다. 후보자 측은 가족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을 했고 조합 역시 정상적인 공개 절차를 거쳐서 활동 지원 기관으로 선정을 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위장 전입처럼 본인이 인정한 사실과 제넨셀이나 가족 조합 문제처럼 아직 의혹과 해명이 맞서고 있는 사안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부담을 안고 그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의원 모임을 공동으로 이끈 인물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자신의 사법 문제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냐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왜 무리수를 듣고 이분을 지금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사건들,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를 위한 보험을 위해서 이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을 추천을 한다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이유는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개인적인 속내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요. 이번 인선에서 이 대통령이 도덕성 논란이나 야당의 정치적 공격 가능성보다 검찰개혁의 추진력과 자신의 미래 보험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원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또 더 문제지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 굉장히 많았죠. 결국 자신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본인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또 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죠.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부동산 특별 분양 문제 등 각각 청문회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별 의혹의 사실관계는 서로 다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 후보자에게 동시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충분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가 16%로 한 주 만에 7%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로서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성원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인선과 부동산 문제 등에 관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내일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 비교적 분명해 보이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김성원 후보자인가? 인사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가?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기자회견. 한국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하면 또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오늘 밤이지요. 이 소식도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워싱턴 DMV 지역 소식,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버지니아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건축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주 정부가 결국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그 버지니아 주지사가 어제죠. 16일 버지니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단순히 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버지니아 주 정부에 따르면 계속된 가뭄으로 올해 초 전체의 건초 생산량이 약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70%까지 줄어든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버지니아 전체의 건초 부족량 약 50만 톤, 무게로 따지면 약 10억 파운드에 달합니다. 건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해를 저도 좀 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와 말 같은 가축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충분한 사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목초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원래 풀을 뜯게 해야 할 시기에도 미리 비축해 놓은 건초를 꺼내 먹여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오기도 전에 저장해 둔 건초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건초를 보다 빨리 들여올 수 있도록 운송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운송을 하는 차량에 그 지원을 또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긴급 지원 자금과 가격 폭리 방지 조치도 가능해진 거죠. 네, 북버지니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농촌의 건초 문제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농업 생산비가 올라가면 또 장기적으로 쇠고기와 우유 등 축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마트 가격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뭄이 또 길어질 경우에 결국 소비자 물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지요. 네, 이번에는 반려견이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내일 금요일 9월 1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애니멀 서비스의 펫 리소스 센터가 저비용 예방접종과 마이크로칩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좋은 점은요, 별도의 수의사 진찰비가

기록이 없으면은 1년짜리 광견병 백신을 맞거나 일부 백신의 경우 3, 4주 뒤 추가 접종도 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리고 마이크로칩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데요. 반려동물이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을 때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칩을 스캔을 하면 등록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칩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 정보가 현재 연락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어팩스 주민이라면 페트 리소스 센터에서 반려동물 사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페트 팬트리를 통해서 캔이나 건식 사료뿐 아니라 목줄과 칼라 같은 용품도 지원을 하고 있고 중성화 수술 바우처나 저비용 의료 정보, 위기 가정을 위한 임시 반려동물 보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런 혜택도 잊지 마시고 함께 이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워싱턴 지역 소식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또 어려움들을 함께 닥터 제이 심리학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위로와 격려, 조언 그리고 상담을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2부 순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0: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이제 정말 가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어느새 제법 선선해졌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제 이 더위가 끝날까 싶었는데 계절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촉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여름은 물러가고 가을은 찾아오는 것 같지요. 하늘도 조금씩 높아지고요. 아침에 문을 열면 바람 끝에서 가을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때가 되면 사람의 마음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지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기도 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사람에게 묻기도 전에 먼저 AI에게 묻는 시대가 되어버렸네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공부도 물어보고 직장 문제도 물어보고 건강도 묻고 심지어 연애와 부부 문제까지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AI 시대, 우리가 묻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디렉터이신 김재희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사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와 반갑다고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 공기가 달라졌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거운 여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또 서늘한 바람도 느껴지고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계절도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들, 그런 질문들을 오늘 박사님께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박사님 안부부터 물어봐야 하는데 네. 어떻게 요즘 바쁘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1: 네, 계속해서 교회 사역도 바쁘고 또 요즘에 또 계절이 바뀌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환자 상담 문의를 해오세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한 해가 벌써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청취자들도 그런 걸 느끼시겠죠. 가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삶을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환한 웃음을 미소와 안심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이 질문들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모두가 한 번쯤은 인생에서 이런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묻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1: 네, 이런 질문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고 수확하는 계절인데 나는 무엇을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많습니다.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한국분들에게는 열심히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또 자녀 키우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삶이 조금 편안해질 것이라고 믿고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 봤더니 이상한 겁니다. 머리는 하얘지고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고 나는 분명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집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겪어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불안하지? 근데 여기서 질문을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봤는가.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 외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것을 달성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달성한 것을 보기보다는 아, 나는 지금 무엇을 왜 살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0: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반드시 좋은 인생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1: 그렇죠.
0: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뭐 학교 공부라든지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그냥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했던 만큼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루신 것 많습니다. 자녀는 어느새 훌쩍 컸고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마찬가지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는 열심히 산다. 무엇을 이뤘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는가.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룬 것이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리면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멈춰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가을 계절에 시인이 되어서 아니면 글을 쓴 작가가 되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혹시 다른 사람이 성공이라 부르는 것을 나도 성공이라 믿으며 달려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생에는 달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1: 그렇죠. 네. 네.
0: 그리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우리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왜 그 주머니에 사표를 넣어두고 다니신다는 분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1: 네.
0: 보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 그만둬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AI에게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지금 AI가 받는 질문 중에 탑10이 바로 이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1: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지금 아마 우리 이 라디오쇼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근데 이 질문 뒤에는 직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0: 네.
1: 제가 이 일을 10년 더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런 질문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직의 문제이고 중년에게는 경력의 문제이고 나이가 들면 은퇴의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직업과 소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살 것인가 하는 소명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아직 은퇴를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은퇴한 후에 무엇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또 사람을 돕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그 일이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질문 누구나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0: 네, 직업과 소명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요.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은퇴를 해도 인생에서는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1: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해도 인생에서는 은퇴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로서 우리가 은퇴하지 않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은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소명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은 없어질 수 있지만 직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데는 정년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손을 뻗칠 수가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직장,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신 후에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면은 그때는 과감 없이 다른 직장을 옮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으면은 그 살아오신 것으로서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은퇴한 후에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은퇴한 후에는 나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도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식구들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좀 더 일하는데도 동기가 부여가 되고 일하는데도 기쁨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0: 네. 삶의 과정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만큼 하고 또 직장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일이 그냥 또 멈춰지는 것이 아니니까 또 거기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찾고 사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1: 그렇죠.
0: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들고요.
1: 순간순간 네. 삶의 의미가 중요하죠.
0: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은퇴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못 하시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또 삶이 사실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만큼 또 필요한 재정도 더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들을 AI에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네.
1: 네. 그 질문에 AI가 계산을 아주 잘해줄 겁니다.
0: 네.
1: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네. 네. 저도 얼마만큼을 가져야 노후 생활이 편안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호기심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몇 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근데 계산이 끝나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아무리 숫자를 예전에는 뭐 수판을 튕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카큘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계산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넉넉한 경제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넉넉한 재산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불안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억이 없어서 불안한 사람은 1억이 생기면 2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2억이 생기면 이것을 충분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이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난 들풀도 먹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은 앞으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살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네.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염려는 아직도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부터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염려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염려를 하시고 염려를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것이면 염려를 하지 말고 노력을 하십시오.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돈과 함께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돈보다는 내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 과연 나는 내 삶을 마치고 떠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 정말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나 하고 있나 또 했었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삶의 목적입니다. 통장만 준비하고 관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외로운 노후가 될 수 있으니까 내 건강 생각하고 또 내가 이루어오는 내 인간관계, 내 자녀, 내 반려자, 또 내 친구, 내 주변의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그것이 이미 가능하지 않다면은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시면은 재정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0: 네. 은퇴 얘기하면서 또 이제 경제적인 것까지 또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 건강도 챙기시고 또 관계도 생각하시면서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무엇보다도 네. 마음에 염려는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함께 또 여유 있는 그 미래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요즘 이제 AI 시대 또 그리고 굉장히 사회가 너무나도 급작 많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요. 참 따라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어르신들은 좀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살 미래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엄청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정말 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어떻게 박사님은 생각하십니까?
1: 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말하는 잘 산다의 정의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다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특별히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배우자를 찾는 것, 또 좋은 집에 사는 것 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가 좋은 직장을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은요. 돈은 잘 버는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은요. 그 실패 한 번 했다고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면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속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두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물질적인 평안함만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려줘야 할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난 힘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교훈일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 인생의 모든 도를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노인 어머니가 60이 넘은 치매 아들을 돌보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0: 네.
1: 과연 그 어머니가 언제까지 그 아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가 인생의 자녀의 모든 거침돌을 치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녀가 걱정이 된다면은 아이가 돌을 만났을 때 넘어보고 또 일어나보고 때로는 돌아가는 법도 배우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런 대화를 계속 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또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 내가 힘들었을 때는 이렇게 했다 나는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극복했다 걱정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아이들에게 그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훈계를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아이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복잡한 세상,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네. 저도 바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켰었는데요. 우리들은 이제 1세대이니까 이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걱정이 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 정말 자연재해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 곳곳은 전쟁이 일어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걱정하신다면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훈계로 양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도 아이, 저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지만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네. 네.
0: 결혼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 굉장히 그 연령대가 높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을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젊은 세대들이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해야죠라고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1: 아닙니다. 저는
0: 네.
1: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독신의 삶을 귀하게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는 내 자녀가 홀로 되는 것에 안타까워서 꼭 결혼을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0: 네.
1: 결혼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외로우니까 결혼하면 외롭지 않겠지.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이 결혼하면 둘이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먼저 결혼을 아이들에게 너 꼭 결혼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그 자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과연 그 결혼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때를 놓치기보다는 때를 놓치지 말고 적정한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은 해주시되 그 권면을 하시면서 푸시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 네.
1: 내 자녀를 결혼해도 사랑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양육을 시켜가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그 결혼할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는 계약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기면 그때가 바로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고 또 이 컴퓨터나 이런 AI 시대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치거든요.
0: 네.
1: 친구들하고 다니기는 하더라도 또 뭐 전화만 있어도 전화기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인간의 대화, 곧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어가고 또 우리 아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갈 때 그때 결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 결혼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냐 이렇게 푸시하는 것보다는 결혼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 결혼에 대한 소중함, 또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애틋한 사랑 이런 것들을 좋은 점들을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결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또 행복하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 참 축복이죠. 그런데 또 이제 사람들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독신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대로 또 존중을 해드리고 부모님께서도 너무 자녀들에게 네, 스트레스를 안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 네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이 성장한 성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저희 교회의 우리 교우들도 또 성장한 성인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내버려 둔대요. 내버려 두고 때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겠지.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야 부모님과의 관계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1: 네.
0: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 이게 지금 어떤 답을 AI가 아니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겁니까?
1: 네, 전체 오랫동안 이제 목회도 하였고 또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이유도 사람이고 가장 아픔을 겪는 이유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훨씬 깊고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니까요. 다만 이 상처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런 내 자신의 용기와 힘을 빌드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있다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너무 약한가? 아니면 내가 너무 독선적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방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우선 먼저 나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에 박힌 들보는 볼 수 있어도 내 눈에 박힌 가시는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만 나빠. 그래서 나는 상처를 입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먼저 나를 보시고 또 내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상처 받지 않을 위해서는 또 상대방에게도 사랑과 또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0: 네.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사는 삶은 없다라고 일단 규정을
1: 그렇죠.
0: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처가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처를 주는 행위들로 인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번아웃이라는 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라고 그런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많이들 주변에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번아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일이 끝나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일이 끝나고 또 다른 일이 생겨 또 다른 생기고,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쉬면서도 마음이 피곤하면 마음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 같거든요.
0: 네.
1: 왜 나는 이렇게 끝이 없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나는 의지가 없지? 왜 나는 노를 못하는 건가?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지?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몸이 피곤해질 수 있고 예전과 같이 이게 활동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멈추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오래되면은 부품도 갈아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면은 쉬어야 됩니다. 피곤하면은 멈추어야 합니다. 근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내가 맡은 책임이니까 내 책임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쓰러졌으면은 그 일을 계속 못해도 세상은 돌아갈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그런,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고 내가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나는 쓰러질 것 같다 하면은 쉬십시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시 걸어가기 위해 멈추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네. 그런, 물론 육체적인, 피곤함이 건강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또 병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지속적인 무기력이나 또 수면 문제, 우울감이 있다면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항상 더 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번아웃,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경우에는 쉬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나가서 걷기도 하시고 또 하늘도 보시고 또 작가가 되어보시기도 하고 해바라기도 바라보시고 파란 하늘도 하얀 뭉게구름도 바라보시면은 아마 그 피곤함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쉼이라는 단어 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는 쉼을 생각하시면서 멈추어가는 것. 그게 또 인생의 중요한 능력이라는 박사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아마 가장 큰 화두가 AI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AI가 미래 우리 사회에,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것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말을 두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AI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질까요? 라는 것이 가장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것도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재밌는 시대이죠. AI가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통역하고 음악도 만들고 분석도 합니다. 최근에 아마 집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교수님들이 그 AI로 그 뽕짝인 그 트로트 스타일의 그런 찬송가를 만들어서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AI 툴이 재밌겠죠. 재밌으니까 네. 그런 걸 만드셔갖고 하는데 그리고 또 주변의 이야기 듣기는 이제 패럴리걸 쪽에 글을 쓰는 그 분야 쪽에서는 AI 때문에 직장이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그 유튜브인데요. 그 이 AI로 만들어낸 영화 배우가 그 영화 배우가 만든 영화가 개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 시대에 더 귀해지는 것은 오히려 인간다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 곁에 있어주는 그런 능력. AI는 그냥 힘드시겠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병원에 누워있을 때 밤새 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것은 AI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기계보다 무엇을 더 잘할까만 묻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님과 저와 함께 대화하는 것 또한 물론 AI가 이런 쇼도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읽은 아리클 속에서는 앞으로 그 사이칼로지스트나 또 카운슬러가 더 많은 인기 직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AI는 절대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요. 답을 할 때 그냥 긍정적인 좋은 말만 해주고 실제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가리클 중에서는 앞으로의 인기 직종은 또 사이칼로지스트나 카운슬러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결국은 인간다운 능력, 또 인간다운 면모를 가진 자, 그런 직장이 앞으로의 인기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직할까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지금 나는 내 잡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다 한 후에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염려하고 그때 가서 신경을 쓰면 되니까요. 염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앞으로 또 심리학 박사님이시기도 한 우리 목사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더 인기가 네. 많아지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의 꿈인 것 같아요. 행복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 행복을 쫓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아마 이것이 현대인의 아주 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없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힘듭니다. 왜 그럴까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네. 비교를 없어서 힘들었고 가진 것이 많아서 힘들었고 바로 비교 때문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옆집과 비교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열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부자인 사람,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런 비교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연히 나는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NS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이 사진을 올릴 때 인스타그램이나 뭐 X에나 아니면 틱톡에 사진을 올릴 때 어떤 사진을 올리니?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온 사진, 제일 멋있는 사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라이프는 하이라이트만 보이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평범한 월요일 아침을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최고 좋은 그 장면과 비교를 하니까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이 열등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고요. 행복에는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발견하는 눈도 있지만 이미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려면은 모든 것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상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볼 때 그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외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요.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요. 그래서 감사를 갖게 되면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행복의 비법은 감사입니다. 라고 네,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앞에서 합친 그 모든 질문을 총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1: 네, 저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에게 정말 많은 것을 묻는데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어떤 직업이 유망한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나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다 중요한 질문이지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AI는 그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GPS는 길을 알려줄 수 있지만 목적지를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목적지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그 목적지는 내가 정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든 짐이 내려지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또 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짐을 지고 다니려니까 힘이 들고 내가 혼자 짐을 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려니까 삶이 가파르고 어렵거든요. 이 짐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원하시면은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를 찾아가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심리학 박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결국 또 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가 보다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오늘 AI에게 물어보는 그 질문들을 박사님께 여쭤봤는데요. 너무나도 따뜻한 심리학 박사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으로 인사를 해 주실까요?
1: 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휴대전화에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가? 돈인가? 자녀인가? 건강인가? 직장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친구에게, 인터넷에, 유튜브에. 저도 AI를 사용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뭘 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답을 못 아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청취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오늘은 이 시간에 AI 시대에 우리가 묻는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하나씩 박사님께 여쭤보았는데요. 열심히 사는데도 왜 힘든지, 직장을 계속해야 하는지, 돈과 노후, 자녀, 결혼, 인간관계, 번아웃, AI와 직업의 미래, 행복,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이 가장 마음에 남으시는지요?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뜻함으로 또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김재희 박사님,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디렉터이신 김재희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라디오 워싱턴 초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송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거 아니신 거 아시죠? 차 운전하고 가시다가 라디오 듣고 계시다가 아, 계속 이어서 듣고 싶은데 하시면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시고 하신 기억들 있으신가요? K라디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us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가 뜰 겁니다. 웹사이트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요. On Air라고 적혀 있어요. 그것을 누르시면은 우리 K라디오를 들으실 수 있도록 DMB 방송 AM1310을 클릭을 하시면 항상 인터넷이 되시는 공간에서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으로 K라디오 DC K는 대문자고요. Radio DC, R-A-D-I-O DC는 소문자입니다. 친구 선택하셔서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kradio.us 저희 웹사이트에서 DMB 방송 AM1310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중순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 낮에는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죠? 아침에는 좀 선선하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서 워싱턴 DC, DMV 지역 낮 최고 기온이 90도 안팎입니다. 그리고 습도가 또 더해지면서 오후에는 체감 온도가 92도에서 93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네요. 오늘 바깥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 물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간간이 서늘한 곳으로 햇볕을 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는 또 구름이 많아지면서 저녁 6시 무렵에는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씨는 아니지만 퇴근 시간 무렵에는 작은 우산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져서 최고 기온이 87도, 토요일은 80도 안팎까지 다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습도가 높아지고 오후 소나기나 내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에는 또 일기예보 한번 챙기시면서 예약도 스케줄 잡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현재 지금 워싱턴 이런 기온 79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가 높네요. 80도입니다. 습도는 72%고요. 오늘 해지는 시각 7시 14분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렸고요. 매일 이 시간 방송을 마칠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걱정 하나를 마음에 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또 주변에 잘 지내라고 인사를 안부를 묻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요. 어깨를 한번 스스로 다독이면서 아, 오늘 잘하고 있어. 그런 말로 스스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의 따뜻한 마음을 주변에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오늘 남은 시간 마음 편히 웃을 일이 하나쯤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점심시간이죠. 맛있는 식사 드시고 오후에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회의를 해야 하나요? 20%를 꼭 해야 합니까? 세미나, 라디오 방송, 유튜브 등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운페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지 집을 사는가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과 동시에 개개인에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운페이는 융자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0%에서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서 다운페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가 80만 불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셔야 하고 똑같이 100만 불 집을 사야 하는데 융자 조건이 아주 좋고 인컴이 좋으셔서 100만 불 전부 다 융자가 나올 수 있는 분이면 다운페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즉, 다운페이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서 다운페이의 액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운페이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습니다. 굳이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해도 되지만 20%의 다운페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자나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20%를 다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A 론이라고 불리는 현역이나 전역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융자의 경우 아주 낮은 다운페이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와 조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VA 론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일부러 다운페이를 적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은 다른 곳에 유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운페이의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의 마음을 잡기 위한 거래 조건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에 나온 집에 어퍼가 두 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어퍼는 3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하고 2번 어퍼는 0%의 다운페이를 한다고 합니다. 어퍼 가격은 똑같이 100만 불이고 다른 조건도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셀러라면 어떤 쪽의 어퍼가 더 신뢰가 갈까요? 물론 클로징까지 온전히 간다면 1번이나 2번이나 셀러는 똑같이 100만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30%의 다운페이를 하겠다는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거래 중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인스펙션 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래가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운페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변수가 생겨도 컨트랙을 깰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다운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운페이 얼마나 해야 할까요? 융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구입하시고자 하는 주택의 버젯을 세우신다면 얼마나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이 붙어서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다운페이가 높은 바이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S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 의회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주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신규 대러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종전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 부담에 직격탄을 맞은 미 주요 항공사들이 다가오는 연말 운항 노선을 줄줄이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저수익 노선을 과감히 정리해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넉 달 만에 다시 만나 무역 휴전 연장과 AI 패권 등 글로벌 현안을 두고 담판을 벌입니다. AI 규제와 속도 조절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하원이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인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력 소비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20여 년 만에 마약 통제 불이행국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현 임시 대통령 정부가 마약 카르텔 소탕과 미 정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시장에 끌려간 것이 아닌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지표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인 경제 추세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 주요 은행들이 구글의 AI 칩 구매를 위해 2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출을 제공합니다. AI 인프라 구축 열풍 속에 AI 칩과 서버를 담보로 한 부채 조달 방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유가와 유류 공급난에 대응해 정부가 유류 운송 트럭 기사의 운행 시간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나 화물 배송 차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얀마에 구금된 미국인 사업가가 석 달여 만에 석방되면서 미얀마 정권이 추진해온 대미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17일 미얀마 공보부와 관영 MRTV 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전날 애덤 카스티오 주 미얀마 미국 상공회의소 전 소장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티오는 전날 수도 네피도 공항에서 현지 주재 미국 관리들에게 인계된 뒤 태국 방콕으로 이동했으며 곧 미국 본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얀마 공보부는 성명에서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구금된 미국인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글로벌 리치는 성명에서 애덤이 무사히 귀환하게 돼 매우 기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애덤의 석방을 위해 물밑에서 조용히 힘써왔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티오의 여동생 어맨다 카스티오도 글로벌 리치와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 해병대 출신으로 미얀마에서 보안업체를 운영하던 카스티오는 지난 6월 11일 양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 상인은 그가 2023년에서 2025년 회장 재직 당시 이사회 승인 없이 미국 소재 홍보업체와 30만 달러 규모의 홍보 계약을 부당하게 맺었다면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스티오 측은 이런 혐의가 근거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카스티오는 작년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미국이 미얀마 제재를 완화해주고 미얀마의 히토르 자원에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또 지난 4월 펴낸 책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 자신이 유명 반체제 인사의 해외 탈출을 도왔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스티오의 책이 그의 체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전날 아나르 아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얀마가 로힝야족 난민의 송환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민 아웅 헐라잉 미얀마 대통령의 자국에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말레이 국민의 우려를 낳는 로힝야족 난민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아나르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로힝야족의 고통을 인정한다면서도 자국이 이들을 영구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아나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에 피난 온 로힝야족 난민 5천 명을 송환하기로 미얀마와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국은 이달 말 1차로 미얀마 국민 약 1,500명이 미얀마로 자발적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로힝야족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뉴욕 시의회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 청문회를 엽니다. 오는 10월 5일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의 출석이 요청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 AI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가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을 불러서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시가 학교 내 AI 사용 제한에 이어서 AI 기업의 안전 문제까지 들여다보면서 AI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줄리맨인 뉴욕시의회 의장은 오는 10월 5일 AI의 위험성과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맨인 의장은 전날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최고 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에게 서한을 보내서 회사 관계자가 청문회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CEO에게 보낸 서한에는 AI가 전례 없는 파국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의 의회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자명하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답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뉴욕시 의회의 모든 위원회가 참석하고 시의원 51명이 참석할 수 있는 전체 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전체 위원회 형식의 청문회를 여는 것은 2022년 이주민 대상 시 당국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시의회가 AI 문제를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 당국은 AI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싱크탱크 Center for Urban Futur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초급 기술직 일자리는 2022년 이후 49% 감소했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뉴욕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 과학 전공 신규 졸업자가 초급 기술직 일자리 수를 넘어섰다면서 현재 일자리 한 개당 신규 졸업자가 약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이달 초 2K부터 8학년 학생들까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치는 학교에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앱 접속을 차단하고 보조 챗봇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워싱턴 DC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강화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유연성 확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DC 내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금융 이해력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매년 상급 학교 진학 및 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면담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승인한 역량평가를 통과할 경우 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으며 학생의 특기와 성과를 공식 증명하는 졸업장 인증 제도와 진로 과정도 한층 확대됩니다. 반면 기존 100시간에 달했던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수 요건은 60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대신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돈을 번 유급 노동 경험도 졸업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투아네트 미셸 DC 교육감은 표결에 앞서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대중은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금융 이해력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모든 고등학생들이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졸업요건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을 맡은 에보니 로즈 톰슨 위원은 학생들이 어떤 길로 시작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어떤 진로도 결코 열등하지 않다며 개편안이 고교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정당하게 인정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표결 연계 원인이 됐던 역량기반 외국어 학점 인정 기준도 이번 최종안에 보완돼 반영됐습니다. 에릭 구렛 교육위원회 부의장은 학부모들이 요구해온 심화과정 이수 기회와 대학교 입시 지원서에서의 독창적인 경험 반영 등이 이번 개편안에 충실히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DC 교육청이 세부 규정과 학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대로 각 학교 현장에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 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도당 2불99, 풋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0: 다음 소식입니다.
1: 전 대한바둑협회 회장을 지낸 편강한 의원 서효석 원장이 뉴욕을 방문해 한인사회 내 바둑 보급과 차세대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원장은 뉴욕 한인회와 함께 내년 9월 대규모 제4회 고 페스티벌을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내 바둑 인구 저변 확대와 한미 연대 강화를 위해 뉴욕을 찾은 편강 한의원 서효석 원장이 뉴욕 한인회와 손잡고 내년 9월 제4회 고 페스티벌 바둑 축제를 뉴욕 한인회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효석 원장은 지난 13일 뉴욕 한인회가 주관한 친선 바둑 행사에서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 김상호 뉴욕 총영사 등과 좌담회를 갖고 이어 동포들을 대상으로 바둑과 건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아마추어 6단인 서 원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층 사이에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며 바둑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최고의 보약인 만큼 동포 사회의 바둑붐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호 총영사와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 역시 한인 차세대들이 바둑을 통해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 내 바둑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서 원장은 지난 2024년 K-Radio 미디어 후원으로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한미동맹을 다지는 피스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매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인 9월 15일을 전후해 맥아더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바둑축제를 열어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 등을 통해 한미 연대와 바둑 문화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내년 9월 뉴욕 한인회 주관으로 열릴 제4회 고 페스티벌은 한인 및 현지 바둑 대회와 더불어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K-Radio입니다.
0: 연방 하원이 16일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이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경제적 우려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법으로 응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 하원은 이른바 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대규모 부하 고객에 대한 요금은 발전, 송, 배전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대규모 부하 고객을 단일 부지 기준 100MW 이상인 경우로 정했습니다. 주정부 규제 당국은 2년 이내 요금 체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데이터 센터 붐을 둘러싼 미국 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데이터 센터는 향후 20년에서 25년간 경제를 이끌 석유라며 국민과 주정부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력 수요 급증이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성명에서 이 법은 데이터 센터가 특정 전력망 연결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정부가 단순히 고려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소비자를 높은 공공요금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올겨울 폭설에 대비해 긴급 제설 인력 모집에 나섰습니다. 기본 시급은 $30, 주 40시간을 넘기면 시간당 $45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유급 교육을 도입하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석인 기자입니다.
3: 뉴욕시가 지난 15일 올겨울 폭설에 대비한 긴급 제설 인력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그레고리 앤더슨 청소국장과 함께 이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눈폭풍과 뇌우, 폭염 등을 겪으며 극한 기후에 대비하는 데는 아무리 일찍 준비해도 이르지 않다며 올해는 임금을 올리고 참여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역대 가장 많은 7,800명이 넘는 뉴욕시민이 긴급 제설 인력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폭설이 내린 뒤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주요 공공장소에 눈과 얼음을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임금 인상입니다. 기본 시급은 기존 약 $19에서 $30로 올랐고 한 주에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면 시간당 $45를 받게 됩니다. 또 올해는 등록 시기를 앞당기고 12월에 유급 4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임금 지급도 근무 후 2주 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살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겨울철 혹독한 날씨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첫 등록은 이번 주 토요일인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브롱스의 태프트 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등록할 때는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사회보장 카드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지원자가 직접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등록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확인 이메일과 유급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받게 되고 폭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주 지역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해 근무할 청소국, 차고지가 배정됩니다. 이옥 씨는 겨울철 폭설이 내리면 제설 차량이 도로를 먼저 정비한 뒤 긴급 제설 인력이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보행자 시설을 추가로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뉴욕시 웹사이트 nyc.gov/sn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미국 은행들이 블랙스톤과 알파벳의 합작 네오클라우드인 크록스 AI에 220억 달러의 칩 구매용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 통두를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대출 자금은 구글의 AI 가속기 텐서 처리 장치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칩의 가치와 크록스 AI의 고객 계약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고 소식 통들은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스미토모 미쓰이은행,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스코시아 뱅크 등이 참여했고 이들 은행은 추가 은행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출은 나중에 대출 채권을 기반으로 한 채권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상환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AI 칩과 서버 구매용 부채 조달 방식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블랙스톤 등 대주단은 엔트로픽이 구글 TPU를 임대할 수 있도록 35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패키지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0: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산불이 번지면서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연기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른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에서 정말 무서운 건 불길만이 아닙니다. 바로 연기입니다. 짙은 연기와 미세먼지가 퍼지면서 인도네시아 7개 주에서 약 1,250만 명이 연기에 노출됐고요. 호흡기 질환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5만여 명이었던 호흡기 질환 환자는 일주일여 만에 11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불로 불탄 면적도 상당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에 탔습니다. 게다가 8월에도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면서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불 연기가 국경까지 넘어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연기가 바다를 건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 퍼지면서 두 나라의 대기질도 크게 나빠졌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떨어졌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남아 여러 나라의 공기 문제로 번진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약 100만 개와 산소 농축기 수백 대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투입하는 한편 항공기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 진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소방용 헬리콥터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산불은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이 주민 투표를 통해 독립국가를 선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구가 고작 350명인 마을인데요. 지난 15일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의 피딩턴 마을에서 주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285표, 반대 26표. 주민들은 영국에서 분리해 자결권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벌써 피딩턴 공국이라고 적힌 표지판까지 등장했습니다. 독립선언의 배경에는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마을 인근 옛 군사기지에 최대 1,256명 규모의 난민 수용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주민이 350명인 마을에 1,256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기존 주민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과 12세기에 지어진 교회, 운동장이 전부인 작은 동네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리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까지 마을로 몰려들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구의회 팀 맥널리 의장은 이번 투표를 두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례라며 우리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원 조 마셜은 이번 움직임에 국회 시랜드 공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랜드 공국은 영국 앞바다의 옛 해상요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마이크로네이션, 즉 아주 작은 가상의 국가인데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정하고 신분증까지 발급하는 등 실제 국가처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이 정말 영국에서 독립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은 이색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아예 우리 마을도 하나의 나라처럼 만들어보자는 상징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처럼 영국 곳곳에서는 최근 난민 수용 시설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동당 정부는 호텔을 난민 숙소로 사용하는 대신 옛 군사기지 등을 활용해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사 낸디 문화장관은 망명 심사 절차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임시 숙소에 대한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서 벌어진 조금은 민망한 우승 이야기입니다. 한 호주 선수가 경기 도중 배변 사고를 겪고도 경기를 끝까지 완주했고 심지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하이록스 대회에 호주 국적의 요안나 비에트르지크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하이록스는 달리기와 각종 기능성 운동을 결합한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수에게 배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1분 23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16세에서 24세 여자 프로 부문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장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은 주최 측의 대응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결국 하이록스 측은 지난 14일 대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걸까요? 온라인에서는 그가 대회를 준비하며 베이징의 옛 뒷골목 후퉁을 방문해 전통 발효 음료인 더우즈를 마신 게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더우즈와 급성 설사 사이의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산불 연기가 국경까지 넘어간 인도네시아부터 난민 수용에 반발해 독립을 선언한 영국의 작은 마을 그리고 경기 도중 누구에게도 말하기 민망한 사고를 겪고도 끝내 우승을 거머쥔 호주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산불은 국경을 넘고 마을은 나라가 되고 선수는 정말 난감한 순간을 이겨내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정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놀랍고 흥미로운 세계 소식들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이 볕을 가리며 다소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역시 72도, 섭씨 22도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덥고 눅눅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최저 기온이 63도, 섭씨 1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 공기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출퇴근길을 위해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까지 치솟으며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고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로 여전히 낮 동안은 열기가 남아있겠지만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내려가며 밤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을 앞두고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연준은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이번 금리 인상 자체는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예상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몇 차례나 더 올릴지로 빠르게 이동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케빈 워시 의장을 필두로 한 연준이 물가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만장일치 금리 인상 결정을 했다는 점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연준은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로 FOMC 위원 12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직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3명뿐이었는데 한 차례 회의 만에 FOMC 위원 전체가 인상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연준이 긴축으로 방향을 튼 가장 큰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둔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위험이 다시 커졌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위원회의 목표치인 2%로 보다 적시에 복귀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소비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세가 강하고 자본 투자도 활발하다는 진단도 새롭게 담았습니다. 고용 증가 역시 노동시장 규모에 발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업률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와 노동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준으로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보다 물가 안정의 정책의 무게를 실을 여지가 커진 셈입니다.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도 연준의 판단을 인상 쪽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지난 11일에 발표된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졌습니다. 이에 금리 선물 시장이 반영한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일주일 새 60% 수준에서 90%대로 치솟았습니다. 다만 이번 긴축이 2022년에서 2023년과 같은 가파른 연속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미 경제가 당시와 같은 전반적인 과열 국면에 있는 것은 아닌데다가 이미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어 온 만큼 연준이 향후 물가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인상 사이에 간격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케빈 워시 의장이 16일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이끌려 한 결정이 아니라 독립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결정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의 90%로 반영돼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시장이 주도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다시 말하지만 연준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융시장과 연준이 상호 이해를 올바르게 조율하는 일은 균형이 필요한 문제이며 나는 오랫동안 그 균형이 지금보다 더 잘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상황에 대한 평가, 고용 추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경제 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때로는 시장이 우리의 결정을 미리 예단하려 하기도 한다. 나 또한 시장 가격을 지켜보며 시장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우리가 내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금리 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데이터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런 시장의 관심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 하나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데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제 관점이 아니다. 나는 특정 데이터가 무엇이든 숨죽이며 기다리지 않았다. 오늘 아침 발표된 소매 판매 수치든 지난주 발표된 CPI 수치든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세가 중요하고 개별 데이터는 잡음이 많다. 개별 데이터에 의존하는 건 위험한 집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는 통화정책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는 행동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법안의 여파로 버지니아주의 연방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스냅 예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매년 9,400만 달러씩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오차율 감축에 실패할 경우 억대의 벌금 폭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오는 10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 스냅의 예산이 연간 9,400만 달러 줄어들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 사회서비스국 VDS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서명한 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OBBBA 개정안에 따라 관련 행정비에 대한 주정부의 분담 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 비용 부담 인상분만 매년 9,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오차에 따른 벌금 조항입니다. 신규 규정은 수급액 과다 과소 지급에 따른 오차율, error rate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12.32%인 버지니아주의 오차율을 내년 10월 1일까지 6%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주정부는 약 2억 6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개정안의 여파는 현장에서 이미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버지니아 프레시 매치는 법안 제정 이후 강화된 근로요건과 자격 제한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50만 명의 참가자가 SNAP 수급 대상에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회를 마치고 의회로 복귀하는 연방의원들을 향해 현지 구호단체와 식품지원기관들은 법안 시행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소란만다닌 뉴욕시장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기 위한 10개년 도로안전청사진 비전제로 재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위험 운전자 단속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보행자 우선구역 조성까지 100개가 넘는 세부 정책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석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맘다니 뉴욕시장이 15일 뉴욕시 19개 기관과 시장실,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10개년 도로안전계획 비전 제로 재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중상을 예방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정책이 담겼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운전 행태부터 도로 설계와 차량 안전까지 교통안전 전반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위험 운전자에 대한 단속 관리를 강화합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무모한 운전 전력이 있는 소수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망의 37%와 관련돼 있고 전체 교통사망의 41%는 무면허이거나 면허가 정지됐거나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이른바 유령 번호판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뉴욕시 최초의 슈퍼스피더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배달 플랫폼이 위험한 운행 관행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합니다. 도로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도 확대됩니다. 뉴욕시 최초로 보행자 전용 또는 보행자 우선 구역을 조성하고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는 비전 제로 우선순위 도로는 앞으로 3년 안에 안전하게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최소 1,000곳의 교차로에 데이라이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교차로 주변의 주차나 시설물 등 시야를 가리는 요소를 없애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뉴욕시 교통 사망의 약 90%가 차량과 관련된 만큼 버스의 속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된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한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걷기와 대중교통, 자전거 등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다른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비극이 일어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비전 제로 정책이 시작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감소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마주 앉습니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두 정상의 양자회담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정상회담까지 더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계 1, 2위 초강대국 정상들의 만남인 만큼 전 세계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AI 속도 조절론과 이란 전쟁, 무역 갈등과 같은 당면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지구촌 전체가 출렁일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의 향방도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정상회담을 비롯한 시 주석의 방미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원 여사와 함께 24일 미국을 방문하며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열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회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나 대만 중동 등 지정학적 문제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번엔 AI 안전 문제가 세계적 공통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두 정상이 관련해서 담판 지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AI 업계 연구원과 수장들이 잇따라 통제불능 상태로 발전한 AI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총리가 20일 뉴욕에서 진행할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도 AI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선트 장관도 16일 악시오스에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피하고 양국 AI 시스템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논의에 열려 있다며 AI가 중요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AI 인식을 보면 AI의 미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접점 찾기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AI 안전 우려에 부정적인 태도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인식 속에 미국이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AI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전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AI 데이터 센터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최대 성장 동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 AI 인류 멸망론이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역겨운 음모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AI 경쟁에서 미국을 추격 중인 중국을 이롭게 하는 민주당 주도의 사기극이라는 입장인데 AI 업계나 정치권의 속도 조절론자를 정보 유출자로 부르며 강한 반감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AI 안전이나 속도 조절론 부각은 중국의 발전을 제약하고 미국이 AI 주도권을 독차지하려는 일종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인공지능대회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를 만들고 글로벌 AI 거버넌스나 개발도상국의 AI 발전 권리 등을 주창하는 것 역시 AI 분야만큼은 미국이 정한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규칙 제정자가 되겠다는 야심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AI 발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 견제를 시도하고 시 주석은 미국의 압박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공지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발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인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3일에서 15일 미 성인 20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6일에 공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생각하는 응답자는 63%에 달했습니다. AI의 인류 멸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응답자는 17%, 중대하게 위험하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0%와 26%였습니다. 반면에 위험이 매우 적다고 답한 이는 15%, 위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7%로 조사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15%였습니다. AI의 인류 멸망론을 우려하는 여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응답자는 61%가 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는 70%가 인류 멸망론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AI 수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AI 개발을 멈추는 속도 조절론에 대한 여론도 그 반대인 개발 가속론에 비해 우세했습니다. 응답자의 48%는 이러한 속도 조절론에 찬성했고 AI 개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였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58%가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고 개발 가속론에 손을 들어준 이는 28%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속도 조절론 44%, 개발 가속론 4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항공사들이 최근 치솟는 유가 탓에 연말 운항 노선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고 16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미 주요 항공사 임원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일부 저수익 노선 운항을 조정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이썸 아메리카 항공 CEO는 유가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공급 계획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번 메이 아메리칸 항공 최고 재무 책임자는 4분기 유가가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갤런당 1달러가량 상승하면서 관련 비용이 10억 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레스킨은 유나이티드 재무 책임자는 높은 유가로 인해 한계 노선의 매력이 떨어져 12월에 예정됐던 일부 항공편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1분기에도 추가 조정을 단행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닌 수익성과 잉여 현금 창출의 극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톰 독시 사우스웨스트 재무 책임자 역시 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공급 능력을 줄이는 건 자연스러운 대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새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주가는 각각 14%, 15% 하락했으며 사우스웨스트 주가도 약 11% 떨어졌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19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1불 49, 햇갈라사과 빈 파운드당 1불 49, 캘리포니아 꿀대추 금토 1, 3일간 4불 99. 오리온과 메일유업 인기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쇼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보노 리컬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면으로 진행될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지역 내 법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상담은 뉴저지 페리세이지팍 도서관, 맨하튼 24번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 그리고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에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또는 행사 관계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833-525-2469, 833-525-2469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해리포터에게 신비한 동물 사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남은 전설의 동물들을 해석해 주실 분이죠. 한국민화센터 이사이자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 콘텐츠 스쿨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덕입니다.
1: 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뵙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옛날의 말은 지금의 말과 좀 모습도 차이가 있었을지도 궁금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은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한데 뭐 네.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2: 우선 말 같은 경우는 진화 과정을 보면 지금의 고양이 정도? 고양이 정도로 굉장히 아담했다고.
1: 아, 크기가? 네, 네, 그래요?
2: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정무 관장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긴 해요.
1: 말 편해주시긴 했는데.
2: 네, 네. 네. 근데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크기로 진화를 하고 발가락도 원래 세 개였는데 지금 한 해 말 발굽으로 된 거고요.
1: 네.
2: 그 말 관련된 유적들을 보면 구석기 시대 그 라스코, 거기 동굴벽화에 말이 그려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길들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말이 굉장히 예민하고 네. 경계심도 많죠.
1: 성질나면 되게 포악하고.
2: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친 야생말을 길들이기에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렸을 것 같아요. 뭐 본격적으로 인간이랑 생활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 보고 있어요.
1: 아, 네.
2: 뭐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뭐 중앙아시아, 뭐 동유럽 그런 고고학 유적지를 보면 그 흔적이 확인됩니다.
1: 네.
2: 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 지을 때 소와 함께 노동력에
1: 그렇죠.
2: 예, 예. 예. 제공하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말 근육이 보니까 이정관 선생님 보니까 말 근육이 천 개나 된대요. 그 전 다리에
1: 그러셨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빠른 말은 또 자동차 등장 이전까지 또 중요한
1: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마력이란 말을 쓰고
2: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마력. 예.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 중 하나가 말을 다루는 기병. 그 훌륭한 기병 얼마나 확보하고 있었는지. 예.
1: 그렇지.
2: 예, 그 판가름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 인간과 예, 인간에게 힘, 권력, 속도, 자유 이런 상징을 품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1: 그래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환상 동물은 그 당시에 시대상을 투영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말을 닮은 환상 동물에도 이런 힘, 권력 이런 상징들이 좀 반영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말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신화나 전설 속 존재들 대표적으로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2: 우선 서양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잘 알려진 페가수스가 있죠.
1: 헤라클레스 친구.
2: 예, 페가수스. 맞습니다. 예. 예. 페가수스는 그 일단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를 물리칠 때 메두사를 이렇게 목을 치잖아요.
1: 네.
2: 그 메두사 목에서 나왔다고 해요.
1: 아, 페가수스가요?
2: 네.
1: 아, 그래요?
2: 예. 오. 그러고 나서 탄생했던 신마입니다.
1: 신마.
2: 네. 예. 가장 큰 특징은 날개가 달려 있는 거고.
1: 예.
2: 날개가 달린 말 형태로 표현돼 있고 신화 속의 페가수스를 살펴보면 그 페르세우스를 포함해서 벨레로폰. 벨레로폰은 누굴 없앤 어떤 괴물을 키메라라고 하는
1: 키메라 없애내구나.
2: 네.
1: 아, 예.
2: 그 키메라를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태웠다고.
1: 예.
2: 조력자 역할하는 존재를 여기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네.
1: 예. 또 있습니까?
2: 네. 북유럽 신화도 있죠.
1: 북유럽 신화에도 네. 말 비슷한 게 있나요?
2: 네, 말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유럽 신화는 요새 많이 알려져 있죠. 예. 토르랑 뭐
1: 그렇죠. 그렇죠.
2: 뭐. 예. 그 중에서 그 슬레이프 니르
1: 슬레이프 니르라는
2: 말이 등장합니다. 예.
1: 아, 오딘이 타고 있네요.
2: 예, 오딘이 지금
1: 토르 아버지.
2: 네.
1: 오, 예.
2: 그 북유럽 신화가 섰을 때 에따라는 경전이 있어요.
1: 예.
2: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오딘, 토르, 로키 같은 북유럽 신들이 등장하는데
1: 네.
2: 이제 그 중에서 신들의 왕인 오딘이 타고 있는 말이죠.
1: 네.
2: 근데 여기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 미끄러지다 그 말이 슬레이프 니르 같은 경우는 이 발가락 발이 8개 달렸어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때 당시에는 발의 개수가 뭐 속도랑 뭔가 비례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1: 네.
2: 여덟 개 달린 말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하늘부터 저승세계까지 달리는. 뭐 이렇게 하늘부터 저승까지 서양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 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아, 보니까 다리는 네 개인데, 한 다리마다 발이 두 개네.
2: 예, 묶여져 있죠, 또 이렇게.
1: 묶여져 있네요.
2: 네.
1: 야, 팔족 보행을 하는 친구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뭐 동양에도 비슷한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어, 예. 예.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이게 천마가 있죠, 천마.
1: 천마.
2: 예, 천마. 어, 네. 그 천마가 그 가장 오래된 기록 역시 산해경인데.
1: 산해경이라는 네. 책인가요?
2: 예, 네. 그 고대 중국 지리 백과사전.
1: 아.
2: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한 동물사전 동양판 오리지널이 바로 이 산해경. 예.
1: 어.
2: 실제로 산해경에서 모티프로 해서 포켓몬스터도 나오고요.
1: 아, 그래요?
2: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디지털 몬스터도 나오고
1: 근본이네.
2: 예, 근본 있는 책이죠.
1: 예, 예. 예.
2: 전국시대 때 편찬됐다고 전해지고요. 거기에 보면 하늘을 나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
1: 예.
2: 어, 풍요를 상징했다. 뭐 천마는 날 수 있는 신령스러운 짐승인데 예. 천마가 나타나면 풍년이 될 징조라고 돼 있습니다.
1: 예. 풍요를 상징했던
2: 예.
1: 천마가 보이면 아,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2: 네.
1: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2: 네네.
1: 실제로 중국 역사를 보면 천마를 얻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2: 아, 예, 맞습니다. 예. 솔직히 천마는 상상 속 동물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어, 근데 실제로 중국 역사에 보면 이 천마를 얻고 싶어 했던 예. 그리고 실제로 얻었다는 인물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역사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그땐 세상이 달랐던 거야?
2: 그때 관념인지도 모르겠지만요.
1: 예, 예. 예.
2: 바로 이제 중국 한나라 제7대 왕인 한무제입니다.
1: 한무제.
2: 예. 어. 우리가 이제 고조선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저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1: 네.
2: 그리고 어린 나이에 즉위돼서 어, 정치를 굉장히 잘 했어요. 나라 운영을 네.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 한나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1: 네.
2: 흉노고라고 하는
1: 흉노족.
2: 예, 북방민족이었습니다.
1: 예.
2: 그때 당시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계속 흉노족들이 이제 침범을 했거든요. 어. 흉노족이 단순히 가장 작은 소수민족 단위가 아니라 거의 이제 그 중국에 버금가는 정도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2: 어, 중국 내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1: 그렇겠네요.
2: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기병 얘기도 했었죠.
1: 예.
2: 그래서 한무제가 기병에 엄청 신경을 써요.
1: 아...
2: 예. 자기 그때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장안에 몇 천의 그 기병과 말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1: 흉노족 토벌하려고.
2: 예, 흉노족 아... 때문에요.
1: 네, 네.
2: 근데 그래도 잘 안 됐나 봅니다.
1: 아, 예.
2: 여기서 근데 1급 정보가 들어오죠, 한무제에게.
1: 오.
2: 대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1: 대완국?
2: 네. 예. 대완국이라는 나라에
1: 네.
2: 천마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1: 아.
2: 듣게 됩니다.
1: 예, 이건 뭐 그냥 기병 막 200마리 예. 이상이죠.
2: 어, 그쵸. 예, 예, 예. 예. 이 천마를 한혈마라고도 부르는데, 한혈마, 피땀이란 뜻이에요.
1: 어, 예.
2: 뭔가, 어, 일단 뭐 심상치 않죠?
1: 예, 예.
2: 피땀을 흘린다.
1: 예. 예. 아, 피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2: 네.
1: 피 땀을 흘린다고
2: 네,
1: 말이?
2: 네. 네, 네. 어, 일단 신성치 않습니다.
1: 어, 신성치 않습니다.
2: 네. 네. 네, 다른 말과 달리 물을 마시지 않고 36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1: 아, 물 없이
2: 네.
1: 피랑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
2: 네.
1: 360km.
2: 와, 어, 굉장하죠.
1: 굉장하네.
2: 예. 당연히 구미가 띵겼을 거고
1: 그렇죠. 예.
2: 반짝해서 이 소식을 들은 한무제가 대한국의 사신을 파견해요.
1: 아, 네. 네.
2: 봄을 잔뜩 싣고
1: 네,
2: 그래서
1: 네.
2: 선물 간식고
1: 예.
2: 이렇게 우호적으로 했지만 근데 이제 대한국이 그렇게
1: 한 거니까 네. 안 줄 것 같은데.
2: 아유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았단
1: 네.
2: 말이죠. 그래서 또 전쟁을 합니다. 대한국이랑
1: 아~
2: 또. 아, 네.
1: 한혈마 뺏으려고요.
2: 네. 어. 원래는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상호적인 협정을 하기 위했지만 대한국 쪽에서 그렇게
1: 협조를 안 하니까
2: 아. 4년 동안 전쟁을 했던 거. 4년 동안 또.
1: 어, 예.
2: 예. 예, 그리고 마침내
1: 네.
2: 3,000마리의 한혈마를 수도 장하로 데리고
1: 오죠. 아, 한혈마가 한 마리 있는 게 아니라 네. 대왕국엔 널렸구나.
2: 네,
1: 아, 약간 대왕국.
2: 그 고기 풍경했던 것 같아요.
1: 아, 예, 예. 예, 예. 3,000마리를 데려왔어요.
2: 네.
1: 어.
2: 이때 한무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1: 네.
2: 이제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고 하는데
1: 예.
2: 그 내용이 이제 네. 한서의 네. 서극천마가라는 제목으로
1: 아,
2: 전해지고 있어요.
1: 예. 뭐 어떤 내용이에요?
2: 뭐 천마가 서역에서 왔다.
1: 아.
2: 섬유를 넘어 오랑캐를 항복시켰네. 뭐 천마가서 용과 짝을 이룬다. 뭐 천마가 오니 시대를 풍미할 거다.
1: 아.
2: 이런 굉장히
1: 이걸 이제 노래로 부른 거예요.
2: 예,
1: 천마가 오니
2: 예, 뭐 그런가 봅니다. 예.
1: 알겠네.
2: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 이게 지금은 시로 남아 있는 거죠.
1: 아, 얼마나 기뻤으면.
2: 예, 그죠? 근데 졌을까 이겼을까라는 부분인데.
1: 아, 흉노랑 싸워서.
2: 예.
1: 어...
2: 졌답니다.
1: 아이 뭐야.
2: 이게 뭐야? 물론 기병도 중요한데.
1: 예, 예.
2: 아유, 뭐 다른 전술도 필요하겠죠.
1: 어...
2: 이게 아이템 빨만 이렇게
1: 어...
2: 의존하면 안 되죠.
1: 아, 그러네.
2: 예, 고도의
1: 졌어요?
2: 전술. 예, 졌다고 합니다.
1: 어... 또 요즘 때 이기는데.
2: 아, 그쵸.
1: 예, 그렇군요. 예.
2: 지금 저기 중국 감숙성 박물관에 가면, 예. 그 한열마로 추정되는 그 청동 죽마상이 있어요.
1: 아, 상까지 있어요?
2: 네.
1: 아, 그 한열마가 뭐야 대체? 피땀 흘리는 생물이 어떻게 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예. 그 한열마의 상을 보면 굉장히 늘씬하거든요, 다르게.
1: 네. 예.
2: 그리고 역동적인 모습 표현되어 있는데,
1: 예.
2: 이게 그 한무제가, 예. 그럼 천마, 이게 한열마가 뭘까? 일단 피땀을 흐른다고 했잖아요.
1: 예.
2: 이게 두 가지로 지금 추정하는데,
1: 예.
2: 하나는 붉은 빛깔의 말이다.
1: 아, 애초에 빛깔이 붉.
2: 네, 예. 예.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붉은 말의 해. 그리고 뭐 관우가 타고 다니는 적토마.
1: 아, 적토마, 적토마.
2: 예. 그런 것처럼 붉은 말은 좀 이제 좀 빠르거나 강함을 상징하거든요.
1: 그렇죠. 예.
2: 혹은 피를 빠는 기생충으로 인한 출혈 때문이다. 진드기 같은 것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1: 아, 진드기에게 물리면서 다닌다.
2: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 대왕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기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1: 아, 네, 중앙아시아 쪽이구나.
2: 네, 그쪽에 페르가나라는 지역에 위치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1: 그쪽이 말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죠.
2: 네, 아할테게라고 하는 네. 고유의 말 품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윤기가 쫘르르 흐르고
1: 비범합니다.
2: 예, 이 정도면 천마라고 할 수 있었겠는데 나는 예, 예.
1: 그래요.
2: 네. 예, 그렇습니다.
1: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2: 네,
1: 예, 재밌네요. 우리 그 신라 박혁거세 설화에도 천마가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천마가 어떻게 나오죠, 거기서?
2: 아, 예, 그렇죠.
1: 예. 예. 말에서 깨고 나오는데 예. 박혁거세. 예.
2: 박혁거세 하면? 알에서 태어난
1: 그렇죠,
2: 혁거세.
1: 그렇죠. 예. 예.
2: 근데 이제 박혁거세가 태어났던 그 알이 있던 장소가 지금 경주 양산의 나정이라는 곳이에요.
1: 아, 네.
2: 거기 이제 발굴했더니 굉장히 대규모의 팔각 건물지가 있고 예. 실제로 경주에는 우물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습니다. 예. 삼국유사에 보면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당시 이제 신라가 그 성립되기 이전에 육부라는 이제 체제가 있었고 그 육부 네. 촌장들이 양산 아래로 가는데 백마가, 예, 흰말이 큰 자줏빛 아래 이렇게 절을 하고 있더랍니다.
1: 아, 백마가 절을 예, 하고 예. 있었다.
2: 근데 이제 촌장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다 해서 다가오니까, 백마가 이제 하늘로 예. 날아갔대요.
1: 아, 천마였네.
2: 네, 그게 결국 천마였던 거죠.
1: 예, 예, 예.
2: 근데 그 아래서 누가 태어났다? 바로,
1: 아.
2: 박혁거세,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났다.
1: 비범하네.
2: 예. 예. 난생설화들이 곳곳에 예. 있죠.
1: 예. 예.
2: 주몽도 있고요.
1: 자, 천마가 등장했었네요.
2: 네. 예.
1: 그 부여랑 고구려에도 말과 관련한 설화가 있다던데.
2: 예, 있습니다.
1: 예, 예.
2: 이제 이것도 여기 삼국유사 내용인데
1: 네.
2: 그 일단 부여를 보면 예전에 네. 부여의 부루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신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막 흐느끼면서 엄청 눈물을 흘려요.
1: 바위 보고.
2: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바위를 치유라고 했더니 거기서 황급빛 개구리 형상의 아이가 있더랍니다.
1: 개구리 형상의 아이?
2: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부루왕이 네. 이 아이를 보고, 아, 이게 하늘의 주심. 왜냐면 그때 자식이 없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예,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아이구나 싶어서 아들로 삼고,
1: 네.
2: 이름을 황금빛 개구리라니까, 금빛 개구리, 즉, 네. 금와라고 지어졌습니다.
1: 아, 금와, 금와설화 네. 이런 거 들어간.
2: 네. 그게 바로 부의 금와왕이에요.
1: 아, 왜 그 하필 개구리래?
2: 예, 약간, 네. 그, 물과 관련된 설화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네.
2: 예. 근데 이 금왕도 나중에 고구려의 주몽과
1: 네.
2: 또 만난단 말이죠.
1: 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을 만나요?
2: 네.
1: 금왕가?
2: 금왕이 네. 이제 주몽을 키웁니다. 아들처럼.
1: 아, 그래요?
2: 네.
1: 오, 예.
2: 유화, 신랑이 만나가지고 키우는데,
1: 예.
2: 이제 그 금왕이 주몽에게 뭘 맡기냐면, 그, 말 관리를 하게 해요.
1: 예.
2: 관직을 준 건데,
1: 말을 관리하는.
2: 네, 말을 예.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1: 예.
2: 근데 주몽이 이때부터 약간 비범치 않죠.
1: 왜요?
2: 일단은 예. 말이 굉장히 중요해야 됐잖아요.
1: 그렇죠.
2: 좋은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1: 아, 주몽이?
2: 네.
1: 예.
2: 예.
1: 명마감별사.
2: 네, 명마감별사 있는
1: 예.
2: 거죠.
1: 예.
2: 그래서 두 마리의 말이 있었는데, 한 마리는 딱 보니까 좋은 말이고,
1: 예.
2: 한 마리는 딱 보니까 늙고 병든 말입니다.
1: 아, 예.
2: 근데 이건 자기만 압니다.
1: 아.
2: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게,
1: 예.
2: 좋은 말은 먹이를 일부러 적게 줍니다. 그래서 빗쩍 마르게 만들어 놓고
1: 사실 동물학대인데 지금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지금 작전 들어갔어요
2: 예, 작전 예. 들어간 겁니다
1: 예. 예. 그리고 병든 말은
2: 막 많이 줘서 살을
1: 먹이고.
2: 찌웁니다
1: 예.
2: 나중에 금왕이 예. 자신이 탈 말을 이제 고릅니다 잘 키웠냐 말 한번 보자 했는데
1: 예.
2: 딱 보면 그러면 어떤 말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마음은
1: 이제 톨스토이 살이 오른 말.
2: 네, 그, 어. 하지만 이제 그
1: 사실은 병들었던 말. 말.
2: 어. 예, 그리고 지금 자기의 티는 안 나니까 나중에 네. 그 말은 이제 주몽이 갖게 되었다. 그 이것이 바로 진짜 명말이었던 거죠.
1: 어, 그래서 주몽은 승승장구한다.
2: 네, 그 말을 가지고 고구려 세운데 이제 기여를 했었죠.
1: 어, 금왕이 뒤통수 맞았네요.
2: 예, 약간 근데
1: 사실 금왕 이분도 말이 막 앞에서 흐느끼고 굉장한 분인데 네, 네, 네. 말로 뒤통수 맞았어요.
2: 약간 고구려 네. 관련 이제 상궁에서 보면 그렇게 금왕이 그 주몽한테 그렇게 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막 잘해주진 않았나.
2: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천마 혹은 말이 제왕 혹은 영웅 출현. 뭐 이제 영웅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감별사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례라고
1: 그럴
2: 수 있죠.
1: 예. 천마하면 사실 먼저 떠오르는 건 천마총이거든요.
2: 아, 그렇죠.
1: 천마총의 천마도 그 천마 아닐까요?
2: 예, 맞습니다. 예. 예, 신라를 대표하는 천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마는 이제 408년에 축조된 고구려 벽화 무덤.
1: 아.
2: 덕흥리 벽화분에 있는 천마 벽화입니다.
1: 어.
2: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기 보시면요. 네. 연대도 정확하고요.
1: 네.
2: 보시면 이제 천마지상. 저거는 천마의 모습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확실한 천마인 거죠.
1: 지금 벽화에 있는 기록이에요.
2: 네.
1: 아.
2: 벽화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야, 네. 확실하네.
2: 하지만 네. 그래도 한국의 천마면?
1: 신라 천마.
2: 네. 어. 천마총이
1: 또. 네.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 천마총이 재밌는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아, 네.
2: 예. 1970년대에 경주 관광 프로젝트 한창일 때 그때 경주에서 가장 큰 무덤이 황남대총을 발굴하라는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 황남대총은 지난번 인어 얘기했을 때 인어 문양 그릇이 출토된.
1: 아, 예, 예, 예. 네.
2: 근데 우리에게 당시 그렇게 큰 무덤을 발굴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1: 아, 예.
2: 그래서 옆에 바로 작은 이제 저희 숫자로 그냥 호분 호분 몇 호분 몇 호분 이렇게 했는데 네, 네. 그 옆에 있는 155호분을 네. 10원 케이스로 발굴하게 된 거죠. 그때.
1: 아, 네, 예. 네.
2: 근데 이제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당시 이제 발굴 단장을 하셨던 선생님께서 증언하시길, 아, 나오면 안 될 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던 무덤에서
1: 그렇지.
2: 가장 화려한 금관, 신라 금관.
1: 아, 금관 나오고.
2: 예, 저번에 보니까 금관 얘기도
1: 금관 하셨더라고요.
2: 예, 예.
1: 열심히 보시네요.
2: 그 중에서 천마총 금관이 가장 아름답기로.
1: 예.
2: 금관부터 관모, 허리띠, 어마어마한 황금유물이 출토가 된 거죠.
1: 네.
2: 이 유물과 출토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천마 그림.
1: 천마 그림. 천마 네. 그림 자체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2: 이게 회화라기보다는요, 네. 그게 그 깔려 있었던 건데, 네. 이게 목적이 뭐냐면, 단순한 회화,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요, 네. 그 말 옆구리에 흙이 튀는 걸 방지하는 안장 덮개,
1: 아.
2: 그 장이 다래라고 합니다.
1: 다래, 다래.
2: 네네.
1: 말 다래.
2: 네. 근데 우리, 저희가 고려시대 불화, 뭐 혹은 조선시대 풍속화, 민화, 뭐 이렇게 고구려는 고금벽화가 또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신라, 미술 중에 신라 회화를 볼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아, 그래서 귀하구나.
2: 예. 강치 신라 회화 모습 볼 수 없는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1: 네.
2: 그 다래를 뭘로 만들었냐면 흰 자작나무, 백화숲이라는 신라에서 당시 생산되지 않던 흰 자작나무 껍질로 제작되었으니까
1: 네.
2: 그만큼 황금 유물만큼 주목될 만한 사례였던 거죠.
1: 수입나무를 엮어서 만든 거에 저 천마 그림이 있었네요.
2: 네,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박광일 선생님도 알려준 내용이었는데 전에 네. 이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천마총의 천마가 천마냐 기린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2: 아 예.
1: 기린은 그 목 긴 기린 말씀하시는 건가요?
2: 어 물론 이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그 기린 목이 네. 긴 기린
1: 네.
2: 그 단어는 같죠.
1: 네.
2: 예.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 기린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목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도 목이 이렇게 긴 우리의 기린은
1: 네.
2: 목긴 사슴이라서 장경목이라는 이름으로서 많이 불러요.
1: 아, 목긴 사슴이라고 네, 하는구나. 네.
2: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린이란 동양 문화 속의 환상 동물입니다.
1: 아, 전설 속의 기린.
2: 예, 네. 어. 네, 이제 이게 사진 속에 이제 뿔을 잘 보셔야 되는데.
1: 네, 네, 네.
2: 천마총의 달에
1: 네.
2: 그 동물이 말이 아니라
1: 네.
2: 기린이란 논란이 이슈가 있었어요.
1: 예.
2: 근데 이게 갑자기 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전부터 몇 편의 연구들이 제시됐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린 도상 연구라고 하는 박사 논문이 대표적인데
1: 네.
2: 여기서 기린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는 도중에 천마총 다래를 문양을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었죠. 근데 이 주장이 대중들한테 확산된 게 바로 2010년도였습니다.
1: 아, 2010년도에. 네.
2: 그러니까 이게 자작나무 껍질이니까 얼마나 얇겠습니까?
1: 네네네.
2: 그 햇빛을 받자마자 바삭바삭 부서지기 시작했대요.
1: 아, 예.
2: 그래서 이제 용액에 다 보존 처리를 한 뒤에
1: 아, 네.
2: 이제 그러고 나서 2010년에 예, 다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어, 보존 처리를 하고 적외선 검사를 했는데
1: 어.
2: 거기서 그때 보이지 않는 뿔이 뿔 같은 형상이
1: 아, 적외선 검사에서는 네, 보이는
2: 네,
1: 거예요.
2: 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갈기처럼 이렇게 된 게 이 뿔이.
1: 아, 저기 지금 말 달의 실측도라고
2: 네,
1: 하는데
2: 네,
1: 오, 말 머리 위에 뭐가 있네.
2: 네, 뭐가 있죠.
1: 아, 저게 뿔이다.
2: 네네.
1: 오.
2: 그리고 가장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역사 다큐에서도
1: 어, 예.
2: 참마청의 미스테리라고 해서
1: 아,
2: 그게 엄청
1: 다뤘었어요.
2: 크게 예, 다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경주에서 공부하던 학부생이었거든요.
1: 예, 예.
2: 근데 저는 이제 천마청 천마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이슈가 돼서 이게 천마청이 있는 게 어, 천마가 아니라 기린이야?
1: 기린.
2: 어, 그러니까 오. 저도 그때 엄청 충격을 받던 적이 있어.
1: 네. 그러니까 저게 말 달의 그림이 기린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 뿔 때문이라는 건가요?
2: 어, 예,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제일 큰 건 뿔이죠. 원래 기린이라는 동물이 뿔이 하나 달린 일각수거든요.
1: 아, 네.
2: 예. 이제 기린설을 주장하신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외뿔 기린을 근거로 제시하긴 하는데
1: 어, 뿔이 하나예요, 딱 보면.
2: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그거죠. 저희 이제 동양 문화 속 서수 즉 한성 동물 중
1: 네.
2: 외뿔을 가진 짐승은 기린 외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1: 네.
2: 입에서 나오는 석이. 저 입에서 보면 뭔가 불꽃 같은 게 조금 보일 겁니다.
1: 예, 예.
2: 네. 네. 저게 바로 석이. 칭기라는 맑은 기운인데
1: 네.
2: 이 역시 기린이 실연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입에 석이를 내뿜고 있다.
1: 아,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다.
2: 네. 세 번째가 몸에 들어오고 있는 화염갈기. 보면 이제 네. 이 어깨 축제부위 동글동글하게도 돼 있고 예, 예, 예.
1: 그게 화염인가요?
2: 네, 화염갈기라고 아~ 많이 불러요.
1: 예.
2: 이 역시 석이처럼
1: 예.
2: 신령스러운 동물인 기린이 지닌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고
2: 네.
1: 그럼 학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나요?
2: 어, 물론 이제 아직까지 물론 뭐 기린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 예.
2: 정리는 일단 천마로 정리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아직 천마총이겠죠.
2: 네. 예.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기린설을 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어, 예, 예, 예.
2: 우선은 제일 큰 게 뿔이라고 했죠.
1: 어, 뿔. 외뿔.
2: 네. 예. 그러니까 달의 속에 동물 머리에 이 달린 물체가 과연 뿔일까? 아, 뿔 맞나?
1: 어, 그럼 뭐라고 설명해 그러면?
2: 어, 근데요 사실 뿔이라면. 동아시아에는
1: 예.
2: 그 말 네, 머리에 상투를 든 풍습이 있었습니다.
1: 말한테 상투를?
2: 네.
1: 그러니까 말 털로?
2: 네.
1: 아, 그게 네.
2: 고구려 고분벽화스의 기마 행렬도를 보면 이제,
1: 네.
2: 저기 보면 살짝 네. 유니콘처럼 이렇게.
1: 아, 네. 뭐 튀어나와 있네.
2: 네.
1: 오.
2: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그 고분에서 출토된 예. 기마 인무령 토기라고 있어요. 아마
1: 예.
2: 보시면 알 겁니다. 이거 뮤키 이제 굿즈로도 많이 시작되고.
1: 어, 네.
2: 여기 보시면 저쪽에
1: 아, 그러네.
2: 예, 이마에 저 뿔 같은 게 있죠.
1: 예, 대가리 예. 위에 뭐가 튀어나와 있네요. 역시.
2: 예. 그리고 신라왕릉 12지 말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어,
2: 지금도 몽골에서는
1: 네.
2: 축제 때 말 상투를 트는 풍습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러면 뭐 이분들이 과연 기린을 타고 있는 걸까?
1: 아,
2: 그럴 수 있을 거고요.
1: 저건 뿔이 아니라 상투일
2: 네,
1: 가능성이
2: 가능성이 크죠.
1: 어, 예.
2: 그리고 이제 동양 문화 속의 외뿔 동물은요.
1: 네.
2: 기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요쪽 방송에서 살펴봤던 해치 광화문
1: 예.
2: 해치
1: 예, 예.
2: 해치도 원래 외뿔 양이에요.
1: 아 해치도 외뿔 양이라고
2: 예,
1: 했어요.
2: 예, 외뿔 달린 양이고요.
1: 아.
2: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고전과 신화에는 뭐 박, 뭐 시라는 외뿔 동물이 여러 등장합니다.
1: 아까 기린 측에서는 외뿔 동물이 기린밖에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2: 네, 네.
1: 틀린 말이다.
2: 네.
1: 어.
2: 그러니까 외뿔이라는 요소가 기린만이 네. 지닌 전유물은 아닌 거고 더욱이 이제 동아시아
1: 네.
2: 말상투 문화를 밀어봤을 때
1: 아, 그러네.
2: 뿔이 아닌 상투를 들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 그럼 아까 그 화염 뭐 갈기
2: 어,
1: 그런
2: 예.
1: 것도 있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거는 어떻게 반박하죠?
2: 그러니까 석이와 화염 갈기 역시 기린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예, 신령스러운 예. 동물에게는 대부분 이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예요.
1: 아.
2: 다른 동물들도 봐도요.
1: 네.
2: 이제 석이를 두르고 있고 입에서 신령성 기운을 내빼고 있어요. 용, 봉황 뭐 고대 뭐 사신도에 보면 현무부터 전부 다 보면
1: 아 그래요?
2: 네 내뿜고 있고 이거는
1: 네.
2: 뭐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1: 우리 안 내뿜고 있는 네. 서수가 약간 네, 좀 그,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
2: 네 그 정도.
1: 천마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2: 네 그렇죠. 천마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1: 아.
2: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마총 달에 표현된 동물이
1: 네.
2: 기린이라는 증거는 조금 부족하다.
1: 아, 좀 빈약하지 않나.
2: 네, 네.
1: 예.
2: 그리고 뭐 사실 1차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달에가 어떤 동물에게 사용된
1: 말 안 잡은 네. 말 예, 곁다리 도구인데
2: 마구니까 당연히 말해서 있겠죠.
1: 제일 속 시원해. 네, 제일 직관적이야. 네,
2: 그리고 제 사실 천마총에서 이 말대답 빼고 한 개출도 돼 다른 말 다르도 있어요. 거기도 예. 말이 천마가 표현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1: 그러네. 예. 이 한마디로 다 정리돼.
2: 예. 말할 수 있는 마구니까 말을 되겠겠죠.
1: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2: 예, 예. 예. 그래서 현재 천마총 달에 표현된 동물은 다시 천마도라고 부르고 예. 있습니다.
1: 이런 흥미로운 논쟁이 예. 2010년대에 있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김용덕 교수님과 함께 좀 말 형태를 하고 있는 동서양의 환상 동물들을 또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 단풍국 캐나다 역사를 배워봅니다. 단풍이 잘 어울리는 잡지사의 대표 추남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대표 추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가을과 잘 어울린다 이런
6: 뜻. 아, 가을과 그 잘 어울리죠. 네. 네.
1: 선생님 미국에 계실 때 뭐 미국 캐나다 두 나라의 어떤 그 감정 차이 이런 걸 좀 느껴보셨나요?
6: 그 많은 미국인들은 캐나다를 국가로 안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왜냐면 땅덩어리는 굉장히 크지만. 네. 인구가 한 3천만에서 4천만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3억 5천인데.
1: 그렇죠.
6: 10배죠. 네.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토론토 또는 밴쿠버 여기가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1: 아, 그래요?
6: 밴쿠버도 100만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동서, 그러니까 그 이 태평양 연안에는 밴쿠버가 있고 네. 저쪽 동부에는 이제 토론토와 이제 오타와가 있지 않습니까?
1: 오타와, 예.
6: 그거 이외에 중간에 그냥 땅이에요.
1: 캐나다 사람들은 약간 친구에 가깝나요? 약간 라이벌이나 적에 가깝나요? 미국이?
6: 뭐라고 할까요? 퀘벡 사람들은 예, 예. 퀘벡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프렌치 전통이
1: 예, 그렇죠.
6: 그쪽 계통이고 예. 미국은 영국 계통이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반면에 그 영국계 캐나다 주민들은 네. 원래 정통 영국 문화는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 미국 너희가 아니다. You American.
1: 우리가 진짜 뿌리다.
6: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 브리티시 헤리티지다.
1: 아, 그러면서 약간 좀 라이벌 관계. 자, 해서 오늘 썬문답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뿌리를 갈라놓은 전쟁이라고 평가받는 또 미국은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1812년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국 캐나다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라고 하느냐. 그 당시 이제 캐나다가 영국령 식민지였기 때문인 거죠.
6: 어, 뿌리부터 보셔야 돼요. 원래 캐나다는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죠. 예. 그러니까 1534년에 자크 까르티에라는 사람이 명품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 어, 도착을 해요. 네. 도착을 한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누벨 프랑스, 새로운 프랑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꾸역꾸역꾸역 이제 프랑스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 이름이 뭐냐라고 원주민들에게 물었거든요. 아, 예. 뭐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여기 이름이 까나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 어, 예, 예, 예.
6: 아, 실제로 까나따는 그 원주민들 이름으로 빌리지란 말이거든요. 마을이요.
1: 어, 마을이다.
6: 여기 마을이다. 어, 어. 근데 그 정착을 했던 초기 프랑스 이민자들은 어, 여기가 까나따?
1: 어,
6: 까나따라고 하자. 어. 이거에 이제 영어 발음이 캐나다가 된 거거든요.
1: 재밌네.
6: 뭐 일부 좀 개그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캐나다 국명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1: 아하, 아하. 여기까지만 하시죠.
6: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1: 범인이었구나. 예.
6: 까나다?
1: 예, 예. 어.
6: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꾸역꾸역꾸역 이제 캐나다 이민자들이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서양 13개 식민지에는 이른바 이제 영국 그 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식민지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1: 네.
6: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퀘벡 지역에 있던 누벨 프랑스와
1: 네.
6: 13개 대서양 연안에 있던 영국 식민지는 완전 다른 동네 사람이었는데.
1: 어. 그렇죠. 프랑스랑 영국이니까.
6: 그리고 네.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 위에 프랑스에도 왔다 그래. 몰라. I don't care고.
1: 그럴 수 있죠.
6: 우린 여기 뭐 매사추세츠 이 근처에 잘 살자.
1: 네.
6: 하다가 북미 대륙 그 지도를 보시면요.
1: 네.
6: 북에서 남으로 또 남에서 북으로 저 지역이요 동부 지역을
1: 네.
6: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대호라는 엄청나게 큰 호수를 장악을 해야 돼요.
1: 네, 네.
6: 저기 마리 호수지. 저 오대호를 다 합치면 한반도보다 넓거든요.
1: 저기 이제 T자 모양으로 엄청 크게 있는데.
6: 그렇죠. 어,
1: 그렇죠. 예.
6: 오대호가 호수인데도 백사장이 있고 갈매기가 있고 꽉꽉 화물선이 지나다녀요.
1: 예, 크게 엄청 크죠. 예.
6: 그러니까 저기를 장악해야지 이제 이른바 그 수로를 장악하게 돼요.
1: 네.
6: 그래서 북쪽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주민들도 슬슬슬슬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1: 아, 네.
6: 이제 내륙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던 영국 식민지인들도 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프랑스인, 그다음에 내륙 쪽으로 들어가던 영국인이 빵
1: 충돌
6: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1: 그리고 뭐 무슨 전쟁이라 그랬는데.
6: 그렇죠. 이게 1754년에 프렌치 인디언 전쟁.
1: 아, 그래 맞아. 프렌치 인디언 전쟁.
6: 예. 이거 저희가 했나요?
1: 저희 그 관세의 역사 때 해주신 거.
6: 아, 그렇죠.
1: 그 그거는 케이준 얘기하시면서.
6: 맞습니다.
1: 예.
6: 그거는 그 편 한번 보시고.
1: 여기서 누가 이겼죠?
6: 승자는 영국이에요. 영국.
1: 영국이라는 거죠. 어.
6: 이때부터 누벨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캐나다가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1: 어.
6: 그러니까 어. 지금의 미국도 영국 식민지,
1: 네.
6: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가 된 상태였어요.
1: 네. 이후에 이제 미국은 독립전쟁 거쳐서 1776년에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캐나다는 계속 영국령으로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6: 그렇죠.
1: 그럼 뭐 영국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건가요?
6: 1776년에 이제 그 독립선언을 하고,
1: 네.
6: 1783년에 영국도 이제 미국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1: 네.
6: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1: 네.
6: 그런데 빰빰.
1: 빰빰. 뭐죠?
6: 요 시점부터 유럽이 난리가 나요.
1: 어, 유럽에 이때 뭐가 있었죠?
6: 전쟁이 터집니다.
1: 아, 전쟁. 예.
6: 나폴레옹이 일단 그 프랑스에서 집권한 다음에
1: 네, 네,
6: 이제
1: 네.
6: 전 유럽은 다 내 거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유럽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1: 어.
6: 유럽 전쟁 정복을
1: 벌여요. 예, 예, 예.
6: 실제로 나폴레옹은 영국 하나 빼고는 다 전 유럽을 다 프랑스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태에서 영국 하나만 남았거든요.
1: 예.
6: 나폴레옹이 야 영국 항복하라고. 그때 영국은 너희들이 넘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너들 뭐 해군력 짱이야? 우리가 더 짱이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하면서
1: 네. 섬이니까.
6: 섬이니까.
1: 예, 예.
6: 나폴레옹도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어요. 우리가 육군은 강하지만
1: 네.
6: 해군력은 딸린다.
1: 어.
6: 그래가지고 해군력이 딸리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점령시도를 못한다. 그럼 뭐하냐?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립니다.
1: 아, 고립시키자?
6: 그렇죠. 나폴레옹이요.
1: 어.
6: 어, 앞으로 옛 프랑스, 옛 러시아, 옛 벨기에 등등등 너희들 섬나라 영국에 물건 팔다가 걸리면 딱 걸리면 너 주머니에 나오는 100원에 한 대씩이야.
1: 어.
6: 된 거예요.
1: 예.
6: 여기에 가만히 있을 영국은 아니죠.
1: 네.
6: 영국은 해상 봉쇄령을 때려버립니다.
1: 아.
6: 대서양이 떠다니는 배들 가운데, 배들 가운데 프랑스로 가는 배에 딱 걸리면 너희는 100원에 두 대씩이야.
1: 야, 맞불을 났네요.
6: 맞불을 놔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린 배가 네. 미국 배였거든요.
1: 아, 미국 배가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6: 이제 신생 미국도 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륙과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프랑스와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 예.
6: 프랑스가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1: 네.
6: Thank you France 해가지고. 그런데 영국과도 전쟁까지 벌인 나라지만 그래도 당시에 모든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과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거든요.
1: 네.
6: 그래서 이 특히 곡물, 뭐 옥수수 이런 거를 이제 배에 싣고 영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이제 그 거래를 해상 거래를 많이 했어요.
1: 네.
6: 근데 영국 배가 가다가 보니까 어이, 너 미국 배지 일로 와봐.
1: 딱 걸렸어.
6: 일로 와봐, 배가. 너 어디가? 저기 프랑스로 가는데요. 야! 팔지 말라고 했지. 아, 저 무기가 아니라 이 보십시오. 이거 뭐 식량이에요. 옥수수잖아요. 옥수수? 야! 이 옥수수가 프랑스로 가면 누가 먹냐? 병사들이 먹는 거 아니야.
1: 그렇지.
6: 군량민에 딱 걸렸어.
1: 어허.
6: 그래서 배를 납포한다든지 선원을 압류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1: 그래요. 예.
6: 이러면서 슬슬슬슬 미국도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1: 그렇겠죠. 예.
6: 우리도 장사해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끼리 싸우는
1: 것처럼 그렇죠.
6: 우리가 왜 손해를 봐야
1: 그렇죠.
6: 되냐.
1: 예.
6: 이게 1812년 전쟁이 이제 영어로는 War of 1812라고 하고
1: 네.
6: 이게 America's Four 같은 워,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1: 네.
6: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지만 바로 앞전에 있던 미 독립전쟁,
1: 네.
6: 바로 뒤에 있는
1: 남북전쟁
6: 사이에 낑겨 있어가지고 경산사도 죄송합니다. 끼어 있어가지고
1: 네네네. 상대적으로 좀
6: 잊혀진 전쟁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전쟁.
1: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예.
6: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잊혀진 전쟁이 발생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 네.
6: 첫 번째가 뭐냐면 영국의 해상 봉쇄.
1: 네.
6: 그것 때문에 무역이 차질을 빚었잖아요.
1: 네.
6: 첫 번째 이유고
1: 네.
6: 두 번째가 영국이 딴지를 걸어요.
1: 뭐라고요?
6: 그러니까 캐나다 그러니까 그 이 아직까지 영국령 캐나다
1: 영국령이죠. 예.
6: 와 미국 그 경계 5대5 사이에
1: 네.
6: 있던 원주민들을 부추깁니다. 어이 원주민 이리 와봐. 원래 저 밑에 있던 땅 너희 땅 아니냐고. 맞다.
1: 네.
6: 그럼 찾으라고 우리 영국이 도와줄게. 고맙다. 가 된 거예요.
1: 네.
6: 그래서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몰래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침략을 해 들어와요.
1: 원주민들이
6: 시카고라는 도시를 한번 점령당합니다.
1: 그래요. 예.
6: 이 원주민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태쿰세.
1: 태쿰세?
6: 세금 이름 아니에요.
1: 아, 예, 예.
6: 태쿰세. 라는 인물이에요.
1: 오, 예.
6: 그러니까 태쿰세에게 네. 영국이 지원을 해줘요.
1: 예.
6: 야, 우리가 영국이 돈 대줄 테니까 미국 치고 내려가라고.
1: 오.
6: 알겠다, 고맙다!
1: 응.
6: 가 된 거예요.
1: 예.
6: 이 두 가지요. 영국이 첫 번째 우리 해상무역 방해하고 있다.
1: 방해했고.
6: 두 번째 지금 원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 난동을 부리는데 배후에
1: 영국이 있다. 라고 해서 미국이 열받았어요. 지금.
6: 열받았어요.
1: 예.
6: 선전포고를 때려버립니다.
1: 아, 미국이 선전포고를?
6: 이 1812년 전쟁은
1: 예.
6: 최초로 미국이 처음으로 선전포고를 때린
1: 아, 그렇구나.
6: 전쟁이에요.
1: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지금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6: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1: 예.
6: 근데 영국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때린 거 몰랐어요. 전화가 없었으니까 3주 후에 그걸 알아요.
1: 아, 그럼 선전폭을 어디에 때린 거야? 그냥 뭐.
6: 근데
1: 그 동네 뒷산에서 때린 거야?
6: 당시 영국 정부가
1: 예, 예, 예.
6: 아무리 봐도 자기가 좀 심하게
1: 심하긴 했어요.
6: 했어. 그래서 야야 앞으로 미국 배 그 검은 그만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1: 아 그래요?
6: 선전폭 때린지도 모르고
1: 한발 물러섰네.
6: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미국도 이제 안심한 뭐 마음 풀겠지.
1: 아 근데 그걸 몰랐구나.
6: 그랬는데 3주 후에 종료. 왜 미국이 고마워해? 그게 아니라 미국이 선전포고 때리는데.
1: 아 이게 지금 연락 딜레이 때문에.
6: 아이.
1: 3주면 길어요.
6: 3주면 길죠. 네. 네.
1: 아 그래서 약간 오해처럼 생겨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거군요. 예.
6: 자, 이 1812년 전쟁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대호 주변의 수로. 이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 수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1: 네.
6: 그 프렌치 인디언 전쟁도 마찬가지고.
1: 네.
6: 그래서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지금 디트로이트였어요.
1: 아, 디트로이트에서 오대호 그쪽이죠.
6: 오대호의 네.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1: 네, 네,
6: 디트로이트요.
1: 네.
6: 이 디트로이트 전투에서는 미국이 패배합니다.
1: 졌어요, 미국이?
6: 졌어요. 어.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있던 영국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디트로이트 전투에서 미국에게 승리를 합니다. 어. 여기에 물러설 미국이 아니죠.
1: 아니죠.
6: 아니죠. 그래가지고.
1: 참고로 디트로이트 전투 때 아까 그 태꿈새가 굉장한 활약을 했죠.
6: 어, 그래요. 태꿈새 네. 끝까지.
1: 원주민.
6: 예. 활약을 해요.
1: 예.
6: 두 번째. 자, 야야야야. 우리 미국이. 여기서 질 수가 없다. 네. 반격을 하자. 다섯 개 호수 가운데서 1호를 우리가 미국이 우리가 점령하자.
1: 점령하자. 어.
6: 해서 1호 전투를 벌여요.
1: 예.
6: 1호에서 미 해군이 승리를 해요.
1: 네.
6: 그리고 이제 영국군이 이제 캐나다 북쪽으로 네. 이제 퇴각을 하기 시작해요.
1: 네.
6: 퇴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명령을 내립니다.
1: 네.
6: 당시 그 원주민 태쿰세가 이끄는
1: 네.
6: 이끄는 이제 원주민 부대 보고
1: 네.
6: 너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어. 미군이 올라오면 급습을 하라.
1: 아.
6: 근데 원주민들이 야야야 자존심 있지 우리 보고 매복을 하라고 하냐?
1: 아 우리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6: 야 어. 매복을 할 거면 영국군 니들이 하라고.
1: 어, 우린 전면전을 할 수 있어.
6: 그렇죠.
1: 어.
6: 그래서 매복을 대충 해요. 미군한테 딱 걸립니다.
1: 아, 걸렸어요.
6: 저기 야야 목 튀어나온 거 누구냐?
1: 어.
6: 그러면서 네. 원주민 부대가 전멸을 당해버려요.
1: 아 태쿰새도?
6: 태쿰새도 그때 사살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설명해 준 게 에리오 전투에서 이어지는 템즈강 전투까지 어쨌든 미국이 승리를 거둔 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영국, 뭐 캐나다라고 해도 되겠죠?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요?
6: 어, 그렇지 않습니다.
1: 어, 그래.
6: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네. B급, C급 군대를 보냈어요.
1: 네.
6: 왜냐면 아직까지 나폴레옹과
1: 아, 그렇죠. 나폴레옹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6: 대륙에서는 싸우고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지. 어.
6: 그래서 A급 부대는 다 유럽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1: 예, 예, 예.
6: B급, C급 야 너희들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한대요. 미국 가라고 어. 된 거예요.
1: 네.
6: 그리고 지금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 때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쉽게 캐나다, 영국령 캐나다는 점령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1814년에 이때부터 나폴레옹이 슬슬 지기 시작합니다.
1: 어.
6: 완전 패망을 한 건 1815년인데.
1: 네.
6: 진짜 참전은 1814년부터예요.
1: 네.
6: 이때부터 야야야 나폴레옹 대충 이제 정리됐다. A급 부대 지금부터 들어가라고.
1: 아 이제 미국으로 보낼 여유가 생긴 거죠. A급을.
6: 그렇죠. 예. 대륙에 있던 A급 부대들 지금부터 다 영국군들 네. 다 대륙으로 들어가라. 된 거예요.
1: 예.
6: 미국도 알았어요. 본진 건너온다.
1: 아 이제 전세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
6: 그렇죠. 어디로 상륙할 것인가.
1: 네.
6: 봤을 때 볼티모어로 상륙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때요.
1: 아, 미국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6: 당시 볼티모어가 최대의 무역항이었거든요.
1: 아 예.
6: 거길 먼저 점령할 것이다.
1: 네.
6: 그래서 볼티모어를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1: 어, 네.
6: 웬걸 영군이
1: 어디로 가요?
6: 아참 그 이 캐나다 지역에서 영국군과 이 미국군과 교전 가운데서
1: 네.
6: 당시 영국령 캐나다의 수도였던 토론토가 불타요. 미군 A에서
1: 그래요. 예.
6: 토론토가 불탑니다.
1: 네.
6: 수도가 불타요.
1: 예.
6: 됐고 우리 영국군 A급 주력 부대는 볼티모어고 무슨 뭐고 간에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 식민지 수도 불태웠지. 토론토. 우리는 너희 수도 불태운다. 수도로 바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게 포토맥 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6: 워싱턴 DC를 흐르는.
1: 네.
6: 그 대서양을 따라 가지고 포토맥 강을 치고 올라가는데 긴 얘기 짧게 해 드릴게요.
1: 네.
6: 1차, 2차, 3차 방어망을 다 설치했어요. 포토맥 강에요.
1: 예, 예.
6: 그러면 약간 그 방어망을 설치할 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요. 1라인이 무너지면 2라인이 커버해 주도록.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1: 네.
6: 어쨌든 간에 수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너희들이 불태웠지? 우리도 불태우겠다. 일단은 그때 건설하고 있던 의회,
1: 네.
6: 의사당 불태우고,
1: 네.
6: 뭐 모든 관공서 다 불태워요. 백악관 당연히 불태웁니다.
1: 와. 그 이제 영국군의 당시 워싱턴 점령과 방화가 2001년 9.11 테러 때까지는 미국 역사상 외국 무장 세력의 본토, 특히 이제 수도가 공격당한 유일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 워싱턴 DC를 영국군이 불태웠고요. 다음으로는 어디를 그럼 누리나요?
6: 자, 그래서 워싱턴 DC가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나름 인정, 저력을 보여주는 건데 수도까지 점령되었으면 일단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예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 약간 의견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그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모든 권력을 줘야 된다.
1: 네.
6: 파와 아니다 각 지방 주정부가 권력을 가져야 된다.
1: 네.
6: 파가 싸우는 형태였거든요.
1: 아.
6: 근데 수도가 불탄 마당에 다 같이 우리가 미국인으로 하나로 뭉치자.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어요.
1: 예.
6: 이 자식들 영국인들 수도 백악관을 불태워 다 뭉쳐 우리는 미국인이다. 아. 처음으로 의견이 통합이 돼가지고 미국인 아메리칸이라는 네. 통합이 된 계기가 수도 점령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오히려 예.
6: 반대로 캐나다도 네. 미국이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가 영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네. 우리가 누구냐? 저 미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 뭉쳐야 된다. 캐나다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였어요.
1: 이때부터 이제 양국의 정체성이 살짝 나눠진 느낌이네요.
6: 그게 중요한 그 결과물이었어요.
1: 예.
6: 드디어 네. 이제 영국도 뭐 똘똘 뭉쳐가지고 덤벼 우리가 요거까지 안 건드렸는데 너희들 한번 굶어 죽어봐. 너희들 최고의 항구 도시
1: 볼티모어.
6: 볼티모어.
1: 아, 예.
6: 볼티모어 박살.
1: 아, 박살 시키나요?
6: 볼티모어 점령 작전에 들어갑니다. 예. 박살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려라. 오. 미국 굶어 죽어라.
1: 네.
6: 하면서 실제로 이제 볼티모어 전투가 들어가는데 한포 사격을 밤낮 가리지 않고 했거든요.
1: 네.
6: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이제 모든 볼티모어 시민들은 불을 다 껐어요. 너무나 한포 사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하늘이 환했더라라는 증언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볼티모어 앞바다 보시면 맥켄리 요새라고 맥킨지 요새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점령당하면은 볼티모어는 완전 점령이에요.
1: 네.
6: 이 요새에 긴 성조기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1: 네.
6: 그래서 함포 사격이 시작된 날,
1: 네.
6: 당연히 함포를 맞으면 이 성조기도 넘어졌겠죠.
1: 그렇죠. 네.
6: 그래서 볼티모어 시민들은 그 다음날 아침 동틀 때
1: 네.
6: 성조기가 그대로 있나 없나. 저게 성조기가 없으면 볼티모어는 끝났다.
1: 그렇죠. 함락된 거.
6: 함락된 것이다. 예. 라고 숨죽이고 봤어요.
1: 예.
6: 동이 터요. 야, 해가 딱 뜨는데 네. 성조기가 보여라. 저기 성조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1: 오.
6: 볼티모어가 함락 안 당했습니다.
1: 오.
6: 우와.
1: 뭐 일종의 이겼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
6: 버텼다는 거.
1: 버텼다. 버텨냈다.
6: 여기에 프란시스 스콧 키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걸 보고 시를 즉석으로 씁니다.
1: 예.
6: 감동해가지고.
1: 성조기 보고.
6: 성조기 보고.
1: 예.
6: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night?
1: Oh, say, can you see
6: by the dawn's early night?
1: 아, 진짜요?
6: What so proudly we hail at, 왜요?
1: 애국가 사절까지 외우시죠?
6: 그럼요, 그럼요.
1: 예.
6: 그럼요. Oh, say, can you see?
1: 미국 국 국가의 가사를 그때 만든 거예요?
6: 그때 프란시스 스콧 키가 그 성조기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1: 예.
6: 시를 쓴 거에 나중에 멜로디가 붙여진 것이 미국 국가예요.
1: 와, 볼티모어 전투 때.
6: 볼티모어 전투 때. 오, 개새, can you see?
1: 왜 이렇게 짓는 거지? 그때 좀 미국은 사기가 올라갔겠네요.
6: 그렇죠.
1: 오.
6: 그래도 미국, 아, 영국도
1: 네.
6: 지금 이 전쟁을 왜 하니?
1: 네.
6: 계속 본국에서 그 의견이 나와요. 어차피 미국은 지금 건국, 독립을 한 나라고
1: 네.
6: 우리는 지금 막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우리도 지금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명분이 필요해요. 야, 대충 끝나자.
1: 아, 이제 좀 그만하자.
6: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정전 협정 협상에 들어갑니다.
1: 아, 그래요.
6: 지금 예. 벨기에에서요.
1: 예.
6: 벨기에에서 협정에 들어가는데
1: 네.
6: 남부에 있던 앤드류 잭슨 장군이라고 하셨어요.
1: 앤드류 잭슨? 예.
6: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6: 지금 트럼프 백악관 뒤에 걸린 초상화 그 주인공.
1: 네네.
6: 아니, 왜냐면 원주민 대학살을 벌였던 끔찍한
1: 아,
6: 대학살자예요.
1: 네. 그 당시에 뭐 장군이었다고요?
6: 네, 앤드류 잭슨 소장이었거든요.
1: 소장, 예, 예.
6: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몰랐어요.
1: 네.
6: 어디서 전쟁을 벌이냐면 뉴올리언스에서요.
1: 뉴올리언스에서?
6: 왜냐면 미국으로 상륙하는 또 다른 핵심 거점이 지금 멕시코만,
1: 예.
6: 물론 트럼프는 아메리칸만이라고 정정을 했지만, 네, 바꿨지만,
1: 네.
6: 이 멕시코만을 우리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만의 핵심 도시인 뉴올리언스를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1: 아.
6: 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영국군으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1: 예.
6: 근데 문제는 이미 전쟁 끝난 상태였어요.
1: 협정 진행 중.
6: 아니, 끝났어요.
1: 아, 끝났어요, 이미?
6: 양국이 도장 찍었어요, 벨기에에서.
1: 그럼 또 소통 미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6: 도장 찍은 걸 몰라요.
1: 아. 또 이게 연락이 바로바로 못 받으니까.
6: 그런데 그 객관 그 딱 보면은 앤드류 잭슨의 이 미군과
1: 네.
6: 영국군의 전력 차이가 약 10대 1. 영국군이 10이었어요.
1: 아, 그래요.
6: 정말로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뉴올리언스 전투가.
1: 그러네요. 미국 입장에서.
6: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이제 미담이 뭐 부풀려지고 하면서 앤드류 잭슨이 전쟁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7: 아.
6: 그래서 이 미담 덕분에 나중에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7: 사실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막 그랬던 인물이에요.
6: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른바 서부 팽창을 주도했던 대통령이고 이민자를 몰아내는 뭐 선두에 섰던 대통령이죠.
7: 네. 아.
6: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네. 1812년 전쟁이 승자가 없습니다. 패자도 없고.
7: 약간 무승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한 2년 8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결론이 안 난 느낌입니다.
6: 그러니까 예.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토를 지켰기 때문에 뭐 이긴 거고.
7: 그러니까 양국의 입장을 한번 보죠. 미국에서는 이 전쟁 어떻게 평가하나요 먼저? 예, 미국.
6: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독립을 공고히 한 영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을 인정받은 이제 우린 동등한 국가다.
7: 그렇죠. 전쟁에서 안 지고 어쨌든.
6: 대영제국과 맞서 싸워가지고 일단 그니까 무승부로 끝났다.
7: 우리 진짜 강력한 우리도 독립국이다.
6: 그렇죠. 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7: 예.
6: 이거고.
7: 캐나다는.
6: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처음으로 그 오데오 주변에 네.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이 애매모호해서 어디까지가 아, 네. 국경인지
7: 네.
6: 호수 위에 선 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7: 네.
6: 이 전쟁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정확하게 국경선이 그어져요.
7: 아.
6: 그리고 캐나다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7: 아.
6: 이걸 바탕으로 아직까지 캐나다는 독립한 건 아니었어요.
7: 그렇죠.
6: 독립한 계기가 뭐냐면 일단 이때 캐나다의 정체성이 생긴 다음에
7: 정체성이 생겼어요.
6: 생긴 다음에 예. 놀랍게도 계기가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북부가 승리한 다음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거든요.
7: 네.
6: 공업화된 북부가 승리한 다음에.
7: 그렇죠. 예.
6: 밑에 동네 애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거요.
7: 캐나다가 봤을 때.
6: 캐나다가 예. 봤을 때. 예. 까딱 잘못하면 야 1812년 전쟁 파트 2 시즌 2 해서
7: 아.
6: 우리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냐.
7: 아, 걱정이 됐구나.
6: 그래서
7: 아.
6: 각각 따로 일단 지금의 캐나다에
7: 예.
6: 각 독립 식민지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연방 만들자.
7: 아.
6: 해서 1867년에 네. 이른바 아직까지는 영연방이지만 캐나다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독립을 이끄는 전쟁도 이 전쟁이다.
7: 그렇죠. 남북전쟁이 결정적이었지만 사실상 영미 전쟁 때
6: 그렇죠.
7: 정체성이 캐나다의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예, 독립국이라는 그 것이 이때 이제 시작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1812년에 미국과 영국의 전쟁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6: 잠깐만. 잠깐만.
7: 왜요?
6: 일부에서는 이 백악관이 불탄 이후에 시커멓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7: 아까 그 영국이 방화하고
6: 영국이 방화했을 때 특허청만 남기고
7: 그렇죠.
6: 방화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장 싼 페인트인 흰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됐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7: 아니에요. 아니에요.
6: 원래 백악관은 원래 흰색이었어요.
7: 원래 흰색이에요.
6: 여기까지.
7: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아, 저도 백악관 화이트하우스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게 영국 방화 사건 이후에 페인트 칠을 해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썬킴 선생님이 마지막에 고급 정보를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참고로 한자어 백악관에서 이제 백악이라는 말은 이게 탄산칼슘으로 된 암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석회암도 여기 해당되고 이게 하얀 분필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성질의 암석이라고 합니다. 백악! 예. 이런 정보도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마지막.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지난 8월 23일

0: 자리를 비운 이후 제가 병가를 어제 마치고 오늘 생방송 복귀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치료에 2주, 재활에 2주, 총 4주를 비운 셈인데 재활의학과 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앉아서 하는 방송은 해도 된다 소견서를 써주셔서 오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드립니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 한판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 한판 제작진들 그대로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등장하는 정다운 이름들도 그대로입니다. 물론 저도 그대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려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판 승부는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0: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시그니처 코너죠. 대한민국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유, 또 이 네 분을 보니까 또 뭉클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유, 그래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 전 대변인.
3: 네, 안녕하세요.
0: 예,
3: 네.
0: 잘 오셨고요. 네. 또 영혼의 단짝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그 네 분 모두 그 제가 그 병상에 있을 때 그 따뜻한 그 응원 메시지와 전화를 주셔서 아, 역시 승부사들이 가장 의리가 있더구먼. 이런 생각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 뵈니까. 예. 우리도 우리 강소연 변호사님 그 대타임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4: 아, 예, 예.
0: 그냥 계속 하세요.
4: 아이, 그러지 마세요.
0: 아이, 좋았어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2: 아주
0: 좋았어요.
2: 아직은 멀었어?
5: 지금은 공소취소 안에 있거든요.
0: 이니 스타일. 네. 이니 스타일. 예, 네, 아주 좋아요. 아무튼 네 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없어도 아주 한판 승부를 잘 꼼꼼하게 배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프로그램 여전히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따끈따끈한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전에 하죠? 근데 오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에서 오늘 채택하라고 오도온 거냐? 반발로 퇴장을 했는데,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2: 일단,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흠결이 없고 좀 더 완벽한 후보자를 내정을 해서 또 법무부 장관 직을 맡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조금 더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랬으면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국민들도 좀 더 마음이 풀렸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조금 식상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0: 싸우고
2: 무조건 시작은 사퇴하라부터 시작하고 네. 중간에 싸우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뭐 나가버리고
0: 그렇죠 퇴장하고 네,
2: 그래서 뭔가 꼭 또 큰일 벌일 듯이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모습에 있어서 어쨌든 여야가 좀 방성해야 되고 결국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예. 국회의원이 아하. 민원을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접수하는 그 어떤 경로도 예? 조금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조금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시스템 뭐 전화하지 말고 문자하면 그럼 무조건 다 유죄 처벌 받듯이 무조건 어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그렇죠. 딱딱 집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네, 도처에 자료 요구할 때 다 전산으로 하거든요. 좀 이렇게 시스템을 여야가 합의해서
0: 기록을 남겨서 좋겠다. 예.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 말씀인데 강선필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강선필 대변인은 장관 청원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할 거 그냥 넙죽 사과하고 그냥 예, 잘할 것 같아.
2: 처자식 없는 게 유장관이라고요.
0: 아, 청문회 걸릴 게 하나도 없구나.
2: 예, 처자식이 없어서. 예. 아,
0: 자, 윤석 대변인. 예.
6: 예. 맞는 말씀 하셨고요. 예. 근데 인간사를 다 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어서 그 또 그런 법이 생기면 예. 그 법 틈을 또 어떻게 파고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0: 예.
6: 어쨌든 그런 원칙을 지키는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김성원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많이 방어를 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뭔가를 했어야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0: 예.
6: 그럼 뭐 여당 되면 다 그런 거예요. 김성호 후보자의 뭐 할 말이 정해져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아쉬운 거는 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을 꼭 그렇게 가져갔어야 됐느냐. 민주당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예. 제가 이제 좀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 예.
6: 가장 도드라진 분은 서영교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정말로 서영교 위원장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그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말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쓰기 싫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 존재 의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였다고 보고
0: 예.
6: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도 서영교 위원장이 언론에 자꾸 노출될수록 민주당 지지율 점점 떨어질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우리 강성현 의원님 한 말씀 주세요.
4: 네, 저는 좀 다른 차원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표를 받고 선출됐다는 이유로 예.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사람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깨끗할까? 여야 막론하고요. 국민으로서 예. 그런 의문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이제 수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으로 회기마다 한 명씩 여야 한 명씩 국회의원을 갖다가
0: 여러분 깜짝 놀랐죠. 원래 되게 밝은 분이에요. 여러분.
4: 네. 코리안 룰렛입니다. 코리안 룰렛. 아무나 한 명씩 여야 한 명씩 인사청문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원래서 한번 검증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자. 국회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표받았다고 다 끝난 겁니까?
0: 계속 그 임기 내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긴장을
4: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뭐 어디서 소리 질러도 당위성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관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서로 전부 다.
0: 근데 그 이 기회에 네. 여야 모두 좀 합의를 해가지고 네.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4: 그렇죠.
0: 네. 이 청문회 절차나 방법 좀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서 사실은
6: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3: 예, 선정 뭐 도덕성 사회. 검정은 예. 비공개를 한다거나 예. 그런 게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저는 청문회 보면서 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0: 오.
3: 하나는 이제 눈물. 그 다음에 그 문과.
0: 아, 문과.
3: 그 다음에 위정인데요.
0: 예.
3: 눈물은 아들이 마치게 뭐 슈바이처 박사쯤 됩니까? 뭐 의사, 뭐 교수할 수 있는데 발달장애 학생들 돌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훌륭한 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0: 예.
3: 무당 결근덕이 많지만 한 명 돌보고 있어요. 그분 한 명에게 발달장애 돌볼 사람 우리나라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눈물이 악의 눈물이에요.
0: 어.
3: 두 번째 문과.
0: 예.
3: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때 양모 씨가 부탁할 때 오빠는 문과야. 오빠는 치료제 모르니 야, 나 청탁 못해 이래야죠. 예. 지금 와서 이게 문과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게 위정 문제인데요.
0: 예.
3: 정모 판사하고요.
0: 예.
3: 정모 판사하고 이게 사건을 선임한 데 있느냐?
0: 예.
3: 없대. 그런데 보니까 2013년에 선임했어요.
0: 야.
3: 이기고 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일 친한 판사 대구에 20년도 딱 한 건 선임했거든요.
0: 예.
3: 만날 때마다 야, 난 네 사건 없어가 참 돈이 안 된다부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0: 예.
3: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을 했대. 배석이니까. 이거 위정인데요. 요거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소유 안 될 겁니다. 기소될 거예요. 이거 기소유의 사유 아닙니다.
0: 사장님 기소하실 거예요?
3: 아니, 검찰이 아니, 하죠.
0: 검찰이 고발하나?
3: 아니, 국민이 고발하죠. 다 위정이니까.
0: 예,
3: 자백했잖아요.
0: 예.
3: 본인이.
0: 예, 예.
3: 착각했다는. 자백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얼룩진 이걸 임명하면요.
0: 예.
3: 지지율 바로게 20%대로 갑니다.
0: 우리 서 변호사님도 청문위원 하면 잘하실 것 같아. 예. 이렇게 소리는 안 지르고, 그죠?
4: 아니,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0: 우리 강 변호사님. 예,
4: 친한 판사 있다고 네 사건 없어갖고 내가 돈을 못 번다. 야, 그 말은 그런 말이 돼요. 그 말은 내가 친한 판사 사건이 많아야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정관 예우 때문에.
3: 그렇죠.
4: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어떻게
0: 해요. 변협에서 좀 징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을까? 예. 이 정도면?
2: 예. 저분도 참 순수해서 문제예요.
0: 너무 투명해.
6: 오신 첫날부터 힘들게.
0: 지금 댓글에서 네. 자꾸 웃지 말라고. 예,
6: 그렇죠.
0: 걱정된다고. 예, 살살 웃겠습니다. 예, 여러분. 조심하지 마시고. 자, 참여연대도 근데 부적극 입장이잖아요. 김승우 후보자에 대해서. 근데 청와대는 팩트로 확인된 의혹이 없다.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상은 인면 강행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도 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윤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6: 뭐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0: 예, 예.
6: 일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워낙에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정치 공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고.
0: 오빠.
6: 예. 그리고 많은 보도가 있으면서 여론이 많이 글을 쏠렸죠.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과의 뭐 친소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관계상 한동훈 의원이 먼저 짚었던 이슈를 똑같이 받아서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슈를 가지고 뭔가 증인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의혹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약간 무리한 뭐 질의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뭐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민주당 의원들과 벌어졌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준비를 못했냐 아마 이런 평을 받은 게 아닌가 저희 당 내부 사정에 따른 약간의 좀 안타까운 상황 저는 그렇게 봅니다.
7: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의원이랑 국민의힘이 좀 힘을 합쳤으면 뭐랄까 더 좀 야당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았겠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3: 그렇죠. 저는 그 한동훈 의원을 계속 사보임 시키더라도 청문회를 넣어라.
7: 친한 게?
3: 아, 친한 게 아닌데 이 사안에서는 많은
7: 아, 가장 그래도 저 실력이 있으니까
3: 축구로 치면 손흥민이다 해가지고 제
7: 손흥민이다.
3: 제 팬들한테 엄청 욕도 보세요.
7: 아.
3: 너무 극찬했다고. 그런데 한동훈 잘한 거예요. 한동훈. 그런데 뭐 전 국민의힘도 아주 못한 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곽규택 의원도 실제 신은영 의원하고 뭐 그 양모 씨 만날 때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의도 하고요. 나름대로 이게 다 열심히 했어요. 김태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는 누가 심판이 누구냐?
7: 누구예요?
3: 국민이에요. 여론.
7: 여론.
3: 그럼 이게 임명 해야 된다. 25. 예를 들어 임명 안 해야 된다. 52.
7: 예를 들면.
3: 아 최소 5인가 뭐. 여론 놓았잖아요.
7: 찾아봤는데 자꾸 얘기하네.
3: 아, 그래요? 하여튼 더블 석화 이상이에요. 그러나고 아니 국민이 이렇게 더블 석화 이상으로 반대인데 근데 민주당은 야 하루 잘 넘기가 선방했다고 막 등 두드려주고 국민 여론 무서운지 모르고 저것들끼리 정신성리 해가지고 막 두드림 잘했다고 하더라고. 우습잖아요. 이게 국민 여론이 국민의 심판이에요.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2: 근데 이제 물론 여론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 말씀은 드려야 돼요. 이 주진우 의원하고 김태규 의원이 저는 이 청문회 망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가족 그 분들을 건드린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서류로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진짜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인 교감면에 있어서 빵점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발달장애 협동조합 그 가족분들한테 가서 한번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본인 아들에게 그러면 새 전에 320만 원 받고 발달장애 아이들 한번 케어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 부분만큼은 뭐 후보자를 떠나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본인의 무식함도 드러난 거예요. 이 바우처가 뭔지도 몰라요. 이분은. 바우처가 제대로 된 어떤 제도인지 알면
7: 주진우 의원?
2: 네. 발달장애인이 가져가야 될 돈을 가족들이 가져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선배 의원들도 쫙 있는데 제대로 질의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얼굴로 인사청문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 됩니까? 그거 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 의원이면 야당이면 최대한 도로 질의 시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든 팩트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건데 이분들은 뭐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본인들이 막 보내줘요.
7: 김태규 의원 얘기해서 제가 좀 들어보면 청문회에서 이분이 이제 사진을 띄웠어요. 그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김성 후보자랑 그 양모 씨 두 분이 있는 사진을 띄웠는데 이분이 띄인 사진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조작됐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원본이랑 같이 이제 비교한 사진 조금 있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은 아 무슨 사무실 같은 데 찍었어요. 네. 이거 이제 어플 쓴 것 같죠. 귀가 네 개니까 어플 쓴 사진인데 오른쪽에는 이제 국감장에서 김태기 의원이 제시한 사진인데 뭔가 이제 배경에 바닷가 를 연상하는 이제 그러한 사진을 이제 띄워서 조작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요거는 강수영 변호사님?
4: 근데 조작이라기보다 지금 보면은 사진이 좀 확대가 돼 있어서 위에 이제 비상구가 없죠. 비상구 부분이 들어가 있죠.
7: 비상구.
4: 비상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비상구는 건물 상가 아니고 뭔가 옥 내인 것 같은데 저 옆에 비상구가 없어 버리면은 약간 느낌상 뭔가 야외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저걸 보니까 그 필터를 썼거나, 예, 그러니까 푸르게 보이는 아니면 채도 조절이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7: 예, 예.
4: 이게 사실 좌측에 있는 원본 사진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 사진이에요.
7: 그렇죠.
4: 저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거든요.
7: 예, 예.
4: 다 알고 있는데 오른쪽 같은 저런 사진이 왜 제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게 제시됐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김태규 의원이
7: 예.
4: 뭐 저 뒤에 바닷가 같다, 수평선 같다, 뭐 이렇게 또 질의를.
7: 예, 지리한 바 있어요. 예. 예.
4: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6: 저는 그냥 예. 이거 왼쪽 사진만 봐도 실내는 양쪽 다 마찬가지잖아요.
7: 예, 그렇죠.
6: 실내에서 찍은 건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7: 예, 예.
6: 색깔이 좀 파랗게 됐다고 해서 이걸 바닷가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왼쪽 사진을 봐도 이게 하늘을 찍은 건지 그걸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바닷가 갔냐고 묻는 거가 무리한 거지.
7: 그렇죠.
6: 사진을 조작해서 네. 바닷가로 보이게. 예를 뒤 배경이 바뀌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네,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이걸 이거는, 왜 이런 사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6: 아니 사진 여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네, 네. 질이 자체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네.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7: 자 우리 서 변호사님도 한번 사진 판독해 주세요.
3: 저는 저 사진의 본질은요. 둘이가 고양이 필터로 찍었다는 이게 본질 아닙니까? 뭐 파랗든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7: 어플을 썼다 같이.
3: 예예. 예. 고양이 필터로 해가지고 그 수염도 그리고 귀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7: 아...
3: 문제는 저 양모 씨가요.
7: 예.
3: 이걸요.
7: 예.
3: 프로필 그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썼다는 거예요.
7: 아 본인 프로필을 이렇게.
3: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여성들이 남자하고 찍은 걸. 프로필 사진 쓰달라면 이게 보통 연인 관계거나
7: 예.
3: 이럴 때 아니면 잘 안 쓰잖아요.
7: 예.
3: 진짜 다른 애인이 있다면 검찰의 기록처럼 서모 씨가 있다면 이런 사진을 카카오 썼을까? 저는 그게 본질에 봐요.
4: 어떤 점에서 본질이죠, 그게?
3: 이 사건은 네. 저는 오빠 게이트를 보기 때문에
7: 오빠
3: 저게 보통 오빠 사이가 아니잖아.
7: 오빠들이 많던데.
3: 아니, 김성훈의 친 여동생이 부탁했으면 안 했을 거야.
7: 아.
3: 저 양모 씨니까 하지. 친 여동생이 부탁하면, 야, 혼내봐. 이런 청탁을 해?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양모 오빠. 그러니까 오빠 게이트고 저 사진이 오빠 게이트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
7: 예.
3: 그게 본질이에요.
4: 근데 이거 예, 김성훈 후보자하고요. 예. 저기. 이 양모 씨라는 사람하고 연락 내역은 이미 아마 경찰 조사에서 포렌식도 되고 많이 나왔을 텐데
7: 예, 예.
4: 그렇게 심하게 친밀성 있는 관계인지는 또 연락 빈도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7: 예, 예.
4: 김성훈 후보자 본인 입장은 1년에 몇 번 연락 안 했다는 거거든요.
7: 예.
4: 그 눈물 나게 보고 싶다라는 게 약간 그냥 그 농담 비슷한 그냥 어조로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 사랑해서 안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뉘앙스가.
2: 야, 문과라 그래.
4: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건
7: 참고로 다섯 명 모두 문과면
4: 순간에
7: 네 명
2: 자폭하시는 거예요.
7: 가능해요.
2: 통보해.
7: 예, 계속해봐요.
4: 그리고 그래가지고. 오빠가 여럿이라는 게 자꾸 나오고 이제 어제는 또 주간 경향에서 또 단독으로 오빠 중에는 또 한동훈 의원 씨 보좌진도 있다. 아, 그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7: 이분은 그냥 남성 손님 무조건 오빠로 칭하시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7: 그냥?
4: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2: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오빠입니다.
4: 뭐 예.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함부로 오빠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다 이제 직함을 쓰지.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사적 영역으로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7: 예.
4: 친밀성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오, 저 사람 되게 친한가 봐. 저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인맥이 좋은가 봐.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 같긴 해요.
7: 오케이.
4: 네.
6: 그런데
7: 예.
6: 좋아요. 그렇게 몇 년에 뭐 몇 번, 1년에 몇 번 정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이고 예. 과장해서 내가 눈물 나게 보고 싶다 정도 한 사이인데
7: 예.
6: 어떻게 전화통화 한 통화로 그런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나요? 김승원 의원은?
4: 아, 그건 좀
6: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거예요.
4: 그건 문제예요.
6: 그걸 묻는 거예요.
2: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잘못하고 사과해야 된다.
4: 유일하게 잘못 저희가 일관되게 사과했잖아요.
2: 네, 일관되게
4: 일관되게 사과했죠.
2: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6: 그 관계가 그렇게 아주 얇은 관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7: 예.
6: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네.
7: 자, 그래서 임명이 아마 강해대에는 기류죠.
6: 네.
7: 김승 후보자는.
6: 저는
7: 해도 예 기류 해야 된다.
2: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7: 예.
2: 인사청문회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7: 예.
2: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돼요.
7: 예.
2: 근데 이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민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 아니, 지금까지 뭐 한 마이너스 5점 실점했어요. 그런데 예, 예. 여기서 우리가 철회한다고 해서 이게 뭐 플러스 5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7: 예.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양지 다 이렇게 된 거 앞으로 김성원 후보자가 예.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잘 해가지고 보답하고 저희 민주당도 그리고 이번 정부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다시 철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또 구해가지고 야. 또 인사청문회하고 그런 게 너무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예.
3: 그럼 이게 그 예, 우리 임명하면요.
7: 예, 임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제가 세 가지
7: 서정욱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3: 첫째 그 한동훈한테 누가 자료주냐 색출한다고 막 그 벌집 소신들 쓰실 거야.
7: 아.
3: 아니, 어느 검사가 한동훈한테 자료준 거야? 예. 색출해. 예. 그러면 조직이 엄청 시끄러울 겁니다. 예. 이게 하나 예상되고.
7: 예.
3: 두 번째는 이제 그 검사 직제 규정이 있거든요.
7: 예.
3: 지금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돼요.
7: 예.
3: 예를 들어 2260명이다. 그러면 이게 새로 검토해 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검사 줄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공무원들 잘라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사건이 미제 사건이 많아요.
7: 예.
3: 실제
7: 예.
3: 검사 필요해요.
7: 예.
3: 근데 직제 규정을 개정해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아마 엄청난 시끄러울 겁니다.
7: 예.
3: 두 번째.
7: 예.
3: 그다음에 세 번째. 원래 미션은 공소취소인데 이걸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새로운 게 미래위원회에서 나온 게 없어요.
7: 예.
3: 이거는 못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길면 35일. 조국 장관이 35일만 낙마했거든요.
7: 아, 김성호 지금 계속 보자.
3: 여론이 약화되니까.
7: 계속 그럼 뭐
3: 35일 안에 아마 쫓겨날 겁니다.
7: 그 오빠 논쟁이 계속된다?
3: 그것뿐만 아니라 강모 교수 고등법원의 선고가 9월 30일.
7: 아.
3: 끝나면 이제 또 강모 교수와 양모 씨가 또 이게 선고될 거예요.
7: 예.
3: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아니, 500만 원 주겠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받겠다는 사람 기소유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론도 있을 거고.
7: 예.
3: 또 이게 뭐, 다른 게, 아까 위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게 터져 나오면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7: 40일 못 간다?
3: 35일.
7: 35일?
3: 조국 대표 35일 만에 잘리세요.
4: 아. 조국 어게인이 예. 일어나길 바라시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7: 예.
4: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 고백을 하자면
7: 고백하세요.
4: 여야가 바뀌었을 때 예.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졌을 때 이런 동일한 논란이 있는 사람이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 예. 거쳤을 때 제가 그래도 저 사람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전 솔직히.
7: 오, 예. 예,
4: 솔직히 전 자신이 없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저는 솔직히 합니다.
7: 아.
4: 예, 그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이 아니고 또 뭐
7: 지금 강성표 대변인이 김무라 했어. 야, 너 뭐야?
4: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인데.
7: 당원이 아닙니다. 우리 강성표 당원이 아니잖아.
2: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잖아.
4: 근데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네.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검찰 네. 출신들 무조건 배제해다 보니까
7: 네.
4: 선택지가 줄어든 건지 어떤 사정이 모르겠습니다만
7: 후보에.
4: 아. 지금 중수청장 검찰 출신 안 쳤다고 뭐 난리 아닙니까? 저
7: 그러니까.
4: 김호진 월드에서.
7: 네. 김호진 월드에서.
4: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이게 국정이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아. 들기는 드는데
7: 예.
4: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는 뭐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논란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7: 예.
4: 가장 그 분수령은 9월 30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7: 9월 30일.
4: 9월 30일에 예. 그 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 있게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1심 선고였단 말이에요. 1심 선고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시계에서 어떤 반칙은 없었다. 뭐 양 씨가 받았던 돈도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 줄기 잡고 밀어붙였던 건데
7: 예?
4: 혹시 9월 30일에 그게 판단 이유가 달라져 버리면은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7: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언급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한동훈 의원이 장도혁 당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인 것 같은데 추석 선물과 손편지를 쓰셨어요.
2: 네.
7: 손편지 그 자필로 썼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러브콜이라고 표현한 기사도 있고 지금 나가네요. 화면으로. 의원님 한동훈입니다. 부산 북구를 대표하는 구포 국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여러 이제 국수와 관련된 사연도 넣어서 김승우 후보자 문제를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6: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7: 예.
6: 손편지 보내고 구포국수 보냈다고 복당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7: 예.
6: 자신만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효과 그거는 분명히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예. 지금 이 상황 방금 청문회에서도 국민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기 어려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대의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7: 예.
6: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 아마 몇몇 분들은 화답을 했겠죠.
7: 예.
6: 그런 과정을 통해서
7: 혹시 잘 받았다?
6: 뭐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뭐 복당이 되든 아니면 같이 공조를 하든 이런 모습이 분명히 펼쳐지리라고 보는데
7: 네.
6: 그게 이번에 뭐 장외투쟁을 통해서 된다. 어떤 분은 같은 무대에 뭐 예를 들어 장도혁 대표랑
7: 푸샷.
6: 뭐 한동훈 의원이 같이 올라가서 뭔가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는데
7: 예.
6: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7: 구프국수저의 한판승부 제작진도 그 지난 부산 취재 내려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2: 아, 그래요? 네,
7: 맛있고, 먹을만하고. 서정 변호사님 혹시 받으셨어요? 구프국수?
3: 아니요. 근데 저는 뭐 복당까지는 이번에 예. 안 되더라도요.
7: 예.
3: 투쟁을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7: 맞다.
3: 효율적이다. 우리 옛날에 탄핵 반대할 때도 뭐 어디는 광화문에서 하고 또 어디는 뭐 여의도에서 하고 막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 약해요. 옛날에 우리 조국 사태 때, 그때 광화문에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7: 그때 TV도
3: 방송 가다가 걷지를 못하고 방송 늦을 뻔 했다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10월 3일, 10월 예. 9일 모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장동희 대표하고 한동훈 따로 하면요.
7: 예.
3: 많이 분산돼버립니다. 또 국민들이 당원대 어디 가야 될지.
7: 예.
3: 그러니까 저는 광화문에면 광화문 모아가지고 한 100만 모아서 근데 이재명 정권을 뒤엎어버리자. 그리고 이게 김성빨 사태식이다. 이렇게 총 걸기를 해야 돼요.
2: 확실히
3: 힘을 합쳐야 돼요.
2: 위드훈이가 무섭긴 합니다.
7: 예.
2: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그
7: 서정욱 TV
2: 구조적 확장을 하는 것 같아요.
7: 구독자 관리
2: 밖에 생각할 수밖에
7: 실시간 관리.
2: 네.
7: 아 서정욱 선생이
3: 이 말하면 제 구독자는 싫어해요.
7: 아, 그래?
3: 한동훈 팬들은 한동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해 당권파가. 우리 이 말하면 저는 손해지만
7: 예.
3: 그러기 대의를 위해서.
7: 본수에
3: 합신입니다.
2: 그러면 유튜브 그 수익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4: 아니, 요새 맨날 자랑해요. 조회수 많이 나온다고.
7: 요즘 상승세니까
3: 후보자 되면 공개할게요.
7: 예, 서정욱 TV 잘 돼야 되지만 저희 박지명 한판 승부도 이제 90만 5천입니다. 아직 100만까지 2만 5천이 남았네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 K라디오.

0: 예,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한 달 만에 복귀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또 많은 애청자들께서 실시간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리의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김승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게 후폭풍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한동훈 의원 지금 혼자서 굉장히 잘 싸웠다 평가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평가는 유독 좀 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친한 분들은 잘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명구 조직부총장도 잘한 건 인정하지만 거꾸로 민주당의 작전이 휘말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애써 외면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뭐랄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킨 거냐.
1: 뭐 이제 어쨌든 한동훈 의원하고 그렇게 썩 그리 이제 화목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힘 지도부 당직 맡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잘했다라고 칭찬할 정도면 이미 같이 협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장외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장외로?
1: 네, 아마 저는 뭐 이번 주말에 뭐 날씨 좋으면 일회성으로 뭐 결의대회는 한번 어디 가서 하실까요? 올림픽공원에서?
0: 23일에 국회 앞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 실정 네. 보고대회 한다고 합니다.
1: 뭐 그런, 네, 그런 거 해, 일회성으로 한번 하는 거지 네. 못 나갑니다. 왜냐면 국정감사 해야 돼요. 아. 야당의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장동욱 대표랑 한번 뭐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예. 국민의힘? 그때 어땠습니까?
0: 출구 전략이 없었어.
1: 그 출구 전략은 둘째 치고 네. 일반 일단 이번 기본적으로 이 전략 기획이 안 돼.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아, 그렇기 동선, 때문에 동선?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갈 길 잃은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 주는지 아세요? 거리의 투사 정광훈 목사가 이끌어요. 아. 전한길 씨 나오고 황교안 대표 나오고 이제 올다르크도 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막 이스라엘 국기 있고 미국 국기 하면은
0: 성조기
1: 보기 좋습니다. 좀 나가세요. 제발
0: 나가라고. 네. 제발 나가라.
1: 네, 나가세요.
0: 제발 나가.
1: 그래서 저는 못 나갈 거라고 보고 아. 저는 국회 원내에서 국정감사 하시면 되고 아. 한동훈 의원은 외통이라도 외국 가야 될 거예요 아마.
0: 아 그렇죠.
1: 네, 미국 가야 될 겁니다.
0: 예예. 예.
1: 그래서 못 한다.
0: 아 네. 장외 투쟁 못 한다.
1: 네, 한 번만 하고 끝내라.
0: 윤석 대변인은 잘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2: 네. 저는 뭐. 장외 집회 많이 가봤잖아요.
0: 네.
2: 2019년 황교안 대표 시절에 광화문에서 한 40번 했거든요. 전출이에요, 전출.
0: 오, 역시 모범생이야.
2: 근데, 좀 어색하죠.
0: 어색하죠.
2: 중간에 촛불 집회 한번 했는데.
0: 어색하죠.
2: 촛불을 안 해봤잖아요. 다 타고 다 뜨거워서 이 종이컵 이런 거 차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집회 때는 1,500원짜리 건전지로 하는 촛불을 들고 했던 기억이 나요.
0: 전자촛불, 전자촛불.
2: LED. 아, 이게 LED 무슨 정도. 얘기냐면. 아, 장애집회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걸 하면 어색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언젠가 작년인지 행진을 한번 했었죠. 여의도에서.
0: 맞아요. 기억나요.
2: 그때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0: 실제로 막 강력한 예.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고.
2: 장애집회를 한다는 것도 이제 기획을 잘해야 하고 예. 뭔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0: 예.
2: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장애집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전국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도 장애집회 합니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0: 말이에요. 나가야
2: 한다. 예, 이 나가야 정도 한다. 톤이죠. 이 정도면
0: 예.
2: 그 얘기는 이렇게 국민이 반대하고 이렇게 부적절성이 증명이 된 후보자를 장관에 강행하여 임명하겠다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정권에 경고를 줘야 된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 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강세 변호사.
3: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대화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보수 단일 대우로 강의 집회를 하는 그런 것을 예.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끼리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싸웁니다.
0: 아, 그런가요?
3: 예, 친한계 지지자분들하고 장동혁 지지자분들이
0: 결이 다르죠?
3: 결코 융화될 수 없습니다. 원수 시간이에요. 그래서
0: 예. 원수 무슨 원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왜 원수예요? 근데?
3: 왜냐면 이렇게 핍박, 이 한동훈 의원을 핍박하는 게.
0: 아, 핍박했다.
3: 다 장동혁 지지자들이 못 살게 굴어서 당원들이 핍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0: 아.
3: 또 역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당대표를 흔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감정이
0: 서로 흔들었다.
3: 유지하기 깊어서 뭐 같이 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0: 예.
3: 근데 진단해 주셨듯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전국의 분수령에 처해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에 2년 반까지가 앞으로 나아갈 기조를 잡고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예. 남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실천을 빡세게 하고 마지막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0: 예.
3: 내년 8.15 정도까지가 2년 반이란 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전국 전환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를 실천해 보기도 전에 뭘 제안을 했다가도 국민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정권처럼 취급될 수도 있어요.
0: 예.
3: 그래서 매우 걱정되는 분수령이라 뭐 뒤에서도 준비되어 있겠지만 내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주시냐와 아하. 그리고 그걸 여당이 어떻게 받아서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0: 매우 중요하다.
3: 예.
0: 그래요. 우리 서영 변호사님.
4: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조국 사태만큼 장애 지표가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0: 예.
4: 왜냐하면 이게 조국은 나름대로 거물급이야. 근데 김성우는 한동훈 표현하면 듣도 보도 못한 X. 듣도 보도 못한 X니까 급이 낮아. 그러니까 김성우만 가지고 오는 게 장애 지표 폭발적으로 조금만큼
0: 분노가
4: 오진 않을 거예요.
0: 안 나온다.
4: 그러나 네.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그때보다 훨씬 폭발하고 있거든요.
0: 예.
4: 따라서 지금도 토요일에 보면 뭐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0: 예.
4: 이걸 이제 그 국민의힘도 결집하고 그게 한동훈 측도 결집하면 보수가 대결집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분노 이게 불붙으면요.
0: 예.
4: 그때보다 더 장애 집행처는 성공할 수 있다. 김성훈만 가지고 안 되지만
0: 예.
4: 그런 게 지켜봐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를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전에 합니다. 90분간 하고 아마도 관례대로 보면 90분 더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대통령이 좀 시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기자들도 짐을 좀 잘 준비하면 좋겠는데 자, 인사 논란, 또 공소 취소, 연임 문제, 부동산, 주식, 뭐 다양한 킬러 문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죠?
1: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0: 예.
1: 이 말씀하실 부분은 한 네 가지로 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이 부동산과 이 주가, 코스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경제 전망을 좀 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0: 순서.
1: 그 다음 문제가 사실 이제 이 인사와 신뢰 그리고 파병 이 정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0: 예.
1: 뭐 용인 후보자 이렇게 됐고 뭐 김승우 후보자 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송구스럽다
0: 예.
1: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 문제에 있어서 예. 연임 나 안 한다 라고 좀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공소취소까지는 뭐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0: 예.
1: 마지막에 이제 파병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0: 이란,
1: 여야
0: 예,
1: 관련해가지고 이제 잘 머리 맞대고 국익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연임을 하냐 마냐, 그리고 이제 공소취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긴 말 할 거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0: 처음부터 그냥 확
1: 뭐 하여튼 뭐 순서는 어떻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 대통령께서
0: 예.
1: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시고 그러면 또 국민들도 아유 우리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흔들어대고 불쌍하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끝난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0: 예.
1: 하지만 최소한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0: 하방은 막는다.
1: 네.
2: 그럼 이제 지지율 떨어진 거를 많이 신경 쓰면서 기자회견 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왜 떨어졌는가에 천착해서 본다면
0: 예.
2: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연히
0: 예.
2: 연임을 위한 개헌은 생각도 안 했고 안 한다. 아주 간단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
0: 예.
2: 그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공소취소예요.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본인의 마음 뭐 이런 거 사정 이런 건 다 저희가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하다는 것도 여권 내부에서 알고 있고
0: 예.
2: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공소취소는 미친 짓이다 하면서 유시민 씨 등등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2: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대통령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연임해서 누가 좋아요? 대통령이 좋아요. 공소취소 되면 누가 좋아요? 대통령만 좋아요. 그런데 진영은 깨져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유시민 씨가 그렇게 과격한 언사를 쓰면서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왜 본인 자팔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해서 국회의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는 모임을 만들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어디 기소가 됐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모임이 있냔 말이에요.
0: 예.
2: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냥 해결하잖아요. 재판 받고.
0: 예.
2: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건데 이걸 안 내려놓으시면요. 김승원 후보 장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등식이 성립이 돼요. 이 임명은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르기 위해서라도
0: 내일이 중요하다.
2: 예, 대통령 자기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0: 예, 누가 하실까요? 예, 강수혁
3: 변호사. 근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연행기한은 뭐 이미 도둑질 안 한다고 또 얘기해야 되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풀어서 아마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공소 취소 관련된 문제도 언급을 하시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제 할 때 하시더라도 저는 조금 아주 단호하고. 어찌 보면 어떤 분들에 대해서 좀 야단치는 느낌으로도 좀 확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0: 어떤 분이라면 그 민주당 내 강성
3: 김어준 월드
0: 선을 그어라 확실히
3: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이런 문제 제기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양해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중도 외연 확장으로 대통령이 달려가는 그 진정성을 저 보수하고 야합해가지고 공소 취소하고 싶은가 봐. 중도 보수하고 야합해서 혹은 보수에서 사람 좀 빼와가지고 개헌하고 싶은가 봐.
0: 예.
3: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봐.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 너무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국정동력을 회복을 하려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불식시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해야 될 게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내세우는 사람들, 뭐 거래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서 간단하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무척 필요하다. 답답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화두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
0: 예.
3: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주당다움, 민주당스러움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민주당스러움의 요체는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민주당만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북 정책이나 남북 화해 협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여당 내에서 거의 없어요.
0: 예.
3: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까지 어떻게 이 문제 풀어갈 건지 지금 이 정권 안에서 이 북한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외교적 이벤트는 줄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앞단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천착해 가지고는 뒤에 있는 것도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0: 미래를 갈 수 없다.
3: 안 생겨요, 동력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야고르실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얘기했다가 혹시 봐봐 대통령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항복한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고르실 수는 있는데 아니 그거 그냥 꼭 참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꼭 참고 한번 메시지 내시면 어떨까.
0: 자, 서정호 변호사님의 대예언.
4: 제가 이게 참모라면요. 완전히 바지 저거를 잡고서라도 기자에게 말립니다.
0: 아 그래요? 왜 하면 안 돼?
4: 이럴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0: 왜 왜?
4: 지지율이 급전 직하. 수직낙하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지율 때문에
0: 하강 하강 추세로 하겠습니다.
4: 예, 하강 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하면요.
0: 예.
4: 어떻게 해도 성공적으로 안 돼요.
0: 아.
4: 원래 기자회견인데 지지율 하락 멈추고 좀 안정될 때 차분하게 그때 기자회견을 해야지.
0: 예.
4: 이 지지율 급락하니까 당황해서 막 긴급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에도 양쪽이 다 공격받고요.
0: 아하.
4: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에요.
0: 어.
4: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칼날인데 지금 내일 해봤자. 보세요. 인사 문제 해봤자 이게 어차피 김성훈 임명하잖아요.
0: 예.
4: 무슨 이게 진정성이 있어요?
0: 어허.
4: 그리고 이게 호르무즈는 뭐 어느 쪽 해도 보수진보 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0: 예.
4: 그리고 이 공소취소는 본인이 말을 못해요. 본인은 잔혹견한 게 재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국민을 만족시키는 게 아무것도 안 놓을 거예요. 양쪽 진영 다 정말 이게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참모들 많이 다 막았을 것 같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그래도 내가 이게 말은 좀 잘하잖아. 내가 차분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이 착각이 빠지는 거야. 이 착각.
0: 정면동파를 대통령이 선택했을 것이다.
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50%일 때는 그게 통한다 생각하지 몰라도 지금 이게 30% 초반에 지금 해봤자 엄청 역효과를 할 겁니다.
1: 그래서 내일이 뭐 예. 60% 되면 뭐 할 필요 없죠. 뭘 잘못했다 합니까? 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이제 우리 서재호 변호사님이 예. 시작부터 예.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보니까
5: 하면 안 됩니다.
1: 국민의힘 인사청문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시작하자마자 사퇴하세요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5: 아.
1: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다음 이재명답게 아하. 진솔하게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좋고 제가 예. 한 점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전제로 얘기를 그렇죠.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5: 예.
1: 저희는 처음부터 조작으로 기소하고 불법으로 수사했던 이 검사들이 정부 내에 처벌받게 하고 나면 임기가 끝났을 때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오해하고 계속 호도하고 공격하니까
5: 예.
1: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5: 예.
1: 그런데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예. 이 약한 고리를 국민의힘의 그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5: 아.
1: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5: 예.
1: 대통령이 정말로 처음부터 마음먹었는데 예. 에이 틀렸네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0: 내일 또 중요한 우리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꽤 많이 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딱 질문하고 예 없습니다. 또 다음 기자 뭐 이렇게 하면 질문이 많이 끊기잖아요. 저는 이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좀 하면 좋겠다. 한 기자가 최소 두 질문 세 질문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성필 대변인 식사하셨습니까?
6: 아니요.
0: 예 다음 질문. 자 강성필 이렇게 하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은 뭐. 아침에 많이 드셨나봐요. 네, 아, 네. 그게 아니라, 강성민 변호사, 이야기가 이어가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각사 에이스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 오늘 네.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1: 아, 네.
0: 좀 열린 질문으로, 네. 딱 끝나면, 아, 예! 아, 뭐, 그게 아니라, 좀 이제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하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욕심은, 정치 기자들 말고, 네. 시사 프로그램 연합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박성태의 뉴스쇼, 또 한판승부, 또 김태현의 정치쇼, 뭐 장르마녀이도, 뭐 또 매블쇼, 뭐 뉴스공장, 뭐 정치 시그널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한 10개 정도 모아가지고.
2: 거기 대통령 오신다고?
0: 그럼 같이 대통령 같이 질문하는 거지.
1: 그거 탁현민 씨가 제안을 했잖아요.
0: 아, 그랬어요?
1: 네, 시사 토크쇼 5명의 진행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2: 아, 대통령 혼자 모시고?
1: 네. 아, 네. 뭐 이제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러면은 뭐 또 난리 납니다.
0: 아 그래요?
1: 왜 CBS를 왼쪽에 앉혔냐? 아, 뭐 SBS 김태현을 오른쪽에 앉혔냐? 가운데 쟤는 왜 나와 있냐?
0: 예.
1: 또 저거 저 사람들을 아니, 그 선정한 기준은 뭐냐? 뭐 100만 넘어야지. 박재용은 지금 90몇만인데
0: 70만 5천.
1: 90만
0: 100만 만들어 주세요.
1: 2만 5천 채워서 나와야지. 이런다고요. 서정욱은 왜 안 불렀냐?
0: 아,
1: 그런다고.
0: 그럴 수 있겠네. 예. 아무튼 내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이 중요하겠다. 우리도 열심히 볼 텐데 예, 좋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 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이 요즘 쓴소리 많이 하시네요. 예, 지지율 이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잘못했으면 정책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는데 신뢰가 무너진 건 다시 안 보겠다는 거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죠. 윤건영 의원 왜 이렇게 또 말씀 강해지셨어요? 강성민 변호사 아니, 분석해 주세요.
7: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다 나오고 원래
0: 예.
7: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다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 원래 다 한마디씩 거들시고 하는
0: 예.
7: 건데
0: 예.
7: 진도를 좀 가장 세게 나가신 분이 추미애 도지사시고
0: 아.
7: 윤건영 의원은 지금 조금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는 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끝났다 이미.
7: 네.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거고
0: 네.
7: 이야기를 뭘 해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도 네. 못 믿어. 네,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좀 과한 부분은 있는데
0: 네.
7: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대안 제시를 또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0: 드릴
7: 드는데
0: 말이 있다. 그래도 대안은 얘기해.
7: 네,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대통령을 좀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0: 네.
7: 요 글들 중에 좀 탁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네. 측면에서는. 근데 네. 그런 거 좀 일단 내려놓고,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아, 이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대통령 믿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을 안 좋게 보거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거 말을 하고 메시지 분명하게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0: 윤건영 의원 네. 에세이에서 이런 말 있어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요거 얘기인데
7: 네.
0: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인데 어렵잖아요. 밀리면 안 된다. 류윤석 대변인 밀리면 안 된다. 요거는 정치인들은 밀리면 안 된다 다 생각하잖아요.
2: 그 밀리면 안 된다의 그 대상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아. 대의를 가지고 그 대의에서 밀리면 안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옳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지지층을 딱 뒤에 두고 지지층이 생각하는 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돼.
1: 예.
2: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승호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1: 예.
2: 긍정하는 분들보다 싫어하는 분이 많은데 이걸 그래도 김승원을 우리가 임명 처리하면 안 돼. 이게 마지노선이야라고 해버리면
1: 예.
2: 국민의 의사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아. 하신 거라고 봐요. 물론 지지자들 입장에서 김승원까지 주면 어떻게 그렇게 약해? 뭐 이렇게 타박도 받고 김승원이 많이 잘했잖아. 서영교 위원장처럼.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윤건영 의원이 아주 점잖게
0: 잘 얘기합니다.
2: 말씀하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 우리 서 변호사님.
4: 저는 예. 이제 이게 윤건영의 말이 아니고요. 이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라 봐야 돼요.
0: 서준호 변호사의 추측입니다. 예.
4: 왜냐하면 예. 윤건영은 자기 혼자 생각을 이렇게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하고
0: 국정 상황 실장.
4: 저는 고민정 의원에게 문 대통령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라 했는데 진짜 복심은 윤건영으로 봐요.
0: 아,
4: 국정상황실장.
0: 국정상황실장이니까. 예.
4: 저는 문재인 세력을 대변해서 말한 거고요. 이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애정어리 비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야. 뭐냐면 찌끄러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는 게 공소취소예요. 연인 개헌하고.
0: 예.
4: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보고 공소취소를 포기해라. 찌끄러기도 남기지 말고 털어내라. 이게 대안 있는 충원입니까?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0: 아유, 네 분이 딱 얘기해주니까 그냥 주요 정신 싹 정리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한 달 만에 제가 재활을 마치고 복귀를 해서 첫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격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쇼트로 영상 편지도 몇 편 보내드렸는데 3,000명 이상의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댓글 큰 힘이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주치의 소견에 따라서 방송을 열심히 조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게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무시무시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누가 먼저 대체될까요? 직업별로 AI가 사람을 대체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요. 마케팅 팀장은 3년 5개월, 여행사 직원은 2년 11개월, 매표소 직원은 11개월, 번역가는 5개월. 헐, 당장 내년 초입니다. 물론 다 맞진 않겠지만 대체라는 말 자체가 참 무섭네요. 뭔가 부품 하나 뚝딱 갈아치우는 것 같고, 그렇게 튕겨져 나간 내 자리는 어디일까? 막막하고 걱정만 있고 답은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좀 무섭긴 합니다. 그렇다면 DJ는 얼마나 걸릴까요?

0: 오늘 날이 좀 덥죠? 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등골이 좀 오싹해지지 않으신가요? 내 자리를 누군가가 대처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데, 그게 또 AI라 짜증도 못 내고, AI한테 질투하는 거 몇 개 더 되겠어요? 뭐 이미 가수들은 AI가 많이 나왔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들으려고 하지만, 진짜 어떤 노래는 너무 좋더라고요. 방송도 조만간 AI가 나와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지구촌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영화 배우도 이제는 AI가 한다고 하니 출연료 걱정은 좀 덜 하겠다 싶더라고요. 작가도 2년 6개월 안에 대체할 수 있고요. PD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DJ는 어떨까 하고 알아봤더니 뭐 따로 안 나오던데요. 아예 없어요. DJ라는 직업군 자체가 없어서 대체가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젠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로봇하고 경쟁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때론 실수도 좀 하고 네. AI는 절대 실수 안 할 거잖아요. 뭐 이미 다 짜여진 대로 할 테니까. 오늘 방송은 마치 제가 AI인 것처럼 실수 없이 한번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이어지겠고요.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 그리고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부터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6: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날씨 이야기. 세계 기상기구는 이번 엘니뇨가 앞으로 더욱 강해져 올해 말 매우 강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까지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고 분석했는데 유엔 사무총장 또한 엘니뇨가 우리 눈앞에서 거대해지고 있다. 과학은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지구는 미지의 바다에 들어섰고 그 바다는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니뇨 자체는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기후현상이라고 하지만 매우 강한 엘니뇨는 세계 곳곳의 강수량과 기온 분포를 크게 바꾸고 홍수와 가뭄, 극심한 폭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엘니뇨가 이미 파푸아 뉴기니의 가뭄과 식량, 식수 부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형 산불에도 영향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 변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40년 뒤인 2066년에는 크리스티 암보로 성체가 해류와 해수면 상승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의 해안가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체 가운데 하나인 어셔포트. 어셔포트는 네덜란드가 1649년 교역과 행정관리를 위해 세운 성과 요새를 함께 이루는 성체로 이후 영국 식민지 시대와 가나 독립 후 감옥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체이자 감옥으로 사용이 된 건물답게 어셔포트는 5에서 6m가량 높이의 하얀색 외벽이 위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건물 내에는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주변을 둘러봐야 할 정도로 캄캄하다고 합니다. 어셔포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보존 상태가 사실상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오랜 기간 방치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단 등 바닥 곳곳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있어 걸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정도이며 천장 곳곳에 드러난 철근은 염분 등의 영향으로 이미 녹슬어 있고 철근을 감싸고 있던 시멘트는 떨어져 마치 버려진 공사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도소 감방으로 쓰였던 방대를 지나 옥상으로 올라가자마자 대서양 밤바다가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데 옛날에는 해안선이 성체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불과 성체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며 언젠가는 바닷물에 성체가 침식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의 성체는 1482년부터 1786년까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독일이 가나 해안에 세운 요새와 성으로 현재 총 28곳이 남아있습니다. 애초 금과 상아를 거래하던 교역 거점이었으나 노예 무역이 본격화된 17세기 이후에는 대서양 노예 무역의 아픈 역사가 새겨진 기억의 공간이 돼버렸는데 지어진 지 250에서 550년가량 돼 이미 건물 자체가 크게 약화된 데에다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가나뿐 아니라 유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럽 국가들이 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올해 18억 원을 투입해 가나의 성체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적 6곳의 3차원, 3D 도면을 작성하는 등 유적 현황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참고해 가나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개별 성체의 손상 복원과 보수 등 물리적 응급조치에 나섰다면 한국은 기후변화가 성체에 미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취약성을 분석해 가나 국가 차원의 통합 보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한국 정부의 보존 지원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업 종사자 대표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항구 구역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염분이 항구 시설 지붕을 부식시키는 등 피해가 번지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인근 성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민은 과거 제임스포트는 감옥이었고 주변에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활동 자체가 없다며 주변 지역의 많은 젊은이가 실업 상태인데 이 사업으로 성체가 개선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가나위원회의 책임관은 한국 성체 보존 사업 지원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해수면 상승과 염분, 강풍 등으로부터 성체를 현재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보강 공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해안가에 있는 6개 성체 중 3개는 염분으로 부식이 되고 폭풍으로 손상을 입었다며 이에 더해 해수면 상승으로 성체 주변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부식되고 깎여 나간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3개는 이미 많이 손상이 돼 버려지다시피 한 상황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계속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제 기상이후 변화는 지구 곳곳에 어느 한 곳 손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날씨가 돌아오면서 최고 기온 80도 중반까지 오르고 있는 오늘 습도도 점차 오르고 높아지고 있네요. 낮 동안은 대부분 비가 오지 않겠지만 특히 셰넌도어 밸리와 포토맥 고원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오후 늦게는 소나기나 동쪽으로 이동해 오후 늦게는 소나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워싱턴 DC에 가까워질수록 소나기 범위는 좁아지겠습니다. 오늘 밤 남은 소나기가 그치면서 점차 맑아지겠으며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주로 60도 후반에서 70도 초반을 기록하겠고 밤에는 간간이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워싱턴 남쪽과 서쪽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는 점차 낮아지겠고 오후에는 북풍이 불겠으며 때때로 최대 20마일의 돌풍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가운데 꽤 좋은 날씨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고기압이 유입되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해와 구름이 섞이겠으며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에서 8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대부분은 맑겠지만 다음 기상현상이 접근함에 따라 오후 늦게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 날씨가 다시 불안정해지겠는데요. 기온은 오르고 습도도 높아지겠으며 최고 기온은 70도 후반에서 8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천둥, 번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요일이 주말 중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87도, 섭씨 31도, 자외선 지수는 6으로 아직까지도 좀 높은 편이네요.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4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빅 패밀리가 부릅니다. 흰 구름, 먹구름.

0: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중국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맹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백성들이 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멍청한 왕이지. 아유, 왕이 너무 구두쇠야. 왕에게 감히 멍청이라는 둥, 구두쇠라는 둥. 이런 백성들의 말에 맹자는 물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느 날 왕이 조정에서 종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종을 새로 만들면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에 쓸 소를 끌고 가는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왕은 소의 눈을 보게 됐고 유난히 슬픈 눈을 한 소가 눈물까지 흘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왕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라고 왕은 물었고
1: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소를 끌고 가는 중입니다.
0: 라며 소의 피를 내서 그 피로 새로 만든 종에 피를 묻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데리고 가는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순간 소가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1: 그럼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0: 하고 왕께 아뢰더니
2: 아니 그거는 안 되지. 차라리 양을 잡아라.
0: 이 소문은 궁궐 밖으로 쫙 퍼지면서 백성들은 멍청한 왕이다. 소는 불쌍하고 양은 안 불쌍하냐. 그리고 왕은 구두쇠다. 소가 아까워서 양을 잡으란 것이라며 왕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은 맹자는 왕을 만나게 됐고 왕은 맹자를 보자마자
3: 선생님, 저도 좋은 왕이, 아니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0: 라고 물어봅니다. 맹자는 그럼요, 되고도 남지요 라고 했더니 왕은 내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맹자에게 물은 왕에게 맹자는 백성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3: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0: 하고 물으니 왕은
3: 그렇소, 그런 일이 있었소.
0: 맹자는 왕이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하지만 백성들은 나에게 인색하다, 멍청하다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맹자는 소는 눈에 보였고 양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는 눈에 보였기 때문에 불쌍해서 살려주라 한 것이고 양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잡으라 한 것인데 그것은 멍청한 것이 아니라 착한 겁니다. 라고 맹자는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만날 수도 없고 대부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할 줄 알고 연민의 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좀만 노력하면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던 시대니까 왕의 날이고 법인 시대이니까 왕이 이 측은지심 어리고 약한 것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내가 직접 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많은 나쁜 것들, 사회악, 비극,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 껴안으려고 한다면 간디나 마더 테레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될 수 있는 사람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쟁취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구제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연민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 모두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토이입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지구촌 소식.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는 오늘도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청소년을 스마트폰에 묶어두는 SNS의 중독성 장치와 유해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 아동 1인당 최대 14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지우는 초강력 규제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플랫폼에 억지로 붙잡아두는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영상 자동 재생 등 이른바 중독형 설계 요소를 정조준했는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거대 플랫폼 기업은 피해 아동 한 명당 최대 1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입법에는 AI 챗봇과 오랜 시간 자살 관련 대화를 나눈 끝에 세상을 등진 16세 소년의 이름을 딴 애덤스 러가 포함돼 관심을 모았는데 이 애덤법에 따라 앞으로 AI 챗봇 업체는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각 작동을 하는 위기 대응 절차와 보호자 통제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 아동에게 미칠 악영향을 스스로 점검하고 독립기관의 안전감사를 통과하는 절차도 의무화됐는데요. 미성년자를 노린 AI 합성 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한층 꼼꼼해졌는데 18세 미만 청소년을 성적으로 다룬 실제 영상뿐만 아니라 AI 기술로 빚어내거나 합성한 성착취물까지 처벌 대상에 전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위험 요소가 검증되지 않은 AI 챗봇 탑재 장난감은 향후 4년 동안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미국 안팎에서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자극적 알고리즘이 섭식장애나 자해 같은 정신적 고통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서 메타 역시 자사 서비스가 아동 중독을 부추겼다는 소송과 관련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거대한 안전장치를 갖춘 개인화 기능은 청소년에게 연령에 맞고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보여주고 가족이나 친구와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라며 맞춤형 추천이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는데요. 반면 아동보호단체들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은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장치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법 집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빅테크의 안방까지 출발한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방을 뚫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전 세계 정보 기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일단 말이오, 이 소송 하나만 이기면 판례로 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디. 응? 사실 애들도 문제지만 어른들도 전화기 한번 붙잡으면 날 샌다니까. 이 손가락을 꺼내야지, 전화기를 꺼내야지. 에이구. 전 국제복싱연맹 펜터급 세계 챔피언 에바니 브리지스가 최근 파격적인 노출 광고로 비판에 직면한 배우 시드니 스위니를 공식 옹호하고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시드니 스위니는 한 스포츠 배팅 업체의 광고에 출연해 과감한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에 일부 여성 운동선수들은 해당 광고가 여성 스포츠를 성적 대상화하고 스포츠계의 진짜 여성상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선수가 정해진 체급에 맞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 전 몸무게를 측정하는 개체량 행사 때마다 과감한 란제리 차림을 선보여온 브리지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위니의 광고에 자신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페미니스트이고 시드니 스위니의 팬은 아니지만 그녀가 옷을 벗었다고 해서 비난하지는 않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일부 여성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제 질문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여자 스포츠에 참가하려고 했을 때는 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던 걸까요?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해당 광고가 스포츠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여성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광고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녀가 여성 스포츠를 대표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며 게다가 그 광고는 스포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네티즌과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그냥 모델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아니 지도 보니까 아니 말로 벌거 벗은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니 여자인 지가 봐도 이쁘기만 하고만 왜들 지랄들이야. 배 아파서 그렇지 뭐 이쁘니까 이 배가 아파서 이.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며 오는 10월 말 열리는 평양 무역 박람회에 서방과 중국 방문객의 참석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봄 무역 박람회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방 방문객 참석을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문을 닫았는데 북한은 또 지난해 가을 무역 박람회에서는 중국, 러시아, 태국, 몽골, 인도, 캄보디아, 스위스의 기업들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가오는 무역 박람회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가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라고 하는데 북한은 중국인과 서방 관광객의 입국을 대체로 막아온 반면 2023년부터는 러시아인 방문객의 입국을 허용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1만 명의 러시아인이 북한을 방문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3,623명이 북한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평양은 그러나 최근 러시아 국적자에 대해서도 입국 규정을 강화해 역학적 우려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여행사는 제한 대상 국가 목록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케냐,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앙골라,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들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북한 방역당국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한타바이러스, 니파바이러스를 비롯한 다른 감염병의 유입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가니. 근데 아 이놈의 바이러스는 말용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일부러 퍼뜨리는 것 같아. 근데 더 요상한 것은 아니 바이러스 나오고 나면요 좀 이따 항생제가 또 금방 나오죠. 참 기다렸다는 듯이 요상하단 말이오. 올림픽 무대에서 스포츠 브라를 노출하는 세레머니로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네덜란드 빙속 스타 유타 레이르담이 당분간 빙판을 떠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차기 시즌 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완전한 은퇴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당분간 스케이팅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올해 2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0m 경기에서 결승전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유니폼의 상의 부분 지퍼를 내려 나이키의 스포츠 브라를 노출해 큰 관심을 끌었던 주인공입니다. 당시 스포츠 브라 세레머니를 두고 100만 달러 가치의 세레머니라고 평가했는데 마케팅 전문가들은 레이르담이 착용한 나이키 제품이 그녀의 스타성과 결합을 해 천문학적인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복서로 활동 중인 약혼자 제이크 폴의 전용기를 타고 밀라노에 입성하는 등 돌발 행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고 팬들은 사치스럽고 선수단 분위기를 망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가의 비단뱀 가죽 소재 가방을 SNS에 공개했다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니 뱀 가죽 가방 들고 다니면 동물 학대고 육회 먹는 거는 학대 아니오?
1: 그렇게 떠들어 놓고는 기력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 괴기들 먹으러 갈 판 아니냐고 말이 듣지 말은.
0: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승진을 거절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승진으로 책임과 업무 부담은 커지지만 급여나 처우 개선은 그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하는데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승진 제안을 거절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는 4천만 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승진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회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른바 거절 스크립트까지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승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거나 현재 직급에서 더 나은 보상과 업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직장 생활을 한 중국인 여성은 3차례 승진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인터넷 기업에서 제품 관리자로 일했던 직원 또한 승진을 보상보다 부담에 가깝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은 고위 경영진과 실무자 사이에 놓인 중간관리직의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승진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채용업체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G세대의 중간관리직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조사에 참여한 G세대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중간관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72%는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전을 우선시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승진을 거절한다고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성장은 항상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관심사와 가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하여간 요새 애들 말이야 아주 똑똑이야. 돈도 크게 안 줄 거면서 묻으려고 승진여서 개고생하냔 말이죠. 옛날 같으면 승진에 목숨 걸었는디 요새는 아뇨. 돈도 싫다는 시상인데 뭐. 돌고파서 그려 돌고파서.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초대형 크루즈를 선수단 숙소로 도입한 가운데 입항 환영 행사 첫 무대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분장 인물이 등장을 해 적절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나고야 긴조 부두에 도착한 코스타 세레나호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선수촌 대신 숙소로 활용하고자 3주 동안 약 390억 원을 지불하고 빌려온 배인데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크루즈를 공식 선수촌으로 투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식전 행사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환영 공연 첫 무대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침략 주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분장한 인물이 무대에 올라선 것인데 지난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팀은 선수촌 외벽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응용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당시 일본 언론은 이를 정치적 문구라며 문제 삼았고 현지 구구단체가 선수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결국 현수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나고야 지역 대표 역사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막을 축하하는 취지의 연출이라고 설명을 했으나 평화와 화합을 다지는 국제 스포츠 축제 무대에 침략 전쟁을 이끈 인물을 내세운 점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무슨 개소리니? 사람이 말한 그러고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오? 이 하여간 얘들은 하는 짓마다 밉상이오. 아주 밉상. 이름도 왜 이렇게 어려워? 이 밉상. 이
0: 북수단 웨스트 코로도 판주의 한 금광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을 해 최소 67명이 사망한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의료단체는 생존자나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단은 아프리카 최대의 금 생산국 중 하나로 이들에게 금 채굴은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 대부분은 위험한 수공 채굴 방식으로 생산이 된 밀수로 반출된다고 하는데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외딴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임시 우물의 안전 절차나 구조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한마디로 목숨 걸고 캐는 건디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흐지 말라고 올 수도 없고 참 여기도 까깝스럽네. 결국은 돈 아니오 돈.
0: 영국의 도시 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 아웃이 세계 최고 멋진 거리 1위로 서울 종로 3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로 3가는 지난 2021년 3위로 올랐던 곳으로 길거리 음식과 각종 상점들이 가득한 곳인데요. 타임아웃의 여행 편집자는 이전에 선정이 됐던 동네들이 더 멋져지기도 한다며 지난 2021년 3위로 선정이 됐던 종로 3가가 지금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와 독립 상점 및 가게들이 늘어나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종로 3가에서 만난 포르투갈 관광객은 문화와 음식이 섞여 있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있고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멋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로 3가에 이어 2위는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 지구인데요. 모로코 수도에 있는 이 해변 분위기의 지역에는 이제 고급 호텔인 Four Seasons가 들어서 있지만 여전히 독립 상점과 지역 문화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3위는 예술적인 분위기의 그리스 아테네 네오스 코스모스 지구가 올랐고 4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이 올랐습니다. 상위 다섯 곳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고반 힐이며 6위는 일본 오사카이고 7위는 콜롬비아 보고타, 차피네로 알토입니다. 8위는 일본 도쿄 고엔지이며 9위는 캐나다 몬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스 타운타 세인트 캐서린스 다운타운입니다. 10위는 이탈리아 로마 에스퀼리노라고 하네요.

이용의 종로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후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와제이의 강고은 대표와 함께 보험에 관련한 전문 지식 나눠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준비되어 있고요. 랄랄라 퀴즈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의 나눔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220 클럽의 제6회 이웃사랑 걷기 대회가 9월 19일 토요일 버지니아 벌클레이크 공원 쉘터 A에서 열립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해 9시 20분에 출발하는 왕복 2마일의 이웃사랑 걷기 대회. 참가비는 $10이며 수익금 전액은 페어팩스 카운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주말 급식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K-라디오도 함께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다양한 경품과 후원업체 기념품도 마련됩니다. 문의는 703-851-3225, 703-851-3225 또는 703-401-6499, 703-401-6499.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끼가 되는 이웃사랑 걷기 대회. 이번 토요일 벌클레이크 공원에서 함께하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연미님께서 좀 전에 카톡을 올려주셨는데요. 비가 와락 내린 목요일 오후입니다. 어? 비가 내렸어요? 전혀 몰랐네요. 차 엔진 오일 교환 때문에 카센터에서 듣고 있습니다요. 신청곡 올려요. 하시면서 하루와 장한별이 부르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 저도 오늘 오일 체인지 했고요. 이미션 했습니다. 찌찌뽕. 자, 그러면서 일본 두 개보다 우리나라 한 곳이 최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은메달 1000개, 동메달 10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금메달 하나를 못 이깁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1등이 좋죠. 사실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방송 진행상 예, 연미님의 곡을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 요 타임에서 아멘 안 나올 수가 없죠. 네네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신청해 주신 곡은 최연의 구름나그네 해주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0: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뉴저지의 김윤오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어 공유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하나. 굿옷의 주인이 종에게 돈은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1: 술을 사오너라.
0: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2: 아유,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옵니까?
0: 주인이 말했습니다.
1: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겠냐?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0: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종은 빈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1: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냐?
0: 그때 종이 말했습니다.
2: 아유,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는 못 마십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지요.
0: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자업자득 혹은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심은 것이 내일 그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심고 있나요? 이야기 둘.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개의 유산 1,560억 원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분을 못 참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 원을 주고 나에게는 고작 10억 원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3: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아는가?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0: 아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3: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0: 아버지 생신 날짜도 모르는 아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3: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억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분만 주십시오. 그리고 판사가 자네에게는 일부를 산속하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일불만 주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접받는 자녀가 되길 되는 길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몇 번이나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글이라 올립니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 이야기. 알쓸 전문.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이제 확연한 가을이에요.
2: 진짜 가을 날씨가 접어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아, 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2: 너무 좋죠.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 가을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2: 일단 색깔도 예쁘고 약간 바깥으로 나가기에 핑계가 좋은 계절.
0: 괜히 안 나가면 억울할 것 같은.
2: 그쵸, 오피스에 있기 싫은.
0: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가을이 참 아름다울 것 같고 조금 길 것 같기도 하고.
2: 네, 겨울이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가을이 좀 맞아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0: 그 엘니뇨 때문에 올겨울 굉장히 춥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맑은 가을 날씨, 화창한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만끽하려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듯이 또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준비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2: 맞아요.
0: 예, 가장 가까운 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 그다음 또 집 보험. 집을 안 갖고 계시다면 또 렌트 보험도 있고.
2: 맞아요.
0: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는데 오늘은 어떤 보험과 관련한 것을 알아볼까요?
2: 네, 이제 벌써 9월 중순이 넘어갔잖아요.
0: 넘어갔죠.
2: 곧 10월이 오면 네. 또 여김없이 우리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내년도를 위해서 리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메디케어 굉장히 중요하죠.
2: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애뉴얼 엔롤먼트 기간이에요. 네.
0: 근데 이 메디케어와 관련해서 바꾸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러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2: 매년 정해져 있는 날짜는 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인데 방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나 파트 D 약보험에 같은 경우는 꼭 이 기간에 하셔야 돼요. 새로 메디케어를 받은 분 아니시고는
0: 그럼 그 기간이 넘어갈 때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2: 네. 근데 메디갭이라는 플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가능하세요. 건강하다고 치시면.
0: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2: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패밀리 닥터한테 갈 때는 얼마를 내라.
0: 코페이.
2: 네, 예. 스페셜리스트한테 갈 때는 얼마를 내라. 뭐 이런 플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 D는 약을 사실 때 코페이 얼마 내라. 뭐 디덕터블은 얼마다. 뭐 이 약은 어느 등급에 속하니 얼마를 내라.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고 메디갭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드밴테이지 플랜이나 약보험이 아닌 예를 들어 메디갭 F 플랜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80%를 커버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20%를 다 커버해라. 그 20%를 다 커버 받으려면 네. 메디갭의 F 플랜을 들어라.
0: 그럼 그거 사야 되는 겁니까?
2: 그렇죠. 아하. 그래서 약간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나는 어느 병원을 자주 가는데 굳이 20%를 다 커버받을 수 없다. 혹은 어느 정도만 커버받으면 좋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메디갭 플랜의 A, B, C, D, 뭐 E, F 이렇게 나눠지고요.
0: 복잡하네요.
2: 그 외에 예. 아 그냥 옛날에 건강보험처럼 디덕터블 얼마 내고 코페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필요 없고 20%는 내가 내겠다. 대신 약보험은 맨데토리거든요. 꼭 드셔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파트 D 약보험만 가입하시면 되고 약간 사람에 따라 다 달라져요.
0: 아, 그거는 진짜 전적으로 에이전트와 앉아서
2: 상의를 하셔야 돼요.
0: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네.
2: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디케어 플랜을 리뉴 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시면 좋을 것들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와,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 되겠는데요?
2: 아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10월 엔롤먼트 기간에.
0: 예, 예, 예. 도움 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2: 네. 첫 번째는 Annual Notice of Change라는 연간 변경 안내문이 올 거예요.
0: 네, 네.
2: 거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나 파트 D 약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노리스가 올 거예요.
0: 네네.
2: 그 이 우편물들이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뉴얼 노리스 오브 체인지라고 쓰여 있으면 꼭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0: 그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에이전트를 찾아가면 자세하게 도와주시나요?
2: 그럼요. 일단 9월 달에 오는 안내문은 확인을 꼭.
0: 무조건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복용하는 처방약. 그 전 해에 보험에서 커버를 했다고 해도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현재 플랜으로 그 약값이 얼마로 변경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먹고 있는 약들의 리스트를 쭉 적어 놓으셔야 돼요.
0: 아...
2: 그 안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2: 세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병원과 의사가 달라졌다면 그거를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0: 네.
2: 리뉴얼 할 때. 네 번째는 약국입니다. 같은 보험이고 같은 약이라도 어떤 약국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0: 아, 약국마다 또 그게 달라요?
2: 네, 받는 보험의 종류와 이 네트워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약국도 어느 약국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네.
2: 같은 약이라도 코스코로 가느냐,
0: 네네.
2: CVS로 가느냐,
0: 월그린으로 가느냐
2: 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하. 꼭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0: 예. 네.
2: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노리스를 꼭 챙겨두실 것.
0: 확인한다.
2: 네, 그래서 에이전트와 상의를 먼저 하실 것.
0: 네.
2: 그 기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0: 네.
2: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보험카드를 꼭 확인하시고 내가 복용하는 약, 자주 가는 의사와 병원, 그리고 이용하는 약국 그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그 노리스가 도착하셨을 때
0: 네.
2: 에이전트와 그 기간이 시작하자마자 같이 상의하셔서 나한테 맞는 플랜이 내년에도 무엇인지를
0: 그렇죠.
2: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 메디케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저희가 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2: 네. 여지껏 말씀드렸듯이
0: 네네.
2: 메디케어는 올해 나에게 잘 맞았던 플랜이
0: 네.
2: 내년에도 똑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나 본인 부담금, 처방약, 뭐 네트워크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바꾸라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하시면 더 좋을지를
0: 네네네.
2: 꼭 컨펌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0: 네.
2: 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올해 플랜을 할 때는 꼭 스케줄을 하고 48시간 이후에 에이전트를 만나실 수 있었거든요.
0: 네.
2: 근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플랜을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실 때는
0: 네.
2: 약속을 잡고 48시간이 안 지나도 만날 수 있어요.
0: 오.
2: 그게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0: 아.
2: 그래서 그냥 워킹 하시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0: 네.
2: 약속을 하시는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48시간 이후에 가능했는데
0: 네.
2: 지금은 바로도 가능하다.
0: 아.
2: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항상 에이전트와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앤덤 같은 경우는 돈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2: 뭐 매년
0: 네.
2: 회사들마다 다른 방침으로 룰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OTC 카드 그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또한 에이전트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세요.
2: 버지니아 703-642-2225
0: 703-642-2225
2: 네, 메릴랜드 410-465-2700번
0: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메디케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거 당분간 좀 계속 이야기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근데 이 메디케어 룰상
0: 네.
2: 뭐 어떤 플랜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시점 이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0: 네, 네.
2: 이용하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이왕이면 옴니 화재 보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네요. 아마도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해 짱짱한 날도 있는데 우리네 사는 인생과 닮지 않았나요? 그래도 살고 있는 오늘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겠죠? 골드님 오늘 기분 괜찮으신가 봐요. 그래 약간의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흐린 날 안 좋아했어요. 쨍쨍한 날이 좋죠. 그런데 요새는 흐린 날도 좋고 비 오는 날은 더 좋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 찾지 말고 되자라는 글 보내주셨는데요. 이 글 소개해드리고 신청해주신 곡 이문세의 오늘 하루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조건을 찾지 말고 좋은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랑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지 말고 좋은 하루를 만들자.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행복해하자.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 꼭 짜봐.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 있나? 가까이 다가와봐. 삶에 무게 없는 사람 있나?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메들리 방울 토마토 팩당 5불 99 로메인 하트 상추 팩당 2불 49 헤어룸 군만두 손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할인 즉석 삼계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8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까지요. 라라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한 네 분 정도 되십니다. 세 분은 정답을 맞추신 것 같고요. 한 분은 엉뚱한 것을 올려주셨어요. 가끔가다 이 정답 올려주실 때 보면 와, 어떻게 이 음악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도 노래 잘 들어보시고요. 노래이던 가수이던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저희 라라랜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문제도 내주시면 너무 좋죠. 그분에게도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요. 노래보다는 가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요. 너 하나만을 위해.

멤버이죠. 강원래와 같이 듀엣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어떻게 보면 원조 또 한류 스타이기도 합니다. 들으시는 곡의 제목은 도피.

가수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바람 사이로 이 노래 요새 제가 배우고 있는데 아 쉽지 않아요. 김범룡의 노래죠. 불꽃처럼.

CCM 가수이자 목사이십니다. 들으시는 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트로트로 너무 재미나게 부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곡이든 가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라라랜드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 1부, 2부 도와주시는 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2: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새 집을 사기 위해 빌더와 미팅을 하면서 지도를 내려다 봅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거나 우거진 나무들, 혹은 이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코너에 위치한 집을 고르면 거의 대부분 랏 프리미엄이란 명목으로 작게는 몇천불, 많게는 10만불까지도 더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비싼 랏 프리미엄은 18만불이었습니다. 집값이 90만대였는데 랍 프리미엄이 18만 불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웃돈을 주고 골프장 그린과 호수를 내려다보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그럼 이 집을 팔 때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집 살 때 집값만 따지면 옆집과 똑같이 지불을 했는데 옆집이 100만 불에 팔렸다면 내 집은 프리미엄이 있었으니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빌더가 집을 지으면서 차지한 랍 프리미엄은 리세일 하실 때 그만큼의 동일한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랍 프리미엄의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베네핏은 손님께서 그 집에 살면서 좋은 뷰나 프라이빗한 랏을 즐기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랍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댁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집을 샀는데

0: 누구나 프라이빗하거나 근사한 풍경이 보이는 위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집들이 나와 있을 때는 낯이 좋은 집이 언제나 빨리 계약이 성사됩니다. 세 번째 베네핏은 약간의 웃돈, 즉 같은 집이라도 가격을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내가 빌더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 본전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베네핏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불한 돈을 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은행의 감정가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집의 위치에 대한 베네핏을 빌더보다는 더 낮게 책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이 좋아하는 남향집의 경우 확실히 채광도 좋고 냉난방비도 절약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감정사가 남향집을 더 높게 밸류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뷰가 좋고 프라이빗한 위치에 있다면 분명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 살짝은 높은 가격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 집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나와 있는 몇 군데 집 가운데 라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집들의 마음이 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빌더가 책정해 놓은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그 액수가 이웃한 동네들의 집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살면서 즐기는 정도가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전문가, 리얼터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프리미엄의 정확한 값어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
1: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진해온 추가 관세 발표를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AI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관련 규제기구 설립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 국무부의 비자 거부 조치로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가 구금했던 미국인 사업가를 석방하고 말레이시아도 정상 초청을 제안하면서 미얀마의 국제적 고립 탈출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군 당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 달 인근 공간까지 전투 대비 태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 탈북민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글로벌 차기작 고전과 실적 부담 속에 제너럴 모터스가 방산시장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들어 벌써 20만 개의 파토를 보수했습니다. 퀸즈 지역 시니어 복지기관 셀프헬프 커뮤니티 서비스가 피터 구 전 뉴욕시 의원을 이사회에 영입했습니다. 워싱턴 DC 교육위원회가 금융 이해력 교육을 의무화하고 봉사활동 의무 시간을 줄이는 등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서 외국 정상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미국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국빈 방문을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시 주석에게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라고 미국의 한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신에 시 주석이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 외국 지도자를 영접하는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이라며 미국이 시 주석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구애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시 주석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하게 보이길 바라기 때문에 이는 중국 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의 시 주석 환영식이 호화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는 것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이 레드카펫을 깔아준 데 따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국빈 방중을 위해 도착했을 때 중국 측에서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 대표였습니다. 시 주석은 이틀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때 레드카펫을 깔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도 열리며 시 주석은 25일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내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더 일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진해온 추가 관세 발표를 오는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발표 시점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부과될 관세율이 당초 예상했던 7.5%에서 달라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관세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서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했으며 과잉 생산 관세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서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미 간에 앞서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란전, 무역,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AI 규제기구 설립 논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거버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등 주요 기술기업 수장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민간 주도의 AI 규제기구 설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2: 인공지능 AI 속도 조절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엔비디아, 메타,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술기업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관련 규제기구 설립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크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의 제안으로 AI 업계에서 논의되어 온 민간주도 AI 규제 기구가 세워지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기구의 임원 등 구성원으로 누가 선정될지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개별 대화를 나눈 이들은 현재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가벼운 규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에서도 AI 규제와 관련해 의견이 양분됐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쇼 키언 크로스 국가 사이버국장 등은 AI 감독, 가이드라인 강화를 추진했으나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규제 접근법을 지속 설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트루소셜을 통해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병적인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반기는 것은 중국뿐이라고 발언하는 등 AI 기술 가속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 AI 업계는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개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이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샘 올트몬 오픈 AI CEO와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 등은 이에 동조했지만 황 CEO와 저크버그 CEO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황 CEO는 최근 세일즈포스 행사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지만 공학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속도와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크버그 CEO도 외부 규제 없이도 개별 회사가 스스로 적절한 개별 속도를 설정하고 유지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말해 규제 기구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머스크 CEO는 아모데이의 주장에 대해 다리오가 맞다고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AI 기업 스페이스X AI 차원에서는 AI 개발 속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왔습니다. 허사비스 구글 최고 과학자는 최근 미국 금융산업 규제국을 모델로 한 민간주도 AI 규제 표준 설정기구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7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랜드 슈로이어에 대한 아이스 국장 지명 철회를 발표했으며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슈로이어는 오클라호마주 경찰관 출신으로 이 지역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의 선임 고문을 맡은 측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슈로이어를 지명하면서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 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 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국토안보 정부업무위원회 위원장인 랜드폴 의원은 아직 슈로이어에 대한 인준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아이스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10년 넘게 상원 인준을 받은 국장 없이 대행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체포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이민자를 4만 9천 명 이상 구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에게 행정부 출범 이후에 월별로 가장 큰 규모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5: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4: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5: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4: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6: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대파 두 번드당 2불99, 북고추 파운드당 1불99, 단호박 파운드당 79전,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15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 국무부의 비자 거부 조치로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미국 입국 비자를 2년 연속 거부당했다고 AFP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바스 수반은 올해에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입국 비자를 신청한 아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인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의 가족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약속과 달리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고 평화의 기회를 훼손하는 활동을 계속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의거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제재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치정부 외무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과 두 국가 해법 이행 등 평화 정착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제소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합법적 권리라면서 이를 평화 훼손 행위로 보는 미국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실질적인 평화 위협은 이스라엘의 영토 강제 병합과 불법 정착촌 확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유엔 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개최국인 미국의 유엔 본부 협정 위반이라며 대표단 전원의 조건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유엔 총회 때도 국가 안보와 평화 모색 노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아바스 수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아바스 수반은 영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12년 유엔 총회에서 비회원 참가국 지위를 획득해 총회에서 연설하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이런 가운데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핵심 경제 표현을 영어로 함께 알아보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 뉴입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의 부채가 40조 달러에 육박하고 달러를 통한 대외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미국 금융 시스템과 거리를 두려는 이른바 탈미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던 금을 자국으로 회수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에 대한 기사 The World Economy is Becoming Wary of the US. 세계 경제가 미국을 점점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의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world economy is looking for ways to distance itself from America. 세계 경제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거리를 두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ook for ways to 무엇무엇 할 방법을 찾다, 무엇무엇 할 방안을 모색하다 라는 의미고요. Distance oneself from 무엇과 거리를 두다, 어떤 것과 관계를 멀리하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distance itself from America는 물리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나 관계를 줄이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는 연방 부채 급증과 무분별한 제재로 인해 글로벌 자본이 미국 외에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U.S. weaponization of the dollar is causing central banks to diversify away from dollar assets. 미국의 달러 무기화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Weaponization은 무기화, weaponize는 무기화하다 라는 뜻이고요. cause A to plus 동사, A가 무엇무엇 하도록 만들다, A의 원인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diversify away from은 어떤 것으로부터 탈피해 다변화하다 라는 뜻인데, diversify는 다변화하다, 여러 곳에 분산하다 라는 의미고요. dollar assets은 달러 자산을 말합니다. 달러를 외교적 제재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 yield on the 10-year treasury topped 5%.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습니다. Yield, 수익률, 특히 채권의 수익률이나 금리를 말합니다. Top은 명사로 꼭대기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사로는 무엇무엇을 넘어서다, 돌파하다를 의미합니다. 정부 부채 누적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More countries are seeking alternative financial systems that America cannot touch.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대체 금융 시스템을 찾고 있습니다. Alternative financial system, 대안적 금융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Seek는 찾다, 모색하다 라는 의미로 look for 보다 다소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Alternative, 대체 가능한 이란 의미고요. 기사는 중국 중심의 디지털 통화 플랫폼 Mbridge나 러시아 인간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결제망처럼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The price of gold exceeded $5,000 per troy ounc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금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당 $5,000를 돌파했습니다. exceed, 초과하다, 넘어서다 라는 뜻이고요. per troy ounce, 트로이 온스당 이란 의미로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per는 당이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000 per ounce라고 하면 온스당 $5,000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는 지정학적 불안과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대량 매입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말합니다. Comes and companies have to ask what would happen if the U.S. turned its economic leverage against them.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이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자신들에게 겨누면 어떻게 될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Economic leverage는 경제적 영향력, leverage를 의미하는데요. 경제력이나 금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Turn A against B. A를 이용해 B를 공격하거나 압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이 가진 경제적 영향력을 다른 국가나 기업에 불리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와 수출 규제가 남용되면서 동맹국들조차 미국 기술이나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이를 경계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영익뉴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비중 감소 그리고 세계 경제의 탈미국화 흐름을 다룬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달러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인유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최대 축제 중의 하나인 2026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는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정오부터 맨해튼 아메리카 에비뉴, 6 에비뉴 38 스트릿에서 27 스트릿 구간에서 열립니다. 마칭밴드와 풍물패, 꽃차 등 다양한 행렬이 약 2시간 이어지며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도 마련됩니다. 맨해튼 32 스트릿 K타운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한국 전통 시장을 재현한 장터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K-POP 경연 대회와 한복 모델 선발 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을 찾은 한인 동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브루클린에서 8명, 퀸즈와 스테튼아일랜드에서 각각 5명, 더 브롱스에서 3명, 맨해튼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기 서식지 조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 웅덩이가 1,669곳에 달했습니다. 퀸즈에는 6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스테튼아일랜드가 417곳, 브루클린이 324곳, 더브롱스가 215곳, 맨해튼은 93곳 순이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 사람끼리 옮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염자의 약 80%가 증상이 없지만 일부는 발열과 몸살, 메스꺼움 등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야외 활동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하시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이나 방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버지니아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안내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심각한 과속으로 난폭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운전자에게 지능형 속도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프로그램 참여를 명령하면 차량에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ISA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GPS 등을 이용해서 도로의 제한 속도를 확인하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실제 주행 속도를 제어합니다. 단순히 과속 경고음만 울리는 장치와는 다릅니다. 다만 과속을 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심각한 과속 등 특정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 법원이 면허 정지 대신 제한적인 운전을 허용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심각한 과속이 단순한 교통 티켓이 아니라 형사범죄인 난폭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4: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5: 모기지는?
4: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5: 모기지는?
4: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5: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
8: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군 당국이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 인근 공간까지 전투 대비 태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주도권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이 달 주변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미 군 당국이 궤도상 우주 무기 배치를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지구 궤도를 넘어 달 인근 공간까지 전투 대비 태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군사 자문인 댄 케인 합동참모의장은 16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공군 우주 사이버 컨퍼런스에서 미군은 해저부터 지구와 달 사이 공간에 이르기까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우주군 전투군사령부의 그레고리 간용 사령관도 인류가 우주 깊숙이 진출함에 따라 미국의 국익을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게 우주군의 역할이라며 향후 5년간 우주군 병력을 약 2만 5천 명으로 2배 늘리고 증원 인력의 3분의 1을 전투군 사령부에 집중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로이 메인크 미 공군 장관이 미국이 궤도상 우주 제어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미군이 우주 공간에 직접 무기를 배치했음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 당국의 이 같은 연속 발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존 국제 관례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미 우주군은 중국 등 잠재적 적대국이 우주로 전쟁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2024년 우주 위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우주군 부대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며 우주의 무기화 및 군비 경쟁에 반대한다.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사적 준비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우주무기 배치 및 달 주변 전투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서명한 1967년 외계 주체 조약은 달을 포함한 천체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우주 공간에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6: 미 하원 청문회에 탈북민 여성이 증인으로 나와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탈북민 데보라 최는 대북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둬야 한다며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도 미 의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원 기자입니다.
7: 탈북민 여성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정책의 인권을 핵심 요소로 삼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민인 데보라 체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인권 유린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으며 그는 너무 무서워서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던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 보이던 장면이 생생히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처형 과정을 가족이 맨 앞줄에서 지켜보도록 했고 어린이들도 보게 했다고 최 씨는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2004년 친구의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나서 몇 개월 뒤 결국 북한을 탈출했다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 싶은 갈망이 두려움보다 강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최 씨는 대북 정책 중심에 계속 인권을 둘 것을 의회와 미 정부에 정중히 요청드린다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백만 명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탈북민이 안전한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북한 주민의 강제 노동을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자는 북한 경제특구 공장이 중국과의 합작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가발, 의류, 가죽제품 등이 여러 단계를 거쳐 원산지가 세탁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북한산이나 강제노동을 통한 제품이란 사실을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이번 청문회는 한국계인 영킴 하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아태소위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K라디오 박지원입니다.
6: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연 기자입니다.
8: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지 시간 17일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곳 워싱턴 DC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석자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천억 달러 약 272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 각서 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며 요청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간 듯한 모습입니다. 주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18일 오전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석좌는 아마 그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임을 강제하는 계기로 차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차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가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석좌는 따라서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 투자 합의 등이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 상업적 분쟁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좌는 조 장관의 방미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국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에 주목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병행되는 안보 논의, 즉 군사 분야 조선 협력이나 핵추진 잠수함, 사용 후 핵물질 농축 재처리에서 더 빠른 진전이 대미 투자 발표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석좌는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식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들 중 하나라도 진전된다면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현안들은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6: 워싱턴 DC 교육위원회가 금융 이해력 교육을 의무화하고 봉사활동 의무 시간을 줄이는 등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돕고 실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9: 워싱턴 DC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강화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유연성 확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DC 내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금융 이해력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매년 상급 학교 진학 및 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면담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승인한 역량 평가를 통과할 경우 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으며 학생의 특기와 성과를 공식 증명하는 졸업장 인증 제도와 진로 과정도 한층 확대됩니다. 반면 기존 100시간에 달했던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수 요건은 60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대신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돈을 번 유급 노동 경험도 졸업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투아네트 미셸 디스 교육감은 표결에 앞서 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대중은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금융 이해력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모든 고등학생들이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졸업 요건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을 맡은 에보니 로즈 톰슨 위원은 학생들이 어떤 길로 시작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어떤 진로도 결코 열등하지 않다며 개편안이 고교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정당하게 인정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표결 연기의 원인이 됐던 역량 기반 외국어 학점 인정 기준도 이번 최종안에 보완돼 반영됐습니다. 에릭 구렛 교육위원회 부의장은 학부모들이 요구해온 심화 과정 이수 기회와 대학교 입시 지원서에서의 독창적인 경험 반영 등이 이번 개편안에 충실히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DC 교육청이 세부 규정과 학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대로 각 학교 현장에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6: 뉴욕시가 올 들어 20만 번째 파토를 보수했습니다. 조란맘 다닌 뉴욕시장은 브루클린, 트로트먼 스트릿에서 뉴욕시 교통국 직원들과 함께 20만 번째 파톨 보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4월에도 스테튼아일랜드에서 올해 10만 번째 파톨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도로 보수팀은 일주일에 평균 3천 개의 파톨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톨을 메우는 작업과 함께 도로 재포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 들어 현재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모두 차선 기준 757마일의 도로를 재포장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테네시주 내슈빌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뉴욕시는 특히 겨울철 추위와 결빙, 해빙이 반복되면서 파톨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이 새로운 파톨 발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파톨을 발견할 경우에 전화 31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풍성한 가을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며 장소는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파크로 파킹랏은 필드 6과 6A입니다. 뉴욕의 가을을 느끼며 K-POP, 태권도, 재즈, 드럼, 그리고 K-뷰티와 한복 체험, 다양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까지 재밌고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한류 문화의 뜨거운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917-757-9516, 917-757-9516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1 플러스 1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1 플러스 1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0: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0: 락쇼.
1: 퇴근길 차창 밖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기 떠있는 붉은 노을이 사실은 거대한 칵테일전이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엑셀이 우주선으로 가는 발사 버튼이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요. Play...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상상. 지금부터 딱 10초만 해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다면요? 무섭다? 아니면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출근 안 해도 되고 교통체증도 없고 예약 안 해도 되고 마트에서 줄 설 필요도 없고 근데 한 3시간쯤 지나면 갑자기 외로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반대로 드디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백화점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잘 합니다. 아니요, 잘 안 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시간이 없고 현실이라는 녀석이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아무 쓸모없는 상상 하나가 하루를 꽤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재미있는 상상하면서 2시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잇는 대표 방송국 K-Radio 그리고 저는 DJ 제이든입니다.

0: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저녁 제이든의 K-Play DMB. 첫 곡으로는 CN블루의 상상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만 또 옛날 감성이 새록새록하는 제가 건의를 좀 받았거든요. 노래를 트는데 너무너무 약간 새 노래만 나와서 신곡만 나와서 따라잡기가 힘들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정치자다. 우리도 신경 써달라. 해서 조금 여러 가지 폭 넓게 음악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그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좀 인기를 좀 얻고 봐도 되게 잘생기고 멋진 또 덧니가 또 예쁜 옛날에 서연과 함께 그런 거를 했었죠. 그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 상상에 대해서 잠깐 띄워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 하던 상상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책 없고 귀여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계단에서 뛰어내리면서 혹시나 메리 포핀스처럼 날아가지 않을까 진지하게 기대해 본 적 있으시려나?
1: 이불을 전 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해봤는데 날지 않더라고요.
0: 그럼요.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1: 기대하긴 했었는데. 네.
0: 아무래도 그 우산이 힘이 조금 약간 없어서.
1: 그거보다 제 몸무게가.
0: 그 현실인 느낌. 진지하게 기대해 본 적,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이불을 턱 끝까지 덮고는 발가락이 삐져나오면 침대 밑 괴물이 날 발견할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참았던 기억. 특히 이제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무서운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으로.
1: 그렇죠. 네. 네.
0: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괜히 집문을 팡팡 열어보면서 너희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런 것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서랍 안쪽을 툭툭 두드리면서 도라에몽 타임머신 통로가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라고 뒤적이던 그런 시절이요.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의 상상은 이상하게 형태가 바뀝니다. 재미있고 설레는 판타지는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현실적인 시뮬레이션만 남게 되죠. 예를 들면 통장 잔고를 볼 때 이번 달 카드값 빠져나가고 세금 내면 얼마 남지? 혹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목돈 들어갈 일 생기면 어떡하지?
1: 0이네?
0: 회사나 일터에서 내일 보고서에서 그 질문 나오면 뭐라고 방어해야 되지? 프로젝트 일정 하루 밀리면 다음 단계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 느낌? 퇴근길 운전대를 잡고서 내일 아침엔 몇 시에 나와 덜 막힐까? 이번 주말엔 또 뭘 처리해야 둬야 다음 주가 덜 피곤할까? 저도 이제 방송국으로 올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재수가 없이 뭔가 경찰한테 잡히면은 라디오 방송 못하면 어떡하지?
1: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상상만 해요.
1: 그게 현실이 되지 않기에.
0: 네, 그래서 뭔가 녹음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두 시간 동안만큼은 그런 계산적인 시뮬레이션 회로를 싹 다 리셋을 해보고요. 남들이 들으면 너 진짜 헛소리한다 할 만큼 발칙하고 쓸데없는 상상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손가락 튕기기 한 번에 방 청소랑 빨래가 1초 만에 끝난다면? 오, 너무 좋은데요.
1: 그런 세상이면 좋죠. 네, 네.
0: 언젠가.
1: 근데 그 1초는 요즘에 인스타그램 짤에 그거 되게 많잖아요.
0: 그래요?
1: 네. 되게 재미있게 보는 그 어카운트 중에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중에 그 남미 분들이신데 이제 컨트랙터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딱 그 스냅하면
0: 바로 그냥
1: 네, 그 영상 편집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걸 하는 거야.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일 안 하고 그래서 왔는데 영상을 이렇게 딱 보여줘. 그 인스타그램 짤
0: 그걸 따라 하라고.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던데.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도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튕기고 있는 그런 영상 되게 많이 봤습니다.
0: 상상만 해도 굉장히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청소랑 빨래가 또 빨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드라이기에 또 넣어야 되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네.
0: 제가 그 새로 이사 와가지고 저희 집에는 빨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를 가서 끝까지 가서 거기다가 이제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넣고 네. 세제를 넣고 빨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수거를 하고 다시 이제 드라이기에 넣어야 되는
1: 또 타이밍 맞춰서 가야 되고
0: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빨래에 대한 특히 또 빨리 끝나면 개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아 언젠간 그런 로봇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살이 빠지고 통장에 왜죠? 100달러에 꽂히는 시스템이라면
1: 어째서죠?
0: 왜죠? 딱 한 시간 동안만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갈까? 한 시간 동안 시간이 멈춘다. 한 시간이요? 아, 한 시간 시간 멈추면 지금 생각나는 거
1: 어디로 간다? 한 시간에 갈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0: 한 시간 동안 시간 멈춘.
1: 뭐 어딜 털어야 되나?
0: 그래야 그것도 괜찮은데 약간 안에? 터는 거는 좀 뭔가 양심의 가책이 좀 있어서 나중에 좀 걸릴 것 같아요.
1: 아니 그렇죠 걸리죠.
0: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시간이 멈춘다면. 현실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들이지만 원래 사람을 웃게 만들고 숨통 트이는 거는 그런 쓸모없는 틈새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낭비하셔도 좋습니다. 상상력에는 세금도 안 붙고 누가 검사하지도 않으니까요. 지금 차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일터에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가장 엉뚱하고 기발한 만약에를 보내주세요.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의 기상천외한 시나리오들 문자창으로 하나씩 털어놓아 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첫 번째, 내일 눈을 떴을 때 100억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딱 하루 투명인간이 된다면 어디에 가보고 싶으세요? 시간을 딱 하루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런 거 많이. 동물과 하루 동안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에게 무슨 말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내일 하루만 아무 걱정도 책임도 없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순간이동 티켓이 한 장 생긴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요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쓸데없는 상상은 뭔가요? 진짜 아무거나 좋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귤농장 하고 싶다.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왜?
1: 그렇네.
0: 갑자기 유명해져서 인터뷰하는 상상한다. 유명해져서 인터뷰 뭐 나쁘지 않고요. 복권 당첨되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연습한다. 일단.
1: 근데 복권 당첨이 네. 이제 네. 얼마를 받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저희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1: 어마어마한
0: 느낌.
1: 네. 저는 막 빌리언 막 이런 거.
0: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1: 저도 조용히.
0: 공항에 나와 있어.
1: 네.
0: 공항에 나와 있어. 일단 나와. 이런 느낌.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달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가끔 하긴 하죠. 이런 현실에서 말하기 조금 민망한 상상까지 오늘은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고요. 눈치 보시지 말고 그리고 인스타 스레드 K플레이 DMB, K라디오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실 거죠? 저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에 오셔서 영상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K플레이 DMB는요. K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 에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DMB 누르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카톡이나 그런 데서 누르시면은 카톡을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 하나 키시고 창을 거기다가 K라디오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면 딴짓 하시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 라디오는 딴짓이거든요.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라디오는 배경음악 느낌으로.
0: 배경음악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은요.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다시 플레이 노래 매일 저녁을 책임질 데이든의 라디오 올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DMV. 제이든의 K플레이 DMB 오늘 목요일이죠. 이 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 대장입니다.
0: 오늘 좋은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광고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붙었어요.
1: 아, 이거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얘기를 또 해드려야 네, 많이 광고 붙어주시면 감사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땡기면 좀 더 나올 수 있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오늘 상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 대장님이랑 항상 방송을 하는 날에는요, 뭐랄까 숨겨왔던은 아니고 어렸을 때 그 동심 네. 가득히를 좀 예, 약간 뭔가 느낌이 저희가 옛날 동심을 생각해서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노는 시간 이런 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1: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제이든님하고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그러면 네. 제이든님이 그 제이든님의 스타일은 정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진지하기도 한데 네. 천진낭만한 구석이 있어요.
0: 아, 전 놀 때 또 확실히 또 노는 네, 걸 좋아해서
1: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여튼 되게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0: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철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1: 아,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뭐 많다고 할 순 없지만, 네.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보니까, 아까 이제 제이드님이 말씀하셨던 뭔가 그 미래에 대한 상상, 네. 뭐 이렇게 허구에 대한 상상.
0: 맞아요.
1: 뭐 이제 그런 상상들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이제 어른이 되니까 네. 현실이라는 그 뭐랄까 늪이 네.
1: 그러니까 그 현실 때문에 당장 네. 이제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거나
0: 네, 그렇죠.
1: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이루고 싶은 이제 어떤 큰 꿈을 생각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요즘엔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을 하고
0: 맞아요. 뭐
1: 이렇게 가족들 케어하고 이런 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느라, 예를 들어, 정말 이제 그 플랜, 아니면 생각이라는 게, 뭐, 며칠, 뭐,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밖에 거의 플래닝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이드님과 같이 있으면 좀 더 큰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0: 그 상상이 참 현실로 이뤄지면 또 좋은 거긴 한데, 이제 또 상상만으로도 좋은 게 있으니까.
1: 그렇죠.
0: 네, 저희가 그 행복으로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뤄내는 원동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에너지로 열심히 또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저 오늘 여러분이라면 하면서 저희가 6개 정도 질문을 드렸어요. 코코몽님이 다 대답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했을 때 여행을 가고 싶나요? 다 해주셨어요. 딱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된다면. 연예인 근접 코믹까지 가서 구경. 코믹까지 가는 거. 냄새 날 텐데, 그들도. 아닌가요? 이슬만 뭐, 그런 느낌이라. 아, 맞아요. 시간을 딱 하루로 되돌릴 수 있다면, 친구가 세상 떠나기 전으로, 아, 딥한, 이거는 딥한 내용, 느낌. 친구 임종을 또 못 본 거가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0: 동물과 하루 동안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높이 나는 새 리펠 그리폰 독수리에게 오 제일 높이 나는 거군요. 그 높은 곳에서 보는 세상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고.
1: 근데 이제 독수리한테 네.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0: 네. 똑같죠.
1: 좋아. 그냥 이런 게 짧게
0: 끝나면. 니네나 우리나 똑같죠.
1: 비행기 타봤지? 그런 네. 느낌? 말.
0: 내일 하루만 아무 걱정도 책임도 없다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돈 안 내고 먹고 혼내고 싶은 사람 때려주고 욕도 하고 진상도 부려보고 싶다. 이게 되게 그 뭐랄까 엄청 그 갭이 크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뭔가 초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네. 뭔가 정말 큰 거를 하지 않고 되게 소소한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순간이동 티켓 한 장이 생긴다면 한국으로 가신다고. 그쵸, 한국 티켓
1: 저는 순간 이동 티켓 생기면
0: 네.
1: 안 쓸 것 같아요. 최대한 안 쓰고
0: 이제 필요할 때,
1: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코코몽님이 네. 그 친구 이제 임종 네. 같이 못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친구가 그때. 이렇게 갈 것 같아. 아. 정말 곧 갈 것 같아. 근데
0: 하지만,
1: 이제 예를 들어 뭐 네. 한국에 있다든지 막 네네. 이제 이래서 빨리 못 가는데 뭐 열몇 시간 안에 친구가 가.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할 것 같아요.
0: 하지만 유통 기한이 이번 달밖에 안 된다.
1: 아. 그렇다면 네. 근데 순간 이동 그 티켓으로 네. 일단 가려고 하면 두 장이 필요하지 않나요?
0: 그러니까 여기 왕복이 네. 또
1: 네, 왕복해야 되잖아요. 여기 돌아와야 되잖아요.
0: 왕복은 주는 걸로 합시다 우리. 네,
1: 왕복을 주는 걸로.
0: 왕복은 왕복까지는 줘야 돼요. 왜냐면 다시 와야 되니까.
1: 그러니까. 네.
0: 아 임종이 아니라 혼자의 삶이 마감이라서. 이게 뭐죠? 혼자의 삶이
1: 그러니까
0: 마감.
1: 그 삶을 막. 아. 네 본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0: 아
1: 안타깝네요.
0: 아 이런.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1: 네.
0: 고속도로 가다가 서서 반복하다가 심각하게 100억 상상했습니다. 만약 내일 통장에 딱 100억 찍히면요. 사직서부터 멋있게 날리고 전 세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투어 다니는 상상. 솔직히 다들 하잖아요. 근데 제 현실은 일단 20억으로 집 대출부터 갚고 50억으로 안전하게 전기요금 묶어야 짜면서 이자율 계산기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100억이 생겨도 파워 제이형 현실주의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1: 아, 제이드님은 네. 100억 생기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0: 100억이 일단 생기면 네. 저도 똑같아요. 일단 여행부터 가서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100억을 써야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옛날부터 그 꿈이 있었어요. 방송국을 이제 만들어서 유럽과 한국을 그 방송국을 내서
1: 네.
0: 이제 제가 여행 다닐 수 있는 이 명분을 만드는 거죠.
1: 좋다,
0: 전용기만 좋다. 더 좋고.
1: 근데 네. 100억 가지고 전용기까지는 좀 어려울
0: 힘들어요.
1: 것 같아요.
0: 아, 제가 그건 잘 몰라서.
1: 네.
0: 100억은 좀 그런 거.
1: 네. 100억이면 사실 네. 10밀리언이거든요.
0: 그렇죠.
1: 뭐 10밀리언 조금 안 되는 네. 한 8밀리언 정도 될 것 같아요.
0: 사실 라디오 방송국을 출장 간다는 게 막 엄청 급한 일로 가는 건 아닐 테니까.
1: 네, 예. 네.
0: 그냥 비행기 일단 비행기 타고
1: 네. 비행기 좀 이제 비즈니스나
0: 뭐. 그렇죠, 네 비즈니스나 뭐
1: 퍼스트 클래스로
0: 그렇게 저는 사실 미국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웬만한 거 타고 네, 한국 가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약간 퍼스트 클래스
1: 네, 네.
0: 멀리 가고 길게 가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1: 네.
0: 거기서도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가수를 불러서 이제 일단은 크게 행사를 할 것 같아요. 가수를 크게 그 여러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리센느라든지
1: 네.
0: 요즘에 뜨고 있는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 아 좋아하는 가수. 네.
0: 만약에 네. 온다면
1: 전 주로 이제 연주자를 좋아해가지고
0: 연주자. 오케이.
1: 네.
0: 그러면은 가수는 제가 부르는 걸로
1: 네. 네,
0: 하고요. 행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행사하고 끝나고 여기 라디오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하면
1: 좋다,
0: 저희
1: 좋다.
0: 이제 저희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
1: 네.
0: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라디오 쪽으로 평생 이렇게 하다가 네, 그렇게 살지 않을까. 아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1: 지금 행복의 도파민 한번 돌았어요.
0: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네. 그 근데 요즘에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100억 떨어지면 뭐 할래 하잖아요.
1: 네.
0: 다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전기 예금 묻고 뭐 하고 그 일단 빌딩 사고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억? 뭔지 다를 것 같아요.
1: 아, 아니요.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저도 한 만약에 한다 그러면
0: 네.
1: 50억을 가지고
0: 네.
1: 그 풀 레버리지를 해서
0: 네.
1: 그러니까 50억을 다운페이로 대출을 더 받아서 뭐 100억 이상의 이제 빌딩을 하나 살 것 같고
0: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거의 그 수익을 내는
1: 그렇죠. 이제 일단 다운페이 그 정도 만약에 재택. 50% 정도만 해도
0: 네.
1: 이제 아마 캐시플로우 꽤나 나올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잘 정해야겠죠. 이제 그런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제이드 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이제 여행을 일단 가서 좀 생각 정리를 좀
0: 정리를 해야 돼요.
1: 네. 네.
0: 가끔 이제 똑같은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그 정리가 돼요. 약간
1: 네.
0: 화장실 간다던가,
1: 네.
0: 운전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걸 할 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타이밍이.
1: 그래서 정리를 해서 50억 정도는 그 정도 쓰고, 그리고 뭐 나머지 돈들은 그 제가 이제 뭐 연금이나 연금보다도 그 제가 그 생명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거를 좀 넣어놓을 것 같아요. 넣어놓고 아 그리고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 모르게 할 겁니다.
0: 아
1: 아무도 모르게 할 거예요.
0: 그런 네. 거가 있다고 들었어요. 복권에 맞으면
1: 네
0: 너한테 수령되는 것들이 저한테 수령되는 게 뭐 몇 프로
1: 네.
0: 덜 준다. 이름을 만약에 밝히지 않으면. 네. 아니면 이름을 밝히면 뭐 더 준다. 이런 얘기를
1: 아, 제가 복권 그런 게 있어요?
0: 네. 오. 그래가지고.
1: 진짜요? 왜? 네. 왜 그러지?
0: 왜냐면 그거를 이제 또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신문이라든지 아. 이런 데다가. 그래야 된다고 들었어요.
1: 근데 그러면 복권 네. 살 때 그런 계약이 뭔가.
0: 그게 또
1: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1: 여튼 저는 네. 주변 사람들이 최대한 모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도 그만두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도 그냥 하는 척 하는 척 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집에 있는 뚱냥이 먼지랑 딱 하루만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침마다 왜 굳이 제 얼굴 위에 엉덩이를 얹고 깨우는지 비싼 유기농 캔은 거들떠도 안 보고 왜 박스 뜯어먹는 데만 열심인지 멱살 잡고 청문회 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양이 언어로 똑똑히 말해주고 싶어요.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시는 저도 강아지 보고 있으면은 저를 이렇게 몇 초 동안 이렇게 뚫어지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괜히 뭐 뭐 달라고 뭐 밥 줬잖아.
1: 뭐 간식거리 달라 네. 이거냐?
0: 뭐 간식 달라 뭐야? 뭔데?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제 이렇게 그 허벅지를 긁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은 좀 신기한 것 같아가지고 네. 궁금하긴 해요.
1: 아니면 그 제이드님 뒤에 네. 귀신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게
1: 전에... 강아지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고 그런 얘기 우리.
0: 들었죠.
1: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전에 집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이제 심야 개념을 보고 우선 네. 장면이 나올 때 이건 누가 봐도 뭔가 튀어나올 거다.
1: 네, 네.
0: 이 타이밍에 막 짖어요.
1: 문을 그래요? 보고. 네. 진짜요?
0: 그건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도 많이 하니까
1: 네, 네.
0: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네. 근데 저도 그거 보긴 했어요. 어떤 강아지가 이제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주인 보고 막 이렇게 가다가 어디 허공을 계속 보고 있어요.
1: 네.
0: 가다가 또 허공을 봐. 그 똑같은 곳을.
1: 네.
0: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걸 보긴 했었는데.
1: 저 어렸을 때 네. 그 아 이거 좀 이제 약간 낭량 특집처럼 아. 지금 얘기가 좀 살짝 돌아가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막 그 무서운 네. 얘기 듣고 그럴 때. 네. 네. 누가 이제 눈을 심하게 다쳤던지 잃어가지고 네. 이식 수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식을 강아지 눈의 이식을 받아가지고
0: 오 재밌다
1: 뭐 귀신이 보인다 뭐 이런 스토리는 어렸을 때
0: 맞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1: 같아요. 네. 네.
0: 그런 괴담 많잖아요. 괴담 약간 그 학교에
1: 네.
0: 그 뭐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상 있잖아요.
1: 네.
0: 생각하는 사람 상 그 맨날 바뀐다 위치가.
1: 아.
0: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이 어떻게 움직인다 밤에 뭐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다음 주는 좀 저희가 남량 특집을 해서 목요일 날 한번
1: 보죠
0: 빨갛게 네. 물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저희가 옛날에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귀신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방송하시던
1: 그
0: DJ 분이
1: 진짜요?
0: 네. 제가 옆에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봐주고 그 친구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보고 저는 이제 이 친구가 방송하니까 조용히 그 모니터링 해주면서 엔지니어링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죠. 소리가 너무 크고 음악이 너무 크면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채팅창 읽어주고 대신 근데 갑자기 저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 네.
0: 그러면서 계속 조용히 하라고 막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나 계속 조용히 있었는데 했더니 이제 제가 목소리로 계속 나왔다고 시끄럽게
1: 그래요?
0: 그래가지고 뭐 별일은 없었는데요.
1: 네, 네.
0: 약간 좀 그랬던 네.
1: 그분 정신이 어디 갔다 왔나 보네요.
0: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아 우리 대박 나나 뭐 이런 느낌.
1: 아무튼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코코몽님이 또 이제 채팅방에 가수 MC몽이랑 유승준이랑 다 같은 곳에서 이제 모아보기 그 신정환 등등. 네. 그 요즘 방송 잘 안 나오시는 분들.
0: 아, 이분들. 네, 네. 아, 한꺼번에. 저는 네. 이승준 본 적 있어요.
1: 이게 그 100억 생기면 네.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시고.
0: 아, 100억.
1: 섭외를 해서 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이거를 유튜브로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1: 근데 요즘에 신정환 씨가 유튜브 네. 되게 꽤나 나오고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저 신정환 네.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되게 재밌잖아요.
0: 맞아요, 진짜. 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1: 요즘에 되게 개과천선 하시고 비즈니스도 네. 하시고 어. 이제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벌써 네 저는 네 이걸 읽어드릴게요. 어릴 때 오락실 스트리트 파이터 하면서 혼자 방에서 아도겐 장풍 쏘는 연습을 진짜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1: 그 선풍각인가? 그 네, 돌면서
0: 맞아요. 벽장 구석에 숨어서 혹시 내가 선택받은 초능력자가 아닌가 손바닥에 기 모으면서 땀 흘리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감인데 그때가 그립네요. 시간을 하루 되돌릴 수 있다면 그 꼬마 시절로 돌아가서 너 커서 평범한 회사원 되니까 장품 연습하지 말고 수학 문제나 더 풀어라 하고 싶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종이 이렇게 세워두고 장풍 쏘기 네. 아시죠? 코의 왼쪽 오른쪽
1: 확 맞아 맞아
0: 그런 거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장풍에 대한 그게 좀 있었죠 어렸을 때는
1: 아 그렇죠
0: 나도 장풍 한번 쏴보고 싶다 멋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물에서 장풍 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리고 장풍 쏠 수 있는 기계가 나왔어요 요즘에
1: 기계요
0: 네 그래서 그 가만히 있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장풍을 쏘면 바람이 훅 날라가요. 그 기계 같은 거에서.
1: 그래요? 네,
0: 그냥 평범한 곳에서 그냥 쏘듯이.
1: 아 이렇게 뭐 총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0: 그런 거 같기도 한데.
1: 그 제가 SNS에서 네. 막 본 것 네, 같은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네. 장난치는
0: 네. 거.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좀 장난을 좀 현실화되는 그런 시절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사무실 형광등 아래서 모니터 째려보다가 사연 보냅니다. 순간이동 티켓 딱 한 장만 생긴다면 저는 파리 에펠탑도 하와이도 필요 없고요. 딱 오늘 밤 샤워 다 끝나고 뽀송뽀송하게 누워있는 내 침대 속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힘드신가 보다.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아 너무 퇴근하고 싶은데 네. 너무 퇴근 마렵다. 그래서 그 이번에 소연 아이들의 소연의 퇴사합니다가
1: 아, 그렇죠. 그 요즘에 엄청 핫하던데.
0: 엄청 인기가 많은데 그 인기 네. 많은 시간이 언제냐면 직장인들이 네. 출근한 바로 그 순간. 아,
1: 출근
0: 오전 9시.
1: 출근 시간에.
0: 네, 그 오. 시간에 인기가 진짜 많대요. 퇴사하고 싶다고.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회사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건물도 없고 상사도 없고 단체 채팅방도 없고요.
1: 참 좋은 거 맞나요, 그거?
0: 처음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30분 지나면 그래서 나 뭐하지 하고
1: 현타 오죠.
0: 이거 보면은 저 옛날 그 영화가 생각나요.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고 그 레지던트 이블 네. 좀비 영화.
1: 아 그렇죠. 네. 뭐 26일 후.
0: 네, 뭐 그런
1: 27,
0: 것도.
1: 26년 후.
0: I am Legend 그것도.
1: I am Legend도. 네. 네.
0: 그것도 그렇고 그런.
1: I am Legend는 이제 막 갑자기 딱 깨어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맞아.
0: 나왔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좀 초반에는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신나고 왜 이거 다 내가 공짜로 쓸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처음에 어디 가실 거예요?
1: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네. 일단 그로서리를 가야 돼.
0: 그로서리 무조건.
1: 왜냐하면 뭐 먹고 살 거를 그쵸. 준비를 해야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예. 보통은 백화점을 좀 많이 가는데요. 백화점 가면 일단 뭐가 다 되니까.
1: 아, 그리고 이제 그 네. 영화에서도 여튼 그 아포칼립스 영화들 보면 백화점,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기지 같은 걸로 백화점을 선택을 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백화점이 안전하고.
0: 맞아요.
1: 예, 그 이제 건물이 탄탄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예전에 좀 그래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딱 한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 전에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만약에 딱 한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다들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닐까. 저는 당연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순간이나 중요한 선택을 바꾸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구가 엄마랑 밥 먹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하루인데 지나고 나니까 다시 갖고 싶은 하루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아, 저희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항상 이제 맛있는 밥을 또 차려주시고 이렇긴 한데 그거를 누리려면 또 이제 아들이 살 거기 네. 집에서 이제 컬퓨도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마야 되고 잘 시간에 자야 되고 이런 삶을 또 이제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아이였나요? 이 대장님은
1: 저도 말을 별로 잘 듣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였냐면 네. 제가 예전에 그 제이드님 투어하고 있을 때 네. 다른 게스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드럼 했잖아요. 네. 이제 드럼 공부하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너 드럼 계속 할 거면 그때가 중학생 때였나 그랬었어요. 드럼 계속 할 거면 이거 들고 나가 하면서 100만 원을 봉투에 던져주셨어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들고 나갔어요. 네. 네. 그러고 하루 만에 들어가긴 했죠. 드럼 선생님이 야, 너 집 나왔다며? 이러면서 들어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음악 학원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렇게 제 고집 부리면서 좀 말 안 듣긴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때는 그래도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건지
1: 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 상황이 되면 네. 그래도 드럼을 할 것 같고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0: 한 번쯤은 다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집 나가서 두세 시간 안에 또 먹겠고 네. 네, 초콜릿 우유 먹고
1: 아 초콜릿 우유
0: 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돈이 3불인가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돈으로 뭘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포만감이 좀 길게 가는 초콜릿 우유를 선택을
1: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네. 집 나가면 네.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차가
0: 없어요.
1: 없으니까
0: 그래서 세이프웨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경하고
1: 그래서 2시간밖에 못 있었구나.
0: 네, 두세 시간 정도 그거 이제 구경하고 그다음에 네.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이제 형이 차 타고 집에 오는 길이어서 네. 야, 너 뭐 하냐? 했더니 차에 타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
1: 아, 또 이제 형이 그 집에 네. 돌아가는 명분을 만들어줘.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만 가출한 거예요. 저 혼자만. 아. 네, 부모님 모르고.
1: 아, 그래요?
0: 그런 느낌.
1: 아, 모르고. 네,
0: 저희 약간 소심한 아나였습니다. 네. 저희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시간이 금방 가네요.
1: 네, 벌써.
0: 네. 네. 오랜만에 듣는 노래죠? 소녀시대가 부릅니다. 소원을 말해봐.
1: That's right.

0: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정말 한창 제가 놀러 다닐 때 노래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1: 아, 진짜 오래간만에 네. 듣네요.
0: 자, 상상이라는 게 그냥 실없는 멍때리기 같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의 현미경을 들이대면 소름돋게 신비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라디오 듣다가 진짜로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상에 얽힌 흥미진진한 팩트 5입니다. 첫 번째는요. 레몬을 상상하기만 해도 진짜 침이 고이는 이유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도마 위에 노랗고 즙이 꽉 찬 레몬을 반으로 썰어서 입안에 통째로 털어넣고 꽉 깨무는 상상을 3초간 해보세요. 순식간에 턱 밑이 찌릿하면서
1: 저 침이 고였습니다. 지금.
0: 그러니까 입안에 콜침이 고이죠. 뇌의 자율신경계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화학적으로 구분하지 못해서 머릿속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실제 침샘 분비 호르몬을 즉각 싸버립니다.
1: 근데 이게 레몬을 네. 먹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0: 경험이 있으니까. 네.
1: 경험이 없었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계속 뭔가 침이 고이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네,
1: 지금 계속 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상상 속에서는 새로운 얼굴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한다.
0: 뭐죠?
1: 우리가 꿈을 꾸거나 머릿속으로 사람을 상상할 때 뇌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무에서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뇌 속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는 철저히 현실 기반이라 살면서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행인, 편의점 알바생, TV 화면 구석에 잡힌 엑스트라 등 실제로 내 망막을 스쳐 지나갔던 수만 명의 얼굴 조각을 짧게 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0: 짧게 해서 보내주는. 그래서 약간 꿈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그 얼굴이 생생하지 않을 때가 좀 있거든요.
1: 네. 근데 이거는 네. AI도 마찬가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이 글을 읽을 때.
0: AI요, 그쵸.
1: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네. 이미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네. 결국 AI도 이 데이터베이스로 이 사람의 얼굴을 만들지 않나. 그 기반으로 짜이기를 해서.
0: 그런 것 같아요.
1: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0: 그 신기한 거는 심즈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새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 때 GTA군요. GTA를 네. 그 캐릭터를 만들려면 아빠랑 엄마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1: 아, 그래요?
0: 그럼 거기서 나온 그
1: 자녀를
0: 그렇게 고르는 네, 그렇게 신박하게.
1: 아, 진짜요? 네. 그 게임을 안 해봤더니 네.
0: 이번 연도에 11월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GTA6가.
1: 와, 그 시리즈도 진짜 네. 오래가네요. 네.
0: 그거 게임 제가 처음 그 게임을 접했을 때 충격받긴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때 올해 만난 친구랑 헤어졌어가지고 네. 굉장히 슬퍼야 되는데 그 게임을 하니까 이제 중독이 되고
1: 그 슬픔을 잃어버리는
0: 그 여자친구가 생각나면서 울어야 돼요. 제가 학교에도 이제 친구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헤어졌다는 네. 걸 울어야 되는데 너무 그 재밌는 그 게임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줍을 짜내는 괜히 엎드려 있고
1: 엎드려서 그런, 핸드폰으로 막 게임하고 있고
0: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네. 핸드폰도 못 하고 이제 그 잔상이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시간이
1: 도파민에 잠식당했어.
0: 맞아요. 네. 세 번째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누워서 상상 훈련만 해도 근육이 붙는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요. 가만히 누워서 역기를 번쩍 들어올리는 상상을 강하게 지속한 그룹은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부위의 근력이 약 13에서 15% 증가했습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경 전기 신호가 실제로 발화하면서 네. 근육 세포와 신경계가 나 지금 쇠덩이를 들고 있구나 하고 속아 넘어간 결과입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듣고 나 이제 운동 안 해도 되겠다.
1: 저는 이거 이거는 여기에 지금 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0: 선수들이.
1: 예, 전문가인 거잖아요. 네,
0: 여러분.
1: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적용이 안 되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분 이제 운동 선수들은 자기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또 이제 일단은 탄탄한 베이스가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제가 그 드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스가 탄탄한 사람들은 좋은 연주를 보거나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연주를 보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면 그게 적용이 되면서 또 자기 거 자기 그 연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면서 그 뭔가 딱

0: 흘리는 사람도 있다. 그 독백을 못한다는 거네요. 책을 읽거나 혼자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서 내 목소리로 조잘조잘 읽어주는 내적 독백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전 세계 연구 중 상당수는 머릿속에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생각할 때 음성 내레이션 없이 순수한 개념, 이미지 혹은 감정 덩어리로만 직관 처리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혼자 떠든다고 어떻게 뇌에서 소리가 나? 하고 오히려 놀란다고 합니다.
1: 저는 내적 독백이라는 거가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머릿속에서 내 목소리로 조잘조잘 읽어주는
0: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그러게 제가 생각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제 목소리를 생각 상상을 해본 거는 예 없었던 것 같네요.
1: 아예 저희가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대충 알 것 같긴 해요.
0: 네.
1: 약간 책을 읽을 때 뭔가 약간 내 속으로 이제
0: 근데 책을 읽을 때 그 캐릭터를 상상을 하면서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약간 목소리나 뉘앙스를 상상을 하면서 읽긴 읽는 것 같아요. 뭐 소설이나 이런 거 읽을 때.
1: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0: 근데 내 목소리를 네.
1: 한번 여러분들도 책을 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을 타는 상상에서 나왔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6살 소년 시절에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를 타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칠까? 라는 유치하고 엉뚱한 사고 실험을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상까지는 안 하잖아요.
0: 근데 네. 제이드님 제가 네. 그 예전에 네. 지난주에 우리 만났을 이번 주에 만났을 때였나?
1: 네.
0: 그 과학을 보다라는 채널 네네, 얘기한 맞습니다. 적 있었죠. 네네. 여기서 이런 좀 비슷한 주제의 대화를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 우주에서 이제 빛이 네. 그 광속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뭐 몇백만 광년 전에 이제 왔던 이제 그 빛. 여튼 그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거는 빛이 반사돼서 보이는 건데.
1: 그렇죠.
0: 내 자신이 저기서 반사가 돼서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1: 네.
0: 그 내 동작이 뭐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몇 년 전에 그게 움직인 게 이제서야 나한테 보이는 거고
1: 잔상으로.
0: 거기서는 이미 끝났다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1: 신기하네요. 네.
0: 근데 이런 그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그것도 네. 그 옛날에 이런 상상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1: 16살인데 네. 네.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10대 소년의 이 황당무계한 상상 하나가 훗날 현대 물리학을 송두리째 뒤바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신 상상. 상상이 또 달라요. 남달라요. 이런 분들은 또 저희.
0: 근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상이 네.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0: 그 상상했던 것들을 이루면서 네.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1: 그쵸.
0: 이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사실 그 저희가 쓰는 약간 모든 것들 아이폰 이런 것들은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막 냉장고 핸드폰 쓰고 한글도 안 되고 막 이런 불편한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발전이 되고 이제 발명품들 사실 저희가 그런 짤이 있어요. 옛날에 그 박물관 같은 데 제가 가가지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자기 조카들한테 우리는 옛날에 인류는 이런 것도 쓰면서 다녔단다.
0: 아, 네. 지금은 이제 유선 전화기를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그렇죠,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네네. 네. 그리고 전에는 뭐가 있었죠? 뭐 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0: 네.
1: 뭔가 옛날 것들 되게 많잖아요. 삐삐도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유물이 된 느낌이고.
0: 제가 네. 오늘인가 어젠가 그 어디서 이제 조금 뉴스를 잠깐 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그 확인을 못하긴 했는데
1: 네.
0: 버라이전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유선 라인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거를 이제 아예 다 없앨 거라고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0: 것 같아요. 예, 예. 워낙 다 이제 그거 안 쓰니까.
1: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도 네. 이런 그 전화기 잘 안 쓰잖아요.
0: 저희가 그 사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게 네. HD로 가면서 HD TV가 가면서 전에 있는 그런 TV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안테나도 막 이렇게 어댑터가 되고. 네. 저는 그 다음 세대가 될 거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동차를 전기로 이렇게 네. 다 모두 다가 써야 되는 그런 의무화. 뭔가 지구가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도 있고 워낙 또 편리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1: 그래서 내연기관 네. 차들 계속 네. 이제 없애라. 뭐 몇 년도까지는 몇 년도부터는 생산하지 말아라. 이런 정책도 나오는 거죠.
0: 정책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1: 대단하죠.
0: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도로도 전기 도로가 나오지 않을까. 충전이 되는.
1: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달리면서 충전이 되는 도로.
0: 그렇죠.
1: 그래서 그거를 또 어디서 또 이제 시범을 해본다고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0: 그게 괜찮은 게 제가 듣기로는 모든 트래픽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꿈쩍꿈쩍거리면서 끼어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기 길이 그냥 가지고 차는 거의 정차돼 있고 이렇게 전기 길만 가게 된다면 약간 뭐 레일처럼 네. 그러면은 트래픽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제가 네. 한참 이제 전기차 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좀 그런 엔지니어 쪽 관련된 친구가 이런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타고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된다면 일단은 인명사고 없을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트래픽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차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나 좌회전 할 거야. 그러면 다른 차에다가 이게 뭐 시그널도 주지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신호도 주고받고 거리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차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거다.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부주의 때문인 거죠.
0: 그렇죠.
1: 사람이 컨트롤 하는 거니까. 예, 뭐 물론 이제 자동차의 결함도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 기계에다 맡기면 오히려 그런 거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한테 들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 신나게 또 저희가 또 N이어가지고 네.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3부 이제 시작 조금 되긴 했는데 3부 2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이것도 조금 옛날 노래예요. 좀 약간 추억의 노래인데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벌써 1년.
1: 너무 좋죠. 네.

0: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으로 저희 K플레이 DMB 3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상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100억이 생긴다면, 만약에 시간을 하루 돌릴 수 있다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다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거의 뭐, 밤새다시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MBTI, NE, 엔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분도 상상력이 풍부한 엔님이시죠. 엔님이시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이 대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1: 네.
0: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네. 뭐 아까 우리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0: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어요?
1: 네. 뭐 일단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별일이 없이 여기 돌아왔다는 거니.
0: 네.
1: 별일 없었고,
0: 네.
1: 뭐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이라는 게 뭐 일도 있었고, 뭐 자녀들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했고.
0: 어디 다녀오신 데 있으셨어요?
1: 네, 지난주 토요일에 리치몬드 다녀오셨어요.
0: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1: 어디라기보다 어디인지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리치몬드 안에서도 이제 뭐 지역명이 제가 기억나는 건 아닌데,
0: 네.
1: 그 중국 사람들의 교회를 갔다 왔어요.
0: 오, 그래요?
1: 네,
0: 되게 뭐, 생소하네요.
1: 네, 저도.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생소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그 국악 퍼포먼스 같은 걸 아이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간 거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그 퍼포먼스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라이드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이래저래, 아, 이거 또 중국교회가 또 이렇게 꽤나 활성화 돼 있구나라는 것도 새삼
0: 리치몬드 쪽에.
1: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국 교회에서 같이 호스트를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그 다문화 행사였었어요. 이제 그래서 버마 분들도 막 오시고.
0: 아시안 그런 페스티벌 살짝 이벤트 이런 느낌이?
1: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쵸,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였죠. 네. 그래서 버마 분들, 뭐, 그, 남미 분들, 중국 분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중에 이제 저희는 한국 사람들 문화 이렇게 좀 보여주러 갔었죠.
0: 아, 또, 리치몬드 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한국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는데,
1: 네.
0: 거기도 좀 낭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캐리타운이라는 곳도 되게 낭만이 있는 곳이고,
1: 네.
0: 거기 속골이, 포칩도 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유명한.
1: 아니, 그 되게 포 되게 좋아하시나
0: 엄청
1: 봐요.
0: 엄청 좋아해요. 제가 포는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긴 하는데.
1: 그래서 아까 점심에도 거길 먹으러 가다가 저 사실 어제도 포 먹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네. 말씀 주셨으면 딴 데로. 네,
1: 근데 이제 뭐 괜찮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간 거였으니까. 다른 식당으로 간 거였으니까. 네,
0: 다른 식당으로 갔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 갈 식당.
1: 아니요. 아, 그렇죠. 그렇죠.
0: 자, 오늘 그 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만약에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1: 옛날에 그 멜 깁슨 나오는
0: 맞아요.
1: 그 What Women Want. 그 여성들의 마음을
0: 그렇죠 맞아요
1: 읽는
0: 네. 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행복할까요?
1: 저는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0: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진짜.
1: 피곤하기도 하고
0: 거기 맞춰서 살 것 같아 왠지.
1: 맞아요. 네. 그 다른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0: 예를 들어 딱 왔는데 아 쟤는 저 바지 입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바지 안 입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1: 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가만히 있는데 계속 쉴 새 없이
0: 소음이 들리니까
1: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0: 저 그거 진짜 살짝 경험해 본 게 있는 게 아르마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르마 3. 아르마라는 3가 어떤 게임이냐면 진짜 군대에 있는 것처럼 그 전쟁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총알도 챙겨야 되고 파츠도 거기 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각각 자기 직업이 있어요. 뭐 메딕도 있고 메딕은 총 잘 못 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거기 중에 이제 분대장이 있고 부대가 있고 또 팀이 따로 있어요. 그룹이 네. 있고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라디오 채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분대장이 되면 그 모든 채널에 있는 걸 다 들으면서 지시를 내려야 돼요. 오더를.
1: 아, 그렇죠.
0: 그럼 왼쪽과 오른쪽 귀에서 아, 미치겠는 거예요. 뭐 계속 뭐 이거는 와 아무것도 못해요. 게임도 못하고 그냥 네. 그 듣고 파악하고 그게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1: 근데
0: 와,
1: 실제로 그렇게 네. 군인들이 그걸 겪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리더급들은. 네.
0: 아무래도 좀 네. 훈련이 돼 있어서. 어, 쉽지 않습니다, 진짜.
1: 제이든님 네. 스타일이면 기가 빨리겠는데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저희도 그 공연을 하러 가면 저희끼리 하는 라디오 채널이 따로 있고요.
1: 아, 그쵸. 네. 네. 카메라 감독들.
0: 카메라 감독들 라디오 채널이 따로 있고, 이제 그 TD라고 해서 스위처 감독들은 그 소속사들도 라디오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디오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헤드셋을 이렇게 세 개를 써야 되는 거죠.
1: 세 개. 네.
0: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런 느낌으로 상상 토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어 차라리 모르는 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10위부터 좀 알아보자면. 만약에 한 달치 월급 대신 초능력 하나를 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초능력 하나를 한 달치 월급 대신 받는 거예요.
1: 한 달마다 초능력을?
0: 네, 한 달치, 예. 네. 근데 그 초능력을 남한테 자랑도 못해요. 그래도 고를 겁니까? 라고 해야 되는 질문인데, 이거는 뭐, 고르겠죠?
1: 저라면 고를 것 같아요.
0: 네, 그죠? 괜찮죠? 네.
1: 12... 그 매달 그러면 다른 네. 초능력이 되려나?
0: 어, 그렇죠. 이게, 그럼 이거를 전에 건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9위는요. 만약에 잠들기 전 딱 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1: 잠들기 전에
0: 네.
1: 그건 물어볼 수 있죠.
0: 그건 물어볼 수 있는 건데
1: 그냥 이거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저희 그렇죠. 애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0: 이거는
1: 제이드님한테 전화해서 네. 무슨 생각하고 있나 자기 전에 네, 밤에 전화해서
0: 잘 생각이요? 그리고 이제 8위는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딱 하루 내 언어만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투리 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표준어가 되는 거죠.
1: 아.
0: 모든 외국인들이 어, 밥 먹어버렸단 게 뭐 이런 거.
1: 근게
0: 외국 분들이 요즘 한국 것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1: 오, 예, 예.
0: 맞아요.
1: 제가 아까 그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네. 이제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다가 어, 그 외국 분인데 한 3년 한국에 살다가 네. 이제 자기 모국으로 돌아갔어요.
0: 어.
1: 그러면서 아, 막 하면서. 아, 와, 여기, 자기 나라 돌아오니까, 어, 저, 가족들도 보고, 엄마도 네. 보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어. 울먹울먹 해요.
0: 한국말로 해요?
1: 네, 한국말로. 어.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3년밖에 없었다는데. 어. 울먹울먹 하더니, 근데, 쿠팡 못 써서 어떡해?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0: 쿠팡을, 네. 쿠팡을 못 써서.
1: 예. 네.
0: 귀엽다.
1: 예. 네. 그래서, 어, 진짜. 네. 아, 뭐, 물론, 이제, 그, 재밌는 짤로 만든 거긴 한데, 연기도 너무 잘하고. 아, 근데, 저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다.
0: 그쵸.
1: 예. 근데, 그 크리에이터 분이 이제 흑인 분이었거든요.
0: 네.
1: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왔다거나 하면, 한국이랑 환경이 정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1: 예. 그러니까, 진짜 그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짤 찾으면 한번 보내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예. 어, 7위는요, 만약에 하루 동안 시간을 내 맘대로 멈출 수 있다면, 그 골키퍼들이 좋겠다.
1: 어, 그렇네요.
0: 맞고. 예. 네. 6위는, 만약에 내 휴대폰 검색 기록이 랜덤으로 친구에게 공개된다면, 어휴,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거는. 어. 이런 거 쉽지 않고요.
1: 저는 괜찮습니다, 어. 지금. 어. 지금 괜찮아요? 지금 보일 수 있어?
0: 저는, 네, 보통 검색은 안 해요, 요즘에는. 그냥 막 뜨는 거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제 건너가게 돼요.
1: 그렇지, 알고리즘이.
0: 네. 어, 만약에 지금 이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면 코가 아니라 목소리가 커진다면. 아, 이거 커지는 거는, 아, 커지면 이제 데시벨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1: 네,
0: 조금만 얘기해도.
1: 네.
0: 아, 되게 불편하겠다. 회의실이 그냥 콘서트장 되는 거고.
1: 그렇네요.
0: 4위는요, 만약에 내 반려동물이 우리 하루만 말을, 이거 계속 많이 이런 거 올라오네요. 이게 무서운 게 걔가 나에 대해 아는 게 너무 많잖아. 아, 맞네요.
1: 아, 그렇네.
0: 강아지는 다 알죠.
1: 그치. 네,
0: 다 압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아지 삶은 되게 불편하겠다. 왜냐면 그 시야가 저희 발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무릎 정도?
1: 네.
0: 길어봤죠? 그럼 이렇게 항상 올려다보는 그런 삶인데 되게 답답하지 않을까.
1: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0: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각한 게 그 버튼이 있어요. 물 줘.
1: 아, 맞아. 그런 거 쓰는 강아지들 있더라고요.
0: 네. 예. 그래서 저 좀 훈련시켜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뭐
1: 산책 가자.
0: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밤마다 그런 버튼을 눌러서 간식 줘. 내놔. 이런 거. 만약에 저희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딱 한 가지 음식만 평생 먹을 수 있다면 했는데 제육볶음 고르셨고요.
1: 저 제육.
0: 예. 저는 이제 프라이라이스. 네.
1: 근데 프라이라이스도 네. 그게 단백질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0: 아, 저 새우볶음
1: 먹습니다. 새우. 네. 오케이. 새우 너무 좋죠.
0: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 연봉이 인스타 팔로워 수랑 똑같아진다면, 아, 이거 누구는 좋고 누구는 회사 간다야 되고.
1: 연봉이. 그렇네. 그렇네.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만약에 하루 동안 아무도 내 말을 거절할 수 없다면, 오, 뭘 시킬 건가요? 오, 이건 좋네요, 이거.
1: 네, 네. 일단 저는 은행에 찾아가서, 네.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
0: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1: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말고.
0: 이 은행 안에 금고에 있는 돈들을 네, 갖다 놓으시오.
1: 네, 내 어카운트를 옮겨 놓으시오.
0: 옮겨 놓으시오. 아니, 근데 저희 이게 기록이 되면 안 되니까.
1: 아니, 근데 그 절도가 네. 아닌 거잖아요.
0: 그쵸.
1: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0: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CCTV나 기록은 없애시오.
1: 여튼 내 지시대로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0: 그쵸. 네. 네. 여러 가지 네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거 좀 준비해봤는데,
1: 네,
0: 빨리 노래 듣고 저희 또 이제 소리 맞추기
1: 아 기대됩니다.
0: 네, 한번 예. 해보시죠.
1: 알겠습니다.
0: 이 노래 궁이라고 옛날에 드라마 보셨어요? 윤은혜 나오고.
1: 아 제가 드라마를 네. 잘 안 보긴 합니다.
0: 이거 한때 싸이월드에서 그렇죠, 그렇죠. 유명한 예. 그런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erhaps Love.

0: 이든 el radio.
1: Radio.
0: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2: 자, 오늘, 상상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인터넷이, 네. 됐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관계로, 맞추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상에서 한 번쯤 들어본 소리 맞추는 게임인데요.
3: 네.
2: 저랑 이제 이 대장님과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맞추는 건데, 저를 이기시면 제가 또 기프트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오.
2: 자, 첫 번째 소리예요. 이거는 뭐 학교종?
3: 아이스크림 트럭?
2: 아이스크림 트럭? 잠깐만요. 트럭? 학교종 소리. 네.
3: 아.
2: 학교종 소리 제가 맞췄고요.
3: 그래요? 학교종 소리?
2: 두 번째 퀴즈입니다.
3: 경운기?
2: 경운기? 아, 그럴까요? 맞나요? 재봉틀 소리.
3: 나 하나도 못 맞추네.
2: 재봉틀 소리.
3: 아, 여기 덕이님이 학교종 소리 맞추셨습니다.
2: 오, 나이스. 네.
3: 아, 시간은 조금 달려요. 너무 빨리.
2: 아,
3: 근데.
2: 잘 들으셔야 돼요. 뭐죠? 감이 안 오는데?
3: 여기 덕이님이 돈 네. 세는 소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돈 세는 기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돈 세는 기계. 맞네.
3: 근데 저는 돈 세는 기계 아닌 것 같고.
2: 뭔가 하수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3: 저는 이제 뭔가 기계 소리는 맞는 것 같아요. 네.
2: 아, 저 그거 알아요. 이거야말로 재봉틀. 재봉틀 밟는 소리 그 있어요. 그 발판. 아닌가? 연필깎이.
3: 연필깎이 소리. 아니.
2: 어이없네, 이거.
3: 지금
2: 일단 저 하나, 그 다음에 이 대장님 하나, 덕이님 하나. 1대1대1.
3: 저 못 맞춘 것 같은데? 저 못 맞췄어요.
2: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3: 아까 경운기라 그랬었어요.
2: 오케이. 자, 가봅니다. 비 오는 소리? 딱 봐도 비 오는 소리인데, 이거?
3: 비 오는 소리긴 한데.
2: 비 오는 소리 맞아, 정답. 네.
3: 네. 저도 맞췄습니다.
2: 오케이.
3: 하나. 이제야, 하나.
2: 2대1대1. 네. 그리고?
3: 이건 샤워기.
2: 아, 맞네. 샤워기. 샤워기 소리. 오, 맞으셨어요. 이게 10분 동안 나오는 소리네. 되게 신기하다. 저 알아요. 이거 복사기.
3: 복사기 소리. 복사기.
2: 프린터기 소리. 아, 프린터기 소리.
3: 근데 이거는 예, 네. 복사기나 프린터기가 복사가 됩니다.
2: 아 그럴까요?
3: 프린터기가 오케이, 복사가 돼요.
2: 네. 저희 그러면 2대 2대 3인가요?
3: 네. 네. 네.
2: 1대 2대 3. 이거 뭐야? 에어컨 소리인가? 저 처음 들어봐요, 이거. 에어컨 시작 소리래요. 맞네. 야. 아, 이거 카카오톡 소리.
3: 그렇죠. 카카오톡 전화. 네.
2: 보이스톡이구나. 아, 이것도 정확히 줘야 돼. 아, 이거 저기 에스프레소 내리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3: 땡 소리가 있었는데.
2: 내리는 소리 맞긴 한데, 이거. 율무차 기계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
3: 그래요? 자판기?
2: 자판기 커피 이런 거 같은데? 커피 머신 소리. 신기하네요. 비행기 소리.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소리?
3: 저도 이거 들어봤는데.
2: 이거 뭐지? 아, 모르겠습니다.
3: 들어는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
2: 뭐지? 출차주의 경광등 소리라고 하는데 출차주의
3: 아 주차장에서
2: 아 여기 저희가 이제 멀리서 이제 들은 그런 소리인가
3: 봐요. 이게 네. 이게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이거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3: 네. 어, 덕이님 되게 잘하신다.
2: 어, 이건 동전 소리죠, 뭐 동전 네, 소리.
3: 동전 소리.
2: 네. 동전 소리. 동전 떨어뜨린 소리. 어? 지하철 소리죠. 저 알아요.
3: 그렇네, 이거. 지하철. 네. 한국 지하철.
2: 맞나? 맞을 것 같은데. 지하철. 서울 지하철 상행선 진입음이라고.
3: 아, 그 상행선, 하행선 소리가 달랐었어요. 이거 파이어핏.
2: 네. 어, 파이어핏.
3: 파이어플레이스.
2: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불닭? 아닌데? 불판?
3: 아, 아니면 캠,
2: 캠프파이어.
3: 불멍, 캠파이어?
2: 불멍, 모닥불 소리. 아우, 저희 한국말 이렇게 못하죠? 이거는 집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3: 이거는 네. 그 시골에서 네. 그 쌀이 빗으로 빗질하는 느낌이에요.
2: 아, 쌀이 빗이요? 아닙니다. 비닐봉지 소리라고. 밥솥 느낌인데, 이거? 어, 밥솥 아닐까요? 아, 롯데리아 감자튀김 소리래요.
3: 아, 이걸 내가 어떻게.
2: 이거 도마에 뭐 그냥 무 뚝뚝 썰기.
3: 예, 뭐 저 감자 써는 느낌.
2: 양파 써는 소리래요.
3: 아, 양파.
2: 어, 양파 맞아. 양파 소리가 이렇긴 하지. 예. 신기합니다. 이거는 그 반에서 반 종소리 아닐까요?
3: 느낌? 학교 종소리.
2: 학교 종소리.
3: 아까 학교 종소리 나왔었는데.
2: 또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거니까 아닌가?
3: 뭐 쉬는 시간에
2: 어 학교 종소리 맞았어요. 오, 저 꽤 잘 맞히는 것 같습니다.
3: 어, 잘하시네요. 네. 근데 덕이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이거는
3: 소화전.
2: 어 소화전 소화전. 네. 소화전 소리. 아 화재 경보기 화재 소리. 경보기. 아.
3: 화재 경보기 그 소화전에서 나는 네. 소리.
2: 아. 아유 넷플릭스요. 그리고. 오, 이건 뭔가 한국의
3: 그 저기 도어락
2: 느낌인가 보네요.
3: 도어락. 근데 도어락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2: 지문 찍는 소리래요.
3: 그러니까 도어락에 지문 찍는 소리.
2: 아 이거는
3: 알람 네, 아이폰 알람 소리.
2: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소리. 네. 아이폰 알람은 맞았어요. 정답.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 아닐까?
3: 계단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복도에 걷는 소리?
2: 계단 소리. 아
3: 계단
2: 이렇게 가는 소리를 이렇게. 이것도 뭔가 커피 머신 느낌이 좀 나는데.
3: 에스프레소 머신.
2: 에스프레소 머신 맞아.
3: 아, 에어컨 실외기 소리.
2: 에어컨 실외기 소리.
3: 이런 소리. 어, 이거 들어봤는데? 아침.
2: 딴딴,
3: 따단, 아침마담.
2: 딴딴. 그거랑 살짝 다르긴 한데? 서울 지하철 하행선 진입음이래요.
3: 아, 달라, 이렇게? 오. 아.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야.
2: 이건 무슨 소리지? 어.
3: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어, 가스불 그
2: 아,
3: 켜는
2: 소리. 맞네. 가스레인지 소리.
3: 네.
2: 네. 아, 이거 안드로이드 알람음 아닌가요?
3: 네.
2: 안드로이드 알람음. 갤럭시, 그죠?
3: 갤럭시
2: 알람음. 어?
3: 도어벨 소리.
2: 아, 도어벨 소리. 아니요, 과속 단속 카메라래요.
3: 그 내비게이션에서 한국 내비게이션에서
2: 이거는 뭔가 파전 굽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3: 튀김하는 소리.
2: 삼겹살 굽는 소리.
3: 아, 삼겹살.
2: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저희 그 소리 맞추기
3: 지짐이
2: 완전 꽝으로
1: 맞췄습니다.
3: 아, 덕이님 되게 네. 잘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3: 엄청 잘하시네요.
1: 그 오늘 또 밸런스 퀴즈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그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 만약에 퀴즈입니다. 만약에 이거는 잠시만요. 만약에 신용카드를 쓰라고 줬는데 매일 70만 원씩 긁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는 이제 연인들이 하는 밸런스 퀴즈라고 합니다. 연인이 저한테 네. 제가 연인한테 신용카드를 줬어요.
3: 네.
1: 매일 70만 원씩 긁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
3: 물어보면 아니면 그럴 사람이라면
1: 그 이미 긁을 거예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 긁을 네. 거라고 네. 이제
1: 매일 70만 원씩.
3: 일단은 저는 그런 사람이면은 사귀지 않았을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그래. 네. 이거는 네. 내 첫사랑이 알고 보니 너희 대학교 동아리 후배면 어떡할 거야? 첫사랑이 동아리 후배.
3: 아 지금 이거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그런 느낌.
3: 밸런스가.
1: 네. 아니 만약에 게임.
3: 만약에.
1: 예.
3: 네. 어 뭐 그럼 어떡해. 첫사랑이 뭐 어떡해. 어쩌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1: 그리고 세 번. 그쵸 그럴 수 있죠.
3: 그 네, 뭐
1: 지나간 일인데 뭐 어떻게.
3: 첫사랑이 네. 첫사랑이 뭐 너네 언니였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자 만약에 내가 탈북자인 걸 알아도 만날 수 있어? 아, 탈북자
3: 만날 수 있죠.
1: 만날 수 네. 있죠. 네.
3: 와이나
1: 스타일만 아닌데 네. 네.
3: 예쁘면 만날 수 있죠.
1: 그렇죠. 네. 네. 내가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거야. 이유는 물을 수 없대요.
3: 200만 원 정도면은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네. 누구에게나 다 빌려준다는 건 아닙니다.
1: 네.
3: 여러분
1: 지금 초조한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이제 바닥을 치고 계세요. 만약에 친구가 축의금을 보냈는데 봉투에 10만 원이 아닌 9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3: 9만 원이요?
1: 네.
3: 뭐 그거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1: 그렇죠. 9만 원? 90불?
3: 아뭐 아, 이렇게 여기 돈으로 치면 한 네. 60불 정도 되겠죠.
1: 그죠. 그래서 좀, 아, 맞아요. 그리고 내 생일 선물로 준 로또가 1등 당첨된다면 얼마 달라고 할 거야?
3: 아, 생일 선물로 준 네. 로또가 당첨되면 저는 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저게 내 거가 아니었구나라고.
1: 1등이어도.
3: 네, 1등이어도.
1: 네. 네. 네.
3: 근데 이제 뭐 챙겨주면은 네. 네. 감사하게 받긴 했지만 챙겨주겠죠?
1: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당근 마켓에 나갔는데 이상형이 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알려줄 거야.
3: 제가 지금은 알려줄 수 있는 스테이러스가 아니긴 하지만
1: 아, 만약에
3: 네, 싱글이라면 알려주겠죠 네. 당연히.
1: 만약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
3: 아 여자친구 있는 상황. 네. 뭐 예. 네.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만 그 당근을 통해서 연락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1: 아. 네.
3: 당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1: 그렇겠죠.
3: 연락을 네. 해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연락처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1: 되게 요즘에 이런 거가 유행한다고 하는 게 되게 유치하지만 또 재밌는 게 또 유행을 또 하는 거네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이제 저희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네, 재밌게 한번 노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뮤가 부르는 200%.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바라보아 바라보아 너를 보네.

0: 퇴근길 스레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스레드 사연들 핫이슈들만 모아서 들려드립니다. 친구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해봤다. 좋아요 1.4만 개 받은 글이에요. 내 절친 극S래요. 이랑 카페에 있다가 너 1분 동안 아무 생각만 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라고 미션을 줬다고 합니다. 1분 뒤에 친구가 너무 평온하게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하길래 경악함. 진짜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띄우는 게 가능해? MBTI N인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 그 다음에는 무의 상태란 뭘까? 그 다음에는 우주가 생기기 전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이랬을까? 그 다음에는 아 블랙홀 들어가면 스파게티처럼 늘어난다던데 하면서 30초 만에 시공간 초월하고 있는데 진짜 뇌가 하얗게 비어진다고? 댓글입니다. S성향 댓글이에요. 아니 그냥 벽지에 얼룩 하나 보면서 멍때리면 아무 생각 안 드는데 그게 왜 안 됨? 엔들 진짜 뇌에 과열돼서 조기 퇴근하겠네.
1: S이신 분들은 네. 그냥 직관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군요.
0: 그니까요.
1: 그 생각을 비운다.
0: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N성향 댓글 공감 1000% 생각을 비워야지 하면서 머릿속에 휴지통 아이콘 띄우고 그 휴지통에 파일 집어다가 휴지통 비우기 누르면 메모리 복구는 어떻게 하지 하고 넘어감.
1: 그리고 생각을 이미 해버린 거지. 아무 생각 안 하고.
0: 이거는 거의 ADHD 아닌가? 댓글은 세 번째는요. 엔들에게 아무 생각 마는 그냥 새로운 공상 퀘스트를 시작하세요. 라는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0: 이 대장님, 뇌 속에 생각 멈춤 버튼 있어요? 없어요?
1: 저는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그거를 또 생각, 그러니까 네. 생각을 멈춘다라는 거를 네.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0: 저희가 그렇다니까요. 예.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1: 아, 두 번째. 예, 출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액션 영화 찍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자, 내용이, 이거 댓글이 800개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출퇴근할 때 다들 이어폰 꽂고 속으로 상황극 한 번씩 해보잖아요. 갑자기 지하철에 테러리스트나 괴한이 나타났을 때 내가 메고 있는 백팩 휘둘러서 제압하는 각도 계산. 지하철 정전됐을 때 침착하게 비상 탈출 레버 열고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외치는 다크나이트 시뮬레이션.
0: 무조건 해보죠.
1: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보면서 이번 사건만 해결하면 은퇴하겠다는 그 베테랑 형사의 표정 짓기. 아, 나만 이러고 사나요? 나만 이러고 사냐고. 크크크. 다들 가슴 속에 비밀 요원 신분증 하나씩 품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0: 맞죠. 네. 진짜.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스트 댓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댓글이 소름. 전 버스 탈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문 깨고 탈출할 비상망치 위치랑 그리고 옆 사람 들쳐갖고 뛸 체력 매일 시뮬레이션 하면서 돌림.
0: 이런 거는 거의 공황장애 아니냐고요.
1: 네. 두 번째 댓글은 전 비행기 탈 때마다 테러범 나타나서 조종사 기절하면 제가 조종관 잡고 관제탑이랑 무전 때리면서 비상 착륙시키는 상상 무조건 함. 여기는 승객 24B 승객 그 자리 번호. 제가 착륙시키겠습니다.
0: 예. 24B 너무 먼데요.
1: 그렇게 좀 너무 뒤에 있는데. 자, 그 세 번째 댓글은 근데 막상 현실은 환승역 계단 3개 올라가다 무릎 시려워서 아, 테러범 나오면 그냥 먼저 항복해야겠다 싶은 크크크. 근데 스레드 진짜 되게 재밌어요.
0: 맞아요.
1: 네. 제가 이제 스레드 저도 좀 자기 전에 잠깐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이 항상 몰려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게 그 본문 글보다도 본문 글을 통해서 파생되는 댓글이 진짜
0: 웃겨요. 저도
1: 그래서 네. 어떤 사람들 그 여기가 댓글 맛집이다.
0: 맞아요.
1: 오늘은 여기가 댓글 맛집 이렇게 막 그래서 보고. 아니면은 그 댓글들이 진짜 그 되게 수준이 높을 때 되게 많잖아요.
0: 진짜 많아요.
1: 그러면 여기 도저히 뭐 끼어들 틈이 없다. 뭐 이런 글들 많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글 진짜 잘 써요.
0: 세 번째 스레드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만약 전 재산 500원이 생긴다면 지출 계획서 쓰다가 했던 사람.
1: 500억. 500억.
0: 예. 새벽 1시에 누워서 가볍게 복권 당첨돼서 500억 생기면 뭐하지?로 시작함. 근데 상상이 점점 디테일해져서 결국 메모장 켜고 엑셀 수준으로 계획 세움. 이거 제가 저희 형이랑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같은 방에서 잤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누워가지고. 또 만약에 이러면서 나는 이러면서 이제 장황한 계획을 세우다가 불 켜고 이제 진짜 엑셀 락 띄우는 거죠.
1: 아 근데 이거 저희 애들이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0: 네.
1: 예, 그러니까 뭐 돈 그, 이만큼 생기면 너네 뭐 하고 싶어 이런.
0: 이게 언제 괜찮냐면 그 잘 때 어두움 속에서
1: 네.
0: 잠 안 올 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재밌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두우면은 뭐가 이제 눈앞에 딱 보이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뭐
1: 물론 보이긴 보이지만 명확하게 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깊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쨌든. 1번, 첫 번째로, 일단 100억은 서울 DC에 건물 매입.
1: 건물 사야죠. 일단 돈, 큰 돈 있으면 건물 사야 돼.
0: 임대 수익률 계산하다가 부동산 앱 겸. 60억은 부모님 드리고, 친구들에게 티 안 나게 밥 살 때 비자금 10억 측정. 직장은 바로 관두면 티나니까 6개월간 빌런 짓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리기.
1: 이거 좋다.
0: 시나리오 구성.
1: 이거 좋다.
0: 세금 떼고 남은 돈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짜다가 시계 보니까 아침 6시 됨. 아직 복권 한 장 사지도 않았는데 밤새 자산 관리자 빙의해서 머리 쥐어뜯음. 키키키.
1: 근데 이분은
0: 네.
1: 이 하룻밤 동안 이거 상상하면서 이미 행복을 느꼈어요.
0: 이미 지금 한 300억은 수령했어요, 마음속으로. 네,
1: 마음으로.
0: 댓글은요. 제일 킹 받는 포인트가 가족이나 친구가 돈 좀 빌려줘 했을 때 거절할 핑계까지 새벽 4시에 미리 고민함. 저러고 다음날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헐러벌떡 일어나서 믹스커피도 안 마실 때 현타가 진짜 우주급임.
1: 그렇겠다. 네.
0: 그리고 복권도 안 사고 지출 계획부터 세우는 민족, 대한민국 앤들의 모임.
1: 아.
0: 자, 오늘 마지막 코너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 순식간입니다.
0: 네, 진짜 오늘은요, 무의식 아 이거 좀 길다. 이거는 오늘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거는 나무 그림에 딱 한 가지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그려볼까요?
1: 나무 그림이요.
0: 인생 노잼 극복 방법
1: 예.
0: 심리 테스트입니다.
1: 오.
0: 나무 그림에 딱 한 가지만 추가할 수 있어요.
1: 예.
0: 어떤 걸 그려보실 건가요? 나무 그림을 딱 봤을 때 뭘 더 그리고 싶나요?
1: 열매?
0: 네, 열매? 저는 예. 뭔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뭐 딱정벌레나 이런 예. 것들. 예. 그 다음에 열매.
1: 저는 이제 사과 같은 그런 열매.
0: 자, 첫 번째는요, 나무 뒤 호수.
1: 네.
0: 두 번째는 가지의 작은 꽃. 이런 네. 거는 생각도 못 해본 건데. 세 번째는 나무 위 태양. 네 번째는 뿌리 근처 동물.
1: 자, 저희가 이거, 네. 이거 그림, 그 보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0: 왜요?
1: 처음에 그 그림 보여준, 그, 네. 청취자분들은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나무 그림을 봤을 때,
0: 네.
1: 나무가 너무 클로즈업 되어 있어요.
0: 아, 맞아요.
1: 그 종이 안에 네. 배경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예, 그런 설명까지 더 줬었으면 좋았을 네. 텐데.
0: 뭐 똑같은 너무, 그거는 아니고.
1: 예, 너무, 네. 너무 그, 앤스럽게 얘기했나요?
0: 아니요. 그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해서 나무 그림 한 가지를 그리고
1: 네.
0: 거기 근처에 뭐가 그렸을까를 이제 보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무 뒤에 호수가 있고요.
1: 네.
0: 가지에 작은 꽃이 있고요. 정확히 이거는 아닙니다. 이 그림은. 네. 그리고 나무 위에 태양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뿌리 근처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실 건가요?
1: 저는 태양.
0: 저는 약간 색깔이 예쁘게 나무 뒤에 호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무 뒤 호수를 고른 저는요. 현재 당신은 늘 해왔던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닌데. 변화를 기다리지만 말고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노잼 시기는 지나갈 거예요.
1: 지금 제이드님 잘하고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라디오 방송 이 루틴 계속 하고 있고.
0: 네, 저 이 루틴 또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지의 작은 꽃이요. 현재 당신은 호기심과 포부가 넘치지만 주변의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있군요. 주변의 말에 영향받아 즐겁게 하던 말에도 흥미를 잃는 당신. 스스로를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느새 노점 시기는 지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나무의 태양을 고르신 우리 이 대장님. 현재 당신은 일에 있어서 집중도가 높고 시야도 넓은 상태. 이미 노점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군요. 냉정하고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할 때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좋은 성과를 낼 거예요. 좋게 나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뿌리 근처 동물입니다. 현재 당신은 라이벌을 이기거나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공격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이군요. 당신의 열정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쭉 이어지도록 적당한 휴식을 함께하면 노잼 시기는 금방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겁니다. 오늘 심리 테스트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재미로 보는 거라서
1: 예, 예.
0: 네, 알아봤지만 까지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이리저리 해가지고 네,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 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제이드님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뭔가 그 전에 최근에 제가 잘 하지 않던 생각들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었어요.
0: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차로 갈 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재미있는.
1: 그리고 네. 아까 아, 그 얘기 할 거예요. 막 이런 거.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저희
1: 다음 주에는 제가 네. 또 게스트 한 분 더 모시고 오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 대장님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세요.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상상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이유, 계산해야 할 숫자에 치여서 머릿속 도화지를 하얗게 비워놓은 채 하루를 보내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횡단보도의 흰선만 다 밟으면서 걷던 모험가 대신 신호등 바뀌는 초수만 초조하게 계산하는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에 유일하게 틈을 내어주는 것도 결국 상상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를 날아오르는 슈퍼카, 내 마음대로 하늘의 색감을 보정하는 리모컨, 혹은 오늘 밤